0: 카다이도로 변했잖아.
1: 응. 저건 공룡 괴물이다. 도망쳐.
2: 다이클롭스 다이노모드로
1: 또 뭐야.
0: 뭐지? 어디로 간 거야?
2: 얘들아, 집중해. 순간이동 능력 있어.
3: 다들 괜찮아?
0: 이제 우리만 믿어.
3: 윈드캐논 발사!
2: 잘 왔어 얘들아. 랩터 볼트윙과 세고트론으로 합체하자.
0: 좋았어.
2: 2단 합체 시작.
0: 기다리던 바야.
2: 세고트론 합체 시작.
4: 볼트윙 전투 준비 완료.
5: 슬로 파이크 다이너 모드로 변신.
4: 레터 볼트윙으로 발사.
5: 슬로 파이크 액션.
0: 스태그 해머 스매시. 뭐야, 어디로 갔지?
4: 랩터 볼트 제로 발사!
1: 뭐야, 사라졌잖아!
0: 저 불에서 순간이동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불을 파괴해야 해!
5: 그건 나한테 맡겨!
4: 스밀러 플레이 발사!
5: 해보자고!
0: 여기서 끝내야 해!
4: 더블 에로우! 발사!

0: 이제 괜찮아.
1: 다들 잘했어. 공룡은 무사해.
0: 어때, 루시오? 예전에 먹었던 차말라 만두만큼 맛있지?
2: 당연하지.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면 입문은 10번도 나갈 수 있다고. 전에 이거 한 접시만 더 먹고.
3: 유치원에 간 스테고사우루스.
4: 점심 시간 땐 우리가 실수로 준 거야. 이번엔 다를 테니 각오하라고.
2: 미안한데 우리가 3점 앞서고 있거든. 더 이상은 안 할까?
5: 잠깐만 얘들아. 여보세요? 어우, 내 엄마. 근데 저 지금... 알았어요. 네, 바로 갈게요. 그럴게요. 끊어요.
6: 무슨 일이야, 오지?
5: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내가 여동생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해. 미안, 얘들아. 축구는 더 못하겠다.

0: 재밌겠는걸? 오늘은 부모님 대신 오즈 오빠가 데리러 올 거야.
1: 알겠어요. 교실에서 놀면서 오빠 기다릴게요.
2: 오빠 기다려.
3: 오, 같이 가.

0: 하루 종일 축구 시합에서 이기는 순간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1: 넌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예쁜 아기 공룡이야.
0: 뭐야? 진정해. 그냥 애들이 공룡이랑 놀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저거보다 더 이상한 것도 많이 봤잖아.
1: 오빠, 와서 팩이랑 인사해.
0: 안녕, 도티. 팩이라고?
1: 응,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팩이랑 노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지? 제발.
0: 그러니까 이 공룡을 집으로 데려가자고?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저건 백스헌터가 보낸 공룡이야. 빨리 보고해야겠어. 달리토, 박사님께 전화해.
2: 우즈, 바로 보고해줘서 고맙다. 멤버들에게 알리마. 그동안 넌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키렴.
0: 박사님도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아니, 지금은 귀여운 공룡처럼 보여도 언제 변신할지 몰라. 절대로 방심해선 안 돼.
0: 알았어요, 박사님. 저도 놀랐어요. 꼭 진짜 같죠? 삼촌이 특수효과 가게에서 빌려주셨어요.
3: 로봇이었구나. 그래도 조심하렴.
0: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 여긴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1: 아빠, 대기한테 축구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 오빠도 같이 놀자. 네.
4: 이 공룡 탐지기 기대했던 건 이상인데.
5: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대장.
4: 탐지기에 따르면 바로 저 앞이야.
0: 먼저 변신해야겠다. 멈춰! 걱정 마, 얘들아. 내가 폐기를 구해올게.

0: 상위권이잖아.
1: 안 돼. 이번에도 공룡을 빼앗길 순 없지.
2: 당장 저 녀석을 쫓아.
1: 안심해 얘들아. 대기는 무사해. 넌 이제 끝났어.
3: 대기를 내버려둬. 얘들아, 우리가 폐기를 구하자.
1: 걱정 마. 곧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게.
0: 뭐야, 그만해.
1: 고마워 얘들아. 다들 엄청난 히어로들인 걸.
3: 죄송해요.
2: 어서 타. 이제 공룡은 내 거야.
1: 내가 꼭 구해올게.
3: 조심하세요.
1: 경고의 캡슐 발사.

0: 도움이 필요해. 빨리! 공룡이 메카다인으로 변했어! 가!
1: 저 앞에 오지랑 메카다이노가 있어.
2: 벌써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0: 와우, 왔구나 얘들아. 와! 축제에 온 걸 환영해. 저 친구 팩이야.
2: 네 친구 엄청 거대한데.
1: 그럼 우리도 거대해져야겠지. 사

0: 준비 중인 것 같은데?
1: 저기 온다!
0: 이거 완전 최악인데? 와, 피해! 앞에 조심! 메타트롯 부스터 작동! 두 번은 안 통해!
2: 루시오, 아주 좋은 기술이었어!
3: 근데 통하진 않았네.

0: 그렇게 힘이 강한 거야? 꼭 단단한 갑옷 같아. 어떻게 물리치지? 잠깐, 방법 있어. 아까 못 끝낸 축구 경기 지금 끝내자. 바로 여기서.
1: 지금이 축구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2: 좋은 생각이야. 안킬로 에너지 충전. 메탄킬로 임파치.
0: 어디 한번 즐겨볼까? 루쇼의 아주 강력한 주택!
3: 귀여운 꼬마야, 안녕! 걱정 마, 이젠 안전하니까. 자!
4: 그치만 이제 팩이랑 헤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3: 미안하지만 맞아. 여기 있으면 위험하거든.
4: 네, 알았어요.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팩이. 넌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야.
3: 걱정하지 마, 도티. 팩이는 늘 강한 친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보이지? 우리가 팩이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4: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나쁜 사람들이 또 패기를 괴롭힌다면 우리도 함께 도와줄게요.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팬츠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전기 사고.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지금부터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0: 합니다. 저는 지금 2026 합동 화력 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십시오.
1: 자, 가보!
0: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
0: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2: 아, 네.
0: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2: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2: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0: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0: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2: 80억 정도 합니다.
0: 이게 80억이라고요?
2: 네네요.
0: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범멸 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으로 적 보병

0: 및 장갑차 경멸이 가능한 K21 장갑차입니다. 재원으로는 단발, 3연발, 5연발이 가능한 4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1: 잠시만요, 왜 자꾸 컨닝하시나요?
0: 아, 제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1: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0: 맞습니다.
1: 혹시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0: 네, 저는 이제 11기동사단 기갑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진 김채민입니다.
1: 제가 듣기로는 11사단이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0: 어, 맞습니다.
1: 어, 좋습니다. 11사단은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데,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0: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3: 해병대 제1사단 선장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3: 어, 전 실제로 기지를 받고 다 때를 잡았습니다.
1: 자, 그럼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로 잡았습니까?
3: 아,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1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아갔습니다.
1: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로 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4: 자, 이제 3륜 교육의 장막차 KAV 토속업서 해병대의 3륜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3: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이거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 내리자마자.
3: 맞습니다.
1: 그냥 가는 겁니까?
3: 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5: 저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경태 대위입니다.
1: 경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5: 네.
1: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5: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1: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5: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오!
5: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 굿즈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5: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1: 알아요. 제가 이름에도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블랙 이글스야.
5: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1: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태 안 와.
5: 하면 다들 알 겁니다.
1: 오, 정말입니까?
5: 정말입니다.
1: 좋습니다.
5: Yes, sir.
1: 행수 경태. 행수.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6: 아, 네, 알고 있습니다.
1: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6: 얘 되게 유능한 FA-50 조종사입니다.
1: 오. 자,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1: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6: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0: 근데 이게 왜 천국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야, 이거 뭐야?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 대개입니까?
2: 드론 아니고 소총 드론입니다. 공중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경력에 대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입니다.
0: 자, 소총 드론이다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됩니까? 시타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방식이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원을 충전을 쓸 수 있어요.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오,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왜?

0: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보행 로봇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1: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최근 발견! 동생 빛이 어둡다. 최근, 자, 정금. 이게.
2: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장비는 K9A1 자주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스로는 약 44억 원이 되겠고,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현장, 양구, 기천, 화성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1: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세니까 K2가 세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경멸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 게,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TV 옆에 계셔주세요.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고.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 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실력을 먹는 병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실력 한번 같이 체험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4: 전투 식량 즉각 취식형 20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4: 예, 그렇죠.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한번 뚫어볼게요.
4: 먼저 이거를 다 집어.

0: 넣어야 합니다.
1: 아, 이 양이 넣어야 되는 거구나.
0: 맞습니다.
2: 줄을 확 따와당기면 오! 뜨거워집니다.
3: 손 든 거예요?
0: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1: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0: 맞습니다.
4: 맞습니다.
1: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 대대에 지금 복무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0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5: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6: 제가 사실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1: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제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6: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힘들죠?
6: 네, 솔직히 힘듭니다.
1: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2: 재밌습니다.
7: 재밌습니다.
5: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7: 재밌습니다.
1: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7: 좋습니다.
1: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 또 먹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화력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8: 지금 현재는 접니다.
1: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8: 아, 저는 11사 6.1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1: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8: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오늘 제가 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9: 아,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1: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9: 네.
1: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9: 아, 이름은 그렇죠. 아?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1: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9: 맞습니다.
1: 우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 처음 봅니다.
9: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1: 최고요!
9: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최고중령님.
9: 네.
1: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9: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1: 자, 무전기 시작!
9: 아,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탈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라.
1: 오!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9: 그렇습니다.
1: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9: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1: 아,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9: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9: 아,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9: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1: 아, 이따 또 오시니까?
9: 네.
1: 그만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8: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5: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5: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오, 죽는다. 우와!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카메라가 차롭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0: 이게 무슨 고생이야.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1: 어청 대단 개표지. 제가 줄게. 가자. 각서.
0: 제 학도 아니라 각서예요?
1: 초달지 마. 니가 좀 기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리. 영차. 똑바로 둬, 둬.
0: 이럴 수가. 난 도체 걸린 펭귄이구나. 각서 가져와.
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이거 좀...

0: 안 돼요. 조금만.
1: 아, 깎긴 뭘 깎아. 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0: 아, 깎아야 잘 살지.
2: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3: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2: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5: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2: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7: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알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1: 첫 한교육.
2: 오늘은 무슨 교육?
11: 한교육이요.
2: 분위기 좋아요. 오늘 더더욱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줄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원한 요정에서 이제는 미용실 원장님으로 거듭나신 분이죠. 네가 참 좋아. 네, 이분 모셨습니다.
12: 언니가 더 잘하시는데요?
2: 오랜만이에요.
12: 네. 안녕하세요. 네. 중1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저도 미용실 오픈하는 게 기사에서 봤는데
1: 네네네.
0: 오늘은 혹시 머리 직접 다 세팅하고?
1: 아니요, 아니요. 저도 방송 올 땐 받고 와요. 아~ 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2: 지금 요즘에 좀 말을 잘 듣나요?
1: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이제
2: 고민들이
1: 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답형을 원해 엄마한테.
2: 완전. 짧게 말해라.
3: 엄마가 말이 많은가?
1: 많아져요.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2: 할 말이 원래 많아요.
1: 네.
2: 그리고 한 번에 하냐고.
1: 맞아.
2: 나도 모르게 웃겼네.
1: 저 진짜 삶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2: 네.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현 씨 오늘 시원하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테일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테리야 뭐 숙제하고 뭐 이것 좀 해서 그러면 아, 내가 알아서 해. 됐어. 이제 됐어를 시작하는 거야. 나도 됐어요, 그래서.
0: 와, 요즘 우리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말대꾸 시작한 거예요.
2: 아,
0: 뭐가?
2: 신기하다.
0: 우리는 이것 좀 해줄래? 아빠 나 해. 아, 힘들어지는 거 이제
2: 맞아,
0: 이제 시작이요.
2: 이제 시작이에요.
3: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 진리도 첫째가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니,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왜라는.
2: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름이 폭발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나 두려운 그 이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알아서 딱딱해지고.
0: 예. 밖으로 나가자.
5: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4: 생식을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6: 이제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 아이 정말 걱정이야.
6: 네.
7: 내가 알아서 할게.
8: 알겠다고.
2: 놀러 가.
0: 내일 합격할 때 눈 뜯어버릴 거야.
1: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야! 물이 지어서 춤추러 다닌 게 사춘기입니다.
6: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1: 없죠.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6: 꿈을 깎아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 때문에. 네.
2: 아, 사춘기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무서운 이유가 더 있어요.
3: 왜요?
1: 왜요?
2: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야, 나 정도 사춘기 온 거 아니면 사춘기라 말도 하지 마. 약간 이런 정도로 저 뭐 강력하게.
0: 네. 그렇게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엄격한 학교를 다녔어요. 무릎이 7cm. 네. 그리고 뭐 머리도 길러야 따야 되고.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우리 때는 또 이 그 바지를 줄여 입었어요, 남자들은.
2: 근데 이걸 왜 그 깍붙게 만드는 거예요, 바지를?
3: 옛날에 그
6: 복고풍 패션이 유행했었을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3: 옛날 이제 뭐 한 5통 반.
2: 근데 네. 저는 신기한 게 선생님은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의외로.
6: 네, 저 다 줄여서 입었어요.
1: 진짜요?
6: 아, 그럼요.
0: 아, 그럼요. 아, 진짜 맞아요. 네.
6: 바지를 줄여 입으면 바지가 커져요.
3: 커지죠.
6: 커져서 바지도 새로 사고 막 그런
3: 거. 와,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허벅지가
1: 커진 거예요.
6: 다 줄인 거예요.
2: 저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사춘기 시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와, 너무 예뻐.
2: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쌤도 진짜 너무 귀엽다.
3: 어머,
2: 아, 뭐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이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3: 갑자기
0: 밀었어요.
1: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0: 면도칼로 밀었어요.
2: 그거. 사춘기가 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0: 그냥 재미로 했어요.
2: 재미로?
0: 네, 조금 컸어요.
2: 무슨 파티 같은데. 네,
0: 그때 생일파티였어요.
2: 여자친구.
0: 아, 여자친구. 어머니 친구예요.
2: 어머니 친구예요?
0: 네.
2: 아,
1: 드디어.
2: 귀여워. 어머나! 와. 아니, 너무 예쁘다.
3: 진짜.
1: 네, 아, 진짜 예쁘다.
3: 와, 눈 진짜 커.
1: 그때 저 사춘기 때 바로 데뷔를 해서.
2: 중학교 때 됐어.
3: 서클. 네.
2: 그래, 서클이란 그룹이 있었고. 이건 누구예요?
3: 누구지?
2: 왜 하필 지현 씨 뒤에 정규 씨 사진을 넣었는지.
3: 네. 제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때. 사진님 이게 지금.
1: 근데 눈빛들이 보면 뭔가 꿈꾸 있는 것 같아요.
2: 진짜 이 그림을. 누구예요?
6: 네, 저예요. 저거는 고등학생 때 가운데.
2: 여기 보면 다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친구들이 모였네요.
9: 다 모범생 같은데?
6: 아, 네네.
2: 정규 씨 친구들 그룹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렇죠? 네, 결이 많이 다른.
1: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첫째는 분명히 확실하게 사춘기인데 둘째가 아들 5학년인데 사춘기가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건지 시작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2: 자, 그래서 삽질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손가락을 좀 펴주세요. 이 테스트가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3: 아니, 나 어제 살짝 손톱 깎았거든요.
2: 아, 깔끔하게? 네,
3: 깔끔하게.
2: 네,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컥하는 일이 많다. 맞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다 접으셨어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3: 아니, 울컥을 하나?
1: 억울하다고 되게 울컥해요.
2: 지현 씨 얘기 말고 지금 정규 씨 아니에요. 지금 오로지 지현 씨 얘기만 집중하는데 윌리엄이랑 벤틀리는?
0: 아니, 화난 일이 많아요, 요즘.
2: 아, 화를 많이 아,
0: 화가 많아졌어요.
3: 맞아.
0: 특별히 동생한테 화가 많아요.
2: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모의 규칙이나 잔소리에 반발한다.
0: 무조건 뭐가 규칙 있으면 막 어긋나고 막 힘들고 요즘은 그런 얘기 왜 학교 가야 돼?
2: 어?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들었어.
0: 왜 학교 가야 돼?
2: 자기 왜 학교 가야 되냐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6: 알았어. 이게 이제 사춘기 애들은 거기에 꼭 붙는 말이 왜예요, 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왜가 붙으면 아 상당히 사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7: 그게 궁금해서 외에는 아니고요. 네. 좀 반발.

0: 반발하는 거죠. 권위에 반발하는 시기라서.
1: 키, 목소리, 가슴 발달, 소경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오, 지금 다 접히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2: 근데 되게 부럽다. 아직 안 접혀서.
1: 아직. 근데 뭐 우리도 커밍순이에요. 네. 지현 씨.
3: 이걸로 이게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 3개 정도 되면 사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로 보면 되고요. 5개 다 이제 하셨다 그러면 아, 그 중심을 태풍의 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에 계신
3: 분.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0: 여자애들이 한 1, 2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평균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시작하고 남자애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즘 보면 좀 아래로 더 내려간 것 같고 영향도 좋아서 그런지 환경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죠.
3: 이게 사춘기가 호르몬 변화에서 딱 시작이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 있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이제 기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막 이제 촉진이 돼요. 신체적으로 여자들은 가슴도 나오고 여드름 생기고 초경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고 몽정하고 음모랑 수염도 생기고 이제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종족 번식이 가능하고. 네.
2: 아, 너무 무서워.
4: 옆에서 기풍이 탄식이 네. 막 느껴져요.
5: 와,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남들보다 2차 성징이 조금 느려가지고, 예, 네, 털도 조금 안 나고, 키도, 왜 그러세요?
2: 아니야.
5: 키도 안 크고, 그 와중에 호르몬 활동은 막 발달했는지 여드름은 또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2: 여드름.
5: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모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1: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5: 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울 네. 맨날 깨고 싶었어요.
1: 그때 생각해보면 참 고민이 정말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요 특별히 사춘기 남학생들의 고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5: 탈을 쓰고 있네요.
1: 본인 얼굴을 이제 조금 가려줘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궁금하다.
6: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사춘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7: 고마워.
2: 귀여워 어떡해.
8: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못 보겠어요.
9: 오늘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5: 오늘 많이 쓰고 싶어져?
10: 당연하지.
11: 다 듣고 각자 정답을 외쳐보는 거 알겠지?
10: 네.
11: 정답.
8: 2차 성징이
10: 거기.
1: 이게 뭐예요?
12: 대체란 아니에요?
8: 홍건님 주세요.
1: 뭘까요?
5: 찐득찐득한 것 같아요.
12: 강력한 힌트네요.
5: 꿈꾼다.
1: 뚜비뚜비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10: 이야.
0: 정장
10: 안 돼.
3: 열심히 만들고
0: 아유,
3: 있죠.
4: 안녕하세요.
0: 신나.
12: 안녕.
3: 와, 귀엽네요.
10: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야, 이동합니다.
1: 진짜. 귀여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어머.
10: 비 좀 와. 가죽 찼어. 비상이야, 비상.
1: 난리가 났어.
4: 지진 났죠, 지진 났어.
1: 난리가 났어.
2: 이거 진짜.
10: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1: 아, 이렇게 어린 나이도 공정을 하는군요.
12: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13: 기분이 이상하죠.
14: 이상. 네,
1: 이상해.
4: 아, 요상하지, 요상해.
15: 올해 2월 달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웅정이.
6: 침대에다가 팬티를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
1: 그치, 숨기고 싶지, 창피하지, 엄마한테도.
4: 아, 그렇지.
16: 당황스럽죠.
15: 웅정이 막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일찍 나온 것 같아서
6: 좀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궁금했어. 이거 이런 게 왜 나오지?
15: 아, 일단 손발 시술을 할 때 이제 바지가 완전 축축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말라 있어가지고 소변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6: 자고 일어났을 때 제 귀가 좀 붉었고 거기에서 약간 액체 같은 게 나오고
1: 그렇구나.
6: 좀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1: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4: 그렇죠.
12: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웅성이 뭔가요?
14: 자고 일어났을 때 사정을 한 거예요.
12: 사정이 뭐예요?
14: 사정이 뭔지 아는 사람.
4: 사정.
0: 불공 너무 궁금해.
1: 아이들이 아직 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면 또 이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12: 한번 먼저 할 때 보통 몇 개의 전자가 대충 되나요?
14: 사람 있어? 내 추측으로는 한 천억 개?
0: 천억
12: 개? 엄청 몇 개 괜찮나요?
14: 알던 거.
4: 그렇지. 다 알진 않죠.
14: 운동은 언제까지 하나요? 내 생각에는 주민?
12: 하고
14: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원하진 않는데 알아서
17: 딱딱해요. 얘가 왜 이렇게 서 있지?
4: 얘가 왜
17: 그냥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조금 있으면
4: 인격을 줬네.
18: 안녕,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학교 가는
1: 중.
18: 엘라.
4: 올라가다. 갑자기.
1: 어떻게 해야 돼? 제목 왜 이러지?
19: 난 더 커질 거야.
4: 비상이다, 비상.
3: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1: 너무 힘들겠다, 그래.
19: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애국가 맥도산이.
3: 애국가 부르죠. 예, 전형적인 애국가 부르죠.
1: 요즘 아이들 사실 성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좀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몽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또 꽤 있네요.
2: 저 영상을 보고 우리 아들이 고시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뭐 이미 했을 수도 있겠구나.
4: 그쵸,
2: 네, 숨겼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1: 네. 배워야 됩니다.
4: 그러니까
1: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4: 사실 이제 저는 경험자잖아요. 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1: 찜찜한데?
4: 내가 소변을 봤나?
3: 그치.
1: 아, 그럴 것 같아. 놀랄 것 같아.
4: 그러면서 네. 너무 이제 당황했는데 보니까 이불이 안 젖어 있어.
16: 그니까.
1: 아, 그럼 좀
4: 이불이 당황하구나. 안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소변을 볼 때 봤더니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팬티가. 근데 이게 제가 위로 또 누나 내시고.
1: 아하. 어떡해.
4: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고 학교를 갔던
1: 그 거예요. 그 상태로?
16: 진짜요?
4: 그냥 너무
3: 내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4: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16: 근데 저도 기억났을 때 그때
20: 좀 부끄럽고 막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인데

0: 뭔지 잘 모르고 되게 찝찝했거든요.
1: 너무 찝찝하죠.
0: 근데 내가 거의 빨래 바구니 맨 밑으로 이렇게 그냥 숨겨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빨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씻고 갈아입고 그냥 학교로 갔어요.
2: 근데 너무 귀엽긴 하다. 빨래 바구니 제일 밑에 있어도 어쨌든 다 이렇게 뒤집은 보거든요.
0: 그런 생각 못해요. 일단 들키면 안 되니까.
1: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래감을 줄여야 돼. 근데 너 왜 팬티를 한 장 더 입었어? 이렇게 되면은
2: 집중되지 누나 대신에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2: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몸정고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샘 씨랑 정규 씨가 조금 유리해요.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린 또 생리고사 한번 하면 그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또 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몸정고사 문제는 특별히 우리 정규 씨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네. 흥미가지 마시고 소신껏 네. 아는 정도로.
0: 아니, 그럼 1등 하면 상품 그런 거 있어요?
1: 상품은 뭐 이따가 물 한 잔 드릴게요.
2: 네. 그래요.
1: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몸정은 야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이다. 자,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름이 몸정.
2: 몸정. 알겠다. 꿈꾼 거야.
1: 자,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2: 자. 몸정, 꿈꾸는 거.
1: 자, XXXOX.
2: 네. 저랑
1: 저도 O 했고.
2: 아, 저는 무조건 몸정이잖아. 꿈을 꿔야 돼요.
1: 꿈을 꿔야지.
2: 그 뭐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이,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뭔가가 뭐.
1: 이유 없이 나올 수 없다.
2: 아, 꿈을 꿨다.
0: 꿈 꾸는 게 맞는데, 제 경험자라서. 네. 그 무조건 야한 꿈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네. 오. 제 경험에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O라고 했는데.
2: 그러면.
0: 평소에
1: 맞는데.
2: 그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1: 네, 두 분한테.
3: 정답은 X입니다.
1: 아, 네. 죽인 거야.
3: 그래서 몽정은 정액이 가득 차면 신선한 정액이 다시 차기 위해서 묵은 정액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동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야한 꿈꾸면 한다는 편견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4: 정규 씨만 야한 생각.
1: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 저는 실제로 네.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뭐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야한 꿈 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2: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부모님들도 아셔야겠네요. 사실 저도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그냥 묵은 것들을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굳이 막, 왜 그랬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네.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1: 맞아요. 두 번째, 몽정은 평생 안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희한하게 지혜 누나랑 저만 같은 걸 들고
2: 네. 그러게요. 네. 몸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1: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2: 왜 우리랑 자꾸 반대로 가지? 네.
0: 모든 남성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2: 아니 묵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빼냅니까?
0: 뭐 그냥 알아서 하겠죠.
2: 다른 게?
0: 다른 방법은 있겠는데
2: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있다고?
5: 정답은 5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남자의 85에서 95%가 몽정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 5에서 15% 사이 정도는 몽정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몽정이 사춘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1: 이해가 됐어.
2: 네. 나도 이제 이해가 됐어.
4: 저희 아들은 5학년인데 아직까지 저랑 같이 자거든요. 엄마 우리 꼭 끌어안고 자자 하고 항상 엄마랑 자려고 해요. 근데 언제쯤 할까요? 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5: 네.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네. 평균적으로는 만 11에서 13세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고 네. 유전이나 체지방, 수면 패턴,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좀 받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성도 몽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위 유무에 따라서 몽정의 나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2: 욕심이 나요. 자꾸 틀려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경쟁이 좀 되네요. 네. 다음 문제 좀 주세요.
1: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몽정은 자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네. 자, EBS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2: 네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 맞습니다.
2: 이거는 어렵다.
0: 교육이 있기 때문에. 네,
2: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알아야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1: 하나, 둘, 셋,
2: 오. 자, 이번에 통일해서
5: 자위랑 몽정은 보완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0: 이렇게 예상을 하죠. 아니, 먼저?
1: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0: 준비하셔야 돼요.
2: 제가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같이 잔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벌써 아침에 그럼요. 일어나면 활기한 나이가 지났어요.
3: 난감할 거예요.
1: 막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0: 왜 불편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짝을 만나는 거니까 엄마가 또 건강하게 딱 밀어줘야죠. 아유 우리 자식 컸다 이러면서 이 자식 컸네 이러면서
3: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약간 그런 바이브가 필요해요. 아 너 남자 됐구나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쿨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4: 부모님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동정 가지고 너무 막 놀리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막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황하지 말고 속옷 이렇게 한번 지렛빨래처럼 해서 세탁기에 넣어주면 좋겠네. 뭐 이 정도면 좋고요.
0: 자, 근데 사춘기에는요,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사실 널뛰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요, 사춘기 부모, 자녀의 일상을 셀프 카메라로 담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5: 너 먹었으면 반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하자. 아, 나 뭐야, 얘 넣어놓고 왔잖아, 지금.
3: 아침부터, 네.
6: 안녕하세요. 12살, 이제 막 사춘기가 찾아온 딸을 키우고 있는 광민지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2살 장나은입니다.
0: 귀여운데, 아직 귀여운데.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6: 오늘 저희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8: 지금 우유 한 잔 마시고 다음에
7: 아니 싫어
8: 그럼 머리 빨리 먹어
7: 아 진짜 싫어
8: 지금 한 잔 먹고 400 이상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먹고 한국 가기 전에 하나 먹고
7: 아 우선 이따 먹을게
8: 유산균 먹었어?
7: 내가 알아서 할게
0: 유산균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죠
2: 나중에 알아서 안 하니까 문제죠
8: 아 지금 좀 먹어 먹어야지
7: 싫어 싫어
8: 언제 먹을 거야 이거
7: 이따 먹을게
8: 이따 먹어 지금 조금만 먹어
7: 우연아 이따 먹으면 되는데 자꾸 엄마가 촉촉하니까 너무 싫어요
6: 그냥 챙겨줄 때 고맙다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게
0: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6: 몸에 안 좋은 거 주는 거너
0: 생각해서 하는
6: 내가
0: 거지
6: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안 하잖아
0: 또 이제 아이는 또 자라서 잘하는데 왜 자꾸 그러나 네.
8: 아침에 추워 입술도 너 립밤도 말해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어. 이 립밤은 너 입술 지금 아니야 입술 다
0: 립밤 바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6: 너무 난다 너무 난다 저희 첫째 방을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불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세탁
0: 그렇죠. 일단 왜 이렇게 그 진짜 허물 벗듯이 여기저기 벗어놓는지
6: 하기 위한 건지 핫 포장과 과자 포장을 하기 위한 곳인지 그리고 딸맘들은 다 공감하시죠. 요새 유행 클리커
9: 아 진짜 저렇게 정리 다 해주시는구나
10: 안녕 오늘 제 친구 지유랑 편의점 왔어요
3: 귀여워요. 귀여운데. 아니, 근데 밝아. 네, 엄청 밝으네요, 진짜.
10: 제가 사줄 거예요. 제가 쏠 거예요.
11: 엄카, 엄카.
12: 그 카드는 있잖아.
10: 그래서 지금 흥대근에서 과자깡을 할 거예요.
0: 과자깡?
10: 겁나 재밌어요.
13: 다녀왔습니다.
14: 봤어?
0: 아, 진짜 많이 달라졌네.
3: 이제 그런 거야?
15: 확 달라졌어.
8: 나 하고 안 가니까 바로 씻어.
7: 아니.
8: 응.
7: 아, 나 이따 치면 될 거야.
8: 빨리 씻어, 씻고 해.
0: 우리 엄마는 다 똑같아. 잠깐 한번 씻으라고. 아, 문 딱 닫고 들어가요.
7: 여러분, 제가 가장 엄마 아빠한테 듣기 싫은 말은 첫 번째는 일단은 동생한테 좀 양아.
11: 조용히 해라.
0: 표정 진짜 무서워.

0: 하고
1: 좀 쉬더라.
2: 양보해라.
1: 아, 야, 끊어.
3: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 아니, 엄마.
0: 왜?
1: 아니, 내 방인데 내가 알아서 쉰다고. 왜 엄마 엄마
4: 그래, 맞아. 무슨 방 치우는 난리나.
0: 너무 난리나.
3: 아니, 근데 자기가 안 치우니까. 그러니까. 어떡해.
1: 네가 제대로 치워, 그러면 이제.
5: 내 거를 건드렸다는 게 이제 내 소유권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죠.
6: 좋아하는
7: 으쌰
6: 너 슈피
7: 그냥 산 거거든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벼운 했어.
4: 저 땐 또 되게 좋아해. 저 때는 진짜 엄마한테 웃어줘요. 유일하게.
6: 이런 거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하연아 이거 어때? 싫어? 왜? 이거 봐봐, 이거 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7: 이거 어때? 예쁘지 않아?
4: 어? 어, 저건 다 포기했어, 옷 스타일을.
5: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6: 이거는 입어봐, 입어보는데 너 급식 먹으면 다 흘릴 것 같은데, 이거?
7: 어, 그럼
3: 취향이 달라, 엄마랑
4: 취향이 달라요.
7: 예쁘지 않아?
0: 표정도.
3: 어, 엄마 또 짜증 나셨어.
0: 아, 엄마 표정이, 표정이 좋아.
3: 엄마 너무 웃기다.
7: 엄마 너무 웃겨.
3: 오, 맞아. 이때 진짜 말 잘했어.
5: 이거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3: 근데 사실 저 정도면 되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4: 아, 아직은
3: 저는 저 생각하면 게. 진짜 귀신 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 못된이가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재현 씨는?
4: 저는 지금 제 딸이 방해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어.
3: 아, 손도 못 대게.
4: 네, 그래서 어. 그럼 청소기만 밀어줄게. 그래도 청소기도 안 돼요. 아예 진입이 금지여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서윤이 나이 때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3: 그렇구나. 어,
4: 아빠, 오빠.
3: 아, 그러면 뭔가 조금 아이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4: 아니, 근데 저는 얘가 이러는 거 왜 이해가 안 되죠?
3: 본인의 모습이에요.
4: 그래요?
3: 잘 바라보세요.
4: 아니, 기억이 안 나요.
0: 사실 저는 이제 제 네. 사춘기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내가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뭐 맨날 뭐 친구들이랑 뭐 춤추러 다니고
3: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예요. 춤추러 무리지어서 네, 춤추러 맞아. 다니는 게 사춘기입니다. 네. 근데 어떤 춤 췄어요 그때?
0: 뭐 한 바퀴 돌아오세요.
3: 한 바퀴 돌아오세요.
0: 한 바퀴 돌아오세요.
3: 돌아오세요.
5: 저도 이제 사춘기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로 여쭤봤는데 중학교 때 뭐 말썽 풀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도 온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있고
3: 반전이다.
4: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3: 그러니까
5: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저희 알아야겠어. 어머니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되게 걱정 많이 하셨겠다
3: 그럼요.
5: 했죠. 근데
3: 네.
5: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3: 그쵸.
5: 전혀 들지 않아요.
3: 그치,
5: 정말.
8: 그치. 사춘기를 조용히 보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 조금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자녀랑 트러블이 날 땐 얘가 당장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 당장 행동을 고쳐주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시기라서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너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구나 그냥 딱 던지는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아이를 등한 시간을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짧은 그냥 인사나 안부 정도 얘기하는 거. 하지만 아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너무 들이대시면 곤란해요. 좋은 것도 세 번만 권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아도 만류하는 건 세 번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3, 3번. 아, 이걸 진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8: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4: 아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8: 네, 근데 그거는 네. 걔가 준비가 되고 걔가 요청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사춘기에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갈 때가 많고 자기만의 네. 공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의 어떤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 뭐 비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건드리지

0: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지금 얘가 정신 이렇게 정신이 없다 미쳤다고 봐요.
1: 호르몬이 하는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 호르몬 아.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네. 어.
2: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0: 지금 잘 귀신에 맞아요.
2: 근데 이게 자꾸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샘 씨가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정규 씨가 윌리엄이에요. 아, 아들이죠.
3: 예. 아, 윌리엄, 학교에서 왔어? 아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니, 옷은 빨래바구니 넣고.
4: 아니, 요점만 말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아, 진짜.
2: 황, 오. 자,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실컷 거기 안에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내 말 안 할게. 너 내일 학교 갈 때 문 뜯어버릴 거야.
2: 무서워. 아니,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셉씨 어떻게 할 거예요?
3: 이거 소통하는 게 그 가족,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이거 소통 없어버리면, 나도 되게 배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혼자서 아마 눈물 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진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지연 씨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이거 너무 웃겨.
2: 지연아, 지연아, 지연아. 야, 지연아, 너 지금 몇 시간째야? 지연아, 그 눈 나빠져. 지연아, 엄마 얘기 들어봐.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어? 너 눈 나빠진다고 그랬지? 너 이렇게 하면 중독이야. 너 진짜 중독이야. 눈 봐. 계속 안경 써야 돼, 이렇게 되면.
1: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얘기하기 싫은 거야. 왜 나만 못 포기해?
2: 어? 야, 이거 지금 집어 던진 거야, 지금? 야!
1: 몰라. 너 밖에 나갈 거야.
2: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야! 널로 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4: 근데 이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2: 근데 화나는,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던지고 나간 거야, 화가 난 거야.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어딜 내가 얘를 어떻게 진짜 키웠는데 이걸 던져 나한테 이거에 갑자기 또 욱하게 됐는데.
4: 이입했어.
2: 네네.
3: 아니, 근데 그 관계 깨지는 것보다 핸드폰 깨지는 게 또 나을까요?
1: 아니, 저는 핸드폰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4: 아, 차라리, 그치.
2: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야, 근데 상황극만 했는데도, 지금 다들 몰입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샘 씨도 막 속상하고, 저 역시도 막 지금 약간 차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오죽할까 싶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4: 아이 중심으로 다 하게 되죠.
2: 맞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대부분.

0: 아, 이미 영상이 슬픈데.
1: 맞아요. 부모는 누가 이해합니까?
0: 혹시인가? 정말.
1: 엄마들 스트레스 푸는 시간인 것 같아요.
2: 우리 집이 전 설정으로 추가. 나도 하시오.
1: 어떤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0: 지금 아이들의 불평들. 네. 내가 아, 알아서 할게.
1: 학교 끝나면은 아주 간단해. 딱 두 글자야. 놀게. 어,
2: 놀게.
1: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얘들아, 말하자. 그럴 거야. 아, 진짜 말하자.
3: 완전
4: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좀 화장 좀 덜해라 그러면 엄마는 모른다 그럼
5: 맞아 엄마가 뭘 알아
6: 엄마 뭘 알아 맞아
7: 아 우리 집은 우리 집만 10시야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남아놨어 그래서 막 씹씹거리면서 막 이렇게 남았어. 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일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걸로 밥도 사 먹고 저녁도 먹고 들어간대. 근데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8: 오, 맞아.
7: 바로 그 주에
8: 어머
7: 나갔자. 했더니 엄마는 얼마 벌었고 딴 사람이 누구냐고.
8: 엄마를 비교하는 거예요? 엄마 나
9: 속상하다.
4: 엄마, 내 친구는 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없어? 엄마, 내 친구는 학원을 4, 5군데 다니는데 왜 나는 한 군데밖에 안 보내줘?
10: 학원 보내줘도 학원 왜 보내? 안 보내줘도
3: 보내준다 뭐라 하죠.
4: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니랑 똑같은 딸 나와봐. 어, 너랑 똑같은 딸 나와서 똑같이 겪어봐.
8: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것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6: 맞아, 환장해요.
7: 불러도 대답 없기 시작할 때가.
4: 경과 같았어요.
7: 팟?
4: 네. 팟. 이거를 꼭 찌면 끝나는. 문 열고 엄마 왔는데 아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고 말을 안 해요. 투명인간 되는 기분이 들어요.
7: 저 한 4일 동안 나 안 한 적이 있는데
8: 4일? 그럴 수가 있어요?
7: 기다렸어요. 저 진짜 되게 힘들게 울면서 울면서 기다렸어요.
8: 수양을 하셨구나.
7: 기다리니까 와 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화가 나거나 그렇게 문을 닫고 가거나 하면 말 걸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나 너랑 안 봐도 사랑하는 그렇게 해야 밀당을 해야 아들이 나 빨리 나오더라.
3: 맞아요, 맞아요.
8: 그렇구나, 밀당을 해야
3: 돼요. 필요해요, 밀당이.
8: 아, 근데 정말 보면서 우리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6: 아, 근데 저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를 말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집에서는 뭐 그렇다 괜찮은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3: 맞아요.
8: 말하지 말라고?
6: 어.
8: 왜요?
6: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0: 흐름식이 다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옆에 있는 자체도 창피하죠. 불편하고 창피하고 뭐래도 다 창피해.
8: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10: 엄마,
8: 창피한 시기에. 맞아.
10: 엄마 그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3: 그게 사춘기 때는 그 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면 뭐 마트 갈 때도 그냥 부시시하게 대충 하고 가잖아요. 아무도 나 안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서 친구나 누군가가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 왜 쪽팔리게 부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6: 아까 영상에 나온 부모님들 보면서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이제 화가 나면 좀 더 운동화 신고 그냥 머리 질끈 묶고 나가서 뛰고
4: 네.
6: 그냥 막 스쿼트 하고 막 바벨 하고 막 저는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어요. 네.
11: 아니 사진을 봤더니 누나 여기 복근이랑 팔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 레그프레스 80에서 100kg 치신다고.
6: 네. 근데 이게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지금 이만큼인데 둘째까지 오면 한 200도 칠 것 같아요.
8: 와. 야. 기대가 되네요. 네.
12: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누구 알아주나요? 이거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3: 사실 아이들 사춘기, 청소년기가 부모한테도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부모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려 있어요.
8: 너무 슬퍼.
3: 왜 하숙생이 네. 집에 있는 거예요.
11: 하숙생.
3: 부모의 돈도 안 내는 하숙생, 아무것도 안 하는 하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에너지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을 이렇게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공부도 안 해, 숙제도 안 해, 열라고 와 이러면 야 그럼 됐다, 너 학원 다니지 말아라, 뭐 정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돈으로 부모님 그냥 PT라도 끊으시고 헬스장이라도 가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시간과 에너지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가 다시 접근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오거든요. 그럴 때 또 아이랑 또 대화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과 돈도 좀 쓰시고 좋은 친구나 지인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6: 저는 요즘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8: 맞아.
6: 나름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8: 갱년기 인 것 같습니다. 지현 씨 나보다 먼저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온 것 같기도 하고.
2: 예전에는 좀 일찍 낳고 일찍 기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지금은 사실 엄마들 폐경기 즈음 해갖고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와요.
8: 맞아요.
2: 그러니까 이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고 사춘기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12: 갱년기도 사춘기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3: 아,

0: 사춘기가 이기죠. 왜냐면
1: 사춘기가 이겨요?
0: 그럼요.
2: 아니, 우리 갱년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0: 아니요, 아니요. 이게 뜨는 해랑 지는 해가 있는데 뜨는 해가 이기죠. 지는 해가 이길 리가 있나요?
3: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우울해지네.
2: 우리 모두 다들 한때 사춘기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4: 네 외모 괜찮아. 거울 깨고 싶지?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개그맨 된 거 아니야. 파이팅!
2: 저는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혜야 다 좋아. 학교만 가자. 학교 가야 돼요. 학교만 가자. 네.
5: 너 방에만 혼자 있고 싶지? 엄마, 아빠, 오빠도 다 싫지? 근데 그 순간도 다 지나간다.
2: 울 것 같은데.
0: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또 때가 되면 부모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돌아오지를 못하죠.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처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CCTV 같은 부모가 아니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밝혀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너 시험 혹은 뭐 학원 이런 얘기보다는 너 요새 뭐 연예인 누가 좋아? 어떤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뭐 친구는 어떤 친구랑 사귀고 있어? 이런 어떤 관심사랑 얘기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2: 네. 억지로 했다가 또
6: 노잼 또 이제
2: 노잼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 지연 씨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5: 많이 해소됐고요. 네. 저도 오늘 참 나오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저 정말 너무 무지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네.
2: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3: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하더라고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7: 제로투라고.
2: 네.
8: 제로투는 뭐예요?
7: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어.
3: 지금 제도 이외에 봤어요.
9: 8시간씩.
2: 8시간은 좀 길다.
10: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렸는데. 어때요?
11: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12: 저도 삭제예요.
6: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 어울린다.
12: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나는데?
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3: 상담할 요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폭넓은 회전각도, 3단 풍속 조절, 타이머 7시간까지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리모컨 파워팬 사은품 증정.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딥이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4: 되고요.
17: 지병이 있어도
1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4: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4: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4: 되고요.
17: 병원 통원비도?
14: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7: 입원 첫날부터?
14: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14: 됩니다.
2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4: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14: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4: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14: 물론 됩니다.

0: 아, 이게
1: 되게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할 요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리모컨으로 편리한 리모컨 파워펜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8: 진단비도요?
2: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0: 이게 되게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할 요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리모컨으로 편리한 리모컨 파워펜 증정.
1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3: 우와 대박 우리 우와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

0: 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무더운 여름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끼 식사. 제철 채소 오이를 두 배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한 그릇 레시피. 개운하면서 담백한 오이 볶음밥부터 꽈리고추와 오이고추의 매력에 푹 빠질 밥도둑 반찬 2종.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아삭아삭 고추무침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2: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자, 오이가 풍성한 시기에 먹기 좋은 요리라고 들었는데요. 오이로도 볶음밥이 되다니 아직은 조금 생소한 느낌인데 재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3: 오이를 볶아서 먹으면 네. 아삭아삭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가족들 모두 다들 좋아하는 재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일단 오늘 재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 일단 쌀하고 네. 그리고 녹차물 녹차물 좀 특이하죠?
2: 예.
3: 그리고 오이하고 대파 그리고 새우하고 네. 계란 네. 그리고 양념으로는 네. 간마늘하고 설탕, 네. 그리고 고추기름, 네. 참기름과 간장 굴소스, 그리고 고추가 있습니다.
2: 이 녹차밥과 오이에 어울리는 양념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이 재료들이네요.
3: 그렇죠. 약간 감칠맛이 있고 예? 그리고 단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겁니다.
2: 자, 여름에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요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밥부터 좀 지어봐야 할 텐데요.
3: 네네.
2: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게, 네. 이 녹차물이에요, 녹차물.
3: 녹차물인데, 여름이 또 굉장히 좀 무덥잖아요.
2: 예.
3: 밥을 만들어가지고, 물 말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2: 어, 맞아요. 이 녹차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3: 그리고 생선 같은 거랑 이런 거 드시면은 굉장히 또 잘 어울려요.
2: 아, 굴비랑.
3: 맞아요,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씻어놓은 쌀인데, 예. 요거를 살짝 한번 넣어주고,
2: 예.
3: 그리고
2: 쌀을 넣고 이 녹차물과 이 밥의 네.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일반적으로 밥 지을 때 예. 들어가는 물량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2: 여기 이제 녹차 티백을 불린 거죠?
3: 그렇죠. 좀 넣어서
2: 예.
3: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 정도면
2: 1대1
3: 정도로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2: 네. 이 녹차가 상당히 고소하면서 네. 이 은은한 향이 좋잖아요.
3: 굉장히 또 구수한 향이 좋죠.
2: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밥을 지어야 되는지.
3: 네. 여기서 취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2: 예.
3: 저희 잠시 뒤에 맛있는 녹차밥이 이제 완성됩니다.
2: 그럼 일반 백미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3: 똑같이 하시면 돼요.
2: 물만 녹차물이 들어간 겁니다. 1대1로.
3: 네.
2: 자, 그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3: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이를. 네. 제가 한번 살짝 한번 절일 건데
2: 네.
3: 오이는 한 반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 반 개요?
3: 반 개 정도를
2: 네.
3: 이렇게 좀 썰어주고 너무 얇지는 않고
2: 어깨 두꺼워요 지금.
3: 네, 한 0.45 정도 센치로
2: 네.
3: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유가 뭐예요, 셰프님?
3: 너무 얇으면은 볶을 때 좀 네. 약간 좀 부서질 수도 있고 약간 좀 수분이 너무 다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2: 네.
3: 이런 식으로 살짝
2: 살짝 뭔가 도톰하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3: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썰어주시고요.
2: 예.
3: 그리고 여기다 약간의 소금과
2: 예. 약간 절이는 거예요?
3: 살짝 절여주세요.
2: 아, 얼마큼 절이면 될까요, 선생님?
3: 소금은 한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2: 예.
3: 살짝만 좀 저어주세요. 그러면 30분 정도만 절이면
2: 예.
3: 정말 맛있는 물기가 빠진
2: 예.
3: 오이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살짝만 좀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금 약간 넣고
3: 네, 반 스푼 정도 넣고 반 개에 반 스푼 정도, 한 개에 예. 한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 자, 저희가 이렇게 절여놓은 오이가 있는데 정말 이 두께가 줄었어요. 한 이 정도?
3: 수분기도 약간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
2: 예, 이렇게.
3: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겉면에 수분이 이렇게 쭉 빠져 있다는
2: 맞아요.
3: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2: 굉장히 부들부들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3: 맞아요.
2: 예.
3: 요 오이를 소금에 절인 30분 지난 오이를
2: 예.
3: 물에 한번 살짝 한번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자, 요렇게.
2: 소금기를 빼주네요, 선생님.
3: 그래서 너무 짤 수 있으니까.
2: 예.
3: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씻어주고.
2: 근데요, 그냥 생오이도 아삭한 식감이 좋지만.
3: 네.
2: 이게 한번 절이는 이유는 뭐예요? 물기도 빼주면서.
3: 물기도 볶음밥을 하는데 예. 물기가 너무 많아버리면 볶음밥이 너무 질어질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짝 절임으로 해가지고 더 오이의 향이 더 진해집니다.
2: 오,
1: 오이 향도 그래요. 진해지고
3: 찜은 식감도 좋고
1: 식감도 좀 더 쫄깃한 느낌도 더.
3: 예.
1: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이는 네. 준비가 됐습니다.
3: 자, 오이까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1: 자, 이제 준비가 네. 다 되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오이 일단 볶음을 하기 전에 볶음밥이 네. 들어가는 재료인데 네? 일단은 계란 먼저 한번 제가 살짝 풀어볼까요?
3: 네, 달걀을 한번 풀어볼게요.
1: 이걸로 먼저 풀어볼게요. 네. 이걸로 이렇게 살짝 계란을 스크램블 하듯이 이렇게 네. 좀 풀어주고
3: 네.
1: 자 이렇게
3: 사실은 셰프님 네. 오늘 재료가 굉장히 친근한 게 냉장고 네. 열어보면 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달걀하고 대파는 늘 있거든요.
1: 맞아요.
3: 오이도 가끔씩 있고요.
1: 그리고 오늘 재료가 제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리가 하나 두 가지 요리의 조합인데
3: 네?
1: 기본적인 볶음밥을 하실 때도 이렇게 새우하고 계란하고 대파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잖아요.
3: 맞아요. 요거 이제 칵테일이라고 하죠.
1: 맞아요. 이렇게 네. 이거를 살짝 얇게 좀 썰어주겠습니다.
3: 네.
1: 대파도 이렇게 썰어주고. 자, 좀 대파를 예. 이렇게 썰었습니다.
3: 저는 대파를 이제 많이 사둔 다음에 네. 이렇게 썰어서 네. 냉동 보관하거든요.
1: 아, 아주 좋은 건데요.
3: 그렇죠.
1: 네.
3: 그럼 이제 먹을 만큼 꺼내서.
1: 필요할 때마다만 하시면 되니까.
3: 예, 예.
1: 요리에 센스가 있으신데요?
3: 그런가요?
1: 네.
3: 아, 그래도 체업이 덕분에. 예.
1: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3: 예.
1: 자, 요거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3: 네. 요 깍두기 세우면 그냥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오늘 새우로 했는데
3: 네.
1: 새우 아니고서 뭐 다진 오징어라든지 다진 해산물 같은 거 모든 해산물 네.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 네, 네. 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1: 네.
3: 셰프님
1: 네.
3: 밥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1: 네.
3: 한번 볼까요?
1: 밥솥을 이쪽으로 한번 가져다 주시면 제가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녹차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오!
1: 향을 먼저 한번 느껴보세요.
3: 오, 그 녹차의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렇죠.
3: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지금 우와
1: 색깔이 약간 좀 그 일반적인 밥과는 조금 틀리게
3: 예, 살짝 녹차의 색이 이렇게 뱄는데
1: 살짝 뱄죠?
3: 예
1: 살짝 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3: 아 평소에도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렇게
3: 오!
1: 얼음 넣어가지고 물 말아서 드시면 예.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3: 이 녹차 성분이 네. 얼음에 좋은가요?
1: 그렇죠. 비타민C도 많이 있고
3: 예.
1: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수분
3: 예.
1: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3: 네. 어우,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네.
3: 이렇게 녹차밥도 항상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했고,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 봐야겠죠?
1: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 네.
1: 자, 이쪽에서 오늘 밥을 볶을 때는
3: 네.
1: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3: 네, 기름 살짝 두르고.
1: 자, 그리고.
3: 네.
1: 향신료 중에 아까 방금 썰어놨던
3: 예.
1: 대파를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3: 먼저 올릴게요. 아, 파기름 먼저 내시네요.
1: 그렇죠. 파기름이 먼저 놔야지 좀 더 맛있게 볶아질 수 있으니까.
3: 맞아요.
1: 그리고 밥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3: 사실은 이 볶음밥은
1: 네.
3: 반찬을 하기 어려울 때,
1: 네.
3: 반찬을 하기 귀찮을 때
1: 네.
3: 제일 만만한 음식이거든요.
1: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3: 네.
1: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98% 이상은
3: 예?
1: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밥인데
3: 맞아요.
1: 기본적인 밥에다가 이 오이가 덮이면 어떤 맛일지 여러분 잠시 뒤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 그러게요. 오이로 하는 이 볶음밥은 굉장히 또 생소하긴 한데
1: 네.
3: 지금 비주얼로 봐서는 너무 조화가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뭐 무침이라든지
3: 예.
1: 뭐 냉국이라든지
3: 맞아요.
1: 아니면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갈 때 고추장하고 오이 그냥 드시기로 하셨는데
3: 맞아. 워낙 수분이 많으니까
1: 네.
3: 예.
1: 이런 볶음밥으로는 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3: 네.
1: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3: 그럼요.
1: 네.
3: 자, 지금 이제 파 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1: 네.
3: 파를 이렇게 볶아주고 있는데
1: 네. 파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릇하게 볶아질 때까지만 해줄게요. 그래야지 볶음밥에 조금 더 단맛이 있고
3: 예.
1: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3: 그리고 지금 오이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3: 제철에 뭐가 좋잖아요.
1: 맞습니다.
3: 근데 오늘 오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백오이예요, 청오이예요?
1: 오늘은 일반적으로 백오이를 썼습니다.
3: 백오이.
1: 청오이를 쓰셔도 되는데
3: 예.
1: 청오이는 좀 겉면이 좀 거칠거칠할 수 있거든요.
3: 네.
1: 그래서 보통 이제 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는
3: 네.
1: 이렇게 매끈한 느낌의 백오이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3: 청오이는 언제 써요?
1: 무침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대파가 지금 어느 정도 딱 볶아졌으면
3: 네.
1: 일단은 새우하고
3: 네.

0: 사실 볶음밥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네. 할 때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굉장히 재료도 적고 네. 간단해서 하는 과정도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해보실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아마 요 비슷한 류의 볶음밥을 초등학교 아마 2-4학년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을 한 절반 정도
0: 예.
1: 3분의 2 정도만 살짝만 넣어볼게요.
0: 네.
1: 이렇게 넣어서.
0: 선생님, 근데 이 볶음밥을 할 땐 네. 고슬고슬한 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찬밥이 좋은 거예요? 어떤 밥이 좋아요?
1: 밥을 할 때는 오늘은 약간 녹차밥이 물이 수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0: 네.
1: 조금 약간 데졌는데, 질어졌는데, 예? 된 밥이 좋습니다.
0: 오.
1: 약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가지고,
0: 예.
1: 그래야지 이제 볶았을 때 밥이 알알이 떨어져가지고,

0: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센 불로요.
0: 센 불로. 그리고 제가 간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는 볶음밥에도 해주셔도 좋은데 네. 오늘 오이볶음이 간이 좀 짭조름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네. 여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소금 간만 살짝만 해줄게요.
1: 소금 간만.
0: 살짝.
1: 아직 메인 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네. 해주시면 됩니다.
0: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1: 이거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밥을 잘 푸는 방법이 있는지.
0: 이게 밥이 보통 이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밥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잖아요. 네,
1: 이렇게 찍어서 누르면서. 네,
0: 그러면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열이 다 갈 수 있게.
1: 근데 궁금한 게 오이는 언제 들어가는지.
0: 이제 오이는 네. 요 볶음밥을 끝내놓고 이 위에다가 올릴 겁니다.
1: 아, 같이 볶지 않고요?
0: 같이 볶지 않고. 오. 왜냐면 볶음밥에 수분이 좀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세게 볶아주는 게 더 좋아요.
1: 오, 알겠습니다.
0: 자, 옆으로 이제 빼주시고 볶음밥은 됐고요.
1: 네.
0: 자,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 팬에다가 네. 제가 한번 이 그 소금기를 뺀 네. 오이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여놨던 오이를 30분 정도?
0: 일단은 기름은 살짝 둘러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오이를 볶을 때는 아까 것과는 다르게 네.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겠어요?
1: 고추기름이요?
0: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오이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과정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해볼게요.
0: 일단 간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베트남 고추를 이용했는데
1: 이거 좋아요, 선생님. 저. 네,
0: 집에서 하실 때는 뭐 건고추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청양고추 같은 거 그런 것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1: 만약에 집에 매운 걸 좀 못 드시거나 어린 네. 아이가 있는 집은 파프리카나 이런 걸 피망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죠?
0: 뭐 그런 거 대체하셔도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런 고추, 이런 마른 고추, 페페란치노, 베트남 고추 같은 경우는
1: 네.
0: 이 상태로 볶으면 매운맛이 좀 덜해요. 그 대신 요거를 좀 으깨면은 매운맛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1: 예.
0: 되도록이면은 매운맛은 요렇게 고추를 자르고 안 자르고를 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맛있게 좀 볶아진 상태에서
1: 예.
0: 오늘 오이를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살짝 절여진 오이를.
1: 이 과정은 저희들 좀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뭐 과정도 어렵지 않고
0: 네. 이제 맛있게 됐는데
1: 예.
0: 벌써부터 저는 고추기름에 볶으니까 맛있는 냄새가 분명한 것 같아요.
1: 저도 이 고추볶음이 왜 이렇게 반갑냐면 네. 사실은 이제 볶음밥 할 때 이제 기름을 살짝 볶잖아요.
0: 네.
1: 그때 혹시나 모를 그 느끼함을 이 고추

0: 짠 게 들어갔으니까 단맛이 들어가야겠죠.
1: 그럼요.
0: 반짠 반짠. 그리고 여기 굴소스.
1: 만능소스, 그쵸? 네,
0: 살짝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 아. 요거 살짝 이제 한 번만 다시 볶아주시면. 네. 이제 완성이에요.
1: 그 다음에는 저기 볶아져 있는 볶음밥하고 또 한 번 볶을 필요는 없는 거죠?
0: 볶을 필요 없습니다.
1: 그냥 얹어서.
0: 네, 얹어서. 네. 이렇게 볶으면 드셔보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1: 맞아요. 이거 중화요리 같기도 하고, 그쵸?
0: 맞아요.
1: 이 오이의 이 식감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볶으면 다 된 거죠?
0: 그렇죠. 이렇게 살짝 숨도 죽고 맛있게 재료들이 다 혼합되었다 생각했을 예. 때, 이때 불을 꺼주시고, 네. 저희 이제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슬고슬 잘 볶인 볶음밥을 예.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그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슬고슬 이 볶음밥에 그 묘미죠, 또. 밥알이 고슬고슬한 거. 네. 이 고슬고슬한 밥 위에 촉촉한 오이 볶음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0: 맞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1: 아, 진짜 새롭다. 향이 살짝 매콤하면서. 네.
0: 지금까지 없었던 볶음밥이죠. 그죠?
1: 식감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0: 맞아요. 살짝 올려주고. 네. 자, 이렇게. 여기다 고추는, 나머지 고추는 약간 데코레이션으로 네. 매콤한 느낌이 나게.
1: 아니, 밖에서 먹는 이 볶음밥 느낌이에요.
0: 소스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맛있겠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밥솥에 불린 쌀과 녹차 티백 우린물을 넣어 녹차밥을 지어줍니다. 오이는 두툼하게 썰고 소금을 넣어 절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오이는 두툼한 상태로 절여줘야 식감이 살아나요. 절인 오이는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달걀을 풀고 대파는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새우, 달걀을 넣어 볶다가 녹차밥을 넣어 볶은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추기름, 다진마늘,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절인 오이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진간장, 설탕, 굴소스,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은 뒤 볶은 오이를 얹으면 오이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이맘때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가 이 고추잖아요.
0: 맞습니다.
1: 종류별로 준비하신 고추가 있는데 재료를 살펴볼까요?
0: 오늘 제가 그래서 이 고추무침을 한 가지 만들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를 만들 건데 네. 첫 번째 이 아삭이 고추, 오이 고추를 이용해서 만들 거는 된장으로 이용해가지고 오. 만들 건데 재료는 된장과 예. 간마늘,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 꽈리고추를 이용해가지고 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고추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기에는 두반장이라고 하는 중국 식재료 중에 하나, 그리고 된장, 그리고 맛술, 그리고 설탕, 그리고 고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1: 마지막에 향까지 잡아주네요. 네. 자, 두 가지 양념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입맛까지 상큼하게 잡아주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네. 먼저 고추부터 손질해야겠죠?
0: 네. 고추를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오늘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요거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먹기 좋게 좀 썰어 줄게요.
1: 저도 이 아삭이 고추 정말 좋아해요.
0: 맞아요. 요게.
1: 별미예요. 그쵸, 셰프님?
0: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먹으면 또 훨씬 더 이제 개운하잖아요. 네. 우리 아까 전에 볶음밥 약간 어떻게 보면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네.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엄청 맛있게 또 먹을 수 있겠죠?
1: 셰프님, 지금 먹는 이 오이고추, 네. 이 고추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또 만져보니까 네. 굉장히 안쪽은 부들부들한 느낌도 들어요.
0: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오이고추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사각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
1: 예.
0: 그리고 고추가 갖고 있는 원래 특징이 굉장히 매운데 매운맛이 좀 덜하다.
1: 오, 지금 이 시기에는.
0: 그렇죠. 예. 수분이 굉장히 많다.
1: 네.
0: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누구나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추인 것 같아요.
1: 예.
0: 일반 고추나 청양고추 이런 거에 비해서.
1: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그러면 양념을 한번 버무려 볼까요?
1: 버무려 볼게요.
0: 자, 일단은 된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된장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1: 이 된장 양념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1: 예.
0: 오늘은 제가 올리고당을 넣었는데.
1: 예.
0: 뭐 꿀을 넣으셔도 좋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간마늘 한 스푼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깨소금도.
1: 예.
0: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사실 뭐 집에 이렇다 할 반찬이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참기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예.
0: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버무르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이제.
1: 진짜로 저희가 촬영 중이지만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0: 요거는 뭐.
1: 예?
0: 재료만 있으면.
1: 예.
0: 냉장고 열고서 금방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1: 아니, 고기 먹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밥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0: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순두부찌개라든지.
1: 예.
0: 아니면은 뭐 얼큰한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김치 옆에다 하나 두면서 드시면은 이거.
1: 예.
0: 이거만큼 또 맛있는 거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1: 예.
0: 저희 다른 양념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1: 그럴까요?
0: 꽈리고추. 보통 이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멸치라든지.
1: 예.
0: 아니면 견과류랑 같이 볶아 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맞죠.
0: 요거는 데쳐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삭이 고추처럼 드셔도 굉장히 또 쫄깃한 느낌.
1: 맞아요.
0: 그런 식감이 좀 다른 느낌.
1: 특유의 매콤함이 또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예.
0: 약간 좀 구수한 맛도 있고.
1: 예.
0: 요 고추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1: 예.
0: 일단은 고추도 한번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까요?
1: 네. 저는 무엇보다 이 두반장이 들어간.
0: 네.
1: 이 양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0: 이 두반장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고추장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1: 예?
0: 이 두반장 넣으면은 굉장히 또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이국적인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이 고수를 준비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1: 굉장히 또 소량이지만.
0: 네.
1: 이게 들어가면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0: 느낌 많이 달라지죠. 네. 광희 씨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 담백한 맛을 좋아하세요?
1: 저는 오늘은 둘 다 좋아하는데.
0: 네.
1: 좀 매콤한 게 더 땡기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1: 예.
0: 자, 감사합니다.
1: 자, 꽈리고추가 준비됐고 고수도 한번 좀 썰어볼까요?
0: 고수는 한두 잎 정도를.
1: 예.
0: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이건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리고. 살짝 이렇게만. 이렇게 한두 입만 뜯어가지고.
1: 네.
0: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0: 자, 여기다가.
1: 예.
0: 일단 오늘 재료 두반장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된장도 동량으로 좀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약간 씁쓸할 수 있으니까 이 맛술.
1: 맛술 넣고요.
0: 그리고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1: 설탕까지.
0: 네. 요거 이제 또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한번. 제가 버무려 보도록
1: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셰프님.
0: 네. 이거 너무 간단하죠.
1: 계속 제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다고 멘트를 많이 해갖고.
0: 네.
1: 지금.
0: 이렇게. 근데 간단하지만.
1: 예.
0: 정말 맛있는 요리들이 나올 거예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또 반찬을 해두잖아요. 계속 젓가락이 가고. 정말 환영받는 반찬이에요.
0: 맞아요. 이렇게 이번 주가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1: 예?
0: 더울 때 막 너무 불편한 앞에서 너무 요리 많이 하면 또 쓸쓸하죠.
1: 입맛 없을 때.
0: 이거 물 말아가지고 우리 녹차밥 만들었잖아요.
1: 그러게요.
0: 녹차밥 만들어서 물 말아서 이거 딱 먹으면 정말 맛있게 될 수 있겠죠.
1: 자, 그럼 먼저 한번 하나씩 담아볼까요?
0: 담아보도록 할까요?
1: 네.
0: 이렇게 꽈리고추. 아, 너무 좋네.
1: 네.
0: 이렇게 올려주시고.
1: 딱 먹을 만큼만 딱 준비해서 바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기다가.
1: 네.
0: 고수도 조금 이렇게 길게 좀 썰어가지고.
1: 아니, 고수 조금 올라간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0: 고수가 올라가니까 느낌 자체가 약간.
1: 고수가 된 것 같다.
0: 맞아요. 요리고수인 것 같아요, 정말.
1: 예.
0: 자, 이렇게.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고수 꽈리고추.
1: 예.
0: 완성이 됐고요. 된장.
1: 네.
0: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거는 좋아할 만한.
1: 얼마나 아삭아삭할까요? 네.
0: 저는 이 국밥이랑 이거 먹을 때 너무 좋다.
1: 맞아요. 그러겠네요. 따끈한 국물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0: 이렇게 해서.
1: 예.
0: 두 가지 또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두 가지 양념의 고추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고추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고추는 아삭함이 좋고 매운맛이 덜해 무침으로 딱이에요. 오이고추에 된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꽈리고추를 반으로 어슬 썰어주세요. 꽈리고추에 고수를 넣은 뒤 두반장, 된장, 맛술, 설탕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릇에 꽈리고추 무침을 담고 남은 고수를 올려주세요. 오이고추 무침도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두 가지 맛의 고추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은은한 깻잎향까지 매력적인 깻잎 간장 불고기부터 개운한 오이와 새콤한 양념의 환상케미 오이 깍두기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

0: 벌집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오.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가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13: 제로추라고.
12: 네.
14: 제로추 뭐예요?
13: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어.
11: 지금 제도 이외에 봤어요.
15: 8시간씩.
12: 8시간은 좀 길다.
16: 좋아요 많이 안 달렸으면 기분 어때요?
17: 그 삭제 아닌데요, 그냥?
18: 저도 삭제예요.
19: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1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 야, 이거 잘 어울린다.
18: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1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메이킨!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3: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킨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6: 변비 해결

0: 지금 저는 브로모아산 용암 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1: 인도네시아 자연은 위험하지만 아름답습니다.
0: 아, 멋있네요. 이 브로모아산 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1: 24시간 불타오르는 땅.
0: 이쪽에 지금 굉장히 불꽃이 큰데 엄청 뜨거워요.
1: 물에 위에서 생활하는 이색 마을도 있습니다.
0: 침대를, 와.
1: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 일상. 화산 곁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인도네시아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적도에 위치해 있고 지진과 화산 활동도 활발합니다. 다채로운 자연 환경으로 세계 여행자의 관심도 뜨겁게 받고 있죠.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자바에서 시작합니다. 1만 7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 인도네시아는 섬마다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활화산이 40여 개나 있는 뜨거운 섬입니다. 자바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을 품고 있는 마을. 세모로 라왕으로 갑니다. 저에게 인도네시아는 인생의 절반을 보낸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하죠.
0: 네, 저는 24년간 인도네시아 살면서 오지도 많이 다녀봤고요.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수집도 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글로도 썼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 화산 관광의 출발점인 세모로 라왕은 평화롭고 깨끗합니다. 그러다 보니 잊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7km 떨어진 곳에 활화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바를 대표하는 화산, 브로모입니다. 2015년 폭발이 일어난 후 지금도 검은 화산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의 위험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로모는 주변에서 강력 추천해준 화산 여행지입니다.
0: 여기가 그 화산 트레킹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 화산 트레킹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 화산을 걷는다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느껴보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 왔습니다.
1: 브로모 화산에 가기 위해선 먼저 마을에서 사륜구동 차량을 빌립니다. 산악지역이라 길이 험하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물가에 대비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평소 체력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마을에서 30분을 달려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검은 모래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폭발을 반복하면서 화산재와 화산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검은 세상입니다. 특별한 길이 없어도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벌컹거림조차 설레네요.
0: 지금 저는 이 브로모아산 용암 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저쪽 양옆으로 분화고의 이제 그 옆에 산이 보이고 끝없이 펼쳐진 이 모래를 이 집차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굉장히 좀 다른 화산지대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용암을 달리는 기분 up to the

0: 아 뜨거 뜨. 다행이네요. 그 창문, 노래를 몰라서.
1: 창문 이렇게 해보세요.
0: 예.
2: 그런데 자동차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부극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갑작스럽지만 놀라지 마세요. 브로모의 여행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의 정체는 조랑말 마부입니다.
0: 아, 내리자마자 말들이 아주 그냥 딱 대기하고 있네요. 이거. 네, 이제. 저를 태우기 위해서 또 말들이 또 이렇게 달려와 줬네, 뒤를 따라서.
2: 분하고 이 끝까지는 조랑말을 타고 갈 겁니다. 물론 걸어가도 되지만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0: 말들이 많네. 말이 많은 동네네. 시양바.
3: 야.
0: 야. 이니 마우 거사나.
3: 야, 마우나 이구다 가다.
0: 야, 야. 하루 가냐 벌어봐.
3: 알아 온도 그렇게 불랑 또.
0: 응.
3: 두아라투스니마 불로.
0: 두아라투스니마 불로. 어. 이니 나 아다 남아. 보다. 남한 시아파. 남한냐. 알핀. 알핀. 어우, 튼튼하게 생겼네, 이 알핀. 알핀.
2: 친해져 보려는 노력에도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0: 그라파인이 기기 들어오스.
3: 야.
0: 라파로요.
3: 슈가 브르지안 나자마자야.
0: 장난치는 거 좋아한대. 그러니까 자꾸 기기 타는데.
3: 기기 들어오스 없이 가 기기 분란 가. 쯤아 로.
0: 쯤아 이 스파르티. 예.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말치고는 아직 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까부는 거예요. 이게.
2: 기염둥이 알핀과 함께 분하고 입구까지 동행하기로 합니다. 브로모 인근은 산악지역이라 예로부터 말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1: 알핀이 아주 차분하게 잘 가네요. 저는 오랜만에 말을 타는데 알핀이랑 제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3: 근데 인력하는 데는 누구나 하죠?
2: 친절한 주변 안내는 마부 레안 씨의 서비스입니다.
0: 오.
3: 아빠 마우 beli bunga?
0: Ya ya ya, mau.
3: Nanti kalau mau buat sembahyang takutnya di atas.
0: Oh, gitu. Ini bunga Edelweiss.
3: Mending beli di sini.
0: Oh, ya.
2: Javanese Edelweiss는 인도네시아의 자생종으로 고산지대에서 주로 자랍니다.
0: 이니 운동 순방한 뒤 사나.
3: 야. 세선반.
0: 꽃을 이 뚫은.
3: 야.
0: 도와둘로.
3: 프레이.
0: 프레이들로.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던지면은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꽃입니다. 이 아르티니 아빠야 봐서 인도네시아.
3: 붕어가 아바디야.
0: 아바디, 아바디. 그 영원을 뜻합니다. 영원. 영원한 뭐 할 때 그 아바디.
2: 이름처럼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답니다.
3: Kita biasa di situ begitu, Pak. Emang jadi kita, apalagi kalau musim hari raya kasada kita buang sesaji juga semacam
0: sama
3: hasil panen kita. Gitu. Kalau ini emang bunga Edelweiss ini bunga abadi, keseringan juga kita pakai untuk sesaji di atas. Gitu.
0: Kita salcah, oke. Kui, kui, kui. 안전하게 갖고 가겠습니다.
2: 현지인들은 브로모 화산을 신성하게 여기는데요. 화산에 제사를 지내며 영원의 꽃으로 자신들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화산재가 엉겨서 굳어진 협곡이 나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폭발의 흔적을 생생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제물을 바치기 위해 원주민들이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어느새 입구에 도착합니다.
0: 이게 247계단이라는데 이게 네덜란드 식민시대 때부터 있었다르네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덜란드 시대 때는 이 한 줄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네요.

0: Pak ini udah pernah?
1: Udah.
0: Ya, kita sama-sama coba ya.
1: Ya.
2: 오로지 두 발로 올라가야 합니다. 단숨에 정상으로 도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천천히 한 걸음씩 쌓아갑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화산의 소리.
0: 아, 이제 정상에 다 왔는데 이 무슨 물소리 비슷한 게 들리고 그 유황 냄새가 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오. 와. 와.
2: 잡아서 화산 트레킹의 상징이자 지금도 숨쉬고 있는 두루모 화산의 분화구입니다. 유황가스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0: 장엄한 분화구의 모습에 경외감마저 듭니다. 브로모 화산은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마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지금도 1년에 두 번 분화구에서 신을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1: 굉장히 이 첫인상이 두렵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심장 소리가 저 밑에서부터 지금 막 저한테 울려오는 듯한.
0: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분화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천둥처럼 쏟아지는 소리가 제 가슴도 뛰게 합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은 존재일 뿐이다. 흔한 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와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영혼의 꽃을 꺼냅니다.
1: 어떤 소원 드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말하면 안 된답니다. 예, 비밀입니다.
0: 저의 소원을 담아 뜨거운 화산의 품으로 꽃을 던집니다. 저의 걱정도 함께 보냅니다.

0: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1: 뭐 가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뭐든지 다 막혀 있을 때 와서 이 브로모의 심장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말입니다. 감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와,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그 소화불량에 걸린 지구의 방구 냄새 같습니다. 지독하네요. 아우.
0: 유황가스를 피해 이만 하산합니다. 화산은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죠. 숨은 에너지가 폭발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0: 제 안의 에너지를 채우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1: 저기 박소를 파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 화산에서 또 저런 거 안 먹으면 안 되죠. 할로빠. 네. 비사 비사 마카 박소.
2: 비사 비사.
1: 바나스 마시 바나스.
3: 이씨 벌었어.
2: 봐봐 사두.
1: 야 사두. 미.
2: 바케 미.
1: 야야야.
2: 미양마나 군인.
0: 박소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0: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3번 쓰드킷 빠빠 까시하자. 쓰드킷 사자. 쓰드킷. 예, 오케이. 3번. 사마 또 케찹 마니.
2: 파케 소스 주가.
1: 예. 삼 이건 케찹 마니 쓰라고 달콤 새콤 간장 소스. 요거는 지금 저기 토마토 케찹이랑 칠리 살짝 섞어서 만든.
0: 일단 소스는 전부 넣어주세요.
1: 섞어갖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면은 박소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매일 먹는 거죠. 매일 먹고 매일 즐기고 고향 같은 음식이죠. 서민 음식. 이게 노란면, 노란면. 이거 이제 계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떨루르라고 하고.
0: 노점상의 장점은 바로 원하는 전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 여기 브로모 딱 정면에서 먹어야 되겠네. 여기가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딱 놓고 브로모를 바라보면서
0: 풍경을 반찬 삼아 먹어보겠습니다.
1: 쫄깃쫄깃하네. 아우, 따뜻하네.
0: 고산지대라 쌀쌀했는데 따뜻한 국물이 반갑네요.
1: 튀긴 두부의 고소한 맛이 그냥 쫙 올라오네요.
0: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1: 뜨거워서 면치기가 잘 안 되네요. 네, 원래 잘하는데.
0: 브로모에 온다면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이게 진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세상에도 없죠. 예.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박수가 사실 서민 음식인데 되게 고급지게 느껴지네요.
0: 누구도 부럽지 않은 순간입니다. 브로모는 특이하게 분화구 아래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아래 사원이라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랑말 마부 레안 씨와 함께 루르포텐 사원을 둘러봅니다. 차롱을 입으며 신들에 대한 예의부터 갖춥니다. 인도네시아 힌두교 신자들은 꼭 한 번쯤 오고 싶어하는 사원입니다. 신성한 화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3: 숨바양 untuk apa?
4: Sembayang kami mohon keselamatan, kesehatan ya untuk kami dan keluarga semua. Jadi demikian kami percaya dengan keadaan apa namanya? Setelah kita bersembahyang, kita akan dianugerahi kesehatan, keselamatan di jalan.
0: 여러 번의 화산 폭발에도 피해가 없었답니다. 사원은 2000년대에 새롭게 지어져 지금의 모습입니다.
5: 뭔가 봐요? 뜻발이 또 이 볼케이노
6: Ya, kita percaya sejak zaman leluhur kami, ya antara hubungan manusia dan leluhur dengan sang cipta, ya kita saling menghormati, tidak saling mengganggu. Astenggara tidak akan terjadi apa-apa.
0: 이 땅의 사람들은 브로모를 존중의 대상이자 친구로 여깁니다. 그것이 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각도로 봐도 검은 세상, 상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브로모에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분화구 동쪽에 있는 초원, 일명 텔레토비 언덕입니다.

0: 이 브로모아산 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화라산 뒤에 모습인데 이렇게 초록색이 쫙 있는 광경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뭐 오랫동안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재수 좋게 뭐 요 시기에 맞춰서 지금 왔는데 시야가 탁 트여 있으니까 마치 제 이 안경을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맑아진 기분?
1: 온통 푸른 세상에 마음도 편해집니다.
0: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아이 좋아 나와 텔레토이 친구들 나와라. 아 오늘 쉬는 날이래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네. 일요일
1: 이맘때 텔레토비 언덕의 단골 손님은 마부들입니다. 다양한 야생화가 피기 때문이죠.
2: 양가 가루 막아질까 이렇게 주대한가 마수왕인.
0: 어, 아 이미 꾸다주가 마수왕인?
2: 야 비샤 주가 마수왕인. 가비 세련까지 아따신가 마우.
0: 어,
2: 이또 마수왕인 가루 세련까지.
0: 말도 이렇게 몸살이 가끔 걸린대요. 근데 이거 먹으면은 안, 몸살 안 걸린다고. 이게 약 효과도 좀 있다 그럽니다. 이니 비긴 미냥.
2: 비긴 미냥. 미냥이니. 아토티까지가 아쿠아 아쿠아냐 미누.
0: 어. 다운주가 미늠주가 볼래?
2: 아연이야, 아연이. 이때까지 마셔서 아쿠아.
0: 아쿠아 주로.
1: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브로모의 초록 낙원입니다.
0: 신기하네요.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파란 새싹이 다시 생명을 꿈틀대고 있다는 게 감동스럽기만 합니다.
1: 화산 곁에 있는 마을의 삶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브로모 화산에서 북쪽으로 8.4km 떨어진 제탁 마을로 갑니다.
0: 드라마 소래바. 그래.
1: 인도네시아는 다무작이 가능해 한쪽에선 심고 다른 쪽에선 수확을 하는 게 흔합니다.
0: 아, 배추도 많이 심고 파도 많이 심고 방뿌라이주가 이 방뿌라이 응가빠네 빠.
3: 야, 빠네.
0: 어, 까빤. 아유, 아주 그냥 땅이 좋아.
1: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싱싱함. 이대로 한 입 베어물고 싶네요.
0: 오시띵. 저거 안 까. 딱히 이니 뜸빤 나만이 아빠야, 뜸빤. 이니 뜸빤.
2: 끌한장.
0: 끌한장. 이게 이니 승인 사라냐? 안 돼, 안 돼. 이 오. 안 돼, 안 돼. 와, 이니.
1: 쉬워 보이지만 바구니당 25kg.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농부들만 보면 화산 옆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0: 깔라오, 디신이 아다 구능 부르모.
2: 야, 이도.
0: 응가 따꾸?
2: 나 바빠.
0: 뭐, 응가 바빠? 아만?
2: 아만.
0: 어.
2: 아만, 아만.
0: 아만. 예. 이분들은 뭐 신경도 안 쓰시고 사십니다, 그냥 뭐 저게.
2: 뭘 마시라 깜뽕냐?
0: 아, 오다 깜뽕. 사마따피 이니 하실려 바고.
2: 욕배.
0: 어, 야.
1: 배추는 두 달에 한 번씩 수확한답니다. 화산토 덕분이죠.
0: 이게 이제 화산자거든요, 이렇게. 딱 색깔만 봐도 이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곱습니다, 아주. 아우, 냄새도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진한 흙냄새가 나고요.

0: 이게 인성분을 포함해서 각종 미네랄이 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또 빨리 수확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된다고 하니까 뭐 여기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농부 입장에서는.
1: 주민들에게 화산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두려움은 하늘에 맡기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안유왕이? 어우, 이게.
2: 그럼 sayuran di tengger ini dibawa ke kota itu lebih awet.
0: Awet.
2: Iya, tahan lama. Sayurannya enggak cepet busuk. Gitu.
1: 화산 아래서 자란 농작물들은 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재탕마을을 찾은 건 브로무에서 만난 마부 레안 씨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한데요. 마을 일상이 궁금하다고 하니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알핀부터 챙깁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을 걸 알기에 특식을 준비합니다.
0: 그냥 끄들레, 사마또, 아가라기.
1: 레안 씨는 브로모 화산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애교쟁이 알핀은 밥보다 주인이 더 좋은 모양이네요. 알핀을 얼마나 아껴왔는지 마음이 전해집니다. 알핀의 밥을 챙겼으니 이제 집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레안 씨는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는데요. 가족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이 사우다라.
1: 레안 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30년째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0: 다피 반투안이 또 방어실란 다리 꾸다 이또 반투안 반대야.
2: 반투안 넘버 1라.
1: 부엌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니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옥수수에 달걀, 밀가루를 넣고 반죽합니다. 저에게도 익숙한 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페르케델 자궁입니다. 옥수수 튀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매일 먹는 인기 반찬이죠.
0: 따뜻할 때 하나 살짝 집어 먹어보겠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갔고 방금 튀겨갖고 맛있네요. 나차도 들어가 있네요.
1: 자급자족이다 보니 채소를 이용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완성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국물은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집밥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0: 이 파넨 드시니 파넨 선들이
3: 아까 시사 파넨 kita kemarin.
0: 어, 기도. 감자 왔습니다.
1: 감자는 이 지역의 특산물인데요. 밥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3: Kita ada rezeki gitu. Kalau kita ada rezeki, kalau lagi sukses tani gitu bisa satu bisa lebih dari 1 kilo.
0: 오.
3: 1 kilo 2 ton.
0: 오, 기도.
3: 쥐만 펌 벨리 닦고 또한. 닦고냐, 닮냐, 보롱.
0: 어.
3: 땅 들어가고 비싸, 닮냐.
0: 어.

0: 응? 이게 이 얼굴 좀 봐보세요. 이렇게 큰 감자 봤어요? 이게 이제 화산지대의 필요로움을 알려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 감자가 이렇게 커. 와, 진짜 감자 크다.
1: 크고 튼실한 감자는 가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위험할지 몰라도 재탕마을 주민들에겐 배고픔을 모르게 해주고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화산 덕분입니다.
0: 이거는 역시 아무 맛도 안 나는 바로 산벌이랑 찍어 먹어야지 맛이.
2: 우왕가 nomor satu cuman yang penting kan kebahagiaan kita keluarga. Walaupun enggak punya uang apa yang penting keluarga.
3: Sehat.
2: Itu ya, sehat kita bahagia.
0: Oh. Yang punya uang juga penting keluarga.
2: Iya. Tapi terus terang kalau orang-orang sini jarang yang materi. Kalau mau nikah itu enggak pandang bulu. Terkadang kan ada yang ya keturunan orang kaya miskin gitu kan masih pilih-pilih, tapi kalau masyarakat Tengger sini enggak ada. Enggak ada kayak gitu.
1: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답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한지 되새겨보는 밤입니다. 부루모 화산도 일출 명소지만 저는 특별히 페란자칸 산을 오릅니다.
4: 저는 지금 부루모 화산하고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벌써 새벽 5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네요.
1: 현지인들에게는 부루모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왔건만 제 마음을 모르는지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4: 아, 새벽에 저희가 3시 반에 숙소에 출발했는데 와, 지금 여기 와보니까 사실은 비가 와갖고 지금 일출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글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볼 수 있을지.
1: 잠시 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변덕스러운 자연이 찬란한 빛을 선물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와도 결국 잘 될 거란 응원을 받는 기분입니다.
0: 인도네시아의 심장,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백두산이죠. 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1: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집니다.
0: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또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광경도 그렇고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1: 두렵지만 아름다운 화산과 그 속에서 인간이 피어낸 생명력을 가슴에 품고 떠납니다. 부루모 화산의 동쪽에 있는 마두라 섬으로 향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다 보니 삶도 다양합니다. 자바섬과 이어주는 대교가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마두라섬은 자바와는 또 다른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 현지인들만 아는 여행지로 요맘때면 조용하고 깨끗한 해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1: 좋다. 좋아, 좋아. 바람.
0: 마드라섬의 마을은

0: 대부분 해변을 따라 발달해 있습니다. 섬 동쪽에 있는 내궁은 모래를 사랑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바주인이.
0: 길에 모래가 있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게 앞에 모래터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평상 같은 겁니다. 모래 위에 빨래가 있는 건 예사고 잠까지 잡니다.
2: 마을에 이렇게 모래가 엄청나게 많네요. 모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요.
0: 집 앞에 모래는 이웃과의 사랑방 역할도 합니다. 안방에서 쉬는 듯 편안한 모습인데요.
2: 그나빠 디드루 디 빠시르.
3: 야야야.
2: 빠시르 루비에나?
3: 야.
2: 디 아따스 빠시르 루비에나?
3: 가마르 말람. 시앙 이시니.
4: 아다. 아다 빠시르냐? 디 가마르 사요. 아다.
2: 오기도.
4: 그래서
0: 그래서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2: 그 빠시르가 다 있구만 이제. 어? 오! 오! 야! 이 침대를! 와! 이야, 이 모래가 엄청 고와요.
0: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진짜 모래 침대입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2: 이 모래가 손으로 만졌을 때하고 또 이 발로 만졌을 때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한번 오, 이야 이게 우와 이게 발을 딱 담그고 있으니까 시원해요. 되게 신기하네. 아, 시앙 딩인 말람 바나. 오 신기하네요. 빠케이니. 밖에 바시르. 칼로 끓이나 두가 있도 비사 마숙 이니 버르시간. 뜻밭 칼로 이니.
0: 마드라 섬은 뜨겁고 습도가 높은데요. 모래를 이용해 냉난방 시설 없이도 더위를 이겨내고 있답니다. 주민들의 지혜가 엿보이죠. 모래 이불만 있다면 언제든 꿀잠이랍니다.
2: 어렸을 때부터 얘는 모래에서만 잔대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마치 무슨 저기 양털 이불 속에 푹 빠져서 자는 것 같아요.
0: 한 번쯤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24시간 모래와 살고 있다 보니 청소도 자주 한답니다.
2: 이니 스티아파리 스티아파기 시앙
3: 마라. 네.
2: 그러니까 뭐 생각날 때마다 쓰시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도 어유 또 모아 또 모으면 또 있어. 이게 뭐 모래가 그냥 모래랑 같이 사시네. 그냥 모래가 일상이네. 이게 또 있어 또 있어. 네? 모래가 오래되면은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이제 태양 또 일광욕 쫙 한 다음에 나중에 요 채를 쳐갖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또 쓰신대요. 그죠.
0: 모래는 주기적으로 교환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져 있는 해변에서 가지고 온답니다. 그냥 쓸어 담는 것 같지만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올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운 모래만 가져갑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마을의 전통이랍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뜨거운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주민들은 모래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래투성이로 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오릅니다.
2: 야, 완전 뭐 수영장인 거 수영장에서 놀듯이 노네.

0: 아이고, 다 묻었다, 다 묻었어.
1: 자유로운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내곡 마을의 지혜가 빛나는 오후입니다. 이번에는 마두라 섬의 남쪽으로 갑니다. 낮이고 밤이고 불타오르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꽃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현지 친구에게 소개받아 가는 길인데요. 보기엔 평범한 시장입니다.
0: 여기가 땅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 이게 천연으로 올라오는, 와.
1: 놀랍게도 시장 한가운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3355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믿어지시나요? 흙과 돌 위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0: 이런 거 지금 이쪽에 지금 굉장히 불꽃이 큰데 엄청 뜨거워요. 생각보다 이렇게만 돼도 지금 뜨거운 정도고. 노래가 생각나네요. BTS의 불타오르는 파이어. BTS 노래 모르세요? 파이어. 딴딴딴딴. 불타오르네.
1: 신기하게도 딱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표면으로 새어나온 천연가스가 산소와 만나 자연적으로 불이 붙은 건데요. 자연의 신비 덕분에 주민들은 거대한 가스렌지를 가진 겁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0: 별로 앞이냐 끝을 박아야 하나. 오. 그러니까 여기 돌 같은 데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막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막아버리면. 그럼 딴 데서 나와요. 네.
1: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료는 직접 준비해와도 됩니다. 오,
2: 제대로 먹네.
0: 따삐 포스냐, 이또 스링다 땅, 이또 밖에 꾸러시리요.
1: 캠핑 나온 기분도 듭니다.
0: 소주랑 한잔 딱 하면 딱 어울리겠네.
1: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프라이팬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이 탈까봐 걱정입니다.
0: 어, 이거 다 타는데, 이거? 이보! 여기 타. 바카르. 예? 막간? 예, 두루바카시. 뭔가. 이니 아빠요, 이니. 이랑.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또 이게 인도네시아는 인심이 좋아요.
1: 맛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오. 화력이 좋아서 불맛이 제대로입니다.
0: 맛있는 맛이죠. 아, 요리를 잘하지. 이게 여기서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 요리를 잘하셨네, 이게.
1: 덕분에 주민들의 관광 수입도 늘고 있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주기도 하죠. 인도네시아의 반전 매력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0: 열 번째 생일이래. 어머니의 이 정성이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담긴 생일상 같습니다. 일반 호수라면은 이런 환경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3: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4: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5: 디스크 파열입니다.
4: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0: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엔 놀라워 줄 거지?
1: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1: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1: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7: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6: 아, 깎아야 잘 살지.
8: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0: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8: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0: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매운맛을 되게 내리겠어.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라.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3: 행복이 나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4: 내일이 여행이라고. 내일이 여행이라고.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 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것, 네, 바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근무 시간 외 영역에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주장인데요.
1: 네, 이런 교직사회의 오랜 요구를 공약한 후보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약 연대에 나섰던 진보 교육감 후보들. 이들이 내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같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근무 시간 외 사적 영역에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약 연대에 참여한 후보 8명이 실제 당선 문턱을 넘으면서 공약의 무게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 교사들의 생각을 또 의식을 위축시키는 정치권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학교 밖 정치권 보장을 위한 법 통과에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2: 기대는 진보 교육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사 노조연맹 분석 결과 전체 당선인 16명 가운데 12명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진보 성향 당선인을 포함해 경북, 대전, 충북 등 보수 성향 당선인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은 답변을 유보했고 전북과 전남, 광주, 대구 당선인은 입장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 등 선거마다 의제로 올랐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후보 시절 보장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뒤엔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회엔 관련 법안 다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한 만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네, 오는 10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된 60민주항쟁 기념일인데요.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는 지금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 네, 뜻깊은 날을 앞두고 교과서 밖 역사적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좁고 가파른 철제 계단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과거 눈이 가려진 채 끌려온 이들이 두려움 속에 도착했던 5층 조사실입니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바뀐 이곳에서 학생들은 당시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마이크와 카메라,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만든 흡음판까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5: 안에 뭐가 있을까?
6: 카메라.
5: 진동대.
6: 흡음판이죠.
5: 네, 흡음판.
4: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현장이 그대로 복원된 공간 앞에선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기념관 곳곳을 둘러보며 학생들은 40여 년전 그날의 역사와 마주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록을 살펴보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7: 책이나 영화 같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볼 수 없는 것들로 봐서 이렇게 심각성에 대해서 심각하다고만 알고 있을지 크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접 와서 체험해보니까 훨씬 더 비극적이고 그때 당시 민주화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이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배우는 체험학습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학교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안전관리와 기관 연계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8: 우리가 중학교 때 그 현장에 가서 이런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몸이 기억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 체험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을 또 밖으로 데리고 온다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안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꽤 많고요.
4: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는 심화탐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 역사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학생들이 더 다양한 현장에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네,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지난주에 개막했는데요. 국내 최초 탄소중립영화제답게 올해는 전면 찾아가는 영화제로 치러집니다.
1: 네, 올해는 AI를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환경영화를 데뷔작으로 선택한 젊은 감독들의 시선까지 황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이게 뭐예요?
10: 그게 말이야. 우리 아파트에 새가 죽어있더라고.
11: 갯벌이에 세워진 신도시 아파트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입주자들과 철새들의 서식지를 지키고 싶은 조류학자의 대립은 실제로 습지 개발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12: 너무 자연스럽게 개발이 당연한 거다. 그러고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이제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되게 나쁜 세력으로 판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성이 굉장히 그걸 너무 포착하고 싶다.
11: 버려진 고양이에 뒤를 쫓던 카메라는 한때 황금빛 배가 여물던 배밭에 살고 있는 생명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해온 해녀의 하루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개막한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선정된 작품들로 환경영화를 데뷔작으로 선택한 젊은 감독들의 시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3: 너무 많은 정보를 좀 주입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비주얼적으로 딱 와닿을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담아서
14: 버려지고 좀 소외되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호흡하고 있다. 그런 생명력의 온도를 전도받기를 바랬습니다.
11: 개막작에선 오픈AI의 샘 알트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등 AI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직접 출연해 AI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탐구합니다.
15: I want to ask you to promise me that this is going to go well.
16: That is impossible.
15: Okay.
11: 영화제 측은 AI를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생태적 핵심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2: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3: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0: 시장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성적,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히 많은 파충류가 살고 있는데요. 그중 약 44%가 뱀입니다. 마을을 찾아온 무시무시한 불청객.
3: 와, 자꾸 삐져들이 뭐 하얀간 들어도 많아가나 그 쥐러네.
4: 따띠.
2: 수많은 뱀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하는 비단뱀과의 사투.
5: 내가 di bagian kepala itu kan emang gigi ular sanca itu kan agak lipat jadi gede-gede gitu kalau kena kulit sobek.
2: 집안 곳곳에 각양각색의 뱀들이 출몰하고 있는데요.
6: Kalau kegigit itu sama aja dengan ular berbisa-berbisa lainnya, yaitu bisa menyebabkan luka pembusukan. Ya gigitannya dan masuk ke sel darah putih lalu menjalar ke seluruh tubuh bahkan ke jantung.
2: 인간에게 해가 없거나 국제 멸종 위기 중인 뱀들을 돌보는 구조단.
4: Bertahan hidup di tempat asal dia.
2: 야생 동물만큼 열대 과일도 풍부한 인도네시아. 천사의 열매 파파야 수확으로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7: Ya sebenarnya mah kalau pohon pepaya kalau tinggi-tinggi bahaya. Apa pohonnya tuh dalamnya tuh kosong.
2: 6m 이상까지도 자라는 파파야 나무. 파파야를 얻기 위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무를 오르내리는 이들.
7: 약 sakit sih. Cuman ya gimana lah.
2: 인도네시아의 뱀 구조단과 파파야 농장을 찾아가 봅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적도의 푸른 보석이라고도 불리며 광활한 자연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팔색조 같은 매력을 뿜어내는 곳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차로 2시간 30분 떨어진 곳. 대부분 논과 밭, 농업지대와 습지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한가롭던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뱀 구조대원들이 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집안 곳곳엔 뱀의 먹이가 될 만한 가축들이 즐비한데 혹시 모를 뱀의 공격에 대비해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4: Masuk ke pemukiman tuh karena pertama cari makan ya. Dia cari makan karena dia di situ lihat potensi ular apa melihat tikus, tikus lari ke rumah karena rumah itu kan sumber makanan tikus juga banyak.
2: 마을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뱀이라 불리는 그물무늬 비단뱀.

0: 주로 야생에서 서식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하게 마을에서 발견된답니다. 집안 깊은 곳으로 숨기 전 뱀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뱀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보는데요.
1: lalu lebih cenderung sembunyi tempat-tempat yang memang nggak kelihatan takutnya dia masuk ke sini sembunyi situ diem.
0: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린 뱀. 뱀과의 긴장감 넘치는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2: Karena kan ayam salah satu makanan dia juga. Kalau ukurannya udah besar banget bisa makan kami.
0: 인도네시아에선 주민들의 재산인 가축뿐 아니라 뱀에 의한 인명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비단뱀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3: 어, 아나, 아나 마스. 아나, 사토 디시메.
0: 드디어 숨어있던 뱀을 발견했습니다. 예상대로 비단뱀입니다.
1: 어, 야야. 피톤, 피톤.
4: 루마얀 그대, 루마얀 그대. 아라 3m야.
0: 조금 더 늦었다면 닭 한 마리쯤이야 순식간에 해치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1: 야, lihat ayam, dia mau makan ayam pasti karena lapar.
0: 비단뱀은 먹잇감을 포착하면 빠르게 온몸으로 휘감아 질식시킨 다음 한 입에 삼켜버리는데요. 사람도 삼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퇴치가 필수인 녀석. 좁은 닭장 안에 비단뱀을 잡기 위해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잔뜩 화가 난 거대 비단뱀. 바로 그때 순식간에 구조대원을 공격합니다. 구조대의 등장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안전하게 뱀을 잡기 위해 밖으로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맨손으로 꼬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보는 구조단.
1: 들은 들은 들은 스타릭 봐봐. 오케이 디아.
0: 드디어 오케이. 실랑이 끝에 뱀이 닭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비단뱀을 포획해야 할 차례.
1: 야, 집게.
0: 머리를 잡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제압합니다.
1: Sering di rumah sering ada masuk ular karena memang dekat dengan kawasan hutan gitu. Kita dalam sebulan kadang bisa 5kali, 4kali, 1bulan.
0: 안전하게 비단뱀을 잡은 구조단.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 Dia karakter oral piton seperti ini. Dia kalau makan mangsanya, dia harus berdiri dulu.
0: 3m가 좋게 넘는 크기. 구조단이 포획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비단뱀.
2: Karena di bagian kepala itu kan emang gigi ular sanca itu kan agak lipat jadi gede-gede gitu kalau kena kulit sobek.
0: 독은 없지만 유난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안전하게 자루에 담아 뱀을 가둡니다. 구조단의 도움 없이 일반인은 잡기 힘들답니다.
1: 마가시.
0: 더운 날씨 힘센 거대 비단뱀과의 사투는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1: Alhamdulillah, sangat terima kasih untuk tim Aral. Terima kasih sudah menangkap ular. Oke, makasih.
0: 이제야 구조단도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온 몸이 땀 범벅이 된 구조대원.
1: Menguras tenaga lah, tenaga pasti kan namanya juga tempatnya medannya agak susah, terus resiko juga tergigit, jadi wajar kalau keringatan.

0: 과정이지만 주민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집니다. 그날 오후 뒤늦은 점심을 먹는 대원들 체력 소비가 많았던 만큼 든든하게 식사를 챙깁니다.
1: 맛있냐 senang sih ya. Sejak makan siang. Ya lumayan udah lapar juga.
0: 저마다 본업은 따로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에서 뱀 구조단으로 활동하며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2: Sangat berguna karena yang pertama kalau misalkan hewan-hewan liar yang masuk dari diri sendiri, kalau misalkan hewan-hewan liar selalu dibunuh, itu akan mengakibatkan kepunahan. Yang mana nanti untuk kedepannya itu anak cucu kita tidak akan melihat lagi hewan-hewan seperti itu.
0: 사실 구조대는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뱀이 나타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대원들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뱀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해 구조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 오케이, teman-teman.
0: 잠시 후.
4: Halo, assalamualaikum.
5: Iya, Pak. Posisinya lagi di mana?
0: 어디선가 다급히 걸려온 전화.
4: Ini posisinya sebelah mana?
5: Ada panggilan ular masuk.
0: 식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 또다시 출동하는 대원들.
5: 아마 kalau untuk ular itu kita enggak bisa ditunda-tunda. Karena kan ular itu barang hidup. Jadi takutnya keluarga gitu.
0: 게다가 뱀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요. 서둘러 달려온 신고 현장. 이번에도 가정집에서 나타났다는 뱀.
6: 어디 ular냐? Ular warna apa coba?
7: Warna hitam enggak tahu Bang. Jenisnya apa enggak tahu saya.
6: Sebenarnya ular warna itu banyak, cuman rata-rata untuk di sekitar sini itu kobra Jawa.
0: 대표적인 독사로 꼽히는 자바 코브라. 멀리까지도 독을 내뿜어 독뱉는 코브라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는데요. 단 한 방울의 독에도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치명적이랍니다.
6: 타코치. 타코. Betul sekali kalau ular biasa tangkap ular itu takutnya dia tidak paham. Pertama dia tidak paham jenis ularnya ular apa, berbisa apa tidak. Terus mungkin penguasaan teknik nangkapnya juga enggak tepat. Nanti beresiko banget untuk dia tergigit.
0: 코브라를 잡을 땐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안경은 왜 쓰는 걸까요?
6: Jadi untuk kobra itu kita harus selalu pakai kacamata. Oke. Itu dia punya kemampuan menyembur bisanya, menyemburkan bisanya. Takutnya kena retina mata, di situ ada luka, nanti sama aja dia akan kegigit. Pakai kacamata dulu biar aman.
8: Oh, iya kok saya deh.
6: Iya.
9: Harus pakai itu.
6: Betul, harus. Wajib. Harus. Wajib.
0: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 장비를 철저하게 갖춥니다. 이제 뱀의 정확한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뱀. 손전등까지 동원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찾아봅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모두가 초긴장한 상태.
10: Yang harus diperhatikan sih dari kobra tuh kan dia tuh nyempil-nyempil ke ini saya bangun itu barang-barang yang kecil gitu jadi sulit.
6: Kobra itu biasanya ada di tumpuk-tumpukan seperti ini. Karena takutnya di sini deh.
0: 의외의 장소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뱀과의 숨바꼭질이 한참 이어지는 순간.
6: 자, 이리야.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뱀. 구조대원들의 예상대로 코브라였습니다. 모습이 발각되자마자 사납게 공격하는 코브라. 독을 내뿜은 후 빠른 속도로 도망치려 하는데 이때를 놓칠세라 구조대원이 빠르게 뱀을 제압합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만큼 코브라를 잡을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7: Kalau kegigit gitu sama aja dengan ular berbisa lainnya. Ya itu bisa menyebabkan luka pembusukan. Ya gigitannya

0: dan masuk ke sel darah putih lalu menjalar ke seluruh tubuh bahkan ke jantung.
1: Tarik tadi ke.
2: 먼저 구석에서 코브라를 끄집어냅니다. 머리를 잡으면 위험하므로 바로 플라스틱 통 안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코브라. 다시 한번 침착하게 통 입구에 머리를 넣습니다.
1: 이망 아빠, ada teknik nangkap ular seperti ini. Pakai galon juga bisa. Tidak harus cepat juga. Yang penting ular selamat, kita juga selamat.
2: 다행히 모두가 안전하게 코브라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에겐 위험한 존재지만 야생에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브라. 위험한 뱀일수록 잡는 데도 힘이 두 배는 더 듭니다.
3: 야, lega sih, senang bisa bantu warga gitu. Biar warga lebih nyaman, lebih tenang di dalam rumah karena ularnya udah tertangkap.
2: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대신 위험을 감수해내고 있는 구조대원들.
4: 64 jahitan.
5: Saya dulu 64 jahitan.
2: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답니다.
5: Karena hati sih yang main. Karena kita tuh kalau pecinta itu ya mainnya hati sih.
3: Ya alasan yang pertama sih berawal dari rumah dekat kebun. Apa orang tua saya takut sama ular sebenarnya. Namun saya belajar terus bagaimana caranya biar bisa menangani ular itu sendiri agar bisa juga membantu ke masyarakat.
2: 습지가 유난히 많은 마을. 몇 년 사이 마을에 뱀이 출몰하는 일이 더욱더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도 쉽게 발견되곤 하는데요. 위험한 뱀은 아닐까요? 천천히 다가가 뱀을 포획하는 구조대원. 그런데 이렇게 맨손으로 잡아도 괜찮은 건가요?
1: Tidak berbahaya. Bukan ular berbahaya walaupun gigi dia tidak berbisa. Ini akan membantu para petani mengendalikan populasi tikus di sawah.
2: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농사에도 도움을 주는 녀석이랍니다.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은 뱀들은 고스란히 자연으로 보내주는데요.
6: Bye. Di Indonesia banyak ular.
1: Ya, kita lebih dari 300 spesies ular. Hanya mungkin 30% yang berbisa. Selebihnya tidak berbisa dan berbisa rendah ataupun menengah. Yang berbisa tinggi hanya sekitar 30%.
2: 집안 곳곳 다양한 장소를 은신처 삼아 살아가는 뱀들. 대다수가 뱀의 종류와 습성을 몰라 발견하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뱀이 죽어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구조대원들.
4: 아래 ular bajing.
1: Ular ini ular yang termasuk tidak berbahaya buat manusia ya. Jadi dia aman kalau gitu tidak berbisa. Dia merasa terganggu jadi pasti akan menyerang. Jadi ular kalau terganggu tuh gitu.
2: 무조건 뱀을 죽일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은 뱀은 자연으로 돌려 보내줘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더 알리고 싶답니다.
1: Kalau masyarakat yang nangkap ular tuh rata-rata ada beberapa kemungkinan. Satu dibunuh. Kedua bisa dijual. Nah, dijual pun akan lari ke tempat pengumpul kulit ataupun ada yang pedaging dibunuh juga. Kalau kami yang nangkap, kita akan relokasikan ke tempat yang jauh dari pemukiman supaya dia tetap lestari.
2: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바쁜 산토스 씨. 마을에 출몰하고 있는 다양한 뱀들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1: Pentingnya begini. Selama ini tuh paradigma masyarakat tentang ular itu masih keliru, masih awam. Jadi kita akan meluruskan sedikit demi sedikit biar mereka paham bahwa sebenarnya ular itu seperti apa dan bahaya seperti apa begitu.
2: 구조대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마을 사람들. 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교육하는 거랍니다.

0: 실제 뱀까지 등장했습니다. 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하나씩 깨트려가는 시간.
1: Jadi kenapa saya suruh menyentuh kulit ular? Tekstur kulit ular itu bersisik ya. Bersisik itu jadi garam itu tidak akan pengaruh kena kulit ular karena teksturnya seperti ini.
0: 인도네시아에선 오래전부터 뱀이 소금을 무서워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사실이 맞는지 실험으로 알아봅니다.
1: Kalau dia takut sama garam, dia tidak akan berani melewati batas garam.
0: 소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는 뱀. 새로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마을 사람들. 뱀에 관한 오해는 물론 다양한 뱀들의 종류와 습성까지 꼼꼼히 알려주는데요. 덕분에 무조건 뱀을 죽이지 않고 뱀들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1: Akan sangat terganggu dengan bau-bauan yang menyengat. Wangi menyengat, ada karbol, tampar seperti itu, wipol, kalau di kita yang patuh itu. Ada celah-celah pintu yang masuk itu bisa kita taruh itu supaya nggak masuk ke rumah. Tapi intinya bukan itu. Intinya jaga rumah selalu bersih pertama. Biar tidak memicu tikus masuk itu sebagai makanan dia.
0: 부조단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얘기들. 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1: Oke, terima kasih Bapak Bin, Pak Uji semuanya. Oke, insyaallah.
2: Ya, mudah-mudahan kita bisa disejahterakan lah dengan ular itu kan enggak semuanya berbisa kan ya.
3: Hal kecil ini bisa membantu masyarakat. Jadi memang tujuan kami kita akan pelan-pelan merubah paradigma masyarakat yang kurang tepat tentang ular dan lingkungan. Itu saja.
0: 다음 날 또다시 마을이 술렁입니다.
4: 아래 올라! 똥!
0: 신고를 받고 숨가쁘게 달려온 구조단.
4: 이리 강! 이리 강! 올라오냐 강!
0: 거대 비단뱀이 집안에 나타났다는 신고.
4: 올라오면 또 내려줄 줄
1: 알아. 이달람 또 받으시고.
0: 유유히 먹이를 찾고 있는 듯한 거대 비단뱀. 이번에도 뱀의 크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4: 와, 타곤. 그 놀라운 마. 어, itu kan berbisa. Ya, jadi membahayakan terutama anak-anak kecil, Neng.
0: 날카로운 이빨로 순식간에 공격할 수도 있는 비단뱀. 안전하게 뱀을 잡기 위해 철저하게 장비를 챙깁니다. 비단뱀을 포획하기 위한 집게까지 등장하는데요.
5: 이게 스낵빔. 훅.
1: 그립. Alat untuk menangkap
5: ular. Alat penangkap untuk ular.
1: Cuman kita harus menguasai tekniknya, sama tahu ularnya.
0: 부조대의 등장을 감지한 듯 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비단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꼬리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려는데 거세게 몸부림치는 비단뱀. 그 순간 집게로 뱀 머리를 제압합니다. 숨가쁜 싸움 끝에 안전하게 비단뱀을 잡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거대한 비단뱀. 아이가 있는 집이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방심한 순간 제작진을 공격한 비단뱀. 어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6: 어, 놀랐어요.
1: 놀랐는데 memang agresif. 놀랐는데 seperti ini.
0: 안전하게 자루에 가둡니다.
1: 1, 2, 3.
0: 사실 마을에 뱀이 유난히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1: Karena ada pembukaan kawasan perindustrian di situ, jadi memang lahannya dibuka, habitatnya kan nggak ada.
7: Pabrik, itu apakah ular-ularnya sampai ke sini?
1: Nggak juga sih, cuman tetap di sana aja. Ya ada sih ada, cuman nggak ke pemukiman.
0: 최근 몇 년 사이 공장 개발로 숲과 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살 것을 잃어버린 뱀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오게 된 것입니다.
1: 이 sisi lain kita memang dengan adanya proyek ini kan menyerap tenaga kerja. Oke, kita juga senang. Cuman di sisi lain untuk konservasi memang kawasan hijaunya berkurang. Jadi alangkah bagusnya kalau dari pengelola itu bisa apa berbagi sekian persen untuk lahan hijau, sekian persen untuk industri begitu.
0: 과거 그랬던 것처럼 뱀이 야생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조단의 최종 목표랍니다. 다음 날 또다시 출동입니다. 뱀이 출몰했다는 것은 바로 이 하천인데요.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있는 비단뱀.
2: Nah, untuk kayak tadi kondisi ular di air itu, kenapa kita agak kesusahan? Karena yang pertama, kita medannya juga agak sulit berlumpur, jadi pergerakan kita juga agak terganggu. Lalu kalau misalkan ular di air itu agak lincah juga, terus kita juga sering kehilangan fokus karena kepalanya dalam air. Nah, itu yang mengakibatkan agak kesusahan.
0: 땅 위에서 뱀을 잡을 때보다 두 배는 더 힘든 상황.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려는 뱀을 맨손으로 낚아챕니다. 온 힘을 다해 도망치려는 녀석. 힘으로 제압해보는데.
8: 그만해.
0: 거세게 반항하는 비단뱀. 바로 그때.
8: 찬다, 찬다.
0: 구조대원의 다리를 감으며 공격하는 비단뱀.
2: 다리도 jadi ularnya hanya lewat aja. Cuman saya kan bersikap tenang biar dia enggak terancam dan gigit. Itu karena akan si ular itu akan merasa terancam dan dia akan berbalik gigit.
8: Tadi itu tuh. Itu. Kepalanya. Nah, tadi.
0: 잠시 후 공격을 멈추고 도망가려는 비단뱀. 바로 지금입니다. 재빠르게 비단뱀의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1: 그나 dia bergerak. Kadang-kadang kita enggak lihat kepala juga kadang.
7: Apakah kakinya pendek aja, Pak?
2: Oke. Aman. Tapi ini lebih pendek ya dari yang tadi ya.
1: Dari yang tadi.
0: 구조단 활동을 하다 보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바로 그 순간 자루를 뚫고 도망치려는 비단뱀. 회원들의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뻔했네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반사라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청년 둘이 들기에도 버거울 만큼 무거운 무게. 힘겨운 사투 끝에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1: Jadi masalahnya kalau yang nangkap warga kebanyakan dibunuh. Kita merasa lega ya. Jadi ular sudah tertangkap, jadi mudah-mudahan tidak mengganggu masyarakat juga.
0: 그날 오후 시원한 빗줄기가 마을을 적십니다. 신고가 뜸한 날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포획했던 뱀들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일. 잡은 뱀들은 대부분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직접 돌보기도 합니다.
1: Kita perawatan dulu. Ini kemarin kebetulan kan ada sakit dari awal di sini. Kita mesti ulang.
0: 몸이 아픈 뱀들을 치료하고 회복될 때까지 보호한 후 숲으로 돌려보내주는데요.
1: 그럴 때가 belum minum. Bukan ular itu kuat, nggak makan 6 bulan asal dia minum.
0: 얼마 전 잡힌 이 비단뱀은 이빨이 빠지고 상처가 난 상태로 발견됐답니다.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 그대로 자연에 놓아주었으면 죽고 말았을 비단뱀. 비단뱀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쏟아 치료합니다.

0: Nanti susah makan karena ada sariawan, dia susah makan. Terus kita pastikan dia posisinya ular sehat untuk dilepas itu. Jadi memang prosedurnya seperti itu.
1: Indonesia에서 위험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뱀. 최근엔 뱀을 보호하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애완용으로 집에서 뱀을 기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할 동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2: 75kg. 이리 sekali makan bisa 20kg, 15kg 안 되고 마시고.
1: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뱀을 가까이 두었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0: Ini jadi emang sudah nggak layak rilis karena pertama kalau sudah terbiasa dengan ketergantungan manusia kasih makan, dia nanti nyari makan susah.
1: 이제 구조단에게 뱀은 친구처럼 익숙한 동물입니다. 포획한 뱀 중 특별한 종류의 뱀들은 습성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데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3: Ini juga ular hasil rescue kami. Kita tangkap di warga di pohon itu adalah
0: sama-sama hijau, cuman dia berbisa rendah. Jadi berbisa rendah itu tidak ada efek buat manusia lah, iritasi paling gatel.
1: 수백 종이 넘는 뱀의 종류를 틈틈이 파악해두면 포획 작업 시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모를 때야 혐오스럽지만 알고 나면 달리 보인답니다.
4: Biasanya kalau ketemu di itu suka kalau ketemu warga yang awam itu semua malah suka dihubungin.
0: Iya.
4: Kemudian setelah adanya tim rescue, ini panggil tim rescue.
0: Tidak saling mengganggu aja, jadi kita bisa hidup berdampingan. Ular tidak mengganggu manusia, manusia tidak merasa terganggu dengan ular.
1: Mechil hu. 이른 아침 구조단이 두 시간을 달려온 곳. 마을과 한참 떨어진 습지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나 했더니 보호 중이던 뱀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5: 기타 뭐 프리리산 있으니.
1: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0: pertama di sini kan jauh dari pemukiman warga jauh. Terus di sini masih ada sumber air di bawah. Terus kemungkinan makanan binatang liar seperti musang-musang liar apa tuh masih ada. Jadi mereka masih bisa bertahan hidup. Syukur-syukur bisa berkembang biak.
1: 3개월 넘게 돌봐온 피담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는 걸까요?
0: Ya kan dalam perjalanan mungkin ada panas, ada getaran, jadi seperti itu.
1: 차로 오래 이동해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구조대원의 고마움도 잊은 채 또다시 공격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듯 계속 자리를 뜨지 않고 공격하는 뱀. 잠시 후 곧바로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0: langsung lari dia. langsung lari. bisa hidup di alam ya. enggak masuk ke pemukiman lagi. Bye.
1: 매번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는 대원들.
6: ya lega terus semoga ya dia bisa berkembang biak di sini terus bisa ngejaga populasi tikus juga yang ada di sawah-sawah itu.
0: senang sekali mudah-mudahan dia bisa bertahan hidup di tempat asal dia. Di alamnya gitu dan syukur-syukur bisa berkembang biak. Jadi masih aman terjaga dari kemusnahan.
1: 힘들고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멸종 위기의 뱀들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이 오늘도 그들을 출동하게 만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동물만큼이나 풍부한 열대 과일. 이곳은 열대 과일이 한데 모인 전통 시장인데요. 시원하고 단맛이 일품인 자바 사과부터 열대 과일에서 빠질 수 없는 수박과 멜론까지 그야말로 달콤한 과일들의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0: 가장 쓰임이 많은 과일은 바로 이 파파야라고 하는데요. 파파야 생산 세계 5위일 정도로 수요도 많다는군요. 인도네시아의 파파야는 크고 향이 좋을 뿐 아니라 단단한 과육을 자랑해 인기가 많답니다. 특유의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시켜주는 파파야. 파파야는 익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탄생하는데요. 파파야로 만든 메뉴가 인기인 한 식당. 매일 수백 개의 파파야를 쓸 정도로 인기랍니다.
1: 파파야 ini yang belum matang bisa dibikin manisan, bisa dibikin dodol, bisa dibikin kue purui.
0: 파파야로 만드는 가장 대표 음식은 파파야를 잘게 채 썰어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내는 오생오생 파파야입니다. 아삭한 파파야 식감이 별미인 요리인데요. 고온다습한 날씨 덕분에 주로 볶거나 튀기거나 삶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에선 코코넛 밀크로 만든 파파야 수프도 인기라고 하네요. 달콤한 설탕을 입힌 젤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선호하는 대표 간식 중 하나입니다. 시원한 주스는 더위까지 씻어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파파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 정말 맛보고 싶네요.
2: Alasannya mudah didapat, banyak, enak.
0: 인도네시아 밥상에서 파파야 요리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랍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 위치한 도시 마잘랭카. 일조량이 풍부해 열대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파파야 수확으로 바쁜 한 농장. 인기가 많은 만큼 농장에선 사시사철 파파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크고 싱싱합니다.
3: Mulai tanam 7 bulan, terus ya udah matang di petik. 7 bulan mulai metik aja. 5 tahun kalau di sana punya sampai udah 7 tahun. Ada di kebun jeruk sana.
0: 한번 나무를 심으면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아도 수년간 수확할 수 있는 파파야. 정말 천사의 과일이자 효자 과일인 것 같습니다. 파파야는 익은 정도에 따라 과육의 색깔은 물론 식감까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오렌지빛으로 잘 익은 파파야는 주로 과일로, 이렇게 덜 익은 파파야는 주로 요리의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3: 어, ini kan manfaatnya begini. Manfaatnya kan kalau papaya muda kan kencing manis. Terus ya pokoknya beda kesegaran badan kita tuh kalau habis makan yang muda-muda gitu. Tuh, jadi ada manfaatnya. Ya memang kalau di rumah sakit misalkan nggak bisa berak kan makanya papaya.
0: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 인기 과일이 된 파파야. 하지만 인기가 좋은 만큼 평균 3m 이상 자라는 파파야 나무에서 수확하는 일은 까다롭다고 합니다.
3: 이기도 아자 디푸터 jadi supaya ininya enggak kena kalau di sini kan ininya kalah.
0: 흠집 없이 품질 좋은 파파야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아기 다루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건 필수랍니다.
3: 아와스 간다고 일단 따라다 하루.
0: 이동 중 자칫 땅에 떨어뜨리는 일도 다반사. 수확한 파파야를 옮길 땐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수확량이 꽤 많습니다. 싱싱한 파파야를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어느덧 오후 시간. 이제 진짜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는군요. 더 많은 수확을 위해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할 차례.
3: Ini kalau mau dipetik tuh walaupun kecil kalau udah agak merah dikit diambil.

0: Ya, karena kan supaya matang di rendamnya gitu.
1: 그런데 나무의 높이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2: 8 meter.
3: Ya, sebenarnya mah kalau pohon pepaya kalau tinggi-tinggi bahaya. Apa pohonnya tuh dalamnya tuh kosong. Biasa beda sama kayak pohon duren, pohon apa alpukat beda.
1: 먼저 능숙하게 신발부터 벗는 작업자.
3: Kalau mau manjat susah kalau pakai sepatu licin.
1: 곧이어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안전장비 하나 없이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자. 익숙한 일이지만 늘 두렵습니다.
3: 예, rasanya itu kalau was-was kalau di atas kalau pohon pepaya.
1: 파파야가 손에 닿을 때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 손은 나무를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파파야를 따는데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와, 자또.
0: Ya, rasanya was-was juga sih karena kita yang nyuruh. Kalau nyuruh itu kan harus bertanggung jawab. Kalau jatuh gimana?
1: 드디어 나무에 올라간 지 20여 분 후 수확을 마친 작업자가 내려오는데 나무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네요.
3: 맞습니다. kan enggak kalau di sini kan kerjanya begini. Mayoritasnya. Kalau jatuh ini
1: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Kelihatan tulangnya ini kena sobek robek ini juga. Ini robek yang ini ke sini. Semuanya 60 jahitan harusnya diamputasi. Mau cuman saya nggak mau tempel-tempelin aja terus dijahit.
1: 하마터면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3: Iya sakit sih, cuman ya gimana lah.
1: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루디 씨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3: 예, 그럼 kalau itu harus diambil yang matang.
0: Sok di naik di, hati-hati.
1: 또다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새로 잎까지 나기 시작해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 안 간 힘을 다해 나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 부앗 만젯 pohon sehari dapat 100 kadang. Kalaupun saya kerja ini berbahaya tetap saya lakukan buat anak kasih makan anak istri buat anak sekolah biaya buat anak sekolah.
1: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오늘 수확해야 할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루 평균 9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 그 노력 끝에 오늘의 수확량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이주아kan buat kebutuhan tanam lagi. Jadi kalau dijuakan ditanam lagi kan pakai modal lagi kan sama Pak Tengkulaknya kan yang Paji itu.
1: 매일 수확하는 파파야는 주로 상인들을 통해 과일 시장으로 팔려나가는데요. 마지막 트럭에 싣는 순간까지도 흠집이 나지 않게 공들여 실어 보냅니다.
0: dapat uang hasil pepaya ini nandem pepaya buat senang sama orang gitu banyak yang dikasih gitu karena ini gampang pepaya gitu.
1: 오늘 수확량은 무려 200kg 하나로 10만 원이 넘는 양입니다. 그날 저녁 사루디 씨가 맛있는 파파야까지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빠의 퇴근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 가족들. 힘들게 고생한 남편을 위해 오늘 저녁은 아내가 파파야로 특식을 만들 거라네요.
5: Dikasih makan suaminya. Takutnya lapar dari kerja.
1: 파파야와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서 함께 끓이는 따뜻한 채소 수프.

0: 와, 정말 맛있겠네요. 거기에 특별히 오늘은 두부튀김까지 곁들였습니다.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하루의 고됨을 싹 씻어내는 순간, 따뜻한 밥 한 끼로 또다시 내일 파파야 나무에 올라갈 에너지를 충전해 봅니다.
1: 막상 이 루마 정말 아쉽지.
2: 네, 알함둘릴라. 알함둘릴라 senang keterima masakannya. Ya sebenarnya sih khawatir karena kerjanya naik pohon.
0: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매일 기도를 잊지 않는답니다.
2: Ya karena suami saya rajin untuk menghidupi keluarga. Bangga gitu.
1: Walaupun kerjaan saya berbahaya, tapi saya harus bekerja tetap lebih giat lagi buat kasih itu anak istri.
0: Sarudi 씨의 삶에도 곧 파파야처럼 크고 실한 열매가 맺히길 응원합니다.
3: 그러니까 그 뭐냐 봐. 오케이 봐봐.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여기 완전 신기해요. 어머, 여기구나. 한반도 모양 그대로예요. 와, 진짜 눈으로 보다니.
4: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한반도 모양을 쏙 빼닮은 정선 경방치.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3: 사실 한국기행에서 우리 한반도 뭐 안 다닌 데 없잖아요. 다 다녔잖아요. 제주도 해녀들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 기억나고요. 그리고 아, 울릉도 그 설경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설국이었고요. 아, 백령도에서 고기잡이하던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한국기행이 감사하게도 4,000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 이야기도 다룬 적이 있고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가 4,000회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5: 반갑습니다. 네,
6: 반갑습니다.
5: 반가워요.
4: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죠. 우리 땅 구석구석을 돌며 맺은 귀한 인연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의 인연이 이어지는 곳, 전통시장이죠. 넉넉한 인심과 정을 나눈다는 정선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난 온갖 먹거리로 가득 전국 각지에서 찾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7: 굴비가 빨갛잖아요.
8: 여기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는 역시 나물, 역시 정선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짜 이 강원도 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0: 아니 옛날에 많이 닮았다고 많이 닮았나요?
1: 우리 얼마나 닮았는지 화면에 한번 볼까요? 우리 닮았나요?
2: 이렇게 보니 닮았죠?
0: 옛날에 이금이 닮았다고 나보고 사람들 그랬는데 어머.
1: 그러니까 전국 어디 가나 꼭 이금이가 있더라고요.
0: 예. 닮았죠?
2: 그런데 그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3: 아유 야.
1: 궁연인 것 같아요. 야.
2: 이때 돼서 그렇게 낯이 익었더라고요. 요 청국장이 뇌리에 콱 박혔나 봐요.
1: 기억나요? 이제 청국장, 예. 어머니가 그냥 쓱쓱쓱쓱 한다고 하셨던. 네. 선생님은 어머니랑 같이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오래되셨고.
3: 어머님은 한 20년 이상 하셨는데요. 저는 한 지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1: 그 정도로요? 어, 네. 네. 그러면 완전,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저 선생님. 네네. 인터뷰 하실 때는 저랑만 하세요.
1: 제가 너무 집중을 네. 못했죠.
3: 그 자꾸 어디 딴 데 보시고 이러면 제가 네네. 얼마나 서운함을 느낍니까?
1: 그죠. 인터뷰하는데 네. 참 자세가 잘못됐죠?
3: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엄청 귀여워요.
1: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메시지 주시면 고맙죠. 선생님도 되게 귀여우세요.
3: 아, 또 왜 그러실까?
1: 내가 어디 가서 귀엽단 말을 못 들었는데 연습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3: 아, 진짜 엄청 귀여워. 프리티 하세요. 프리티.
2: 덕분에 잘 웃고 갑니다.
1: 아, 배추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분. 아, 배추전은 있긴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여기 계셨던 할머니.
4: 네, 그만두셨어요.
1: 아니, 그 할머니 언제 그만두셨어요?
4: 아, 작년까지 그만뒀어요.
5: 1년 넘었네.
4: 1년 넘었네.
1: 1년 넘었어요.
2: 아쉬웠어요. 손맛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6: 이거 따끈따끈한 거 드릴게요. 아.
2: 누군가 떠난 자리. 또 다른 누군가가 남아 정선의 맛을 지켜가고 있었는데요.
1: 배추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7: 네. 여기 또 동수신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이게 맛있어 이게.
1: 지금은 이거 건강식으로 먹잖아요.
7: 네, 그렇죠. 그렇죠.
1: 어렸을 때는 달랐죠.
7: 네, 그럼요. 어렸을 때 배고파서 먹었죠. 감자 많이 먹고.
1: 그러니까 강원도 감자.
8: 밥 먹은 게 이만한데 감자 한 개 빼면 밥이 없잖아요. 으깨면 한 그릇인데.
1: 그럼 녹두전도 잘 못 드셨겠어요, 그때는? 배추전도. 그쵸, 그죠? 예, 예.
2: 추억 담뿍 담긴 맛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웠던 강원도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던 그때.
1: 감사합니다.
2: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4: 네네. 여기 내가 한나물 네네네. 나물 저 튀김 하나 사드릴게요.
1: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또 이런 게 장터의 매력이겠죠?
1: 아니 처음 뵀는데 이렇게 밥을 얻어먹어도 되는
4: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저가 사드리는 거예요. 저가 대신 드리는
1: 아니 선생님 앉아서 얘기 좀 해.
4: 나 여기 이웃에 있어요.
1: 아 여기서 장사하세요?
4: 아니 장사는 안 하고.
1: 여기 사세요?
4: 예 네, 여기서. 아. 여기 사가세요. 옛날 앵커 하실 때 보면 이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너무 와 닿는 정감이 가고 한마디 말씀이 그때부터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나오셨어.
1: 맞아요.
4: 이런 결혼했나.
1: 아직도 못했어요.
4: 또 나오시더라고.
2: 이 맛을 꼭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귀한 마음 가득 담긴 강원도의 명물 산나물 튀김입니다.
1: 이게 정성이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어딜 가도 이렇게 산나물을 듬뿍 튀겨서 주는 데는 없지 않나 싶어요.
2: 눈개 승마며 두루 강원도의 자연이 가득.
1: 금방 튀긴 거라서 너무 맛있어요.
2: 그리고 또 하나 콧등치기 국수도 빠질 수 없죠.
4: 부르륵 하면 코를 친다.
1: 내밀이.
2: 콧등치기 국수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1: 너무 맛있어요.

0: 왜 여기 꼭 먹이고 싶으셨는지 알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그러세요?
2: 가는 곳마다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3: 이금희 지금 만났다는 게 최고예요. 나 청각 때부터 스테이지했어요. 나 이금희 씨랑 방가 가야지 그랬다니까.
4: 맛있게 드세요.
2: 강원도의 정 가득 담아갑니다. 소중한 인연을 찾아 쉼 없이 또 마음 맞춰 함께 걷다 보니 벌써 17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차곡차곡 쌓여가는 고맙고 소중한 인연. 또 다른 인연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5: 물기 머금은 그런 초록이 훨씬 생생해진 느낌입니다. 한국기행 한 4,000회 방송하는 동안 만난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쉽게 잊히지 않는 인연도 있어요. 그중 한 분이 바로 이 일주문 너머에 계십니다. 같이 걸어 올라가 보실까요?
2: 1500년의 시간을 지켜온 천년 고찰 법흥사입니다.
5: 안녕하세요. 네, 아, 스님. 예, 네,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5: 네, 네. 네, 저 네. 한국기행에서 왔습니다. 아, 저 이금입니다.
6: 예. 아, 예. 예.
2: 다들 기억하시죠? 스님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리. 방송 후 큰 화제가 되며 일순간에 스타로 거듭났죠? 스님과 보리의 각별한 인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보리를 직접 만나러 갔어요.
7: 예, 이게 예. 이 길이 이제 보리길입니다.
5: 아, 보리. 예. 보리도 원래 불가의 이름이죠?
7: 네. 예. 보리가 바로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를 보리랍니다.
2: 보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5: 아, 이쪽으로 갔나요?
7: 네, 예, 예. 이제 보리. 아, 비가 왔어요.
5: 어머.
7: 누구라고?
5: 보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7: 예, 보리가 여기서 이제.
5: 어머.
7: 여기서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5: 여. 아, 여기 있었군요. 예, 예. 아, 묘를 쓰셨어요?
7: 예, 이렇게 묘를 썼습니다. 예.
5: 어머.
7: 이 송림 속에. 예. 성령 속에 아 이게 다 묵었네.
5: 아
2: 작년 3월 세상을 떠나고 이젠 추억으로만 남은 보리. 스님과 함께 걷던 그 길에서 추억을 되새기고 있답니다.
5: 스님 보리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7: 예, 보리가 10살에 갔습니다.
5: 아,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7: 무게를 달아 보니까 30kg가 넘더라고요. 이런 큰 개들은 보통 수명이 10년에서 12년, 13년을 보더라고요.
5: 대형견들은요?
7: 예, 대형견들은.
5: 스님, 아까 올 때 네. 보니까 저기 네. 그 캠핑 의자가 있어요. 저 예. 의자는 뭐예요?
7: 예, 이 의자는 예. 저 이 산에서 내려오고 또 그 갈 때나 올 때나 꼭 여기서 한 번씩 이 보리하고 대화를 하고 갑니다.
5: 아, 스님이 앉으시는 그래, 거예요?
7: 제가 앉죠. 그래서 앉아갖고, 야, 보리야. 나 오늘 저 니하고 다니던 등산 갔다 온다.
5: 아.
7: 또 하고 내려왔다. 잘 다녀왔다. 예, 예.
5: 스님 그러니까 마음으로 못 보내셨네요 보리를. 스님께서.
7: 그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 생각하면은 몸은 떠나서도 야가 떠나서도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요.
2: 어딜 가든 늘 스님과 함께였던 보리. 스님의 추억 속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8: 보리 누구 봐라 보리야 보리야
7: 그 인연이라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거든. 인과 연은 예. 인은 원인입니다. 연은 과정을 연이라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야 보리야 네가 전생에 아무래도 여기서 농땡치다가 농땡치 갖고 축생 몸으로 받았다가 요 가지고 이제 그거 다 붙고 이제 나한테 인간도 태어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도량 구석구석에 녹아있는 보리와의 인연. 다시 만날 인연을 기약하며 마음속 고이 간직해 둡니다. 이젠 추억이 된 옛 인연의 자리.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꾸준히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른 인연이 찾아들겠죠.
1: 여긴가요?
2: 네, 여기요. 정멸보고입니다.
1: 와.
2: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고로 합니다.
0: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는 보배로운 궁전, 법흥사의 명물 정멸보궁입니다.
2: 내일 월에 부처님 오신 날, 탄생한 날을 아닙니까?
1: 네네.
2: 내일 이 부처님을 목욕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1: 아~
2: 네, 오신 날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0: 아기 부처님 불상에 세 번에 나눠 물을 뿌리면서 부처의 탄생을 기리는 관불의식. 저도 해봤습니다.
1: 부처님, 우리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0: 온 마음을 담아 바라던 바를 빌어봅니다.
3: 우리 첫째도 건강하게 자라고 뱃속에 있는 둘째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1: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Where are from?
4: 프랑스에서 왔어요.
1: 아, 프랑스에서.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는 건 정말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해본 느낌이 어떠세요?
5: I felt very honored to be a part of that experience. I know it's important, so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빌어봅니다. 저녁 공양 대접까지 든든히 받고 돌아가는 참입니다.
2: 요 과일씨 좀 드릴까? 요 우리 요거요. 좀만. 저 사과 하나.
0: 스님의 넉넉한 인심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2: 예, 배 하나.
1: 건강하세요.
2: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1: 자, 예. 잘 먹겠습니다.
2: 예, 그래.
1: 아유, 염소.
2: 또 다음에 또 인연 있으면 오세요 한 번.
1: 네. 예. 인연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그래요.
1: 굵직하게
2: 잘 다녀가세요.
1: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맨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아이고 감사해서 어떡하죠. 네, 스님 가겠습니다.
0: 찰나의 인연이 아쉬워 인사가 좀 길어졌죠. 과거의 인연이 떠난 자리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1: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인연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연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저도 한국기행이라는 인연 그리고 세상과 맺은 인연들을 하나하나 잘 키워나가야겠다 생각하는 하루였고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0: 소중한 인연으로 꾹꾹 눌러 쓴 추억의 한 장이 새로이 쓰였습니다.
6: 잘 지내셨나요?
7: 예. 예.
8: 상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9: 저 독립을 야.
10: 놀이 좀 우리는 그냥 뭐 계속 놀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놀이고.
11: 방문 상담을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1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4: 네?
1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4: 와.
1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시는 거죠
14: 어떻게?
1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

0: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푸른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쁘던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4: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탈모 치료에 대해서, 특히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탈모에 물론 우리가 먼저 시간에 같이 들어봤던 탈모약을 쓰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런데 M자 탈모는 모발 이식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M자 탈모는 아무래도 탈모약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지만, 머리속 탈모, 우리가 소갈머리 탈모라고도 불리우고 정수리 탈모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유형은 탈모약 외에도 병원에서 또할수 있는 치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낭 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모낭 내 주사 또는 메조테라피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간단하게 그 두피에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 혹은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성분들을 넣어서 직접 두피에 주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맞듯이 한 방만 맞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 이제 탈모 부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두피 속을 찾아서 의사들이 주사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모낭내 주사, 모낭 주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의사마다 병원마다 프로토콜들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한달 정도, 2주에서 한달 정도 간격을 보통 두고 두피를 의사가 들여다보면서 탈모 영역 보통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괜찮은 경우가 많으니까 정수리랑 앞머리 이쪽 부분에 집중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요. 여성 탈모는 옆머리도 얇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럴 경우는 옆머리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회에서 60회 정도 두피에 찾아가면서 짧게 짧게 주사를 하고요. 침 맞는 것 같은 통증이 좀 있습니다. 따끔따끔따끔한데 보통은 한뭐 1, 2분 내외에 보통 주사는 끝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각광받고 있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알려진 게 이제 보툴리눔 톡신, 흔히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성분도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기타 뭐 연어주사라고 알려진 PDRN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콜라겐을 많이 합성해주는 PDLLA라는 성분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이오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칼슘 필러 같은 것들도 우리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낭 주사의 효과는 머리카락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의 얇은 머리카락들을 굵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 세 번째는 모발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지금 모근만 남아 있는 거죠. 뿌리만 남아 있어서 잠자고 있는 모발들을 깨워줘서 모발을 다시 생산하게 하는 이세 가지 기전으로서 우리가 모낭 주사, 모낭내 주사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보통 주사를 맞으시고 나서 짧게는 한두 달 만에도 좀 잔머리가 나고 머리가 굵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지켜봅니다. 지속되는 거는 이건 탈모의 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이 맞으시는데 탈모의 힘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몇 개월, 몇 년도 지속이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탈모 힘이 강한 분은 중단하시고 뭐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도 다시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시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자주 오셔서 잦은 기간 동안 좀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탈모의 원인이 사라진 분들은 꽤 오래 갑니다. 부작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사 치료제에 대해서 특별한 약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는 주사 부분이 회복하면서 좀 가려운 증상이 있다던가 비듬이 약간 생긴다던가 이런 정도가 부작용이고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수리 탈모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신입니다. 두피 문신. 영어로는 SMP, Scalp Micropigmentation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술인데요. 눈썹 문신하듯이 머릿속에 작은 점이나 선으로 채워서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채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려지는 효과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점들로 보통 시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그리는 거는 가까이서 봤을 때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굵기만큼 얇게 문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얇게 있어도 약간의 번진다던가 커지기 때문에 선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조금 머리카락이 기존에 어느 정도 있으면서 선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머리카락하고 어울려져서 좀덜 보이는데요. 탈모 부위가 심할수록 선으로 그릴 경우에 되게 부자연스러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작은 점들로 시술을 보통 하게 되고요. 우리가 두피 문신을 만드는 점은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작고 촘촘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두피 문신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한 팁이라고 보겠습니다. 두피를 그냥 하셔도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짧게 따끔따끔한 정도지만 보통 두피를 마취를 합니다. 마취 연고로 마취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통증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가 두피를 주사로서 감각을 마취시켜 놓고 시술을 하게 되고 보통 정수리 부분
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보통 한 1회 시술이 한 2시간 정도 내외에 걸리는 것 같고 보통 3회 정도? 2회에서 3회, 뭐 많게는 4회까지도 여러 번 하실수록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귀찮기는 하시지만요. 그래서 짧게 짧게 여러 번 하시는 게 환자들 두피 반응이라든가 상태를 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건 헤어라인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데 비어 보이는 곳에 두피 문신 하는 건 괜찮은데요. 정말 머리카락이 없거나 너무 앞쪽 라인을 내려주시는 두피 문신은 티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라인 교정은 꼭 필요하시면 모발이식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잔머리를 만들고 나서 두피 문신을 하는 게 좋고요. 머리 속에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에는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볼륨감은 없어요. 두피 문신은 머리카락 효과는 없죠. 그래서 어떤 볼륨감이라든가 비쳐 보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대신에 두피를 좀 어둡게 보이게 하는 것으로만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한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진하게 시술을 될수록 만족도는 높아져요. 왜냐하면 까만 게 많은 거니까. 어둡게 보이는 게 많은 거니까 어둡게 시술할수록 빈칸이 없고 진하게 할수록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만족을 하시지만 문제는 가까이서 봤을 때 너무 진하거나 아니면은 빈 공간이 없이 시술이 됐을 때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칠한 것 같은 효과인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칠한 것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디자이너분이 이마 쪽에 검은색을 칠하고 나오셨었는데 그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분은 이제 스타일로 어떤 트레이드마크로서 그분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었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먹물 칠하듯이 칠해놓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약간의 흑채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흑채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진함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세게 할 수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가 있는데 비해서 문신은 너무 진하게 했을 때 돌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레이저로 지울 수 있긴 하지만 그 지우는 시술도 어쨌든 시술이 들어가고 통증도 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시술할 때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두껍고 진하고 하게 하려다 보면은 색소가 좀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색소가 번질 경우는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색소가 피부 안에 들어가면 약간 푸른기를 띠는데 이게 점이 작을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뭐 빛이 강하게 비치지 않는 이상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만 도트가 커지거나 선이 되거나 이제 번질수록 푸르스름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머리를 삭발을 해도 약간 푸른 느낌이 드는 게 틴들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빛의 반사와 흡수하는 게 눈에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들도 보시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우리가 해부할 때 보면 우리가 정맥이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피부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게 틴들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색소 자체가 변한다기보다는 물론 색소도 약간 바랜 경향이 있지만 색소가 피부 안쪽에 들어갔을 때 약간 푸르스름한 검은색이 약간 푸르스름한 기를 띠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뭉쳐서 번져서 막 이랬을 때 푸른기가 강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하게 했을 때는 두피가 번지는 거를 최대한 주의하셔야 되고 너무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욕심내게 되니까 그럴 때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단점이겠습니다. 그 모낭 주사와 두피 문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낭 주사는 실제로 이제 탈모를 억제하고 머리카락을 좀 어느 정도 나게 할수 있는 우리가 치료의 목적인데 반해서 두피 문신은 어떻게 보면 치료는 아니죠.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가려지는 효과는 좀더 있습니다. 바로 있죠. 즉시. 그래서 장점은 두피 문신은 시술 즉시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대신에 단점으로는 머리카락이 아닌 것 자체가 단점인 거고요. 모낭내 주사는 장점은 머리카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람마다 이 효과에 대한 차이는 좀 차이가 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분도 있지만 효과가 또 별로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머리카락 자체에 한다는 게 장점, 치료 효과를 시간을 3개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게 단점, 그 다음에 효과의 일관성이, 문신보다는 어쨌든 좀더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리 탈모를 치료하는 두피 문신과 모낭내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자 탈모 제대로 치료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100세 시대라는 곡에 맞춰 건강체조의 주요 스텝과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운동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중 댄스 운동은 뇌활동을 촉진시키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춤추는 동안 다양한 움직임과 패턴을 기억하고 실행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스텝과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안무는 박수치는 동작이 많습니다. 박수를 칠 때 팔과 어깨 근육이 사용되므로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스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실 동작은 마취 동작과 박수 동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연스럽게 걸어주시고 박수를 세 번 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걸을 때 네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사이드 탭. 왔다 갔다. 둘, 셋, 넷.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V스텝 할 거예요. V스텝 저희 많이 배우셨죠? 자, 오른발 먼저 갔다가 왼발 들어옵니다. 다시 둘. 총 네 번 갈 거예요. 세 번. 네 번. 자, 레그 컬 들어갈 거예요. 자, 다리를 뒤로 접어서.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총 여덟 번 갈게요. 연결해서 V스텝. 하나, 둘, 셋, 넷. 레그 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박수 일곱 번 치실 건데 무릎 네 번, 손 세 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힙스윙 네 번. 둘, 셋, 넷. 자, 다시 갑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왼쪽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연결해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힙스윙. 둘, 셋. 자, 무릎. 하나, 둘, 셋. 왼쪽. 셋, 넷. 좋습니다. 자, 다음 배우실 동작. 노래 동작인데요.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을 위로. 위로 해주실 거예요. 다시 위로 위로 박수 세 번 짠짠짠. 이 모은 손을 다시 오픈을 하셔서 박수 세 번 짠짠짠. 다음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노래 한 번 두 번 박수 세 번. 자, 오픈 오픈 박수 세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습니다. 마지막 동작이에요. 9988 동작입니다. 자, 숫자 9를 만들어 볼까요? 자, 머리 위로 원을 그리시고 오른쪽 9가 됐나요, 지금? 자, 반대쪽 9. 자, 다음 팔은 어떻게 할까요? 팔만 약간 오픈해서 무릎을 오픈해 주시면 팔 동작이 됩니다. 해서 9, 9, 8, 8. 이렇게 두 번씩 가실 거예요. 다시 시작. 9, 9, 8. 한 번 더. 9, 9, 8, 8. 앞으로 걸어가세요. 뒤로. 한 번 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까지 배우신 동작 한 번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 걸어. 박수. 하나, 둘, 셋,

둘, 셋, 사이드, 탭. 자, V스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레그 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V스텝. 하나, 둘, 셋, 넷. 레그 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네 번. 하나, 둘, 셋. 오른쪽. 둘, 셋. 좋아요. 무릎.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왼쪽. 하나, 둘, 셋, 넷. 노래 동작. 하나, 박수. 자, 오픈, 오픈.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988 동작. 9, 9, 8. 한 번 더요. 9, 9, 8. 앞으로 갈게요. 뒤로. 한 번 더요. 앞으로, 뒤로.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뒤로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 걸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박수. 하나, 둘, 셋, 넷. 박수. 왔다 갔다 스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V 스텝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레그 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요. V 스텝. 하나, 둘, 셋, 넷. 자, 레그 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칠 거예요. 네 번. 하나, 둘, 손, 뼉. 하나, 둘, 오른쪽. 둘, 셋. 다시 무릎 네 번. 하나, 둘, 손, 뼉. 세 번. 하나, 둘, 왼쪽. 하나, 둘, 셋. 노래 동작. 하나, 둘, 박수 치세요. 하나, 둘, 셋. 손, 손. 하나, 둘, 사이드. 둘, 셋, 넷, 다섯, 여섯. 9988 동작. 9, 9, 8, 8, 9, 9, 8.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제 동작들을 완벽히 소화했으니 음악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볼까요?

자, 제자리 걸음 네 번. 박수. 자, 왔다 갔다 해주세요.

0: 붙일게요. 무릎.
1: 사랑하는
0: 하나, 둘, 셋.
1: 어깨를 부딪히며.
0: 자, 다시 무릎.
1: 아싸, 아싸.
0: 하나, 둘, 셋. 자, 노래 동작.

0: 총
1: 사랑하는 친구
0: 하나 둘 셋
1: 술잔을 부딪히며
0: 다시 무릎 손
1: 아싸 아싸
0: 하나 둘 셋 자 노래 부르는 농담

아, 고급화팔 농장. 앞으로 걸어가세요. 우리 뒤로. 백세를 향하여. 자, 노래 한 번 더.

오늘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건강체조를 하면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민첩성 훈련이 포함된 건강체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먼저 문제 하나 낼게요. 문장보호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드리면요. 문장보호 규정은 있고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용이 더 충실해져서 오늘에 이르렀죠. 문장보호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보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장 보이시죠?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문장보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뭔가요? 의문문이 되죠? 집에 가? 이렇게 묻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온다면 나 지금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집에 가는 게 너무나 기뻐서 감정이 충만하면 느낌표 나 지금 집에 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명령할 때 너 지금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문장보호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보호를 말합니다. 날짜 표기에는 여러 가지 문장보호가 쓰입니다. 먼저 마침표를 가지고 연월일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2025년 3월 1일 여기에서 년, 월, 일을 마침표로 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2025년 3월 1일 이렇게 쓰죠. 근데 가끔은 연도 표기에서 이 20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 영어 생략 표지인 아포스트로피를 써서 25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어를 표기해서 연도의 일부를 생략할 때 아포스트로피를 쓸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도를 생략 없이 밝혀 적어야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마침표를 활용해서 연어리를 적으실 때는 이 아래와 같이 쓰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모으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2022년 3월 1일을 문장보호 마침표를 활용해서 쓴다면 제가 띄어쓰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년, 월, 일만 마침표로 대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일 뒤에 요일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일을 항상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 정보로서 소괄호 안에다 넣어서 씁니다. 바로 이름절로 표시를 하죠. 만약에 2022년 3월 1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소괄호를 열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있을 때 우리가 물결표를 써서 표기를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쓸까요? 3월 1일부터 3월 4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월이 중복됐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3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을 4월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것과 같이 물결표 앞뒤에 모두 월과 일을 표시하시면 한눈에 이해됩니다. 한편 년은 기간이 두 해에 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아래 둘째 표기처럼 간결하게 앞에다가만 연도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쉼표 많이 쓰시죠? 꼭 써야 하는 쉼표와 빼도 되는 쉼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길동이 동생이 키가 커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키가 큰걸 길동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이럴 때 어떤 보호를 쓰면 이런 중의성이 사라질까요? 바로 쉼표를 여기에 쓰는 겁니다. 키가 큰건 길동이가 아니라 바로 길동이 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를 쓰면 바로 뒤에 것을 수식하지 않음을 나타냄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문장 보호 규정에 실려 있는 예문들을 잠깐 볼게요.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그러면요. 갑돌이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는 하고 뒤에 쉼표를 쓰면 우는 건 갑순이가 되죠. 그러니까 표현 의도에 따라서 쉼표,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수식하지 않는다 할 때는 쉼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보호 규정에서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그 사이에 쓴다. 다만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에서 아버지 뒤에 쉼표를 쓰지 않았어요. 내 돈, 내돈다 합쳐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할때내돈 뒤에 쉼표를 쓰지 않았어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띄어쓰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장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쉼표를 쓰시죠? 뭐뭐하고 하고 쉼표를 쓰거나, 뭐뭐하며 쓰거나, 뭐뭐하니까 쓰거나. 이 말은요, 문장의 연결 관계가 쉼표 없이도 분명히 드러난다면,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콩 나고 쉼표? 팥 심은 데팥 난다. 이렇게 쉼표를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발표회가 끝나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발표회가 끝나면 뒤에 쉼표를 쓰지 않아도
전혀 문맥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쉼표를 생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쉼표를 쓰고 안 쓰고, 즉 연결의 문맥에서 쉼표를 쓰고 안 쓰고는 글을 쓰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책과 신문 이름에는 겹으로 된 부호를 쓰고요. 예술 작품과 법률 이름에는 호트로 된 부호를 쓴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납표 화살가로 쓰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을 나타낼 때에는 혼납표, 홋화살가로 작은 따옴표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책의 제목, 신문 이름에는 겹납표, 겹화살가로 큰 따옴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가끔 납표를 꼭 써야 하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특히 법률이나 규정을 여러 개쓸때 있잖아요. 이럴 때 혼납표를 일일이 붙여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는데요. 법률이나 규정임을 나타낼 때 쓰라고 혼납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보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납표를 쓰다 보면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요. 하지만 혼납표를 붙여서 문서를 쓰시고 나면 문서가 깔끔해지고 격식을 갖춘 느낌을 줍니다. 책 제목에 대한민국 보고서 또는 대한민국 보고서 중에서 무엇이 맞나요? 이런 걸. 방금 책 제목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분이. 또 기사 작성 시 발제 제목을 표기할 때 기호로 대한민국 보고서 작은 따옴표, 대한민국 보고서 큰 따옴표, 어떤 것이 맞나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중에서 무엇을 써야 맞는지를 물으셨어요. 납표나 화살가로가 아닌 따옴표를 쓰려는 경우인데, 책 제목은 큰 따옴표를 써서 대한민국 보고서로,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민국 보고서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제 제목은 소제목으로 보아서 작은 따옴표를 써서 대한민국 보고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덧붙여 발제 제목을 소제목으로 보면 되겠다고 했는데, 소제목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겹납표와 혼납표 쓰임을 비교해 보면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이 아닌 제목이라면 소제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범위가 넓겠죠. 문서 제목이나 어떤 행사나 모임의 이름 등도 소제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줄임표 많이 쓰시죠? 카톡이나 문자 보내실 때 많이 쓰실 텐데요. 줄임표 몇개 쓰세요? 줄임표는 점을 6개를 써도 되고요. 6개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3개를 써도 됩니다. 줄임표는 점 6개 또는 점 3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중간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어요. 이때 마침표를 쓰는 경우라면 맨 끝에 줄임표 뒤에 마침표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줄임표를 점 6개로 해서 아래쪽에 쓸 때에는 그 뒤에 마침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침표처럼 생긴 게 7개가 됩니다, 점이. 그리고 줄임표를 점 3개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최종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됩니다. 오늘 문장부호 어떠셨나요? 재밌게 문장부호 공부하셨죠? 문장 구조를 잘 드러내고자 할 때, 또 문장을 쓰는 사람의 뜻을 잘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문장보호가 필요함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8강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매운맛을 되게 내주겠어.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0: 행복이 나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1: 짜잔.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2: 한 4년 정도 폐형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3: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4: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5: 좋습니다. 위에를 롤이죠! 롤이죠!
6: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5: 10억이요?
7: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무운이 없다 했어요.
8: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9: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근호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우리 관습과 습속이 어떻게 자료 속에 반영되는지를 살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 속에 얼마나 많은 사실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예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수집한 이 사진은 꽤 오래전에 수집한 사진입니다. 시흥 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연도는 1919년 3월 2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수집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수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사들의 복장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기에 교사들은 제복 입고 칼을 찼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교육 역사에서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다가 몇 가지 이제 궁금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데 1910년대 이 교사들은 한국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당신이 조선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이것을 제가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제복 속에 민족이 묻혀버린 거죠. 그 민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아주 우연히도 11년 뒤에 밝혀집니다. 이 학교의 똑같은 학교의 졸업사진이 8회 졸업사진이 11년 뒤에 제가 수집했습니다. 이게 7회고요. 이게 8회입니다. 연도로 치면 1919년 3월, 20년 3월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운동이 있죠? 이 사이에 3.1운동이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통치가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장이 제복이 사라지고 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람 교사 4명의 복장을 보면 한 명은 양복을 입었고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교장이겠죠. 코스튬을 길렀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사람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의 변화를 통해서 교사의 민족 구성이 일본인 교사 교장 한 명에 조선인 교사 3명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어느 민족인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앞에 7회 졸업사진의 교사 4명과 8회 졸업사진의 교사 4명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료 사진 보시면요. 왼쪽이 19년, 즉 7회 졸업사진의 사람들이고 오른쪽이 각각 1회 1년 뒤 8회 졸업사진 소 교사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앞쪽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죠. 위엄이 있고 무서워 보이죠. 오른쪽은 유순해 보이죠. 일제가 교사들에게 제복을 왜 입혔는지 그 이유를 이런 복장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한 거죠. 아까 일본인 교장 한 명에 조선인 교사 세 명이라고 복장만으로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거기를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검색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사들도 조선총독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농 명부를 검색해봤더니 시흥공립보통학교 1919년, 20년 4명씩 딱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인 한 명이 있습니다. 기무라 주토쿠 교장입니다. 코스튬 길렀던 그 사람이 기무라 주토쿠.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이것은요, 또 다른 사진인데, 해미 공립보통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해미 공립보통학교.

졸업 사진인데 여기도 10년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진 뒷면에 보면 이 사진을 가졌던 사람이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장 수옥 달성, 수옥 달성, 그다음에 조선인 교사 이름 양태원 이응남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1910년대 학교, 보통 학교의 일반적인 민족 구성은 교장은 일본 사람이었고 교사들은 주로 조선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떠올렸던 의문, 두 번째 의문은요. 두 번째 의문은 그러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칼을 찼을까라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칼을 찼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거죠. 소설도 사다 보고요. 그랬더니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던 이 주인공이 김천인가 거기서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이 이제 관리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칼을 차고 나오는데 그칼 차고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칼은 길고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수업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도요, 세 명의 교사가 졸업 사진을 찍는데 여기는 칼을 다 찼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이 교사는 칼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졸업식 사진을 찍는데도 칼을 차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별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수업해서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세 번째 의문은 보통 학교라고 말하면 이 보통이 오늘날 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찍었던 그 학교가 시흥 공립 보통학교면 현재 시흥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보통 초등학교, 이 보통학교는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는데 이 7회와 8회 모두에 두 사진 모두에 남학생들만 있었다는 거죠. 왜 여학생은 왜 없었을까? 이것을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뭐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총동창회에 연락을 해서 어렵게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시흥초등학교 100년사라는 책입니다. 2011년도에 나왔죠. 이 사진에 보면 여학생이 처음으로 오른쪽 여학생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게 13회 졸업 사진이고요. 이 처음으로 나온 여학생 사진입니다. 이 학생은 25년도에 졸업하는 사진이고 첫 입학 졸업생이자 첫 졸업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입학할 수 없어서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았던 그 시대 문화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거죠.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 들어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의문으로 제가 떠올린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책을 제가 이제 쭉 보다가 제일 뒤편에 보면 졸업생 수가 쭉 1회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8회는 졸업생 수가 정확히 맞습니다. 사진과 표 속에 통계가 맞는데 7회는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즉, 이표 속에는 20명이 졸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진 속에서 19명만 찍혀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를 제가 궁금증을 가진 겁니다. 근데 보통 학교는 당시 아무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그 당시 우리 조선인 기준으로 전체 학령 인구의 4%만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학교니까 졸업사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한 명이 빠졌을까? 그리고 이 사진이 특이한 것은 바로 3.1 운동을 정확히 관통하는 시기에 찍은 겁니다. 3.1 운동이 3월 1일 날 일어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거의 두달 동안 갑니다. 3월, 4월, 6주, 8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에서 3.1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을 때그 시기에 찍은 졸업사진이라 봐이 졸업사진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혹시 3.1 운동에 가담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 당시 초등학생들이, 즉 보통학교 학생들이 3.1 운동에 참여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시된 보시는 이 자료는요, 흥미로운 자료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선두는 거린, 거지가 선두를 쓰고 군중은 아동, 군중은 아동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거지가 아동들을 데리고 만세 시위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또 27일
27일 이 날짜가 이제 그 아까 우리 시영 국립보통학교 졸업사진 찍었을 바로 그 점입니다. 27일 오후 1시 30분쯤 돼야 경성 홍파동의 은행나무 아래에 다수의 아이가 모여서 후한국 국기, 즉 태극기를 나무에 걸고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을 순사가 달려가 해산을 시켰다더라.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3.1운동 때뭐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곳곳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시흥국립보통학교 학생들이 3.1운동 때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에 신문 기사들을 열람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3월 7일 날에 이 학교가 동맹 휴교를 했다는 기사가 며칠 뒤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학교가 5명 주도로 동맹 휴교를 했다. 3월 7일 날 했다. 그리고 다만 5명이 주동했는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해산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럼 5명 중한 명은 그냥 4명은 중산소 들어왔는데 한 명은 아마 이후 다른 식으로 운동에 이렇게 참여했든지 이렇게 하다가 뭐 잡혀가지고 뭐 갇혔다든지 또 태형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한 거죠. 물론 이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진 자체가 3.1운동을 정확히 관통하는 시기에 찍었기 때문에 그런 추리를 해본 것이죠. 자, 이번 강의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 시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한 졸업사진이 아니라 이 졸업사진 한 장을 통해서 교사들이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이 옷은 왜 이듬해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왜 여학생은 이 사진이 없을까? 그 다음에 3.1운동과 관련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 사진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는 그 시대 전체 사회 분위기와 공기가 들어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들은 또 그것이 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023년까지도 등인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볼수 있었죠. 역사 자료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하나의 사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옷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수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국은 우리가 흔히 꽃이 볼처럼 되어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꽃잎으로 보는 부분이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페이퍼 플라워 작업은 실용적인 공예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상의 꽃잎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국 꽃잎을 먼저 재단을 할 것입니다. 수국은 꽃잎 하나하나가 좀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 혹시라도 다른 꽃을 만드시고 남은 잡투리에 주름지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은 약 1cm 정도 가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로 한 2cm, 가로 1cm 정도 사이즈인데요. 네, 이 부분을 또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둥근 형태로 재단을 할 것입니다. 자른 면을 펼쳤을 때 눈사람 혹은 오뚜기 같은 모양이 되도록만 재단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약간 긴 둥근 형태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접힌 부분은 살짝 가위집을 내어서 구멍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펼쳐 주시면 작은 팔자 혹은 눈사람 형태의 주름지 두 장이 재단이 되었고요. 수국은 꽃잎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볼 형태가 되어 있는 꽃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 철사를 이용할 것입니다. 철사의 끝에 부분은 롱로즈를 활용해서 둥글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리 형태로 만들어주신 후에 끝에 부분을 다시 한번 찝어서 작은 원형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국에는 꽃 부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앙 부분의 동그란 부분을 표현을 할 텐데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 하얀색

철사의 이 종이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드로 살짝 묻혀주셔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사가 마르는 동안 꽃잎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에 구멍을 내었던 부분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와이어를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까지 꽂아주신 후에 지금 현재 팔자 형태로 보여지는 이 꽃잎을 양손으로 잡아주셔서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비트는 이유는 이 상태로 붙이게 되면 구멍이 헐거워져서 빠질 염려도 있고 중앙 부분이 밀착이 되지 않아서 수국의 형태가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꼬아주셔서 마치 와이어에서 이 꽃잎이 자라나간 것처럼 표현이 되도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꽃잎을 꽂아주신 후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꾹꾹꾹 눌러주시고 잎의 형태가 서로 마주 보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꽃잎은 접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량의 본드를 아랫부분에만 살짝 묻혀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올려서 양손으로 잡은 후에 비틀어주세요. 이때 너무 힘을 가하시면 종이가 얇고 작기 때문에 찢어지기 쉽습니다. 찢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본드로 붙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네, 아랫부분을 꾹꾹꾹 잡아주셔서 본드가 조금 건조될 때까지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재단된 두 장의 꽃잎을 반대편에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을 둥그렇게 처리를 해서 본드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작업을 하실 때에는 꽃잎을 먼저 꽂아 두신 상태로 와이어의 끝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양손으로 비틀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눌러서 마주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꽃잎도 마찬가지로 비틀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 면을 모두 다 붙인 꽃잎을 여러 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같은 방법으로 총 9개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만든 수국으로 풍경의 장식을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총 9개만 준비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거나 큰 사이즈로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재단하실 때 조절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은 꽃잎을 부착한 상태로 본드가 완전히 굳으면 그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펼쳐주실 때에도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볼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조금씩만 힘줘서 펼쳐주신 것만으로도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수국의 꽃잎은 주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 꽃잎은 펼칠수록 조금 더 너풀거리는 부분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그 부분은 조절하셔서 원하시는 만큼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름을 모두 다 펼친 상태입니다. 네, 양쪽으로 만들어진 이 꽃잎은 이제 접어서 활용을 할 텐데요.

하나씩 접어서 하나의 줄기로 연결을 할 겁니다. 수국의 생화 형태를 기억을 해보시면서 반구 형태로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와이어는 이렇게 반으로 일단 모양만 잡아주시고요. 먼저는 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모양이 되도록 수국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꽃들이 그렇듯 정확하게 원형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씩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곳으로 모두 잡아서 모아주었고요.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긴 와이어를 줄기가 될 굵은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감으셔도 되겠고요. 혹시 힘이 조금 부족하시면 손이 다치지 않으시도록 꼭 도구를 이용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제 수국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무리 줄기 작업을 할 텐데요. 이때 와이어를 힘을 줘서 모으다 보면 이 작업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꽃들이 좀 뭉쳐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종이로 작업하는 부분이라 다시 펼쳐주면 되는 부분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어느 정도 모양만 잡아 놔주신 후에 줄기가 될 부분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린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한번 접어서 좀더 정돈된 모습이 보기 좋고요. 그래서 한 1cm 정도 가량 접어준 후에 본드를 사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기 부분은 마찬가지로 전체를 펴바를 칠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만 도포해서 뭉개지면서 부착이 될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 부분을 붙이실 때에는 하얀색 와이어의 벌어진 부분에 시작점부터 바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줄기 부분을 감아주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배치에 줄기가 제대로 안착이 됐다면 이제 힘을 주셔서 본드로 정확하게 밀착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줄기 부분까지 모두 다 붙여주셨다면 이제 다시 와이어를 하나하나 펴주시면서 수국의 형태가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페이퍼 플라워의 가장 또 좋은 장점은 와이어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꽃잎이 배치하지 않는다면 조금 휘어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을 조금 더 추구하신다면 와이어를 그냥 일자 형태로 두시기보다는 조금씩 휘어서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수국이 연출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수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수국은 풍경의 장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풍경에 적은 양의 수국을 달아서 장식을 해왔습니다. 또 생화 수국처럼 다양한 무늬와 색감을 원하신다면 채색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국을 채색을 하실 때에는 한 가지의 통일된 색깔보다는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으로 색상을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풍요로운 색감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양의 꽃잎으로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가에도 예쁜 풍경을 달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원은 수국 정원입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해서 수국이라고 하고요. 수국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파란색 꽃이 피우는 겁니다. 파란색 꽃은 자연 상태에서는 많지 않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큰 꽃을 피우고 오랫동안 꽃을 피우고 또한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수국의 특징입니다. 수국에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산수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이 원산인 수국, 그리고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수국, 그리고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수국,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국을 꼭 키우고 싶다면 주의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국은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수국의 원산지가 일본이라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은 수국이 견디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에 수국을 꼭 심고 싶다, 그러면 이 수국이 내 정원에서 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수국 종류 중에서 월동이 가난한 수국이 있는데요. 월동 가난한 수국은 산수국, 등수국, 나무수국, 미국수국 이런 게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산수국은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국이고요. 그 다음에 수국은 일본이 원산지인데 이두 꽃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수국은 꽃 가운데를 보시면 꽃잎은 없고 암수수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수국은 가운데에 있는 암수수술은 없고 꽃잎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국은 재밌는 게 가짜꽃인 헛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꽃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을 위한 꽃이 아니라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한 꽃이거든요. 꽃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으면 양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얘네들은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씨앗이 맺히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고, 씨앗이 안 비추는 부분은 헛꽃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면, 얘네들이 꽃 피는 시기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을 불러들일 때로 헛꽃이 있으면 곤충이 헛꽃을 보고 들어오니까, 이제 곤충을 불러들이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산수국은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한 헛꽃이 적은 반면, 일본에 있는 수국은 곤충을 불러들일 수 있는 헛꽃이 많은 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요. 추운 지방에서는 산수국이 월등히 되지만 정원에서 만약 관상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수국 품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국이 꽃이 펴져 있는데 꽃이 피고 씨앗이 안 맺혔을 때는 헛꽃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씨앗이 맺히거나 수중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국 꽃이. 그 이유는 나는 이제 수정하고 다 일, 벌을 다 봤으니 벌레들 보고 오지 말라고 이제 쟤네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수국이 재밌는 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많은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헛꽃을 만들고 헛꽃을 만들고 수정이 된 다음에는 곤충이 오지 못하고 아니면 곤충이 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곤충이라는 배려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꽃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수국을 볼 때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국이 있지만 월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국의 육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산수국과 일본에 있는 수국을 겹해서 만든 프레지오사가 있고요. 다음은 독일에서 개발한 함부르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드레스 서머가 있습니다. 엔드레스 서머는 수국은 꽃 피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지가 2년이 돼야 꽃을 피우는데 이 엔드레스 서머는 1년이 된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고요. 그래서 수국이 꽃을 못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 동안에 동해를 받으면 그 가지가 죽어서 꽃눈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엔드레스 서머는 새로운 가지가 나올 때마다 꽃을 피워서 아무리 춥거나 아무리 동해를 받아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산수국 프레지오사인데요. 얘는 산수국과 수국을 겹배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우기는 쉽고, 근데 많은 꽃도 피우고, 화색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수국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그러시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지오사 같이 다양한 색이 보이는 거는 꽃이 필 때는 하얗게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채성기가 됐을 때는 파란색 꽃이 되고요. 꽃이 질 때는 빨간색 꽃이 집니다. 그래서 마치 한 나무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게 되는데, 다양한 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꽃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자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국이 내한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한성 위주로 개발된 것도 있지만, 꽃색과 형태에 대한 것도 육종이 되고 있는데요. 나무 수국 중인데, 원래 흰색 꽃을 피우던 걸 육종을 해서 녹색을 피우고 있고요. 미국 수국, 핑크 에나멜은 원래 흰색인데 지금 핑크색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국의 꽃 품종은 흰색이 많이 있는데 흰색뿐만 아니라 녹색과 핑크색, 빨간색 다양한 방향으로 색깔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국 정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내한성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성이 확인이 된 수국 품종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뭘 심을지 정해지면 수국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국 정원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국의 뜻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에 아주 취약한데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건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햇빛이 많은 땅에 심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되는 정원에 심는 것은 안 되고요. 적당한 그늘과 적당한 수분이 있는 정원에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수국은 한낮에 이러면은 잎이 치들어서 시드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력이 있는 토양과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겨울에 춥더라도 수국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줄기는 죽어 있지만 땅에 붙어있는 부분에서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국은 비록 살 수가 있지만 꽃을 못 피웁니다. 수국은 2년 된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성질이 있는데 수국 꽃눈은 지금 죽어 있는 가지에 다 붙어 있고요. 새로 나온 가지에 있는 수국은 꽃눈이 없는 수국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게 된 수국이 되고요. 그래서 잎만 무성하게 된 수국은 수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해방지용 방풍망을 설치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한성이 높은 수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내한성에 따라서 가지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는 가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수국은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봄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동해를 받아서 죽어버리면 꽃눈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국의 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가을에 아닌 봄에 싹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4월달 정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봄에 수국을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가지는 두고 죽어 있는 가지는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가지가 일부는 살아있는데 일부는 죽은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부분까지는 두고 죽은 가지까지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국에 있는 가지를 많이 남기는 게 꽃을 많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국을 처음 접하고 수국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가장 쉽게 키우고 관리가 필요 없는 수국이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 수국입니다. 이 미국 수국은 재밌는 게 새로 나온 가지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동해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모든 가지 다 자라도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면서 꽃이 피우게 됩니다. 또한 생김새가 단정하고 큰 꽃을 피워서 초기에 수국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미국 수국에 도전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수국 정원을 계획을 하실 때한 정원에서 다양한 꽃색을 감상하고 싶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국은 토양의 pH에 따라서 꽃색이 변합니다. 토양이 산성이 되면 파란색이 되고요. 알칼리성이 되면 핑크색으로 됩니다. 토양 속에 있는 알루미늄이 수국과 결합을 해서 꽃색을 변하게 하는데요. 이 수국의 꽃색이 변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원산지인 수국만 꽃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수국을 구입을 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둘다 보고 싶으면 한쪽에는 파란색 꽃이 피는 비료를 주시면 되고 반대편은 빨간색 꽃이 피는 비료를 주시면 한 정원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국 색깔을 변하는 비료를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수국 청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료가 나오시는데요. 그 비료를 보시고 잎에다 비료를 주셔도 되고 물에 타서 뿌리에다 비료를 주셔도 되는데 비료를 주는 시기는 꽃 피기 전인 3월달과 4월달에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비료를 주셔도 효과가 없으니 꼭꽃 피기 전에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수국을 많은 곳에 심고 싶으면 번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국이 번식이 가장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꽃꽂이가 정말 잘 되는데요. 장마기 때 꽃꽂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수국 줄기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한 10cm 길이로 자른 다음에 잎두 장만 남기면 되고요. 흙 또한 많이 가리지가 않습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배수가 좀덜 돼도 되는데 비트모스와 일반 토양을 섞어서 심으셔야 되고요. 일반 토양에 삽목을 하셔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국을 키우면서 겨울에 건조한 바람과 낮은 온도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풍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방풍시설은 수국 키 높이만큼의 비닐이나 뭐 이형이나 이런 시설물로 막아주면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신다 그러시면 수국을 심으실 때 건축물 아니면 건물 벽에다가 바짝 대고 심으시면 그나마 좀 추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국을 키우고 싶은데 겨울 추위가 걱정이 되신다면 수국은 그늘에서도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꽃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꽃이 전혀 안 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과 기존의 시설물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꽃을 피워주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수국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0: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2: 제로투라고.
1: 네.
3: 제로투
1: 뭐예요?
2: 뭐예요?
4: 골반을 꺾어 이렇게.
1: 네.
4: 이런 거 있어.
0: 지금 제도 이후에 또 봤어요.
5: 8시간씩.
1: 8시간은 좀 길다.
6: 좋아요 많이 안 달려서 좀 기분 어때요?
7: 그럼 삭제하는데요, 그냥?
8: 저도 삭제해요.
9: 아,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1: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사업적이다.
8: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1: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0: 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쁜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나 괜찮아.
3: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O.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4: 네네.
3: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네. 아,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4: 네네.
1: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4: 네네.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이제 푸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7: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 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토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2: 네.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네.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중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지 않아요.

0: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완성체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네.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네.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네.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자,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 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네.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네.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틴을 냅두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누굴까요? 크레틴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맞아요.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데려다 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줬지 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체에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네.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 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 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네. 내 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네. 외부에서 점점 다가왔고 그렇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 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네. 시즌 1. 일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네. 이런 워딩.

0: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 근데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오,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비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뿐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뽐뿌 부축이 짓는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컨 왕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컨 왕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몬인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토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벤쿠어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의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번암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드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0: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네.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벌어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님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1: 네.
0: 목적이 돈에 있어,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
1: 네.
0: 거예요.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1: 네.
0: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번,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1: 네.
0: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1: 네.
0: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수 있을까?
1: 그쵸.
0: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1: 네.
0: 많이 남겨주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읽기였거든요.
1: 네.
0: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1: 네.
0: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로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대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1: 맞아요.
0: 들어왔어요.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1: 네.
0: 시작해요.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 이대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1: 네.
0: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1: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1: 네.
0: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1: 네.
0: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1: 맞아요.
0: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1: 네.
0: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 네.
0: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0: 막
1: 지었을까요?
0: 2154년 막 이렇게 1984 말고 뭐2584 이렇게 좀더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1: 네.
0: 보면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네. CCTV 따와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은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단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하게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네.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네.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리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리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5인형이라는 대안을 갖고 네. 있는데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3: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3: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3: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넣어

0: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판옵티콘이에요.
1: 판옵티콘, 네. 어,
0: 들어보셨죠?
1: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1: 네.
0: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 라이트, 먼트거든요.
1: 네.
0: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1: 네.
0: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1: 네.
0: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판옵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 네.
0: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2: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1: 네.
0: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매운맛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 슬라이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3: 오, 크다!
4: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0: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5: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6: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7: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9: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8: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9: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8: 10억이요.
1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2: You need some hot water?
11: Oh, yes. 어린 학생들이
12: This one.
1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1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のロボロディ。
1: 친구들이뽀로로네집에놀러왔어요
2: 뽀로로우
3: 리왔어
4: 들어와
2: 안녕
0: 뭐하고있었어그롱이랑이거읽고있었어
4: 그럼
5: 우와재밌겠다
0: 쿵쿵커다란괴수로봇이나타났습니다괴수로봇은마을을부수고친구들을마구괴롭혔습니다
4: 하하하이제이마을은내차지다
0: 그때하늘에서번쩍하고빛이나타났습니다그것은바로슈퍼로봇슈퍼로봇이소리쳤습니다
6: 당장돌아가라
7: 잘못했어요이럴줄알았냐받아라
0: 괴수로봇의공격에슈퍼로봇이쓰러졌습니다
7: 이하하하별거아니군
8: 아어떡해
9: 어서일어나슈퍼로봇
0: 괴수로봇은계속해서슈퍼로봇을공격했습니다
7: 얍좌으하하하으아좌으아이거왜이래
6: 공격장치가동
7: 내가졌다
0: 마을을구한슈퍼로봇은하늘높이날아갔습니다
9: 슈퍼로봇정말멋지다그치포비
10: 응맞아
4: 캉캉캉캉
11: 뭐하는거야
4: 슈퍼로봇을흉내내는거야빨리쓰러지는척해
11: 내가
4: 응로디가괴수로봇역할이야
11: 으악내가졌다
4: 캉캉
10: 우린이만가볼게
4: 아참내일아침에우리집으로와새로만든비행기보여줄게
8: 정말
4: 기대해도좋아
0: 그럼내일봐
2: 안녕
4: 어로디괜찮아
11: 기분이좀이상해
4: 어내가금방고쳐줄게자
11: 나도슈퍼로봇이될수있어
4: 어넌마을을지키는로봇이아니잖아
11: 그런가
4: 다됐다
11: 고마워에디잘가
4: 어내일봐로디 마저만들어볼까자완벽해다들놀라겠지
8: 우와
0: 대단해애기
4: 아못기다리겠어
0: 그렇지
4: 로디
11: 공격장치가동
4: 어
11: 받아라괴수로봇

0: 슈퍼 로봇이 지켜줄게. 슈.
1: 어, 아까 그래서.
0: 에디, 나도 슈퍼 로봇이 될 수 있어.
2: 로디, 내가 꿈을 이뤄줄게. 어, 여기 있다. 이거면 로디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 시작해볼까?
3: 에디는 밤새 로디를 위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2: 좋아! 이 기능도 넣고 이것도.
4: 에디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빨리 보고 싶다.
0: 안녕. 안녕.
4: 로디, 비행기 보러 같이 가자.
0: 응.
5: 에디, 우리 왔어.
1: 들어와.
5: 에디, 안녕.
1: 안녕.
2: 어. 에디, 비행기 보여줘. 아, 그것보다 먼저 보여줄 게 있어. 됐다. 짜잔. 로디를 슈퍼로봇으로 만들어주는 칩이야.
5: 우와, 슈퍼로봇?
0: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는 거야.
2: 응, 이쪽으로 와봐, 로디. 자. 다 됐어,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0: 하나도 안 변했는데.
2: 너의 능력을 보여주지. 밖으로 나가자. 모두 물러서 있어.
5: 알았어.
2: 준비됐지, 로디?
0: 응.
2: 이제 비행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0: 비행

0: 어디로 간 거지?
1: 어? 저기 좀 봐.
2: 대단해.
1: 정말 멋진 오디. 진짜 슈퍼로봇 같아. 크랑크랑.
3: 정말 최고야.
4: 로디, 이번엔 두 팔을 들고 손바닥을 펴봐.
3: 이렇게.
4: 이쪽 말고 저쪽으로. 이제 공격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3: 공격장치 가동.
4: 잘했어.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서 외쳐 발사.

0: 진짜 힘세다.
1: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2: 응, 괴수로봇은 어딨어?
1: 괴수로봇? 그런 건 없는데.
2: 그럼 마을을 어떻게 지켜?
1: 잠깐 뽀로로, 네가 괴수로봇 역할 좀 해.
0: 내가?
1: 뽀로로 살려!
0: 난 안 할래.
1: 그래? 그럼
0: 애기, 네가 하면 되잖아.
1: 내가?
2: 마을은 내가 지킨다.
1: 뭐 못할 것도 없지.
3: 에디는 로디를 위해 괴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4: 조심해, 에디.
1: 걱정 마. 간다. 이 마을은 내가 정복하겠다.
0: 우와, 나쁜 괴수가 나타났다.
5: 괴수요, 슈퍼라바.
2: 마을을 구해야 해. 공격장치 가동.
1: 로디! 나야나! 공격하지 마!
0: 맞아, 로디! 저건 같아!

0: 괜찮아. 됐다.
1: 에디, 무슨 일이야?
0: 로디가 나를 구해줬어.
1: 내가?
2: 응, 로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맞아.
1: 그럼 나도 슈퍼로봇이야?
0: 당연하지. 최고로 멋진 슈퍼로봇이야.
1: 슈퍼로봇 출동. 미안해, 에디.
0: 괜찮아. 그리고 난 슈퍼로봇 말고 그냥 로디가 더 좋아.
1: 나도 그냥 에디가 좋아.
2: 난 괴수 에디도 재밌던데. 다시 한번 해봐.
0: 싫어.
2: 에이, 한 번만.
0: 슈퍼로봇, 괴수 뽀로로를 잡아라.
1: 잡아라.
4: 에디와 로디는 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좋은 친구랍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저기 곰마, 우리 서커스 놀이 할래? 잠깐만, 나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어. 넌 여기 사진처럼 이 동물이 되면 돼. 여기 잠깐 있어봐, 금방 올게. 잠깐만, 이제 서커스를 할 거야. 잠깐만, 이제 서커스를.

오늘은 다 같이 서커스 놀이를 해보자. 자, 내가 동물조련사가 되고 너희들은 길들여진 동물들이 되는 거야. 여기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했던 거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다른 재주도 좀 보여줄래?

같이 노는 건 어때? 내가 동물들 은사가 되고 넌 여기 있는 서커스곰처럼 하면 돼. 이제 그만 안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같이 서커스 놀이를 해볼까?

대단원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알리야! 내가 널 찾아갈 거야. 아하! 내가 널 찾아갈 거야.

0: 스테파네스는 빨대였네.
1: 아니네.

근사하고 아주 멋진 집이 됐잖아. 튼튼해서 마음에 들어. 오, 집은 아닌 것 같네. 이건 바로 범이망토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무서운 걸 잊었어.
9: 한 시간
10: 뇌를 바꿀 거야.

자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응? 아! 어, 거울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어?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다며 잔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꿋꿋한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일은 일, 이 일은 이.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요정들 안녕.
1: 지아 안녕. 청소하느라 바빠서 8시가 된 줄도 몰랐냐?
2: 그러게.

0: 그럼 청소를 마저 해볼까?
1: 근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2: 아,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맛의 대사라면 이분에게 맡겨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자, 요정계 최고의 요리 천재, 최강 맛돌이 댕댕.
1: 댕댕? 댕댕이가 요리 천재야?
0: 댕댕이라니. 댕댕이가 요리하는 날 우린 댕댕이라고 부르지 않아. 댕댕님! 이라고 부르지.
2: 그런가, 요리하는 날이면 댕댕님은 아주 까칠해지셔. 그러니까 댕댕님의 요리를 맛보려면 여기 아주 깨끗하게 치워놔야 돼.
0: 오! 어, 빨리 빨리! 뭐해? 자, 지아 너도 얼른 치워. 자.
1: 응, 알았어.
3: 자, 다들 이 댕댕님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다 되었는가?
4: 네, 준비됐습니다.
3: 먼저 댕댕,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
2: 저는 댕댕님의 요리라면 뭐든 좋습니다. 엄만 삼겹살을 구워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3: 삼겹살구이, 오케이! 다음 동동!
0: 네! 전 댕댕님이 만들어주시는 뜨끈한 소고기국 한 입이면 죽어도 여운이 없습니다!
3: 소고기국, 오케이! 다음 지야!
1: 난 볶음밥. 새우볶음밥입니다!
3: 새우볶음밥, 오케이! 그렇다면 다들 재료는 준비해놨겠지?
4: 네, 댕댕님!
2: 여기 구이용 삼겹살,
0: 소고기국에 소고기,
1: 새우볶음밥, 새우.
4: 재료 준비 완료!
3: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기본이 안 됐어. 기본! 나 요리 안 해!
2: 댕댕님 제발요!
0: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발요!
2: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0: 쉿! 나 너무 배고파.
2: 그래?
3: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겠다. 삼겹살 구이, 소고기국, 새우볶음밥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바로!
4: 바로!
3: 야채! 야채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다.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에? 문제도 네가 내게?
0: 왜? 내가 문제 냈는데 불만 있나, 딩딩?
2: 야, 어? 오늘은 댕댕이가 이거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불만 없습니다, 댕댕님.
0: 좋아.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 나오는 야채 다섯 가지를 모두 말하시오.
1: 다섯 가지?
3: 일단 상추.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상추.
4: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때는 당근.
2: 그 다음에 오이인가?
3: 이럴 땐 노래를 다시 불러보면 되지.
1: 좋아, 좋아. 노래 큐!

0: 그래서 노래에 나온 야채는 상추,
1: 당근, 양파,
0: 무,
2: 파 이렇게 다섯 가지.
3: 오호리댕댕.
0: 응?
3: 불만 있나?
0: 없습니다.
3: 딩동댕 정답.

0: 그럼 댕댕님, 저희가 얼른 야채를 구해오겠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야채를 구해오는 동안 이 댕댕님은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리란 말이냐? 어, 그런 거야?
2: 아닙니다, 댕댕님.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계시면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1: 어? 무슨 퀴즈?
2: 바로바로 채소가게 퀴즈! 채소가 잔뜩! 채소가게에 당근 한 개가 숨어 있어! 당근을 찾아봐!

0: 말씀하신 야채들 다 준비됐습니다, 댕댕님.
1: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리 천재 댕댕 요리를 시작해볼까?
2: 와!

0: 뵙겠습니다, 댕댕님.
1: 맛있게 먹도록.
0: 어, 댕댕님. 어떻게 하면 댕댕님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1: 그럴까? 그럼 먼저 삼겹살부터. 자, 상추 하나를 이렇게 쫙 펼치고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서 상추를 오므려 오므린 상추를 입에 아 넣기 전에 입부터 풀어줘야 돼. 따라하세요. 고기

0: 먹자.
1: 고기 먹자.
2: 상추가 진짜 너무 신선해.
3: 정말 맛있어요, 댕댕님.
4: 댕댕님, 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0: 뭔가?
4: 상추를 뒤집어서 쌈 싸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3: 그게 왜 더 맛있는데?
0: 자, 이렇게 뒤집어서 쌈을 싸면 상추의 부드러운 면이 입안에 닿게 되고 그럼 더 편안하고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
5: 아하!
3: 근데 상추 쌈 싸먹기 좀 어렵다. 자꾸 흘려.
0: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먼저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상추 하나를 얼른. 한 번 더.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깻잎 하나를.
4: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2: 고기를 가져가는 동시에.
5: 얘들아, 양배추 찐 것도 좀 먹어봐. 쌈장 안 찍어도 달달하고 맛있어.
0: 오호, 역시 딩딩. 찐 양배추야말로 찐으로 맛있지.
4: 어디 어디.
3: 먹어볼래.
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3: 우와, 정말 쌈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네.
0: 그치, 그치.

0: 오늘 요리도 최고였어요. 고기는 역시 상추에 싸먹어야 제맛이네요.
1: 새우볶음밥은 당근이랑 양파가 들어가야 더 향긋하다고요.
2: 무랑 파를 넣은 소고기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3: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몸에 좋은

0: 채소와 함께 꼭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거라.
1: 명심하겠습니다, 댕댕님.
2: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3: 네, 가요.
4: 지아, 우리랑 같이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오늘 기운이 펄펄 나겠는데?
3: 맞아. 댕댕아, 아니 댕댕님, 고마웠어요. 내일은 댕댕이로 다시 만나. 모두 안녕.
1: 안녕.
0: 잘 가거라.
5: 댕댕아, 이제 그 말투 그만하자. 지친다.
0: 하긴 나도 지친다. 그래도 내 요리는 진짜 좋았잖아.
4: 완전.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
5: 그럼 우리가 또 댕댕님이라고 불러줄게.
0: 좋아.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

0: 말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1: 노래는 즐거워.
2: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춤을 춰요.

0: 천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어?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히읗 아 하 지긋 아 다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4: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3: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야!
4: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6: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4: 진짜 재밌겠다.
5: 재미없거든요. 어?
7: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5: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4: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0: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1: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쉬쉬해.
2: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3: 노래?
0: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4: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5: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6: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5: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0: 어?
2: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0: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2: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1: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7: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1: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7: 그래. 그래.
1: 자음, 모음, 변신! 여긴 어디지?
8: 글쎄.
1: 우와!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
0: 나라? 꽃나라, 음표나라? 무슨 나라지?
9: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어?
10: 노래를 나라?
9: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7: 무슨 노래일까?
11: 나는 알지.
12: 정말?
11: 잘 들어.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9: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11: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2: 못 들어주겠군.
8: 예비하라.
13: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걸.
0: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아, 도대체 어떤 노래지?
1: 글쎄요.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0: 응?
1: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개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0: 오?
1: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0: 오.
1: 아하.
14: 나리 나리 개나리.
9: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오.
1: 즐겁게. 천재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2: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마, 모마.

0: 마법진을 부탁해.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지읒, 으, 리을, 질. 기역, 어, 비읍, 겁.
2: 지긋, 아, 다. 즐겁다.
0: 노래는 즐겁다.
1: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0: 좋아.

0: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1: 좋아.
0: 뿅망치 대극복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노래.
0: 노래.

0: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 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9: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0: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11: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익히고
12: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13: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14: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5: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응급환자 발생! 성질이 구급차 출동!
1: 엑스레이 찍을게요.
0: 상처가 났네요.
1: 진짜 받고 주사도 꽁!
0: 성질환자 주세요.
1: 알약이 짠!
2: 입원이 필요합니다.
0: 주사 싫어! 성질이 구급차 약국룩이 권영왕!
3: 아삭아삭 배추김치.
4: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5: 나도 김치대장.
4: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5: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4: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5: 배추김치.
4: 찌찌뽕.
5: 이야.
4: 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5: 맛있어.
6: 아,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7: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6: 변비로군.
7: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6: 배추? 배추는 왜?
7: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6: 아.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7: 예.
6: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2: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요.

0: 네, 대왕별님.
1: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2: 예. 네. 천지.
3: 각오해라.
1: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비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4: 아야.
2: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4: 네.
3: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5: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6: 비읍과 치읒이면.
7: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3: 아, 그래, 어서 먹어.
6: 배추김치가 왜 이래?
2: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6: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8: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3: 잠깐!

0: 배추에도 비읍과 치읓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1: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0: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2: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3: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4: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어서 출발하자.
4: 네! 자음! 모음! 변신!
5: 어서 찾아보자.
6: 저기 비읍치읓이 있어요.
0: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7: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8: 놓칠 수 없지. 쭉.
7: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8: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볼까?
2: 천지.
6: 어?
7: 뭐?
6: 배추예요.
8: 반칙 카드. 비읍치읓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6: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4: 천지, 반칙하지 마요.
7: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2: 어? 저기도 비읍치읓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8: 반칙카드.
6: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2: 천지.
7: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8: 개벽 정말.
5: 어디로 간 거야?
2: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0: 좋아.
2: 가자.
0: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2: 어? 저기 비읍치읓이야.
6: 우와! 배추예요!
8: 반칙카드!
6: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0: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5: 천지, 각오해라.

0: 반칙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자, 어림없다.
2: 뚱치 지진. 하나, 야, 하, 하.
0: 야호!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야.
3: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이응 아, 아.
3: 시읒 아, 기역 삭.
5: 아삭
3: 아삭.
5: 대추가
3: 아삭아삭. 아삭.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2: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5: 좋아.
0: 병망치! 대륙봉! 합체!
5: 아와? 이가 맞나?
0: 에? 치욕! 우는 내가 쓸게. 끝. 자. 뿅망치로 우.
3: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읒이 우를 만나 추. 배추.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다시 아삭아삭 해줬어. 맛있다.
7: 어, 우리 김치 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4: 네.
7: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4: 유익균이요?
7: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4: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7: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배추!
7: 배추!

0: 인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어,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아팠어.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0: 수진의 집에서 자기로 한 날 팔팔한 수지가 밖에서 진흙탕 놀이를 하네요.
1: 이 수지, 이 진흙탕 어때? 크기도 크고 진흙도 많아.
2: 이 정도면 나쁘진 않지만.
3: 수지, 페파, 저녁 먹을 시간이다.
1: 저녁이다. 다이 엄마. 불쌍한 진흙탕, 수지가 널 몰라줘서 속상하지. 와.
3: 페파, 저녁 다 씻는다. 얼른 와.
1: 가요.
0: 이런. 팔파가 진흙이 묻은 장화를 그대로 신고 들어갔네요.
1: 맛있겠다.
4: 팔파, 왜 또 입은 채로 먹을 거니?
1: 어, 맞다. 죄송해요.
5: 그게 뭐 사과할 일인가? 우린 모두 자기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4: 앉아서 좀 드세요, 엄마.
5: 왜 뒤고 식사하고 양말 신고 욕실 가자. 그게 내 철칙이란다.
4: 애들한테 이상한 걸 들이지 마세요, 엄마.
2: 늦었어요.
5: 오늘 요리도 대성공이야. 인도 최고의 요리사가 와도 인정할 만큼 맛있었어.
4: 사실 영국 대표 요리였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2: 엄마, 이제 우리 놀러가도 돼요?
4: 딱 20분만 놀아. 그 다음엔 바로 잠옷 입자.
2: 우리 잠옷놀이 할까?
4: 잠옷놀이?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 좋지.
2: 맞아.
4: 어? 거기서! 좋아. 바닥이 왜 이런 거니, 얘들아?
2: 이건 머디바디 한 거예요.
4: 오, 그런 거였어?
2: 네. 새로 사귄 제 친구예요. 지금 바로 저기 있어요. 인사하세요. 얘가 머디바비예요.
6: 페파,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5: 안녕, 머디밥. 네가 또 말썽을 피웠나 보구나.
4: 네. 밥, 전에도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
2: 맞아. 이 집에 들어올 땐 꼭 문 앞에서 신발 벗어야 돼, 밥.
4: 그리고 또?
2: 그리고 막 어질러서 미안하대요.
4: 좋아. 그럼 이 일에 대해서 혹시 누구 또 하고 싶은 말이 남은 친구?
2: 없어요. 다 말했을걸요?
4: 그래, 알았다. 너희는 이만 자러 가렴. 머디밤, 넌 여기 남고 아줌마랑 얘기 좀 하자.
2: 여긴 아무도 없잖아, 진짜.
0: 수지랑 팔파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파가 좀 걱정이 되나 봐요.
1: 있지, 수지. 머디밤은 어떻게 되는 거야?
2: 아무 일 없겠지, 아마?
5: 그러니까 이번 일은 머디밤만 혼나면 다 끝나는 거지?
1: 밤만 혼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5: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 녀석이 그런 장난을 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1: 아까는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5: 얘야, 어떤 일은 그냥 생기는 법이란다. 하지만 우리 예술가는 실수를 감추지 않고 그것도 일부러 받아들여야 하는 거란다. 안녕, 우리 작은 양들.
1: 네?
4: 내가 왜 하필 이런 카펫을 골라서.
1: 잠깐만요. 저 머디밥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4: 알았어.
1: 머디밥아, 너한테 다 덮어씌워서 미안해. 제가 한 거예요.
4: 알고 있어, 페파. 아줌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주니까 좋은데? 있지, 아줌마는 어렸을 때 친구 엄마 열쇠를 변기에 빠뜨리고 물 내린 거 있지. 그래서 실수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아.
5: 머디바, 넌 이제 나가도 되겠다. 옳지, 잘 가렴, 아가.
4: 잘 가, 밥.
2: 장화 꼭 신고 가.
0: 팔파는 머디밥이 좋았어요. 머디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2: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1: 피아노 레슨.
0: 팔파는 오늘 엄마랑 이비랑 함께 처음 피아노를 배우러 가요.

0: 안녕, 페파.
1: 안녕하세요, 코뿔소 아줌마. 피아노 치러 왔는데 들어가도 돼요?
0: 물론이지.
1: 야호!
0: 첫날이라 그런지 페파가 엄청 신났네요.
2: 네, 그럴만도 하죠.
1: 오, 안녕, 로한.
3: 안녕, 페파.
1: 오늘 피아노 레슨 받으러 왔어.
3: 난 이거 안 돼.
0: 우리도 옆에서 봐도 되죠? 사진도 몇 장 찍고요. 좋을 대로 하세요. 좋아, 페파. 지금부터 피아노 레슨을 시작해.
2: 죄송해요. 죄송.
0: 잘 봐. 간단한 곡으로 해보자. 바로 따라 칠 수 있게 말이야.
2: 어머나, 입이 잠겼네.
1: 이리도 피아노 소리 좋대요.
0: 이제 페파 네가 쳐봐.
1: 알았어요.
2: 아우 이런. 뚝.
1: 미안해 이비.
2: 이비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요.
0: 걱정 마세요. 금방 그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쳐볼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1: 아니요, 됐어요.
0: 왜? 무슨 문제 있니, 페파?
1: 저는요, 피아노는 못 칠 것 같아요.
0: 아니야, 괜찮아. 연습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잠깐 비켜볼래? 아줌마도 네 나이 때는 이 정도밖에 못 쳤어.
3: 페파! 근데 지금 피아노 레슨 받는 중 아니야?
1: 맞아. 근데 완전 엉망진창이야.
3: 나도 그 기분 알아.
0: 그런데 연습을 엄청 많이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치게 되더라. 페파?
1: 죄송해요, 코뿔소 아줌마.
0: 괜찮아. 이리 와서 다시 해보자.
1: 네, 아줌마.
3: 페파, 힘내.
0: 그래도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싶니, 페파?
1: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비를 울렸잖아요.
0: 아, 그것 때문에? 맞아. 음악은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심지어 춤추게도 하지. 봐!
1: 마법 같다.
0: 오, 그럼 엄청 좋다는 거네.
3: 춤추자 춤 바지 꽂혀.
0: 잘했어. 음악만큼 좋은 건 없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단다. 음악이 주는 기쁨은 세상과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커지지.
1: 저도 이 기쁨을 이비한테 줄 수 있을까요?
0: 연습을 아주 많이 하면 가능하지.
1: 알았어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0: 어우, 페파 드디어 쳤네.
3: 진짜 대단해.
0: 그래, 연습은 잘했어?
1: 진짜 힘들었어요.
0: 페파가 얼마나 잘해줬다고요.
1: 이비한테 피아노 쳐줘도 돼요, 엄마?
0: 이비도 언니가 쳐주면 좋아할걸?
1: 알았어.
0: 잘했어, 페파.
1: 마음에 들었어, 이비?
4: 이비는 페파가 피아노를 쳐주는 게 좋았어요. 페파가 피아노를 쳐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

0: 붙이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메카빌더 힘을 합쳐.
2: 탐험가 친구 여러분, 이렇게 땅속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지금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이 장면은 트리탑 숲의 바위 틈 동굴 속 모습입니다. 우와, 지금까지 공원 하이킹 TV의 넷이었습니다. 이상 맞춰요. 오버.

0: 메카벨더 출동 준비!
1: 도와줘요!
2: 너희도 방금 들었어?
3: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었지. 잠깐만, 누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1: 도와줘요!
4: 저 위쪽에서 들리는데?
0: 메카들, 어서 가자! 제트기!
3: 스프링 부츠!
4: 블루벤치!
0: 내가 높이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볼게!
1: 도와줘요! 여기에요!
0: 공원 관리원 넷이 소리친 거잖아! 메카 쿠키 몬스터, 메카 엘모, 이쪽이야! 걱정 마요. 금방 가서 도와줄게요. 아이쿠, 여기 지나가기가 아주 좁네. 겨우 빠져나가겠어. 안녕하세요, 넷!
5: 메카 엘비, 네가 와주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0: 다친 건 아니죠?
5: 아니야. 밧줄이 끊어져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뿐이야.
3: 아하! 우리가 왔다! 어디에 있는 거야?
0: 아래를 봐!
4: 안녕하세요, 넷!
5: 메카빌더 셋이 전부 다 날 구해주려고 오다니! 최고다! 날 여기에서 저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어?
3: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생각한다. 덤디덤덤덤, 덤디덤. 나 생각하고 있는 소리야.
4: 혹시 메카이비가 늘어나는 팔을 이용해서 넷을 위로 올려보내면 어떨까?
0: 좋다! 한번 해봐요! 늘어나는 팔!

0: 여자 안 왔어. 근데 왜 멈췄어?
1: 이게 다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안 되겠네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2: 나 생각났어. 네가 넷을 등에 업고 같이 여기까지 날아 올라오면 어떨까?
1: 아, 나갈 구멍이 너무 좁아서 한 명씩밖에 못 빠져나갈 듯해. 그렇다면 한 번에 한 명씩 올라가야 하는데 이 밧줄은 끊어졌어. 내가 새 밧줄을 가져오면? 그럼 그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0: 아, 좋은 생각이다.
1: 그럼 긴 밧줄 갖고 금방 올게요.
0: 예!
1: 이 문제는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네. 아, 날개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3: 아우, 어떡해?
0: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렇단 건 애비가 저렇게 걸려있는 한 나도 올라갈 수 없단 거잖아.
2: 어우, 이런. 일단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메카 애비부터 먼저 구해내야 해. 그래, 아래에 갇혀있는 넷도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어.
3: 메카 쿠키 몬스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메카이비가 긴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1: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늘어나는 팔.
0: 그치만 메카이비, 늘어나는 팔은 아까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잖아.
1: 내 말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는 거야. 내 손 잡고 당겨봐.
2: 하나, 둘, 셋, 당겨.
1: 야!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더 당겨. 손을 당겨도 소용이 없네. 가지가 날 꼼짝도 못하게 해.
0: 혹시 메카들이 나뭇가지를 들어올려서 사이를 벌려보면 어떨까? 그럼 메카이비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
1: 시험해보자.
2: 예!
0: 아, 나뭇가지까지 손이 닿질 않아.
1: 가지까지 닿을 만큼 길면서 가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어.
3: 아,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나뭇가지에 묶은 다음 밧줄을 당겨서 가지를 끌어올리면 어때?
2: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밧줄을 내려서 가지에 묶고 밧줄을 당기면... 근데 잠깐만, 밧줄이 없잖아. 숲 한가운데서 어떻게 밧줄을 구하지?
0: 메카이모가 가서 구해할게. 난로장치! 금방 할게. 메카이모가 벌써 바로 저 앞에 있는 밧줄을 찾았어.
4: 안녕, 메카이모.
0: 아하, 안녕. 우와, 제리는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이렇게 큰 통나무를 혼자 들다니.
4: 칭찬 고마워, 메카이모. 난 이 간단한 도구에 도움을 받고 있어. 도르르라고 하지.
0: 와, 멋져요.
4: 근데 다른 메카 빌더들은 같이 안 왔어?
0: 그게 메카이모가 밧줄 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메카이모한테 빌려줄 밧줄 있나요?
4: 물론이지. 밧줄은 아주 많이 있어. 저거 가져가도 돼.
0: 고마워요, 제리. 무거운 통나무 잘 옮겨요.
3: 꼬르륵 소리 났어? 배고프면 나한테 늘 갖고 다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용 오트밀 건포도 쿠키가 있는데.
2: 쿠키?
1: 고마워요, 넷. 하지만 먼저 이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해요. 쿠키는 그 다음에 같이 먹자.
2: 아주 좋아.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쿠키를 먹는다. 냠냠냠.
0: 메카이모, 밧줄 가져왔어. 짜잔! 내려간다.
1: 잡았어.
0: 메카이비, 이제 그 밧줄을 가지에 잘 묶어. 아주 단단하게.
1: 알았어. 그리고 밧줄을 당기면 가지가 들어올려지고 난 빠져나갈 수 있어. 그렇게 문제 하나 해결이야.
3: 그 다음에 나도 나갈 수 있겠지?
1: 준비.
2: 하나, 둘, 셋, 당겨.
3: 아직도 가지가 안 움직여?
1: 그게 아직이네요. 좀 더 세게 당겨봐.
2: 더 이상은 못 당기겠어.

0: 나무까지 하나도 못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 제리는 혼자 통나무도 돌던데. 아, 제리는 도르래란 걸 이용했어.
1: 도르래?
2: 그래, 맞아. 도르래. 그거야. 도르래는 바퀴와 밧줄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간단한 도구야. 아, 도르래로 가지를 들어올린 다음 빠져나가면 되겠다.
3: 시험해보자!
1: 안녕, 제리. 도르래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4: 그럼, 물론이지. 저것들 가져가.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어?
1: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4: 고맙긴 뭘.
1: 도르래 가지고 왔다. 어떻게 설치하지?
0: 제리의 도르래는 큰 트럭의 막대기에 걸려있었어. 아, 어떡해. 우린 트럭이 없지 않나.
2: 메카쿠키 몬스터가 있잖아. 트럭보다 훨씬 나은걸.
1: 어, 고마워. 사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럭을 이겨서 뭐하겠어.
0: 준비됐어, 쿠키?
1: 됐지. 메카쿠키 몬스터 도르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0: 응, 맞아. 도르래가 돌아가고 있어.
2: 나뭇가지 연결해볼게. 준비됐어.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0: 잘 되고 있어.
2: 계속해.
1: 조금만 더.
2: 응, 드디어 가지를 들어올렸어. 나 나갔다. 예후! 좋았어. 첫 번째 문제 해결. 이제 넷을 거기서 꺼내줄 차례예요.
5: 밧줄을 내려줘. 그럼 타고 올라갈게.
2: 나한테 더 좋은 생각 있어.
5: 우후! 이거 정말 최고다!
2: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서 나와 공원관리원 넷을 바위 틈에서 꺼냈어! 예!
5: 우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내가 메카빌더들한테 직접 구조되다니 말이야! 게다가 전부 촬영했고!
0: 고마워요, 제리!
1: 고마워요.
2: 고마워요.
4: 언제든 빌려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메카빌더가 내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서 구조를 했다고 말이야.
5: 도르래와 밧줄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줘.
2: 오늘은 두 명을 구조했어요. 나랑 공원관리원 넷.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1: 출동할 시간이야.
5: 안녕, 메카빌더. 아, 참. 내 쿠키를 나눠 먹기로 했었는데.
1: 쿠키다. 고마워요. 들어올려. 그리고 날려보내.
6: 따라따따따라따따. 좋아. 우주정거장까지 이 상자를 보낼 시간은 아직 충분해. 상자를 여기에 넣고 문을 닫아. 그럼 끝. 어? 안 돼. 아니야, 제발 열리지 마. 부탁해. 알았지? 그래. 모든 준비 다 됐어. 발사 준비 완료!

어떡해, 어떡해. 반대쪽으로 가고 있잖아. 정말 큰일 났네.

0: 어서와, 메카빌더.
1: 안녕, 농부 맥밤. 안녕, 젖소들.
2: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 보네요.
0: 저게 급한 문제 같은데?
3: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0: 일단 다들 건초더미 뒤로 숨어.

0: 우와!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1: 아, 농장에 살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 특히 농장 바로 옆에 로켓 발사대가 있으면 말이야.
2: 아, 근데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야지 농장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알지?
3: 그래,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긴 거야. 우선 이 로켓을 발사기로 옮기고 문제를 해결하자.
0: 좋은 생각이야. 어서 들고 가자. 하나, 둘, 셋.
3: 이 로켓 너무 무거운데 뭔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 어, 안녕 줬어요.
1: 얘 말이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하래. 너희가 커지면 다들 좋아하잖아.
0: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자, 메카류이, 다 같이, 렛츠고!
4: 메카 자이언트!

0: 좋아, 규칙 기억하지?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자, 메카헤비, 네가 먼저 로켓을 들고 가.
1: 아, 고마워.
0: 안녕.
2: 언제든 또 와라.

0: 여기 양말 같은 건 뭐예요?
1: 이 바람자루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야. 그래서 아주
2: 로켓 잃어버렸죠?
1: 그래,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로켓 좀 발사대에 세워줄래? 곧바로 다시 발사해야 하거든. 기립장치 고장났으니까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2: 어, 와, 완전히 고장났네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1: 원래 그게 로켓을 세워줘서 로켓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야. 너희가 와줘서 다행이구나.
2: 이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1: 안 돼! 로켓을 이렇게 발사시킬 순 없어!
0: 왜 그러는데요?
1: 이 작은 문이 열렸잖아.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야 해. 이대로 로켓이 날아가면 이 상자가 튀어나오잖아.
3: 뭔가 특별한 상자예요?
1: 아주 특별한 거란다. 우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지.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야 해. 오늘! 뒤로 물러나. 이 문을 어떻게든 꽉 닫을 테니까. 아하! 내가 문을 닫는 데 성공했구나. 안 돼! 어떡해!
2: 로켓 꼭대기는 발사할 때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아요?
1: 맞아, 메카쿠키 몬스터. 그런데 지금 로켓을 바로 세워줄 장치가 고장이 났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부탁해!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0: 시험하고?
2: 해결한다!
3: 문제는 이거야. 로켓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걸 일으켜 세워야 해. 이렇게. 근데 로켓을 세우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단 거지.
1: 그러니까 내 생각엔 다시 한번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해서 로켓을 세우면 되지 않아?
3: 안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한번 변신하고 나면 금방 다시 할 수 없거든요.
1: 아, 망했네. 어떡하면 좋아.
2: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0: 생각해보자. 우리처럼 자이언트 변신을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들지?

0: 아, 저 도르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할 수가 없네. 맞다! 도르래를 쓰면 어때?
1: 오, 그렇지! 도르래는 밧줄과 바퀴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쓰는 거야.
2: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 무거운 로켓을 들어올릴 만큼 엄청나게 크고 힘센 도르래네?
0: 그런 도르래 있어요?
3: 없어.
1: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밧줄이랑 크고 강력한 바퀴가 필요해.
0: 밧줄을 어디서 구하지?
2: 맥클모가 하나 찾았어.
0: 밧줄은 찾았어. 그럼 이제 커다란 바퀴 아니면 크고 둥글고 바퀴처럼 돌아가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1: 뭔가 커다랗고
0: 둥글고
2: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1: 크고
0: 둥글고
2: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야.
3: 저게 될까?
2: 시험해보자. 나 좀 들어줄래, 메카이비?
1: 알았어. 제트기! 자, 메카 엘모. 일단 이 접시를 돌리고 뒤집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기에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해.
2: 메카 엘모가 알맞은 도구를 이용해볼게.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여기 있어. 나올 거야. 아하! 짜잔! 렌치! 우선 이 볼트를 풀게. 오른쪽은 저이고 왼쪽은 푸는 거. 와, 너무 부러졌어.
1: 잡았다.
2: 아, 고마워, 메카이비.
1: 접시가 이렇게 기울었네. 도르래처럼 쓰려면 똑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아. 이렇게.
2: 알았어. 메카이비가 들어올리면 메카이모가 볼트를 줘줄게.
1: 들어올렸다.
2: 이제 밧줄만 연결하면 되겠다.
0: 밧줄 한 줄 올라갑니다.
1: 됐다. 이제 시험해보자.
3: 잘해야 해. 제발.
1: 하나, 둘, 셋, 당겨! 로켓이 너무 무거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2: 아! 메카 엘모가 알아! 다들 준비됐어?
4: 됐어!
2: 준비됐어, 첫사들?
1: 하나, 둘, 셋, 당겨! 도르래를 만들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고 세웠어!
0: 고마워, 젖소들!
3: 가자! 어서 로켓을 쏘아 올려야 해! 지금 당장!
5: 3, 2, 1

0: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야?
1: 맞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메카에머.
0: 와, 정말 멋지네요.
2: 야, 로켓 날아가는 거 봐라. 메카빌더가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줬구나.
1: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 시프한테 연락이 왔어. 안녕, 시프. 여기는 지. 메카빌더도 같이 있어. 로켓 안의 상자는 잘 받았어?
3: 물론이지. 근데 이왕이면 함께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케이크잖아.
0: 아, 케이크.
3: 그래. 내가 우주에서 지낸 지 100일 기념 케이크야.
4: 오, 정말 축하해요.
5: 우주인 되게 진심으로 축하해요.
3: 냄새부터 맛있고 보기에도 맛있고 어디? 맛은 훨씬 더 좋은데?
1: 맛있다니 다행이다. 실은 아까 로켓 발사대가 고장나서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3: 정말? 어떻게 해결했어?
6: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0: 뭐?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오토하우스.

0: 아, 좋아.
1: 잘 잤다. 이게 뭐야?
0: 뭐긴, 나의 발명 테크놀로지가 초집약된 환상의 오토하우스지.
1: 우와, 다타 제법인데.
0: 아직 놀라긴 일러, 비서로봇.
2: 마지막 식사 후 7시간 48분 경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0: 아침은 타타 정식으로.
2: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우와!
3: 이제 이것만 완성되면. 저것도 뭐야?
1: 이렇게 맛있는 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니. 아따, 넌 천재야, 천재. 나 비행기 해줘, 비행기.

0: 이렇게 맛있는 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니. 맞다, 넌 천재야, 천재. 나 비행기 해줘, 비행기. 또.
1: 캡틴, 이거 음식 냄새 맞죠?
2: 침입자 발견.
1: 아주 잘했어, 피서로봇.
0: 진짜 똑똑해.
3: 어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털복숭이들을 해치울 수 있겠어?
1: 아, 거기 거기.
0: 달콤해. 화장실.
1: 나도
3: 흥스럽게 살이 올랐군.

0: 여기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1: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2: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3: 내일이 여행이라고. 내일이 여행이라고.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1: 내 꿈은 의사입니다.
1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EBS 뉴스입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들이 선택됐습니다. EBS는 오늘부터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집 대담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이끄는 수도 서울입니다. 마음 건강과 기초학력, AI 미래 교육까지 서울 교육이 마주한 뜨거운 과제들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2기 정근식 체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서울 교육의 과제, 학생 마음 건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채 맞닥뜨린 인공지능 사회에 10대 청소년은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초중고 학생은 5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5%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5년 새두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학생의 자살 시도 횟수는 683건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위기 상황은 늘었지만 뚜렷한 이유는 보이지 않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살 학생의 70%가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판별됐습니다. 인공지능 사회를 살아갈 힘을

0: 하루빨리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은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 곁에 인공지능은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공부나 고민 상담에도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 인공지능 활용 방법부터 비판적 수용 능력까지 길러야 할 역량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미 오는 2027년부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교육도 내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기 정근식 체제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금정입니다.
1: 2026 교육감 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서울교육의 청사진과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1년 반 만에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2: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축하라기보다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구상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결과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년 반 전에 제가 보궐선거로 처음 취임했을 때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으로 임했는데 지금은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서울 교육 공동체가 많은 갈등이랄지 이런 걸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크게 보면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무려 8명이나 출마를 했는데 이런 혼전 속에서도 이 서울 유권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아주 압도적인 표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으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2: 저는 사실은 8분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30몇 퍼센트 이렇게 얻었는데 압도적인 지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약간의 선방한 정도 수준이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후보가 난립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이제 현직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약간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갈등보다는 안정 그리고 통합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토대에는 제가 이제 임기 중에 짧은 기간이지만 약 160개의 학교를 찾아가고 또 한 3천 명이 넘는 그런 학부모와 교직원을 현장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 큰 방향에 대한 동의 또는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유일하게 경선에 참여를 했고 또 결선 투표까지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매끄럽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1: 네, 교육에 대해서만은 안정과 통합을 선택한 것이 민심이다. 자, 이 보궐선거로 1기 임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원하는 정책을 다 펼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2기 체제에서 보완의 1기의 과제로 학생 마음 건강 살피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1년을 겪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참 무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학생들 마음 건강을 잡아야 할까. 불안, 우울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과 함께 자살률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마음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만들었고 그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그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학교,

0: 배움이 행복한 학교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 학교 일 전문 상담교사 제도를 완성을 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전국 최초로 심리치유 특화 위탁 교육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위기로 학업 중단 위험에 놓인 아이들의 전문 치료를 좀더더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1: 네, 이번에
0: 학생들이 완전하게 회복한 이후에
1: 네.
0: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의무교육을 확장하겠다. 이른바 기본 교육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0: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1954년에 의무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의무교육 개념이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무교육을 마치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시민생활, 민주적 시민생활로 할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 기초 역량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과거에 의무교육이 도입할 당시에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잖아요. 이제
1: 네.
0: 우리나라가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되면서 적어도 만 3세, 4세, 5세 유아교육 단계부터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의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 교육 개념을 도입을 해서 출발 단계의 유아교육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그만큼 이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런 책임 교육의 일환으로 또 난독, 난산 같은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현황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제가 1년 반 전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한게 서울 학습 진단 성장 센터 설립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1개 교육 지원청에 한 개씩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그걸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를 하고 특히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2025년은 느린 학습자의 재발견의 해다. 느린 학습자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학습 진단 성장 센터와 느린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서 학부모님들이 막 걱정을 많이 덜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그런 방향을 좀더 충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독이나 난산 이런 학생들도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고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과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남은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그걸 좀더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표부를 말씀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 공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책무죠. 또 하나의 최근의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이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한 평가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0: 저희들이 이제 AI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을 여러 대학과 함께 협약을 했습니다. AI는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도구라고 정의를 해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평가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첫 번째 축은 AI 기반 평가 혁신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역량,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 이것을 이른바 선운수령 평가 체제로 바꾸면서 그걸 좀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AI를 활용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개발한 선원수령 평가 체제를 AI 채움 AI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채움 AI가 이제

0: 에 의존하거나 또는 유해 매체 노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AI 사용 습관을 기르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AI를 활용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AI 개발 역량을 높여주는 그래서 세계적인 AI 경쟁 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구상을 하겠습니다.
1: 네, 평가와 교육 과정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신데, 이게 또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결국은 대학 입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이 수능시험에 선원 수령 그리고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아가서 수능시험은 언젠가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제일 텐데, 앞으로 뭐 교육부라든지 국가교육위원회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0: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문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하고요. 다음 단계를 보면 그 배후에 있는 과도하게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학력 중심 노동시장을 바꿔야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제도와 대학의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문화, 학력 중심 문화 이것들이 한꺼번에 혁신이 되어야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지요. 그런 맥락에서 좀더 이제 또 그걸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어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죠. 이게 가급적이면 근거 기반 정책을 서울시 교육청에 앞장서서 한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고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것들을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채택하도록 하는 그 일종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분업, 유기적 분업. 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교육현장의 의미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데도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대입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 이 고교학점제 때문인데, 그런데 최근에 서울 지역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아직도요, 무려 87%가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여전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올해가 2년 차지요. 작년에 이제 처음 도입됐고, 올해 2학년까지 적용이 돼 있고, 내년에 이제 3학년까지 적용이 되면 이제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데, 원래 취지는 뭐냐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넓힌다.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현실과 그 취지가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더 소프트 랜딩,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고교학점제를 할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에서는 굉장히 그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그 격차랄까?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환경의 그 편차를 줄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몇 가지 그 시설들이 있어요. 온라인 학교도 만들어지고, 권역별 거점 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로 저 보완 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서울 교육에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1: 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교육도 중요할 텐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세상 중학교를 설립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 이제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게 하느냐, 또는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중학교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 중학교입니다. 여기에서 1년 정도 기존의 학업의 틀을 벗어나서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랄지 또는 뭐 인문학, 예술,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사무가 밀착된

0: 그런 대한 교과를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또 자기의 그 적성이나 소질을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상중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개교를 할까 생각 중이 있습니다.
1: 네, 그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구상한 정책들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들이 교실 안에서 온전히 꽃을 피우려면 결국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단이 처한 현실 그리 녹록지는 못한데요. 다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교권 문제 아직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교사가 제 역할을 할수 있게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1: 그 가장 그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그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샘119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 교육 앰뷸런스라고 하는 거죠. 긴급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할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 조정단을 봄이라고 붙였는데 그 사전에 갈등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선생님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10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바로 즉시 변호인들의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학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또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는 행동 차원에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0: 네, 보궐선거로 시작했던 지난 임기가 짧은 탐색기였다면 이번 2기 체제는 아마도 서울교육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가 되는 수도 서울에서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무거운
0: 감사합니다.
1: 책임감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이상으로 6월 8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저기.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0: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지리산 서남쪽 끝자락 생명의 젖줄 섬진강이 펼쳐진 남쪽 땅 구례. 지리산 품 안에 안긴 고요한 정수 노고단.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자연의 성소를 찾는 사람들. 인간의 발길이 드문 지리산 깊은 숲. 그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반달 가슴곰. 구례에서 만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이야기. 지리산 땅을 뚫고 올라온 생명의 기운.
5: 두릅이에요, 두릅.
4: 사계절 내어주는 산나물은 산과 들이 빚어낸 시간의 맛이죠. 지리산과 섬진강이 감싸는 구례에 입소문난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철 따라 변하는 아름다움의 절경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봅니다. 구례군 산동면과 토지면에 걸쳐있는 노고단은 지리산지의 동서 방향으로 연장되는 주 능선의 서부를 이루는 봉우리인데요. 성삼지 주차장에서부터 노고단 고개에 이르는 노고단 코스는 가장 완만한 길이면서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등반이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디 올라가시는 거예요?
1: 노고단이요.
0: 노고단이요?
2: 네.
0: 노고단 힘들지 않을까요?
1: 아니, 조금 쉬운 코스로 갈 거예요.
3: 와, 매해 30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죠.
4: 쟤는 몇 살이지? 4살이에요.
5: 큰애도 이제 컸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좀 올라가서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6: 아, 여기. 네.
7: 자, 우리 여기는 이후 불문하고 손 한번 담가봐요. 손 한번 담가봐요.
8: 나도, 나도.
4: 오! 완전 차가워. 아주 시원하고 그냥 생수랑 비슷한데 뭔가 더 상큼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9: 약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7: 아까 오다 봤죠. 무냉기라고 그래요. 무냉기가 뭘까요?
4: 물을 넘긴다는. 네.
7: 그렇죠. 해발 1300m가 넘는 데서 노고단 큰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이 그대로 남원 달군 계곡, 뱀사골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 근데 남원 입장에서 물이 넘쳐. 너무 많아. 근데 구례는 화엄사 계곡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노고단의 물을 정확히 95년 전에 224m를 운하공사를 한 거예요. 이 운하공사를 해서 물줄 길이를 틀어서 이 물이 지금 화엄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구례의 혼이 담긴 역사였어.
3: 문행기는 물길에 둑을 말하는 문엄계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해발 1300m 노고단에서부터 수로를 낸 덕에 구례 사람들은 감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0: 와, 제 눈에는 산산뿌리로 보여요. 지리산 노고단이 품은 멋진 산상. 앉아서 보면 정말 산산뿌리 같잖아요.
3: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한 번쯤 들리는 노고단 대피소.
10: 노고단 대피소는 리모델링해서 아주 깨끗이 거의 뭐 호텔급으로 바뀌었네요.
3: 올해만 해도 벌써 1,700명이 이용했답니다.
11: 아니, 노고단이 뭐 이쪽 그 호남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산 아니겠습니까? 최고 높고 또 산세도 우람하고 올라오면은 뭐 기상이 느껴지죠. 호연지기.
12: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길을 받아야죠. 이왕은 기받으러 왔습니다.
3: 산 위에서 갑자기 등장한 물회?
12: 산에서 오늘 바다하고 한번 어울려 보려고 산에서 물회 먹고.
3: 키야, 바다의 맛을 산에서 즐기니 그거 참 새롭습니다.
12: 어머, 이게 산의 맛이지.
13: 물까 이게. 이게 진짜
10: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4: 천상의 맛.
10: 와.
4: 네.
10: 아,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3: 하하, 이 정도면 회에서 꿀맛 나갔는데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숨이 조금 찰 때쯤 펼쳐지는 풍경은
4: 와, 꽃밭.
3: 고산지대의 화원이라 불리는 야생화의 보고답습니다.
4: 꽃길 봐. 꽃길이야, 꽃길이야. 정말 꽃길이야. 야, 우리의 길 아니야. 우리의 레드가 패대신 꽃길, 꽃길.
3: 꽃길만 걸으세요. 자연이 응원해주는 것만 같군요. 천왕봉, 반야봉과 더불어 3대 주봉이라 불리는 노고단. 진달래꽃이 안내해주는 길 따라 오르다 보면 비로소 노고단 정상이 코앞입니다.
14: 자, 하나.
3: 역시 남는 건 사진.
15: 개구장이. 야. 산행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애들이랑 같이 여기 되게 편하고. 네, 그래서 옵니다. 네.
3: 정상의 바람은 거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합니다. 어디든 정상은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하죠.

0: 수영 얘기가 이제. 우리 몇 살이에요?
1: 8살.
2: 8살 1학년 2반이에요. 3학년. 아,
0: 여기 올라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2: 조금 무섭긴 한데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무 추워요.
1: 아, 뭐 천하를 다 맛봤죠 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지리산 산신인 천왕봉 마구 할미를 위한 제사터. 우리말로는 할매단인데요. 고려시대 현 지점으로 옮기면서 노고단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답니다.
4: 각자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마음속에 기르죠.
5: 이 각자의 위치에서 뭐 직장에는 일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빌었습니다.
6: 조금 더 좀 많이 행복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또 건강해야 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마음 같아요. 네.
4: 지리산 노고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명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명소로서 태극기를 좀 들고 와서 오늘 마음에 좀 새기려고 왔습니다.
3: 하늘 가까이에서 마음 깊이 담은 작은 바람을 빌어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아래 조금 특별한 녀석을 만나러 가봅니다.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 남부보존센터 이곳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7: 5살 되면 다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5살 때부터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몸 반달가슴곰. 본래 녀석들의 서식지는 지리산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야생 환경을 그대로 조성해 녀석들을 돌보고 있죠.
7: 보시면은 귀에 노란색으로 귀걸이 같은 거가 위치 추적하는 발신기인데 지리산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인데 저희 직원들 360일을 항상 추적 나가거든요.
8: 반달가슴곰이라고 흰색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점박이 무늬, 흰색 무늬, 갈색 무늬 다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2: 이제 산에 간 녀석이 보이지 않고 얘들을 잘 지켜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9: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작고 곰이 육식인 줄 알았는데 채식을 하네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3: 울창한 숲을 좋아하고 나무 타기에 능한 반달가슴곰. 현재 이렇게 볼 수 있기까지 긴 세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절멸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일제강점기 시행된 해수구제로 반달가슴곰만 해도 1,000마리 이상 사라졌고 해방 이후 6.25 전쟁과 무분별한 개간 사업, 남핵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했죠. 특히 곰슬개인 웅담을 얻기 위한 밀렵으로 지리산에서만 최소 160마리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땅의 반달 가슴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2001년 시험 방사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2018년 세계 최초로 반달 가슴곰 인공 수종에도 성공. 지리산의 방산 개체들도 사색의 자연 번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판단된 개체들은 이곳에서 사육사, 수의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10: 이 친구들이 여기 있을 때든 뭐 밖에 있을 때든 항상 깨끗하게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친구들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네,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저희가 조성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3: 자연에서야 먹이 활동을 스스로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아기처럼 인간이 챙겨줘야 합니다. 야생에서는 주로 식물의 새순이나 나무 열매를 먹지만 이곳에서는 사료와 과일, 달걀까지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되죠.
0: 넓은 넓네요.
10: 네네.
3: 식사를 차려주려면 먼저 녀석들을 내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0: 눈이 덩치가 장난 아니군요.
10: 그리고 세 마리는 나무 컷이고요. 왼쪽에 있는 세 마리는 다 수컷이에요.

0: 벌써 음식 냄새를 맡은 것 같죠? 울창한 지리산 숲은 아니지만 사육사들이 지극정성 돌보고 있습니다.
1: 애들이 들어가서
0: 자연에서 반달 가슴곰의 평균 수명은 20년, 사육 상태에서는 30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1: 최대한 자연과 흡사한 이런 야외방 사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 구이도 이제 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겨울잠을 안에서 자요.
0: 야외 방사장 문이 열리면 드디어 맛있는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말썽꾸러기가 많다는군요. 자꾸 마을로 내려와 밭을 해치고 돌려보내도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사육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이죠.
1: 제가 주어진 제 업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설 내에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자연과 흡사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리하는 게 저의 주 업무고요.
0: 반달 가슴곰 생태학습장과 함께 있는 야생동물의료센터. 이곳은 반달 가슴곰뿐만 아니라 우리의 야생동물이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어이쿠야, 아픈 너구리가 있군요.
2: 이 친구는 원래 개선충이라는 진드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온 몸에 이제 피부가 다 이제 딱딱해지는 각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털이 다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0: 인간과 멀리 살아야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죠.
2: 보니까 간지러워서 다리를 막 긁고 물어뜯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소독해주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0: 보통 사람들의 눈에 띄어 친구를 통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2: 상처 잘 아물고 털만 조금만 더 나면 바로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0: 수리부엉이는 날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답니다.
2: 이 친구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부러졌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뼈가 좀 약간 어긋나게 붙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비행이 잘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야생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11년째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0: 자연의 삶은 아쉽지만 수명은 연장된 셈인데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은 늘 숙제입니다.
1: 반달가슴곰들 저희가 복원한 것처럼 저희 이제 인간과 이 야생동물들이 좀 조화롭게 좀 이제 그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오, 돌아와 반갑다, 반달 가슴 곰. 이번에는 마산면으로 떠나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화엄사 오르는 입구, 입소문이 난 곳이 있다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고사리 따고 있어요.
0: 지리산 속 자연산 고사리를 채취하는군요.
4: 지금 몸통이 통통하게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이게 몸통이 통통한 거.
0: 허가를 받아야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5: 고사리가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고사리예요. 첫 번째 끊고 두 번째 끊고 세 번째 끊거든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첫 번째 고사리는 통통한 대신에 미끄덩거리고 세 번째 고사리는 얇은 대신에 우리가 최고 맛있는 식감이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고사리에서 새물 고사리를 좀 알아주긴 해요.
0: 푸릇푸릇한 것이 보기엔 그냥 비슷비슷한데 말이죠.
4: 이게 찔레순이에요. 꽃은 이제 하얗게 예쁘게 피거든요. 음식에 양념장이라든가 이렇게 소스 만들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봄

0: 철에 유연한테 따가지고 효소를 많이 담갑니다.
1: 어디에 무엇이 자라는지 척척입니다.
0: 엄마, 고사리 따고 왔어요.
2: 많이 뜨냐?
0: 이제 없어요.
3: 어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2: 달래 캐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쁘지요? 총알룡아랭. 달래도 있고, 두릅, 두릅이에요. 두릅. 두릅. 부드럽게 그래도 잘 컸네요.
1: 꽃도 아닌 나물이 예쁘게 보인다니. 산나물뿐만 아니라 텃밭도 풍요롭습니다.
2: 좋네.
1: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나물을 다 무엇에 쓰시려는 걸까요?
2: 예, 나 많이 캤어. 나도 많이 캤어요. 좋네요. 예? 뭘 그렇게 많이 캐봐요?
1: 아하, 식당의 음식 재료들이군요. 직접 캐고 일일이 다듬고 손님 상에 오를 나물들입니다.
2: 손녀딸, 우리 며느리, 여기는 큰딸, 엄마.
1: 아들, 딸, 며느리까지 전부 다 산나물 박사님.
2: 또 내일 쓸려면 이제 오늘 다듬어서 또 이렇게 여놨다가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오자마자 이거 다 삶아 씻어 건져서 이제 또 무치고 볶고 다 하는 조리를 해야 되니까는 미리서 미리서 다 해서 손질해서 여놨죠.
1: 손맛 좋은 어머니가 식당을 차리니 자녀들과 며느리가 직원. 웬만한 재료는 지리산과 텃밭에서 얻어내는 것이 입소문을 탔답니다.
4: 일단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라 주시기도 하시고. 네, 가끔은 엄마 우리도 잘해요. 그만 걱정하세요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1: 이곳이 입소문 난 또 다른 이유, 바로 나물을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5: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금하고 나물하고 1대1로 저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건 지금 취나물이거든요. 저희 이제 취나물 염장해 놓은 거 갖고 가서 삶아가지고 찬물에 이제 우려내야 돼요. 이 아무래도 염장해 놓은 거라 조금은 염기를 빼야 돼서.
1: 염장 보관은 긴 시간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5: 보통 취나물만 저희가 한 1톤가량 저장을 해요. 이제 한 해 먹는 거예요. 저장해가지고.
1: 야생에서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자란 산나물은 식감도 향도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자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조리법은 데치거나 볶는 정도. 그런 다음 최소한의 양념을 쓰는데 여기서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손맛.
2: 예를 들어서 좀 쪼물락쪼물락 하는.
4: 저희 엄마 손맛은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아직 저희가 똑같이 음식을 하긴 하는데 아직 엄마한테 배운 그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도 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맛이 생기겠죠?
1: 엄마의 손맛 닮아가려고 재료를 연구하다 보니 따님은 효소 연구가까지 되었답니다.
4: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도록. 네. 물론 뭐 삶는 과정부터 중요하겠죠. 잘 삶아야지만 나물이 이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니까요.
1: 입소문 나면서 사람들 발길이 늘고 그러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지점을 내보라는 권유까지 받았다는데요. 재료가 구례에서 나는 산나물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기란 불가능했답니다.
5: 감나무, 아유, 진짜.

0: 짱. 시즌. 야, 안 그래도 내가. 아니, 누가 인스타에 올렸길래. 언제 먹나 했더니 오늘 먹네.
1: 그니까 이 사장님은 재료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이에요.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죠. 현지에 와서 먹어야지. 예? 예. 이런 거는 체인이나 가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 한 분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밥도 먹고, 주변에 화엄사도 가고, 또 주변 구례에 또 다른 데도 쇼핑도 하고, 지역사회에 엄청 도움이 되시는 분이지.
2: 구례란 곳은 참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좋아요. 예. 50년을 옆 화엄사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 화엄사에서 살아본 역사로는 지리산같이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 눈도 많이 안 오죠. 비도 많이 안 오죠.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3: 또한 뭐 여기서 엄마 밑에서 엄마가 했던 거 물려받아서 꾸준하게 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저희를 대를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 여기 오시면 이 지역에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구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5: 구례 즐기러 오세요.
6: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례에 가면 소문난 명소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2: 아, 매운맛이 되게 매력이겠죠. 스트레스 풀리는 거.
3: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4: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5: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6: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추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순학에서 제일 잘 컸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셀 수 없이 많은 카메라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들, 놀라운 순간들도 포착됩니다.
4: 비탈길에서 튕겨나온 순간 잘못됐구나 싶었던 게 기억나요.
3: AI가 만들어낸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죠.
5: 친구들은 제 생사도 몰랐어요.
3: 영상의 주인공들은
6: 실제로 다치기 전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죠. 정말 놀랐어요.
3: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5: 평소엔 굉장히 침착한 편인데 그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3: 아슬아슬했던 구출근.
5: 차에 불이 붙어서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운전자가 위험했어요.
3: 10년 감수한 사고.
4: 배가 가라앉고 있었죠. 내 아들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3: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는 대자연.
5: 차에서 내리자 나무 윗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3: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산악자전거 세계 챔피언 G.S.O.T.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1: 자전거에서 튕겨나가는 순간 굴러떨어졌죠. 계속 굴러내려갔어요.
0: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헐복숭이 학생을 만나고
2: 저희 둘 다 깜짝 놀랐죠.
0: 온 가족이 함께 간 휴가는 참사가 될 뻔합니다.
3: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죠.
0: 대자연의 품으로 걸어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등산이나 트레킹은 동네 공원 산책하고는 다르죠. 미국 오리건주에서 트레킹을 하던 한 남자가 들은 소리.
4: Thank you. 딸은
0: 자기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죠. 어머니는 15m 절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4: I can't, I only have one arm.
5: Okay.
0: 딸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어머니를 한쪽 팔로 잡은 채 2분가량 버티던 중이었죠.
5: Let your feet go down.
0: 딸과 청년은 힘을 모아 어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4: Thank you. No, use your feet.
5: Get back up here. You got this. You're right.
4: I'm fine. Thank you.
0: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세계 각

0: 한국의 200만 명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와이에서는 사진작가 카위카 싱손이 열대우림에서 실종된 반려견 수색에 합류합니다. 다행히 개한테는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었죠. 하지만 GPS가 알려준 개의 위치는 굳은 용암에 난 틈, 지하 7.5m였습니다. 해소 공포가 있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다행히 개는 무사했지만 이틀 동안이나 땅 밑에 갇힌 뒤라 힘이 없었죠.
1: Okay, I think she's afraid of me. Okay, okay. As long as you know, bye. Come on.
0: 그리고 몇 분 후.
1: Okay, I'll push him up.
0: 견공은 지성으로 올라와 주인과 재회합니다. 주인은 다시는 산책할 때 줄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죠. 대자연에서 마주치는 대표적인 장관은 폭포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누비며 카약을 타는 한 남자는 수정처럼 맑은 이 물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죠.
2: 버지니아에 사는 커티스 메이입니다. 하얗게 거품이 있는 물에서 카약을 타면 다른 생각이 다 사라지죠. 급류에서는 저하고 카약만 존재하거든요.
0: 커티스와 친구들은 카약을 타고 멕시코의 파이브 킹스라는 폭포를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3: Perfect. Oh my God. That was so good.
0: 각자의 카약 경력을 모두 합치면 60년이나 되는 베테랑들이었죠. 하지만 연륜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2: 그날 아침부터 전 흥분 상태였어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도 됐죠. 기대가 컸습니다. 그 높이는 처음이었거든요.
0: 꼼꼼하게 둘러보고 계획을 세운 덕분에 다섯 폭포 중 두 폭포는 순조롭게 내려갈 수 있었죠. 사고는 세 번째 폭포에서 일어납니다.
2: 노를 저어서 낙하지점 입구까지 갔는데 오른쪽으로 4미터쯤 더 가버렸죠. 낙하지점에 도착하니 물이 너무 얕은 거예요. 수심이 5cm 정도였죠. 결국 꼭대기에 닿는 순간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내려가지 못했죠. 제 카누는 수직으로 떨어졌고 폭포의 수막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0: 커티스는 친구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물에서 나오니 암벽이 보였고 곧바로 카누는 뒤집혔죠. 죽었구나 싶었어요. 그 지점이 더 깊었으면 전 아래로 밀려 들어갔을 겁니다. 카누를 놓쳤을 수도 있죠. 그럼 끝이었어요.
0: 커티스는 수막 뒤에 갇혔습니다. 쏟아지는 물 커튼 때문에 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카약에서 밀려 나오면 안반에 깊게 팬 구멍 때문에 물살에 쓸려 수면 아래로 끌려갔을 겁니다.
2: 비죽비죽한 안반 때문에 수면 밖으로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금세 구조 작업에 나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고 생각했죠.
0: 커티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25분이 흘렀습니다.
2: 안전한 공간을 찾은 뒤에는 일단 호루라기부터 불었어요. 하지만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가 워낙 커서 수막 바로 앞까지 친구들이 왔는데도 제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었죠. 친구들은 제 생사조차 몰랐어요.
0: 커티스한텐 다른 방법이 없었죠. 두꺼운 물 커튼을 뚫고 나가는 걸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2: 수막이 끊어지는 것 같은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길 뚫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물이 제 몸으로 쏟아지더군요. 물은 10m 정도 높이에서 내리꽂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몸과 눈은 물살에 내리눌리고 말았죠. 한 번은 30cm만 더 가면 탈출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갔는데 결국 밀려났고요.
0: 커티스가 폭포에 갇힌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시간 점점 촉박해졌죠.
2: 시계를 차고 있어서 일몰이 머지않은 걸 알았어요. 일몰 전에 친구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폭포는 외딴 곳에 있고 어두워지면 파리로 가기도 위험하니까요.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전 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죠. 거기 밤새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0: 커티스가 실종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팀이 철수 준비를 시작할 무렵 친구인 웨슬리가 마침내 폭포 뒤로 가는 길을 찾아냈죠.
2: 그때 전 다시 수막을 뚫으려다가 실패한 뒤였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전지대로 돌아와 있었죠. 이렇게 죽는구나 하며 거의 체념한 상태였고요. 그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0: 실종 1시간 15분 만에 웨슬리는 커티스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구조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카누가 자꾸 수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죠.
2: 웨슬리가 왔을 땐 12번에서 15번쯤 수막 뚫기에 실패한 뒤였어요. 힘이 거의 없었죠.
0: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 커티스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드디어 성공이었죠.
2: 친구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전 끌어당겨 달라고 했죠. 여전히 폭포 앞이었거든요. 결국은 수막을 뚫고 나온 거죠. 그렇게 크게 가슴을 쓸어내린 건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우울하게 지냈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난 형편없는 카야코다 같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젠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요. 조만간 가볼 생각입니다.
0: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네요.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로스앤젤레스는 점잖은 운전자가 많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늘 예고 없이 닥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타이어는 끝까지 말썽을 일으켰죠. 사고차에 혼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에어백이 제 역할을 해낸 덕분이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기겁할 상황이 벌어지죠. 큰 사고였지만 천만다행으로 모두가 큰 부상은 피했습니다. 물론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죠. 경찰관의 번개 같은 반사신경이 다시 봐도 놀랍네요. 하지만 모두가 사고를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사고 현장에 곧장 뛰어든 사람을 만나보죠.
2: 저스틴 마우저입니다. 켄터키주에서 이발소를 하죠.
0: 저스틴의 단골 중엔 동생인 스펜서도 있습니다.
4: You want your usual Z on the side? Oh yeah.
0: 형제가 부부 동반으로 간 휴가에서 저스틴은 아슬아슬하게 큰 고비를 넘겼죠.

0: 어디로 튈지 몰라서 사람을 긴장시키죠.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도 저스틴은 남달랐습니다. 일행은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자동차를 봤죠. 저스틴은 곧장 다가갔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에는 구조를 시도하는 저스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1: 사실 전 그냥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 사람을 도와야 하는 형은 곧장 다가가서 차를 살폈죠.
2: 사고 신고는 여러 사람이 한 뒤였어요. 잠시 후 경찰관에 도착했고 전부 물러서라고 했죠.
0: 저스틴은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2: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Give me a red for a minute. Have medical expedite.
0: He's trapped in the vehicle. 아슬아슬하던 상황은 어느 순간 갑자기 위험천만하게 돌변했죠.
1: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형은 행동에 돌입했죠. 분란차에서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2: 경찰관은 반대쪽으로 뛰어가서 운전자를 깨우려고 했죠. 그래서 전 몸을 밀어넣고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0: 휘발유가 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었죠.
2: 차는 불이 붙었는데 운전자는 의식불명이었어요.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죠. 경찰관이 운전자 등을 붙잡았고 저하고 같이 끌어냈어요. 끌어내는 와중에 전 구두 한쪽이 벗겨졌죠. 구두는 차 밑으로 떨어져 불길에 휩싸였고요. 그분을 내려놓고 구두를 찾으려고 했죠.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구두 쪽으로 가다가 물러섰죠. 사방이 불길이더라고요.
0: 저스틴과 경찰관의 대응이 1초만 늦었어도 운전자는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히 연기를 약간 들이마신 것 말고는 모두가 큰 부상 없이 대피했죠. 사고차를 되살릴 길은 없었습니다.
2: 소방차는 금세 도착했는데 사고차를 살릴 길은 없었어요. 벌써 많이 탄 뒤였죠. 그날 오후 아니면 이튿날부터 사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영상이 바이럴이 됐다고요. 바이럴의 뜻도 그때까지는 잘 몰랐죠.
0: 하지만 금세 알게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구조 영상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죠.
1: 저도 그 동영상으로 형이 한 일을 다시 봤습니다. 저희 형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요.
2: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일은 보통 거기서 잊으려고 하는데 이번엔 예외였죠. 좋은 일이니까요.
0: 세계 기록 도전은 때론 위험천만합니다. 산소통 없이 잠수를 하는 프리다이빙에서도 해마다 많은 이들이 신기록에 도전하죠. 두 번이나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른 미겔 로사노입니다. 이건 수심 125m에 도전할 때 영상이죠. 로사노는 순조롭게 목표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수면까지 30m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죠. 산소 부족으로 몸이 축 늘어집니다. 안전 요원들은 로사노가 물을 마시기 전에 수면 밖으로 끌고 나왔죠.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폐에 산소를 공급해주면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신속한 대응 덕분에 세계 챔피언은 다이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웨일스 중부의 산악지대에서도 자기 자신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세계 챔피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G.S. 서튼입니다. 비탈에서 자전거를 타죠. 산악자전거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요.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탑니다. 형 때문에 저하고 여동생도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 함께 바이크파크 자전거 회사를 운영하죠.
0: 웨일스 산악지대는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지인은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내려간다는 계획을 세웠죠.

0: 관문을 통과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산비탈을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코스만 타면 됐죠. 한 번 성공한 코스였어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찍기로 했죠. 촬영팀한테 시작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음 기억나는 건 추락하며 큰일이다 싶었던 거죠. 거기서 기억이 끊겼어요. 아주 살짝 벗어났거든요. 몇 센티미터 정도요. 하지만 다음 순간 자전거 뒷바퀴가 튕겨 올랐고 전 땅에 떨어졌죠. 자전거에서 튕겨 나간 순간 저는 코스를 벗어났고 어디까지 굴러 떨어지느냐는 운에 달려 있었어요.
1: 히타를 따라 30m나 굴렀지만 지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0: 정신이 돌아와서 걱정하는 얼굴들을 올려다봤던 건 기억나요. 굉장히 많이 굴러떨어졌는데도 피터는 여전히 가팔랐죠.
1: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했죠. 촬영팀이 구조 요청을 하고 거의 10분도 안 돼서 해안경비대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0: 경사가 가팔라서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헬기 한 대가 더 출동했고 저를 들어올린 다음 산기슭에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갔어요.
1: 구급대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진은 살아났죠. 산악자전거는 다시 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진은 자신의 부상 부위를 하나씩 꼽아봤죠.
0: 대퇴골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나고 왼팔뼈가 피부를 뚫고 나왔고 눈두덩이에 금이 가고 코가 부러졌어요. 자전거는 타기 싫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잘 회복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다친 데도 많고 심각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회복도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1: 15개월에 걸쳐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도전이었죠.
0: 영상은 아직 안 봤어요. 그날 일이 지금보다 더 깊숙이 제 뇌리에 박히는 게 싫어서요.
1: 하지만 자신의 팔로워들은 그 영상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0: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이런 걸 많이 촬영하고 대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코스에서도 모든 게 무사히 끝나죠. 제 사고 영상은 가파른 산을 자전거로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1: 사고를 당하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그는 돌아왔죠. 산악자전거를 타고 다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0: 사고 후 처음으로 최고 난이도 코스 중 하나에서 열린 대회에 나갔는데 큰 도전이었어요. 월드컵 대회에 다시 출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커다란 발걸음이었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일로 돌아갔으니까요. 사고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전 실력도 되찾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죠.
1: 통계적으로 현재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비행기입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상황은 종종 일어나죠. 그럴 땐 조종사의 실력이 좋기를 기대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상공을 날던 이 비행기는 엔진이 고장났죠. 착륙할 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고속도로를 활주로로 사용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0: 놀랍게도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죠.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기줄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조종사의 부상도 어깨가 뻐근한 정도로 그쳤다고 하네요.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 주민 한 명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카메라를 켰죠. 다음 순간 하늘에서 심상찮은 조짐이 보였습니다. 조종사가 조금만 실력이 부족했더라도 견궁의 해변 산책은 이날이 마지막일 뻔했죠. 놀랍게도 조종사는 물론이고 비행기 탑승자 전원이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해변 나들이 때는 다른 교통수단도 고려해 보십시오. 불의의 상황에서는 베테랑 조종사가 아니라도 수동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1: 미시간주 스털링 하이츠에 사는 테일러 씨예요. 비행기를 조종하죠. 아직은 비행 교육생이에요.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가 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고요. 하늘을 날면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요. 정말 특별한 기분이죠. 처음으로 단독 비행을 했던 기분은 더 특별했고요.
0: 테일러는 21살 때 벌써 두 번이나 단독 비행을 해냈죠. 하지만 세 번째 단독 비행은 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아찔한 경험이었죠.
1: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비행 준비를 마친 다음 철조로로 진입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관제 탑하고 무선도 주고받고 이륙 허가를 받은 뒤 이륙도 잘 했고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0: 모든 건 아니었습니다. 순조롭지 않은 구석이 하나 섞여 있었죠.
2: Diamond 8 Delta Charlie, you lost your front nose gear tire. Tire front wheel assembly is on the runway.
1: 실제로 닥치기 전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죠. 정말 놀랐어요.
0: 압박기 없이 착륙하는 방법은 비행학교 수업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Simon H. Charlie, you tell me what you need.
1: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죠. 상상도 못한 일이니까요. 전문 조종사들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0: 경험 풍부한 조종사의 조언이 시급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무전을 듣고 있던 조종사가 있었죠.
3: Hey, I'm a flight instructor 3 end of July. If you need any help.
2: I would love a bit of assistance. 8 Delta Charlie.
0: 크리스 H는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중 테일러의 비행기 압박기가 빠지는 걸 봤고 곧장 관제탑에 신고했습니다.
4: 무심코 봤다가 압박기가 없어서 깜짝 놀랐죠. 당장 관제탑하고 비행기 조종사한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관하고 훈련생이 같이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라고 해서 더 걱정이 됐죠.
0: 관제탑은 크리스와 테일러의 무전을 허락합니다.
3: Delta Charlie pilot, what's your name, kiddo?
2: My name's Taylor.
1: 대답은 25초, 30초 뒤에야 돌아왔어요. 그 25초, 30초가 저한텐 10분 같았고요. 대답이 안 오잖아. 무전도 끊어졌나? 전력 시스템이 문제인가? 했죠. 뭔가가 또 잘못된 줄 알았어요. 결국 대답이 들렸는데 말투가 조금 달랐어요.
3: And Taylor, this is Chris. My daughter's name is Taylor. And I taught her to fly. We're going to be just fine, kiddo.
2: Thank you very much.
1: 그때부터 그분하고 정서적인 고리 같은 게 생겨났어요. 잘 될 수도 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3: You gonna be a career pilot?
2: I was planning on it.
3: It's a good start. This is a good story to your legacy, kids.
0: 평생의 자랑거리를 만들려면 우선 훈련용 비행기부터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했습니다. 물론 압박기가 없는 비행기였죠.
1: 비유하자면 갑자기 옆바람이 불어와서 저를 덮친 거예요. 착륙할 마음이 없는데 바람이 풀밭으로 절 민 거죠.
3: Hold it off, hold it off. I like it right there. It's a good attitude. Hold it, hold it, gentle.
1: 그분은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러다 뒷바퀴가 바닥에 닿았고 전 최대한 천천히 착륙했죠.
3: Now she's down. There you go, kiddo. Nice. There's step back gently. Step back gently. Now go for the mixture.
4: 조종관을 끝까지 당겨야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땅에 닿자마자 조종관을 놓고 노즈를 내리거든요. 하지만 그땐 최대한 잡아야 했죠. 일찍 노즈가 내려가면 전복될 것 같았어요.
3: Good kid. Nice job. Here she comes. The nose is going to come down.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Talk to me, kid. That a girl. Proud of you.
4: 그제야 안심했죠. 잘 끝났고 모두 무사했으니까요.
1: 엔진 끄고 전원도 내리자 생각이 났죠.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린걸요.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인사도 못 드렸어요. 무전은 꺼버렸고요.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5: 테일러가 무사히 착륙한 뒤에 공항은 다시 열렸고 크리스는 이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1: 그분은 이륙하셨고 전 손을 흔들었죠. 정신 나간 것처럼 막 흔들었어요. 그제야 또 생각이 났는데 전 그분 성함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든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5: 관제탑에서 두 사람을 연결해준 덕분에 크리스와 테일러는 친구가 됐죠. 크리스는 테일러가 비행 교육을 계속 받도록 후원금도 모금해 주었습니다.
6: I got my private pilot's license last week, so you're my second passenger ever.
3: Should I be scared?
6: A little bit. No. No.
1: 제가 자꾸 고맙다고 하면 화를 내세요. 그런 말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4: 테일러가 정말 대견합니다. 조종 솜씨에 크게 감탄했고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생각이에요.
1: 참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 그렇게 풀려서 정말 기뻐요. 엄청나게 운이 좋았죠.
3: She passed. It'll do.
5: 이제 바다로 가볼까요? 대표적인 휴양지 하와이입니다. 숙소의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한 다이버는 직접 고기를 잡아 요리를 해먹기로 했죠. 하지만 수면 밖으로 나온 순간 간신히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인데도 이 다이버의 말은 점잖았죠.
7: Oh my gosh! What the heck?
5: 보트 선체와 프로펠러 모두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건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주고 산 오리발까지 구할 수는 없었죠. 피지 해변의 리조트입니다. 헬기에 탄 관광객들은 잊지 않고 여행자 몸에 든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게 되죠. 승객 6명과 조종사 모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물론 수영장 청소 비용은 몇 배로 나왔을 것 같네요. 이번 휴가는 태국으로 갈까 생각하신 분? 오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 이 길은 피하세요. 휴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까무러칠지도 모르니까요.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의 세인트 아이브스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인기가 좋은 휴양지입니다. 이곳에 사는 윌리엄스 부부는 두 아들, 루이스와 찰리를 데리고 특별한 휴가를 떠나기로 했죠.
4: 잊지 못할 휴가를 보내고 싶었어요. 마지가 17이 돼서 온 가족이 가는 마지막 휴가일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는 친구들하고 가겠구나 싶었죠.
5: 그리스의 로도스 섬은 가족한테 잊지 못할 휴가를 안겨줄 것 같았습니다.
8: 로도스 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면 세인트 아이브스보다 더 멋질 것 같았죠. 위도가 낮으니까 물고기가 다양하고 물도 따뜻할 테니까요.
5: 하지만 아빠가 예약한 온 가족 스노클링 투어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9: 배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목선이었거든요. 해적선 느낌이 났죠. 진짜 해적선 같았어요.
5: 이런 스노클링 투어는 로도스에서도 인기가 좋죠. 스노클링에 앞서 승객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1: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9: 부두를 떠나 30분쯤 가면 배를 세우고 수영, 스노클링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닷도 내리지 않았고 선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쳤죠.
8: 2분 정도 뒤엔 연기가 보였어요. 조타실에서 났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았고요.
5: 당시 승객은 8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배를 벗어나려고 했죠.
9: 아래층 갑판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단이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난간을 넘어 아래층으로 갔죠.
1: 돌아보니 조타실에는 연기가 가득 찼고 꼭대기까지 불길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당장 아래층 갑판으로 가서 물에 뛰어들어.
9: 물에 뛰어들고 2, 3분 후에 배는 완전히 불길에 쌓였어요.
5: 몇 분 지나지 않아 구조 보트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부부의 막내인 찰리는 그때까지도 보이지 않았죠.
1: 저는 저쪽 보트로 가야 한다. 9살 난 내 아들이 저기 탄 것 같다고 말했어요.
8: 구조보트가 모두 도착한 뒤에야 상봉했죠. 제 동생 찰리가 울면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꼭 안아주면서 이제 괜찮다고 말해줬죠.
9: 승객들은 전부 한 레스토랑에 모였고 직원들은 실종된 사람이 없는지 명단을 보며 확인을 했죠. 배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타는 걸 다 같이 봤어요. 한 시간쯤 타더니 점점 가라앉았고 결국 침몰했죠.
5: 윌리엄스 가족은 아슬아슬하게 비극을 피했습니다.
8: 20분 전만 해도 거기 탔었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어요.
1: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죠.
5: 다행히 승객이나 선원 중 아무도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재빨리 배에서 탈출하지 않았으면 결과는 달랐겠죠.
10: 그다. We stood there 2 minutes ago, and now it's ablaze.
1: 가끔 그날을 돌아봐요. 아슬아슬했죠.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생각만 해도요.
8: 영상을 볼 때마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길이 그렇게 빨리 번졌는데도 모두 재빨리 대피했잖아요.
5: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 생활은 매일매일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놀랄 일은 생기죠. 호주의 한 평범한 회사 안내 데스크입니다. 호주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왠지 그런 예감이 들었죠. 기다리는 게 싫은 건 캥거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자기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직원들한테 보여주기로 했죠. 2분이 지났는데 직원들은 아직 손님이 온 걸 모릅니다. 결국 캥거루를 발견한 건 밖으로 나가려던 다른 직원이었죠. 캥거루는 쫓겨났고요.

0: 어느 조용한 오후 중국의 한 소방서 앞으로 트럭이 돌진해 왔죠. 짐칸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은 신발을 갈아 신을 틈도 없었죠. 불을 신속하게 끈 덕분에 트럭 자체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려있던 가구가 값비싼 골동품은 아니었겠죠.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통경찰관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변에서 갑자기 식사 방해꾼이 튀어나왔죠. 소를 빨리 잡지 않으면 녀석이 다치거나 사람이 다칠 상황이었습니다. 카우보이의 밧줄은 정확히 소의 목에 걸렸죠. 하지만 소는 중앙 분리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결국 소는 멈췄고 안전하게 야생보호구역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다시 중국입니다. 인부들이 인도에 선을 그리는 중이죠. 수백 번, 수천 번을 한 일이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수구에서 흘러나와 고여있던 메탄 가스가 선을 표시하는 기계 때문에 불이 붙어버린 사고였죠. 맨홀이 세 개나 폭발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인부들도 이 기계를 쓸 때 좀 더 조심하겠죠. 생각해보면 출근과 등교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사람한테는 거의 같은 일이죠.
1: 제임스 마시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젤라 초등학교 교장이죠. 수업이 7시에 시작하니까 더 일찍 출근해요. 그리고 스쿨버스들을 맞이하죠. 저희 아이들은 주로 스쿨버스를 타거든요. 그날도 평소하고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됐죠.
0: 하지만 교장 선생님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한 부근 주민이 있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는 곰이 13,000마리 정도 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간밤에 야식을 먹으러 학교에 왔죠.
1: 일주일쯤 전에 학교 쓰레기통 하나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늦은 밤에 그 곰이 찾아왔더군요. 그날은 쓰레기통에서 간식을 챙겨 먹은 다음 날이 밝기 전에 떠났어요.
0: 교장 선생님은 동작 감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혹시 모를 연쇄 범행에 대비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아침엔 아무도 그 카메라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m 80cm짜리 미국 흑곰 수놈이 범죄 현장에 숨어있는 것도 몰랐죠.
1: 학교 관리인이 저한테 와서 쓰레기통 뚜껑이 안 열린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0: 그래서 스쿨버스들이 도착하던 무렵 교장 선생님은 쓰레기통 뚜껑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죠.
1: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소리입니다. 곰이 그르렁거리며 화를 내는 소리요. 제 얼굴 바로 앞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깜짝 상자에서처럼 튀어나왔죠. 지금은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솔직히 꽤나 무서웠어요.
0: 이 동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겼고 곰 때문에 젤라 초등학교는 달라졌습니다.
1: 저희 학교 마스코트는 야생마였어요. 하지만 곰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바꿀 수밖에 없었죠. 교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마스코트 변경을 투표에 붙이려고요. 이젠 흑곰입니다.
0: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이 곰이 숙제를 먹었다고 핑계를 대는 일은 없을까요?
1: 아니요, 곰은 떠났어요.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없죠. 일주일쯤 시도하다가 포기했어요.
0: 혹시 모르죠. 녀석도 학창시절이 그리워지면 돌아올지 말입니다.
1: 예전엔 제가 꽤 용감한 줄 알았어요. 겁을 잘 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쓰레기통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귀를 기울여요. 뚜껑을 열 때는 쓰레기통을 차고 소리가 나나 들어보죠. 그게 습관이 된 건 인정할게요.

0: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쁘던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4: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어

0: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저 리토페에서 사는 아나운서 안젤리나입니다. Yeah, I love listening to K-pop and dancing K-pop songs.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0: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This week she turned 2 years old.
0: 클로이야 공주예요? 맞아?
2: Yes.
0: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카이 남자우 여기도 가고.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3: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소위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1: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2 siblings.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5: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단입니다.
6: I start working as freelance of 2 companies.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co.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So you can say as a project officer.
4: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진출을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카이와 클로이까지 같이 봐주시죠.
7: እንደምን አደራችሁ መጀመሪያ ተበ ወለ ገብርኤል ባላላው
0: ሲጉምቶ ኡሪ ኢያጊ ሲጫኬ

0: 저희 가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살고 있고요.
1: 저 베스 a very good country to live in.

지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가 보여줄게. Let me introduce you my house. Let's get in. Okay, this is the way we put our car. 여기 차 놔둬요. 엄마 차 아니 아빠 차. 여기 충전하니까. 그리고 저 여기 할머니, 우리 이토피아 할머니 방. And she pretty is like Ethiopian style. She's my Ethiopian grandma. Now we're going upstairs. This is our living room. Team 미가년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제 방. 다음 여기 엄마 아빠 방. 여기 애기가 자고 우리 카이 동생. 그리고 이런 언니들이 집에 있어서 take care of me very well.

에티오피아는 사실 생활 편의상으로 보면 그렇게 편한 국가는 아니에요. 물도 어렵고 전기도 어렵고 그 요즘에는 그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돌아와가지고 일주일을 또 불없이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0: 고민난데.
1: 어?
0: 제가 체인지하려고 지금.
1: 이모 나갈까?

0: 에티페이 여자랑 결혼해서, 응? 가서 살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지. 처음에 에티페이 여자랑 결혼할 때내 호적 팔아야겠구만. 호적 팔아봐야 필요 없다고 그랬어.
1: 근데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0: 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참. 근데 사람 댐댕이가 됐다고 나보고 겪어보라 그랬거든.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결혼은 안될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 했을 타이밍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물론 에이든도 잘한다고 하지. 응? 잘한다고 해. 그래도 그 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엄마는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0: 아니 애가 너무 울음 같아. 속이 가서 보면 꽉 찼어. 애 같은 게 없다고 이미.
1: 뒤로 데리고 와.
2: 안녕. 안녕. 가자 밑으로.

0: Hi. 학원 그날 만남 사주 공부했어.
1: What?
0: 잠깐만, 마이 기스쳐.
2: 응? 아, 보다 보다 한다. 돌아가, 돌아가. 보다 한다.
0: When I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service, I don't have to walk.

0: 시켜줘봐요.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1: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0: 왼쪽
1: 00시 20분이라 돼 있죠? 아디스 아바바 볼래.
0: 아디스 아바바가? D9로 가면 되겠네. 알았어요. 알았어. 맹꼬레비? 내가 맹꼬레비네. 좋아 죽겠어.
2: 왜 좋아요?
0: 손주를 보러 가니까 좋지. 좋아요.
3: 손님 이거 네. 지금 너무 무거우시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0: 네.
3: 36kg세요. 저희 공항 최고 규정은 32kg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짐을 좀 빼셔야 되세요.
2: 그 추가 금액을 내도 안
3: 내도 안 되는
2: 거예요. 아, 내도 안 네. 되는
3: 거예요. 추가 금액은 100불 내더라도 32kg까지 아. 좀 더 빼셔야 되세요.
0: 아유, 그냥 좀 하시면 안 될까요?
3: 아, 이게 안 되세요, 지금.
0: 문차 다시 뜯어, 뜯어. 이게 2kg. 있나요? 아, 하나 어디 갔어, 고춧가루?
4: 그럼 두 개 뺐는데.
1: 제가 가져가면 돼.
0: 됐어요? 네. 아이고, 이제 알았어. 30이 들어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57번? 어? 에티오피아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씩이나 가야 해요.

없어. 어우 시원해. 아 이제.

0: yesterday night I tried to tell you, but in okay.
1: 뭐?
0: 할머니한테 한국말.
1: 아, 한국말?
0: 응. 좀 이따 만나요. 어때 못한? 근데 학교 가기 싫어. 할머니는 싫어.
1: 그래도 학교는 가서 시험 보는 날이 몇 번 안 가.
0: 그렇지.
1: 제가 있다가.
0: 할머니 올 때 여기 첫 번째 이게 뭐라고 먼저 여기 앉으려고 하니까.
1: 오시면 이제 안아드리고 또 오셔서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0: 왜요?
1: 굴렸대요.
0: 누구와? 어머니가?
1: 니가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 잠깐만요. 왜요? 네, 드려요.
2: 아, 피디님.
1: 네. 일단.
0: 아씨. 여섯 개?
1: 뺏겼어요.
0: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3: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고프로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얘도 두 개. 카메라는 다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 안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없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끝. 없습니다.

0: 예.
1: 아이고.
0: 오셨시오.
1: 그래.
0: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1: 아들하고 손주 보라고 그러는데 뭐.
0: 내가 이제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웰컴투 안녕. 아빠 데리고 갈게. 근데 뭐 이렇게 짐이 많어?
1: 바리바리 싸우니까 그렇지.
0: 그 초과요금 같은 거 안 물었어?
1: 응?
0: 추가요금 같은 거?
1: 아, 물었어요.
0: 아, 물었어?
1: 그럼.
0: 아이고. 그 돈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1: 아, 형이 결제했어.
0: 아, 그래?
1: 그럼.
0: 괜찮네, 그럼.
1: 아, 또 짐.
0: 아, 이게, 어우, 야, 씨. 뭐 들었길래?
1: 그게 더 무거운 거야.
0: 얘 뭐 들었어, 안에?
1: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0: 어허이. 배트 매시고.
1: 한국처럼 철철망을 쳐놨나, 옛날 한국처럼.
0: 옛날 한국이랑 똑같잖아,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70년대 같고, 어디 보면 2000년대 같고, 어디 보면 또 90년대 같고, 그렇지. 그게 다 혼재되어 있지.
1: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0: 엄청나게 들어섰지.
2: It's really two kind of life. There are the bully side. If you see the roads are constructed well, there are really well lived cities, and there's a lot of lights constantly without any outrage. The other side of the Addis Ababa, there are people who live only by livestock, which is they raise sheep and then sell them and then try to live, make money out of it. There are two kind of lives. Mix it.
1: 어휴, 아주 이 건물은 삐까삐까하네.
0: 그러니까, 나 뭔지 모르겠네.
1: 진짜 삐까삐까하다. 도착을 했네. 여기 나 정리 다 했네. 아, 저기도 뭐 공간 있지 않아?
0: 여기. 있어. 거기 정리 다 했어.
1: 그다음에, 아이고, 참 지저분하네.
0: 지저분하네.

0: 저기 창고로.
1: 여기도 스타일. 정리하면 창고로 깨
0: 쓰겠다. 정리한 거야.
1: 이전 선반을 갖다 놔야지.
0: 아, 이 선반까지 어떻게 갖다 놔? 그럼 이제 숙이고 들어가야지. 어? 로이. 에? 에? 그랜드마더.
1: 타이. 타이.
0: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1: 이리 와봐.
0: 그랜드마더.
1: 어디 갔다 와?
0: 어? 워크.
1: 왜?
2: 노프.
1: 왜?
0: 얼굴 봐. 얼굴 네. 표정 봐.
1: 네, 그럴 줄 알았어. 와. 네 할머니야.
0: 그랜마더, 그랜마더.
1: 할머니. 할머니라고. 어.
0: 안아줘 봐, 한 번만.
1: 조이린가 봐. 안아? 한번 안아줄까? 안아봐. 그렇지, 이리 와봐. 옷을 안 줘.
0: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1: 여자애를 서는지 눈을 착 내리깔아. 클로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그래도 갈 때쯤이면, 내가 갈 때쯤이면 울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네.
0: 들어, 엄마.
1: 아유, 참말로 고마워요. 진짜 애써요, 의사돈. 애기 보느라고 애쓰고, 살림해주느라고 애쓰고,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3: 하이.
1: 아이고, 참말로.
3: 고생이 많아요.
1: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하이.
3: 예. 아이고, 이뻐라. 오, 이뻐.
1: 진짜 많이 컸네. 아. 아이고, 휘청이 장하잖아, 내가. 이뻐, 이뻐, 이뻐.
3: 하돈, 애기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4: 아주 그래요. 저 그래요. 루지야, 내가 그만, 이다 금샷.
0: 문제 없다고.
4: 이다 금샷.
1: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5: 어, 할머니, 뭐, 있을까? 아빠야.
1: 안젤리나가 5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5: 기대돼요, 할머니 오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미, 아이고, 미.
1: 아이고, 미.
0: 아이고, 아이고, 미. 앉아있네.
2: 잠깐, 어딨어? 근데 엄마 옷들?
3: 몇 개 안 갖고 왔어. 세 벌뿐이 안 갖고 왔으니까 모르겠어.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3: 알았어. 궁금해. 이 나라 저래 생각 어떨지. 한눈을 죽이기까지 하겠어, 한눈을.
4: 나르시네.
3: 욕 본다, 욕 봐. 안 사. 안 사!
1: 아, 왜요?
3: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2: 은재인아, 너 뭐 먹을 거야?
1: 나는, 떡볶이.
2: 떡볶이?
5: 오케이.
2: 할머니가 그럼 왔을 때 떡볶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그지?
1: 많이.
2: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6: 순더머니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본문의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0: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승더블유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승더블유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하니까 매운맛이 되게 내리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크다!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4: 매일이 여행이다. 매일이 여행이다.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킹 유쾌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킹.
3: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우와.

0: 대서양을 바라보며 바다향 가득한 만찬을 즐길 수 있고.
1: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도 있다.
0: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만남이 이어지는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는 낯설고 불편할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가야 하지만 긴 이동 시간도 있게 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여행 인프라를 갖춘 남아공은 아프리카 여행의 입문지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심에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 도시였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보급기지에서 시작된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스웨즈 운하 개통 이후 항구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쇼핑몰과 공연장,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워터프론트는 케이프타운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 워터프론트는 1년 내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활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쇼핑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요.
0: 쇼핑과 미식, 문화와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

0: 일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에 오면 놓쳐선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1: 여기에 서면 테이블 마운틴 가장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0: 케이프타운의 랜드마크인 테이블 마운틴과 고즈넉한 항구 풍경을 한 폭에 담을 수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0: 연주법을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노벨스퀘어라고 하는데요. 이 남아공에는 노벨평화상 4명의 수상자가 있어요. 그들을 기념하는 그 스퀘어입니다. 오늘날 남아공을 만든 주역들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민주화 협상을 이끈 더 클레르크,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와 인권운동가 알버트 루툴리까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들의 헌신은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1: With the cultural background, yeah.
0: 어디서든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우는 남아공 사람들. 저도 잠시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음악이 흐르면 함께 즐기고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건네는 사람들. 이런 남아공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0: 남아공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만도 12개에 이르는데요. 이 다채로운 문화를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합입니다. 18세기부터 케이프 말레이 공동체가 정착한 곳으로 형형색색의 골목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1: 제 20년 전에 애완이 서린 그린마켓입니다.
0: 복합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린마켓 광장이 나타나는데요. 무려 17세기부터 시장이 열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을 거래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아프리카 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여행 경비를 모두 도둑맞아 제가 장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전 20년 전 여기에서 부채 장사를 했었는데요. 부채를 팔려면 좀 한국스럽게 한복이라도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해서 그때 한복도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서 입고 그 동양에서는 부채에다가 너의 이름을 쓰면 너의 팔자, 너의 뭐 그런 꿈 같은 게 이루어진다. 뭐 예를 들어 로미라는 사람이 오면 막 진짜 제가 아는 한자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뭐 길, 로의 아름다울 미 이렇게 해서 너의 이름에는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때 부채를 그렇게 팔았었어요.
2: Good morning.

0: morning. How are you?
1: Stuff here.
0: Yeah.
1: Everything you see we are selling is a handmade. You from which country?
0: South Korea.
1: Korea.
0: Korea.
1: Welcome to South Africa.
2: 오랜만에 광장에 왔으니 쇼핑을 좀 해야겠죠?
0: That's beautiful. How much is it?
1: Normal price is 450, but I give you for 300 rand. It's a good price, my sweetheart.
0: You know,
1: yes, baby.
0: I walked here.
1: Yes.
0: I walked here? Yeah, I walked here 20 years ago.
1: Serious?
0: Yeah, so I know the price. I know the old price.
1: Okay, give me 200.
0: 200?
1: Yes, my sweetheart. I give you a good price.
0: Just make it happy. I'm happy, you happy.
1: Yes. So how much?
0: 150.
1: About if you do 180?
0: 150 is my price, and
1: it's fine.
0: 150?
1: 150, yes.
0: 150만 주세요. 사실 이거 더 좀 더 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넉넉하고 좋은데요?
2: 기분 좋은 쇼핑을 뒤로 하고 도시를 벗어나 볼까요? 케이프타운 남서쪽에 자리한 항구 마을 하우트 베이입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름을 알리게 된 건 특별한 손님들 덕분인데요.
3: Yes.
4: His name is Speedy.
3: Speedy?
4: Speedy Gonzalo.
3: Speedy.
4: Speedy Gonzalo. So you're gonna feed him by mouth. Watch here.
2: 항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물개들은 이미 마을의 유명 인사랍니다.
0: 우와.
4: You make a day.
3: Yeah.
4: You keep it. You must keep it low. Don't drop it. Don't keep it. It's so cool.
3: Spirit.
2: 그런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 하나가 보이질 않네요.
0: 진짜 강아지 같아요.
4: You know the big one?
0: Yeah, I know big one. Where's the big the
4: puppy.
0: Male? Yes.
4: Puppy still there, sleeping there.
0: Oh, really?
4: He drink too much yesterday. Friends.
2: 먹이를 주며 정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름까지 붙여 부르는 친구가 됐다는데요. 사실 이 물개들의 진짜 보금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듀이커 섬인데요.
0: Hello.
1: Hi.
0: Three. Thank you.
1: 우와.
2: 하우트 베이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하우트 베이의 풍경.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0: 운이 나쁘면 5천 마리, 운 좋으면 한 8천 마리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듀이커 섬은 길이 100여 미터의 작은 바위섬이지만 오랜 세월 케이프 물개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물개들이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0: 저기 지금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물개? 해저 사이로?
2: 케이프 물개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얼핏 바다사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케이프 물개는 촘촘한 털과 작은 귀를 가지고 있죠. 또한 육지에서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 걷는 바다사자와는 달리 몸을 끌듯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지금 저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드는 그 물개들 보셨을 거예요. 이 듀이커가 여기에 공식 언어 중 하나인 아프리칸스로 이제 잠수구, 다이빙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물개들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냥하는 거. 그리고 저 지금 바위 사이사이에 까만 새들 보이실 거예요. 쟤네가 이제 가마우지인데 쟤네도 바다로 뛰어들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듀이커 섬.

0: 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듀이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물개들. 그런데 케이프 물개들은 남아공의 수많은 섬 가운데 왜 하필 이 작은 섬에 모여 사는 걸까요?
0: 듀이커 섬에 저렇게 수많은 물개가 모여 사는 이유는 저기는 이제 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포식자들로부터 일단 안전하고, 그리고 저런 해조가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런 해초 때문에 상어로부터 은신처도 되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해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벵겔라해류에 정어리나 멸치 같은 그런 풍부한 어종들이 많아서 쟤네한테는 뭐 뷔페의 인생이죠. 그래서 먹이도 풍부하고 해서 저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바다와 섬을 부지런히 오가는 물개들, 이들의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케이프타운을 뒤로 하고 남동쪽 해안을 따라 달립니다. 작은 어촌마을 스트로이스 바이를 거쳐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 아굴라스로 향합니다. 어쩐 일인지 작은 항구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 저희 지금 여기 스트로이스 바이라는 곳에 명물인 이 동네의 마스코트인 가오리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어, 있다. 저기. 저기. 여기. 우와. 대박. 우와. 가오리. 진짜 있네요? 여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엄청 커.
0: 해변에서 이렇게 큰 가오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아공을 찾을 때마다 자연의 경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2: 여기.
1: 가오리를 물 밖에서 이렇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0: 운 좋게도 지금이 만조 시간이라 가오리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1: 제가 가오리 떼를 한번 보겠다고 그 바다를 수없이 뛰어들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오면 발밑에서 볼 수 있는 건데.
0: 짧은 꼬리 가오리는 남아공 바다를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대형 가오리입니다. 원래 해안가와 얕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종이지만 이렇게 사람들 곁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체가 되면 몸통 폭이 2m를 넘고 무게는 30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다른 가오리에 비해 꼬리가 짧고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1: 가오리는 입이 바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속에 그런 개나 뭐 이런 조개류를 입으로 빨아들였다가 그런 진흙이나 이런 거는 뱉어내고 그건 먹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는 거는 그 바닥을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그 애들을 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오리 입에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있는데 그게 미세 전류를 감지해요. 그래서 생물이 내뿜는 오 온다. 생물이 내뿜는 미세 전류를 감지해서 얘가 바닥을 파는 거죠. 그래서 가오리가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0: 엄청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짧은 꼬리 가오리는 숨어있는 먹이를 찾아내는 데 특화된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먹이의 움직임까지 감지해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주식은 조개류와 갑각류,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평소엔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꼬리에 있는 독가시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이곳에선 가오리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Be careful the tail. Yeah.
1: 해안가로 올라와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짧은 꼬리 가오리들. 오랜 세월 같은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온 덕분일까요? 사람의 손길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3: It's like jelly, but I touch yeah. I touch him and he's like so smooth.
2: Yes, yeah. You feel like jelly, yes.
4: 제가 사람이 만지는 거를 그냥 되게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어요.
1: 처음부터 가오리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이 건네는 먹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건데요. 이젠 신호를 보내면 가오리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라고 합니다.
2: So every day you feed them?
5: Yeah.
2: Yeah? Yeah?
1: 가오리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보여준다는데요.
2: Is it your signal? Signal to call down?
5: I can call them from very far with that one.
2: Really?
5: Even when they're out of the harbor and the water is not rough,
2: yeah?
5: They can hear me and they'll come.
2: Yeah. Why do you feed them always, every day?
5: I grew up here, so yeah? I grew up feeding them.
2: Wow.
1: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합니다.
2: Incredible.
1: 저도 한번 신호를 보내봤는데요.
4: 부르니까 와요.
6: 강아지다 강아지.
1: 멀리에 있던 가오리가 금세 모습을 드러냅니다.
5: The boats when mm-hmm. they catch the fish mm-hmm. and they come near the harbor, like almost inside the harbor, mm-hmm. they gut the fish, like yeah. the guts and stuff out. Mm-hmm. So you can see here, mm-hmm. and because they gut the fish there,
2: yeah.
5: the that is the food of the stingrays.
2: Oh.
5: So that's why they are mostly here. But the
3: dog. Wow, guys, have you been feeding tiny?
5: Not days, years, but.
3: Yes. How many years?
5: Since I was about 9 or 10.
2: 9 or 10?
5: So that's about 22 years.
1: Wow. 같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스트로이스 바이 사람들과 가오리들. 서로에게 조금씩 곁을 내어준 시간은 아름다운 공존이 되어 이곳의 바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 정말 수만 가지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0: 흔히들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륙의 끝은 지금 바로 여기 아굴라스입니다.
1: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항해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목, 케이프 아굴라스입니다.
0: 이쪽은 대서양, 이쪽은 인도양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인도양의 따뜻한 아굴라스 해류가 만나서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곳. 대륙의 끝에서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남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랑게반으로 갑니다. 파도가 거의 없고 바닷물이 에메랄드빛을 띠어 남아공의 지중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인데요.
1: 여기 이름이 디스트란들로퍼인데 이게 해변가를 걷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그 아프리칸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전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나눠 먹었던 그런 문화를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오늘은 바다가 아닌 이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이 해산물을 조리해 먹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곳인데요. 장작불에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구워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다행히 예약이 취소된 자리가 있어 음식을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1: 우와, 빵이 방금 구워서 완전 따끈따끈. 오, 이게 지금 커트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퍼서 먹으라고. 와, 빵이 진짜 따끈따끈. 빵이 진짜 화덕에서 나와서 막 따끈따끈하고 몰깡몰깡해요.
0: 첫 번째 요리는 갓 구워낸 빵과 직접 만든 잼입니다.
1: 오빠 속속. 버터 향도 강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0: 빵을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두 번째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1: 와, 홍어. 이렇게 맛있어.
0: 신선한 바다 향이 가득합니다.
1: 양을 되게 많이 주네요.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코스가 오늘 총 10가지인데 이게 거의 미슐랭 3스타급인 게 3, 4시간 동안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서부 해안가의 사람들처럼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서빙을 굉장히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0: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생선들. 특별한 양념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갓 건져 올린 재료에 약간의 불맛을 더할 뿐이죠. 음식이 완성되면 함께 나누어 먹는데요. 바다의 풍요를 이웃과 나누던 이곳의 옛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1: 네. South Korea?
2: South Korea.
1: Yes.
2: When you say thank you?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There was a lot of people
1: yeah?
2: Wednesday from South Korea.
1: Really?
2: They learned me to say thank you.
1: Yeah?
2: Come.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Yes.
2: Okay. Here's a soul song for you.
1: Yeah?
2: You know this one. When I find myself in trouble.

0: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1: You take her to one of the ladies.
0: Okay. Thank you.
2: 이제 다시 식사를 해볼까요?
0: Thank you. We are three, so.
3: Okay, no problem. Is the red?
0: Yes.
3: It's for the birds.
2: 홍합 껍데기 하나로 순식간에 가시를 발라냅니다.
3: We do it. You can't give that to the birds. They're gonna choke.
0: Yes.
3: They're gonna choke.
2: 정말 대단하죠?
0: 와, 싹 뼈가 싹 날아갔어요.
2: 상큼한 레몬즙을 뿌려주면 먹을 준비 완료. 와.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0: 와, 이거 숯불에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2: 맛있는 음식에 흥겨운 노래가 더해져 음식점은 어느새 축제의 장이 됩니다. 함께 웃고 노래하는 시간도 하나의 코스처럼 느껴집니다.
0: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평화롭고 진짜 꿈 같은 시간이네요. How's it feel? How's it taste?
4: It's really lovely. We are just thinking, can we come to all these courses? Because they said there's 10 courses.
0: Yeah, 10 courses, yes.
4: Yes. No, this is now the fourth course, but we are enjoying ourselves.
2: Yeah.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님들은 언제든 바다를 만지고 눈에 담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음식을 맛보고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마저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바다를 감상하는 사이 또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빵, 루스터 쿠크입니다. 서해안 사람들의 느린 식사법에 따라 음식이 완성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식탁에 오릅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생선구이 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자와 고구마가 자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넣어 만든 커리는

0: 되게 적당히 매콤한데 안에 게살이랑 생선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그리고 가재예요. 가재도 이렇게 반마리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1: 오! 음식을 먹으러 찾은 이곳에서 바다를 맛보고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0: 랑게반을 떠나 다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케이프 반도의 절경을 품은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케이프타운 남서부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체프먼스픽 드라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대서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시각각 달라지는 다채로운 풍경 덕분에 이동하는 시간마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볼더스 비치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친구들이 산답니다.
1: 지금 저희는 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을 보러 갑니다. 여기 지금 덤불 사이사이에 펭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0: 아프리카에 웬 펭귄이냐고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곳은 아프리카 펭귄의 대표적인 서식지입니다.
1: 펭귄 사이즈에 맞게 저기 있다! 저기 보이세요? 저기! 역시 펭귄 눈높이에서 보면 보이는군요. 저기!
0: 바위 사이로 고개를 내민 펭귄이 궁금증이 생겼는지 경계심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1% 무엇보다 큰 맛 1%의 땀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100% 희망이 되어준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 농협은행.
1: 아 나왔다. 아 귀여워.
0: 흔히 펭귄은 추운 환경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펭귄은 벵겔라 해류의 영향을 받는 남아프리카 서해안과 남부 해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바위 틈이나 덤불 사이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합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참 귀여운데요. 몸 길이는 60에서 70cm 정도로 생각보다 아담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1: 쟤는 아프리칸 펭귄이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아까 눈 위에 분홍색 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체온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온이 뜨거워지면 그쪽으로 혈류가 막 몰려가지고 이걸 열을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좀 더워지면 요 눈 위에 점이 더 진해지기도 해요.
0: 길 안내라도 해주라는 걸까요?
1: 얘는 아까 걔보다 좀 크네요.
0: 마치 따라오라는 듯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살펴보는데요. 호기심 많은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1: 여기다!
0: 해변 곳곳에 숨은 펭귄들을 찾아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0: 진짜 더위를 피하는 중인가 봐요.
1: 펭귄이 남극에 안 살고 아프리카에 사는 게 신기하잖아요. 얘네가 1980년대에 소수의 개체가 이쪽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볼더스 비치잖아요. 이 볼더가 이런 화강한 바위들인데 이런 화강한 바위들이 얘네가 파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포식자로부터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2-3천 마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0: 언뜻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가슴의 검은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1: 오요르르르.
0: 방금 들으셨나요? 펭귄 울음소리인데요. 당나귀 울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잭 에스 펭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2: 가도 될까? 가도 될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왠지 길 베껴달라고 뭔가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와그. 되게 신사 같네요. 여기 셀카존인가 봐요.
0: 기념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1: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진짜 귀찮은 거. 정말 세상만사 귀찮은 표정.
0: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 잠시 쉬고 있는 모양인데요.
1: 우와. 낮잠 시간이에요.
0: 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이지만 더위와 친해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저마다 그늘을 찾아 몸을 숨긴 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1: 펭귄한테도 천국이고 사람한테도 천국인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죠. 제가 남아공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0: 해변 한쪽에서 또 다른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생김새가 어딘가 낯익습니다.
1: 저 이제 강아지 닮았어요. 쟤는 라카이락스라고 바위 너구리거든요. 네, 다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바위 틈에 살면서 뭐 이런 거 주워 먹고 다니는 애예요.
0: 작은 몸집 때문에 설치류로 오해를 사곤 하지만 사실 코끼리와 가까운 동물입니다. 펭귄들이 사는 볼더스 비치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물고기를 먹는 펭귄과 달리 잎과 열매를 먹기 때문에 먹이를 두고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0: 새들이 하나둘 바다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슬슬 먹이를 찾아 나설 시간인가 봅니다.
1: 저기 저기 펭귄 수영하는 거. 펭귄 펭귄. 펭귄. 물에 보여요? 지금? 막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빠르죠? 펭귄을 바닷속에서 보면 정말 총알처럼 퓨욱 하고 날아가요. 아까 정말 빠른 거 보셨죠?
0: 펭귄들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고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 본 하루. 덕분에 남아공의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볼더스 비치에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케이프 포인트에 닿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은 아니지만 광활한 대서양과 웅장한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세상의 끝이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1: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그 옛날 등대예요. 이제 옛날에

0: 이 높이에다가 등대를 설치해 놨더니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안개 끼고 했을 때이 불빛이 그 배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등대를 저 아래쪽에다가 또 만들었습니다.
1: 몇 차례 해상 사고를 겪은 끝에 등대는 더 낮은 해안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등대는 더 이상 불을 밝히진 않지만, 오랫동안 이 바다를 지켜온 케이프 포인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0: 여기는 케이프 포인트고, 희망봉은 저기 끝에 보이시는 저 블록 태어난 곳이 희망봉입니다.
1: 희망봉 역시 아프리카 대륙의 끝으로 알려진 곳중 하나죠.
0: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발견했을 때는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그 뒤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 희망봉은 사실 봉우리가 아니라 곶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끝도 아니죠. 희망봉이 품은 반전 매력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나라.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0: 보이세요?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아, 꿈 같은 곳이에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3: 잡지? 잡지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4: 제로추라고.
3: 네.
5: 제로추
3: 뭐예요?
4: 뭐예요?
6: 골반을 꺾어 이렇게.
3: 네.
6: 이런 거 있어.
2: 지금 제도 이외에
7: 봤어요. 8시간씩.
3: 8시간은 좀 길다.
8: 좋아요 많이 안 달려주면 기분 어때요?
9: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10: 저도 삭제해요.
11: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3: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 어울린다.
10: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3: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0: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여기 나만의 낙원을 만든 이가 있습니다.
4: 음악을 듣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달라요. 큐티가 나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벌써 탁. 아이고, 자, 새 집에 왔네.
3: 작은 행복이 모여 큰 기쁨이 되는 곳.
4: 무럭무럭 잘 커주라. 순도가, 가만히 있어봐.
3: 오물거리는 새 생명들이 가득하니 그의 낙원은 언제나 기분 좋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4: 불안한 거야. 병아리도 태어났지, 강아지 새끼도 태어났지, 자연에서는 이런 게 행복입니다.
3: 여기 나의 낙원으로 놀러 오실래요? 문명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가득한 숲속. 12년 전 산골짜기에 들어와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다는 김금산 씨.
4: 잘 잤어? 아가들아, 나와. 어서 와. 산속에서는 누가 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계속 보잖아요, 저 아이들이. 근데 의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얘네들도. 이리 와.
3: 낯선 방문객에게 놀란 것도 잠시.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닭들. 이럴 때면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바로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이라네요.
4: 15일 됐어요. 예쁘죠? 예. 네. 클래식을 들려줘요. 그러면 클래식은 항상 나를 힘을 줘요. 용기를 주고.

0: 매일 아침 열리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금산시와 동물들만의 오랜 일상입니다.
1: 수준 있죠. 굉장히 우아하고 아이들이 달라요. 자태도. 나만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성이 있어요. 애기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제 잘 봐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네가 뛰어놀을 마당이야. 얼마나 넓어. 그지? 예전에는 이곳이 우리 닭들이 다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에요. 전체 다 뛰어놀고 놀았거든요.
0: 닭들에게 놀이터로 내어준 드넓은 마당. 어린 녀석들도 한 달 뒤면 푸른 잔디를 자유롭게 누비겠죠.
1: 그냥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냥 녹색의 하얀 닭들 이렇게 놀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0: 금산시의 마당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가족.
1: 임실군 신덕면에 살아서 신덕이에요. 야가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두 마리를 다행히 그래도 많이 안 낳고 거기다 병아리 태어나지 갖고 양쪽 두리를 내가 산후조리원이라고 정말 바빠요. 어?
0: 병아리 산후조리원.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귀여운 새 식구랍니다.
1: 순도가 가만히 있어봐. 불안해.
0: 올해로 아홉 살인 신덕이. 사람 나이로 치면 중년에 다다른 나이에 얻은 귀한 늦둥이라네요. 사고로 인해 불편한 몸에도 제 새끼만큼은 애지중지 돌보는 기특한 엄마입니다. 도시의 치열함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골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꾸린 지 12년째.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푸른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창.
1: 그 각도를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숲이 이렇게 잔디가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유리를 넣은 거예요. 제가 이 기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좀 쳤어요. 예, 10살 때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기타를. 근데 지금 기타가 이게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지금.
2: 예전에는 그러면 원래 이런 악기를 좋아하셨어요?
1: 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때도.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잘 안 되네요.
2: 와, 예, 너무 그리고 좋으신데요?
1: 산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좀 이런 거하고는 멀리 보낸 것 같아요. 그냥
0: 전주에서 악기상을 운영하던 금산씨. 매일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탓일까요? 협심증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1: 열심히 살지만 끝없는 어떤 기대치가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야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이막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연에서 삶을 살고자 52살에 여기로 왔거든요. 잘 온 것 같아요. 인생이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자연으로 온 것을.

0: 이제는 자연을 관객 삼아 행복을 연주하는 중이랍니다.
1: 그냥 내가 주어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요. 비워야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에서 알았습니다.
0: 인생 중반을 넘어서야 터득한 삶의 방식입니다.
2: 오빠!
1: 어서 와! 문이라고 했었네.
0: 정적을 깨우는 반가운 손님들. 도시에서 악기상을 하며 2년

0: 맺은 오랜 지인들인데요.
1: 그 엄마 생각도 나면서 그 시골 향기 이런 것들을 포근함을 느껴서 참 좋아요.
2: 보통 보시면 아빠 생각이 나요.
1: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요.
2: 어머니 맞아요.
1: 맞아요. 어머니 생각. 언니 어머니.
3: 아 그래?
1: 네.
3: 이제 자연도 좋지만 오빠가 편하니까 이제 오겠죠.
0: 지인들 사이에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힐링 명소로 입소문 자자하다는 금산시의 정원.
2: 근데 오빠 이게, 이렇게 키 큰 이거 풀들은 뭐예요? 풀 안 매우 뭐예요?
3: 이게 망초라는 나물이야. 근데 대대면 보면 또 풍년초라고도 부르는데.
2: 풍년초? 아,
3: 이 나물이 굉장히 맛있어. 나물 중에 최고야.
2: 없으니까. 없으니까.
3: 이순을 담았을 때 딱 부드럽잖아. 부드러운 데까지만 딱 꺼내야 돼.
0: 어디서나 흔하게 잘 자라는 망초. 도심의 길가에선 잡초 취급받지만 여기선 귀한 나물 대접받는다죠.
2: 와, 그래도 수녀님이 제일 맛있다셨네요.
3: 네? 산 속에 사는 사람이라 안마에도 좀 빠르겠죠? 많이 해봐서.
4: 오, 오빠 언제 그렇게 많이 땄어요? 어?
3: 그러니까.
4: 야, 저 열심히 찾아가면서 딴 것이 이 정도인데.
3: 아, 오, 아이고, 근데 오빠 이거 진짜 많이 땄다.
2: 와,
3: 이게
5: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2: 맞아요. 풀도 섞여서 다른 나물도.
3: 아니야, 괜찮아. 여기는 다 먹는 풀들이라.
0: 이야기꽃 피우며 손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 이번엔 또 뭔가요?
3: 토종 그냥 저가 씨앗 떨어져 단 애들인데 이게 또 맛있어 전부침. 그래서 요것만 옷이랑 한번 따봐 이렇게.
4: 아 같이. 이것도 전을 부친가요?
3: 이렇게 해서 따 이렇게. 지금 딱 좋을 때.
0: 부드러운 어린 뽕잎과 새콤한 초록 오디까지 자연 속 모든 게 식재료가 된답니다. 나물은 자고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데쳐야 가장 맛있다는 금산씨.
3: 이 나물은 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먹으면 향 끝에 정말 맛있어.
0: 데친 망초는 잘 말려 두고두고 먹을 묵나물로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3: 풀렸어?
2: 여기.
0: 온 마당 가득 퍼져나가는 초록의 싱그러운 향.
3: 숯불이 도와야 돼. 햇빛에 말려서 그늘에다가 한 4, 5개월 정도 말리면 발효가 돼, 거기서.
0: 자연의 바람과 햇살 덕분에 더 맛있어지겠죠? 드디어 기다리던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향긋한 뽕잎 전.
2: 와, 소리부터.
3: 색깔 어때?
2: 예쁘지? 어, 향 좋아요.
3: 세상에 하나뿐이다. 전이야.
0: 여기에 금산시표 봄나물 장아찌까지.
3: 가시오가피, 그다음 찔레.
2: 아, 이게 찔레씨예요, 오빠?
3: 찔레까지 달려있잖아. 우리가 올 있을 때 찔레순 먹잖아. 칡순도 먹고 예. 굉장히 단맛 나는 거거든.
2: 그래서 부드럽다 오빠.
3: 그치? 연한 순을 가지고 담으니까 먹고 있어.
4: 아니면 고기에다 먹어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3: 맞아.
4: 진짜 찔레를 먹으니까 또 생각나네. 아, 뭐 한 잔도 있으면 좋겠지만 노래가 있어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는 내 고향 짜르비아 콜롬비아 대전 이 정도까지만.
3: 아 정말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2: 이렇게
0: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성찬. 이 맛을 잊지 못해 자꾸만 이 산골 낙원을 찾게 되는 거겠죠.
1: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 오빠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세상은 본인이 행복하면 성공한 거다 삶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마주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시원한 바람이 지친 마음에 쉼표를 찍어주는 듯합니다.

0: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다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부지런히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죠.
1: 좋네, 여기는요.
2: 자연이니까. 사실 도시는 삭막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의 맛에 낙엽 밟는 소리만 들어도 뭐랄까 자연의 소리죠. 그냥 바삭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0: 커다란 낙엽 자루 들고 향하는 곳은 병아리들의 이사를 준비하는 곳이죠.
1: 닭들도 뭔가 살림이 많네요.
2: 그죠.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거하고. 그러죠. 이사의 직위에 이게요. 우리 애기들 잠자리를 제가 100% 평백나무로 맞춰 주거든요.
0: 새 식구들을 위해 지었다는 방 두 칸짜리 주택. 폭신한 낙엽 이불부터 정성스레 깔아줍니다.
2: 여기서 물을 톡톡톡 이렇게 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아이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0: 드디어 병아리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 자, 아이고, 새 집으로 이사 가자.

0: 아유, 오래 걸리죠, 이거. 한 마리에서 다 잡으느라니까 쉽지 않아, 이것도.
1: 이동하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자에 담아 조심히 움직이는데요.
0: 아이고, 자, 새 집에 왔네. 응? 새 집에 왔다. 얼마나 좋을거나.
1: 과연 새 집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넓은 공간에 병아리들도 신나 보이는데요.
0: 무럭무럭 잘 커주라. 활발하게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다니는 거 보면 기를 많이 받는다고 할까요? 그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1: 소박하고 무해한 행복들로 가득 찬 여기는 금산시의 낙원입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나 매운맛에 이렇게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2: 여기서 띵호화잖아요, 띵호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6: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7: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오?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가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8: 제로투라고.
7: 네.
9: 제로투가
7: 뭐예요?
9: 뭐예요?
8: 골반을 꺾어 이렇게.
7: 네.
8: 이런 거 있어.
6: 지금 제도 이외에
10: 봤어요. 8시간씩.
7: 8시간은 좀 길다.
11: 좋아요 많이 안 달렸는데.
10: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12: 저도 삭제해요.
13: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7: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못됐다.
12: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7: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4: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4: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15: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4: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1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가 태어나서 몇분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잉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우리는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꿈꾸는 설레임이 가득했던 그날을.
1: 스코어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 있고 5대0으로 꼭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0: 모든 건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1: 와, it's so shocking. I expected AlphaGo to win only one game.
2: 진짜.
0: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만 가던 사국의 날.
3: This is the hinge of the game.
4: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1: Look, basically,
5: he found the wedge.
3: Whoa.
4: It's gonna change.
0: 이세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 There you go.
0: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모두가 고대했던 순간이었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8: 네.
7: 여기까지입니다.
8: 네.
7: 예. 예.
9: 아, 절망이지 뭐. 설마 여태까지는 이제 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이고 이제 바둑은 완전히 뭐 쇠퇴하겠구나.
10: 我感觉刚开始的时候以为李世石肯定是能赢的，应该没有问题。但是后来看，没想到的是 AlphaGo 确实那时候很厉害了。
11: 어 하면서 정말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이런 인공지능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거를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12: 딱 5부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세돌 구단이 1승이라도 한 게 정말 다행이구나.
13: 인류 还是有可能战胜人类 AI 在李世石那个下完以后跟 AI 交手这么多年以后我现在觉得当时的想法可能就是太天真了一些
14: 솔직히 말 저는 뭐 바둑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5: 진짜 한 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바둑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6: 아, 정말 바둑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그 순간도 잊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그 후 10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로 세로 각각 19줄을 그어 만든 361의 교차점. 그 위에 돌을 놓아 집을 늘리고 적을 포위하여 더 넓은 영토를 가지면 이기는 게임 바둑. 이젠 인류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0: 알파고와 바둑 대결 그 후 10년.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이세돌 구단을 만났습니다.
1: 바둑에서 기반한 게임입니다. 바둑이 인류 사람들은 유일하고 완벽한 투석 전략인데요. 그 정신에 따라서 승패는 그레이트 킹덤은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 그는 바둑 기사가 아닌 게임 개발자 이세돌로서 대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

0: 대표이자 유일한 인간 바둑기사 이세돌. 알파고와의 대국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 하하, 오마이걸 또 노래를.
2: 오랜만에 들으시죠?
1: 가끔씩 들어요?
2: 지금도. 네.
0: 그는 알파고를 이긴 신의 한 수인 78수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1: 제 78수를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78수는 그냥 두어가는 소순에 불과하고요. 그 전에 68수가 사실은 승부수였습니다. 68수는 정수가 아니에요. 최선의 수가 아닙니다. 오직 이제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키겠다라는 일념에서 돈을 쓴데요.
0: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뒤 승률이 높은 수를 선택하여 대국을 예측하고 수를 뒀습니다. 인간이 둘 확률이 낮은 수는 계산에 두지 않았죠. 이세돌은 바로 그 틈을 노려 잘 두지 않는 수를 놓음으로써 알파고의 계산에 혼돈을 준 겁니다. 오류를 유도한 거죠.
1: 사실상 요 길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돕는데요. 그리고 통했죠. 사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0: 알파고를 상대로 한 인간의 승부수는 오직 인공지능의 오류를 유도한 수였던 겁니다.
1: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30년 가까이 바둑을 뒀던 사람이 변칙적인 수를 둬야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준 거죠, 사실은.
0: 이세돌과 대국 이후 알파고는 놀랍도록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은 단 한 판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 기보 학습 없이 독학한 알파고 제로까지 탄생했습니다.
1: 알파고 마스터까지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우아해요. 와, 이렇게 두는 거구나.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였구나. 우아하면서 감탄하면서 봅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룰만 가르쳐주고 자체 대국만으로 학습을 했어요. 약 10일 만에 알파고 1을 압도합니다. 40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를 압도해요. 인간은 알파고 제로의 그 바둑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여기를 놓지? 저 수가 분명히 정수에 가까울 텐데 왜 저걸 놓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딱 보고 나서 그 모른다 그 개념이 아니라요. 쭉 봐도 몰라요. 계속 봐도 모릅니다. 뭐 안 되죠. 이제는 사람이 이제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과 뭐 컴퓨터가 대결하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그쯤에 있지 않을까. AI가 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예. 그래서 저는 이해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 근데 저는 원래 은퇴를 한 마흔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일렀죠. 몇 년 일렀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AI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둑계는 AI 때문에 사실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프로기사로 봤을 때는 본질 자체가 좀 바뀌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0: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바둑국가 대항전 개막식 날입니다.
4: 국가별 소개 순서는 자국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각국의 바둑기사들이 국가를 대표해 팀을 이루어 출전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바둑기사도 한국 대표로 나왔습니다.
4: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국 선수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세계 최고를 향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0: 대회 중에 중국에서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신진서 구단의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그를 향한 관심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신진서 구단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기량을 가진 이로 평가받는 바둑기사입니다.
1: 인공지능의 사고 방식을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단연 신진서 구단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이제 형세 판단 면에서는 정말 인공지능 자체를 뜯어서 가지고 싶어 했던 이제 선수죠.
2: 그런 게 있습니다. 바둑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바둑을 배울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두었을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AI는 라면 어떻게 두었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최고 기사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인공지능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I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0: 신진서 구단은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 최초의 2000년대생 프로기사로 입단한 이래 국내외 대국에서 놀라운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자, 결과는 신진서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한국의 우승을 결정 짓습니다.
4: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19년 전에 이창호 구단이 했던
5: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신진능이라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가장 AI와 닮아있다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AI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AI처럼 계속해서 유리한 상을 유지하면서 압박해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같이 이제 제 바둑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0: 인공지능과 바둑기사의 착수 유사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신진서 구단의 수는 AI와의 일치율이 37%를 넘습니다. 이는 다른 기사들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의 별명인 신공지능을 증명하는 결과죠. 그의 활약으로 한국은 2020년 이후 중국을 앞서며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중일 국가대항전이 시작됐습니다. 5명의 기사가 연승전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구. 한국 국가대표 중 이지연 구단이 선발입니다. 한 판이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승리가 되는 대회입니다.

0: 그 시각 대국장 옆 검토실에선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여기가 파랑인데 이건 말이야.
2: 여기가 파랑이.
3: 아, 여기 기념고도.
2: 꼬부리는 거 나쁘다. 꽤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4: 약간 이거 쫄만한데 근데.
2: 어, 근데 기분 나쁘잖아.
4: 이거 막상 한 30% 되는 거 아니야?
2: 둘 중, 근데 둘 수밖에 없, 둘 수 있는 수 두 개밖에 없는
4: 거 아니야? 어? 이거 막 이상한 수 나왔지.
0: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국을 비교해보며 누가 유리한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검토실의 풍경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그 AI 프로그램은 항상 옆에 배치되어 있고요. 우리 먼저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러면 AI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제 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2: 경기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3: 네네. 아,
2: 어떻게 된 건가요?
3: 이겼어요. 아,
2: 네. 어떤 승부였나요?
3: 오늘 좀 초반부터 잘 풀려가지고 저 완승 이렇게 했거든요, 지현이가. 네. 그래서 초반은 좀 지현이 잘 줘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0: 출발이 좋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꺾고 승기를 이어나갈지. 각국의 명예를 건 예측할 수 없는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첫 대국을 마친 국가대표 선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지연 구단은 대국이 끝나자마자 방금 전 경기를 확인해 봅니다.
2: 이지연 선수 뭐 보시는 거예요?
4: 아, 제가 오늘 둠바도. 아,
2: 바로? 네. 바로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4: 네.
2: 지난 프로그램도 보시는
4: 거예요? 네, 맞아요.
2: 지금 초반 정도 보셨는데
4: 네.
2: 뭐 다른 순간 더 괜찮았었네라는 그런 수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네, 아직까지는 없고 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큰 예상 못하는 수가 있다기보다 그냥 어떤 참고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0: 1차전에서 한국은 2연승을 거뒀고 신진서 구단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후 부산과 상하이에서 열릴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다면 6년 연속 우승입니다. 알파고가 등장했어도 바둑은 여전히 인간의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가 바둑 애호가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사를 자랑하는 한 기원을 찾았습니다.

0: 이 조남철 선생님이 그런 보석, 정석, 뭐 그런 이제 공부를 했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 보석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아예 뭐 AI 공부를 잘 못합니다.
1: 세월을 이어온 파도.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만남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2: 저와 바둑 한 판 두실래요?
1: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탑재한 로봇입니다. 바둑 로봇은 상대의 수준에 맞춰 대국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3: 바둑 인공지능 좀 접해보셨어요?
4: 야, 경험도 없고 뭐 또 보고 싶지 뭐요. 아마 4단으로 놓으면 안 되나 싶은데.
3: 그럼 이제 대국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이야야. 아, 졌는군.
3: 야, 개강하겠습니다. 네.
2: 끝났습니다. 결과는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3: 23.5점.
5: 그렇겠네.
3: 둘.
4: 아, 아이고. 아이고, 맞아버렸네. 아이고. 잘 떴습니다. 아이고. 져버렸네. 아이고, 맞아버렸네. 야.
1: 이번엔 어린 고수의 도전.
3: 몇 단을 둘까?
2: 2단이.
3: 2단?
6: 10점.
3: 어?
6: 10점
3: 오십쳤어요. 많이 하고 있지. 지금 AI랑 계속 주변 실력이 좀 늘.

0: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내가
0: AI한테 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드디어 기원의 초고수가 등장했습니다.
3: 우리 집 옆에 복덕방에 바둑 뜨는 소리가 딱딱 나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흥분이 되더라고. 한 45년 정도 바둑을 떴죠.
4: 대국을 시작합니다.

0: 더 뜰 수가 없네요. 아. 무리를 내가 대마가 죽어가지고. 무리 이렇게 정확하게 응징을 해봐. AI는 보니까 뭐 거의 뭐 정확하게 숨통을 딱딱 잡아오는데 숨을 못 쉬겠네. 전혀 쉴 수가 없네. 아이고, 저기 놓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자리에 오네. 뭐 강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철근 콘크리트 같네, 보니까.
1: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연습 방식도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2: 예전에는 AI를 사용해서 늘 수 없다고 저는 좀 고집을 부려서,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AI가 가장 세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지게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좋은 수들이 많더라고요.
3: 바둑이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냥 이게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제 끝이 안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4: 자신의 힘을 알기 위해 A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석이나.
5: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 So before, when I was studying, for example, at the Dojang, I always asked my master, like, hey, 사범님, who is good? Or, and it was hard to get answers, so it was fun to talk with your friends and then to learn like new sequences like Joseki's, or like understand by yourself. Now AI is telling you the answer, so somehow it's good. Because you can become stronger, but everyone can become stronger. So that's the, I'd say, dark side, I'll say.
7: I think it's better after AI, quite frankly. Because I feel like I have many more options.
1: 한국 바둑의 흥망성쇠를 겪은 원로 기사는 인공지능 시대 바둑계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8: 목표는 우승이죠.
1: 바둑의 대부를 만났습니다.
8: 1승으로 하겠습니다.
1: 바둑의 황제라 불린 조훈현 국수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세계 최연소로 프로 바둑계에 입단한 뒤 세계 바둑 역사상 통산 최다 타이틀 획득, 한국 기원 통산 최다 승, 최다 연승, 최다 대국 등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9년 세계 바둑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한국 바둑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의 인생은 한국 바둑의 역사였고, 제자 이창호 구단과의 타이틀전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9: 영화 보신 분들이 일단 재밌게 봤다 그러신 분들이 많고, 바둑에 대해서 다 또 다른 이해를 할까? 그 흥미를 가진 분들 많아가지고, 뭐 귓가에 가다가도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화도 그렇고, 이제 뭐 그 바둑도 그렇고,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1: 한 시대를 이끌며 수많은 대국을 겨룬 승부사 조훈현 국수. 그는 알파고 등장을 현대 바둑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합니다.
9: 기풍이 거꾸로 없어졌지. 세력으로 가든지 집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게 그 내 나름대로 전투로 가든지 내 나름대로 있었지만은, AI가 나온다는 건 기풍이란 게 없어요. 너나 나 다 똑같아. AI가 추천하니까 그렇게 둘 수밖에 없어.

0: 신진서 9단과 최정 9단. 한국바둑 최정상의 남녀 기사가 만났습니다. 최정 9단은 여자 바둑기사로선 사상 최초로 중국과 한국의 정상급 남자 기사를 제치고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최정 선수가 세계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최정 9단 여자 기사 최초로 세계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 예전에는 제가 두고 싶은 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두고 싶은 수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의 일치율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확실히 인공지능이 나온 후에 여자 기사들과 남자 기사들의 실력이 좀 더 격차가 좀 줄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0: 대국을 앞둔 두 사람. 공간 가득 긴장감이 감돕니다.
3: 그럼 지금부터 빅매치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0: 빅매치 결과는 신진서 9단의 완승. 최정 9단이 비록 패배했지만 남녀 기사가 만난 의미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2: 네, 이겼을 때도 졌을 때도 일단은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귀를 해보고요. 뭐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수랑 인공지능이 다를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전보다는 조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를 따를 때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세계 바둑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대국은 지금 생중계로 진행되는 상황. 이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 모든 대국 중계에 인공지능 형세 판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대국 시작과 함께 AI가 분석한 승률 예측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4: 치열한 팀을 선택했습니다. 안으로 받아주면
0: 오늘처럼 중요한 대회는 대국장 밖에서 공개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5: 자신 있나요, 사모님?
6: 그럼요.
5: 자신 있어요?
6: 어떻게 들 건가요?
0: 인공지능 승률과 사람들의 예측을 비교하며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A, B, C 중에 나는 여기가 정답일 것 같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6: 몇 프로인 것 같아요?
5: 70%!
0: 요즘엔 바둑 중계도 인공지능 없인 불가능합니다.
7: 네, 이 판에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연구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승률 그래프인데요. 이때 좀 떨어졌고 이제 좀 올라갔고 그래서 흙이 조금 좋구나 이런 걸 쭉 보여주는 승률 그래프고요. 이게 바둑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두던 대로 두면 이게 80%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입장에서 조금만 다르게 두고 실수해도 갑자기 승률이 막 내려가고 그래요. 이 끊는 수를 못 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교환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도 놓아보기가 되네. 지금 돈을 쓰는 거예요? 방금 이제 돈 쓰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돈 쓰는 거예요. 돈 시작. 이제 단수 치면 이렇게 갑자기 37%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수, 이 방향 한 수 차이로 흙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이제 승률을 돌려보는 겁니다.
0: 바둑 해설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선 지 오래됐습니다.
8: 옛날에는 확실히 해설자들 100% 믿는 느낌이 있었고 뭐 AI가 보는 수를 그때 당시에는 해설자도 못 보고 보는 사람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해설자 하는 말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은 AI가 있고 퍼센트제 있다 보니까 해설자가 이상한 수가 아닌가요? 하는데 AI는 꼼짝없이 있어요. 그러면 해설자가

0: 잘못 얘기한 거구나. 이걸 이제 관객도 아는 거죠.
1: 지금은 옆에서 정답지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해설실에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계속 구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 이 상황과 인공지능이 말하는 걸 빨리 이해해서 이 전달하는 역할. 예전에는 저만의 생각을 이렇게 계속 풀어내는데, 지금은 인공지능과 저의 합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바둑판을 읽는 인간의 해석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이젠 AI의 계산과 판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며 낯선 풍경도 등장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기 전 검문을 받습니다. 전자기기도 반납해야 합니다.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죠. 새로운 규칙이 생긴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 바둑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프로 지망생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단을 목적으로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4: 너무 댄스하게 나오면 덜
2: 되고. 바둑 기사들의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AI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4: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받아서
2: 세계 AI 바둑대회에서 준우승한 물리학자인 그는 특별한 요청을 받고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4: 성능이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한국기원에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기원에서 지금 두 대국 정도가 자녀들이 의심을 하는 게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실력으로 둔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백수 정도 줬는데 그중에서 몇 수나 뭐 인공지능이 두는 수와 비슷하게 두냐 뭐 이런 거로 하는데 보통 한 100수 중에서 한 4, 50수 정도는 인공지능이 두는 거하고 사람이 두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2: 바둑 기사가 얼마나 인공지능과 똑같은 수를 두는지 AI와의 일치율로 부정행위를 판별했습니다.
4: 여러 판을 비교해 봤더니 그중에 두 판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치팅이 아닐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아마 그 기사로부터 이제 그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내는데 아마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실수거든요.
2: 그는 바둑 기사와 AI 일치율을 연구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I처럼 둘수록 승률이 높다는 점이었죠.
4: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일부를 살릴 수 있는데 AI가 둔 거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봤을 때 그게 가장 높았던 선수가 37.6%예요. 신진서 선수가 37.6%. 승률은 95.7%였고 그리고 이게 가장 낮은 선수는 22.6%입니다. 승률은 27.3%.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쪽 Y축이 얼마나 AI랑 많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제 X축은 얼마나 그 기사의 승률인데 이게 뭐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치율이 높으면은 더 승률이 높은데 다른 것들은 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2: 인공지능을 닮을수록 강해지는 인간의 바둑 지금도 바둑의 중심엔 인간이 서 있는 걸까요?
4: 하고 둘 다 그렇게 나오나?
5: 네, 스포블루 1하고 3에
2: 세계 최초의 바둑 전공 학과를 찾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규 대학 과정을 갖춘 곳입니다. 바둑학과 남치현 교수는 여성 기사가 드물던 1990년대 프로 바둑 기사로 활약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회원은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0: 한 팀이 돼서 바둑을 두는 것이고, 제가 그때 아마 이제 가장 선배고 여자 기사 회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를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을 골랐는데, 사실 페어 게임은 잘 두는 사람보다 못 두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1: 학부생들의 전공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바둑학과는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바둑을 다루는 강의 시간.
2: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의 바둑판의 성적이 한 번도 없고,
1: 알파고 등장 이후 남치형 교수가 대학에서 실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0: 뭐 2000년대 이후 출생이 대부분 아마 거의 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AI가 없던 시절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프로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선생님의 말씀은 되게 하늘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의 어떤 생활을 좀 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바둑 자체를 지도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1: 인공지능 시대에 바둑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이랑 나오고 나서 약간 가장 달라진 게 어떤 것 같아?
4: 공부법.
3: 공부법.
4: 뭔가 준비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3: 옛날에는 완전 사범님 위주로
4: 배웠던. 복귀 받고.
5: 그리고 이제 사범님 말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3: 사범님이 복귀해줘도 가서 인공지능 보고.
4: 맞아. 그럼 틀린 경우 있던데.
3: 그러니까.
5: 사범님이 알려주면 아 이거 아니다, 인공이 이렇게 주라 했다.
4: 맞아, 맞아.
5: 해버리면 사범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고.
1: 바둑학과는 현재 대학원 과정을 제외한 학부의 폐과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할까요? 세계대회 성적과 선발대회를 통해 뽑힌 한국 바둑 국가대표의 훈련실입니다. AI를 이용한 훈련이 대세가 되어 고성능 컴퓨터도 구비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의 훈련을 볼까요? 선수들이 제시한 수와 AI 승률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6: 그럼 잘 두잖아.
7: 이거 몇 프로야?
6: 160.
7: 100이 좋아?
8: 160.
9: 170. 169.2.
6: 근데 뭐가 이상해지?
9: 뭐가 이상했어?
7: 100이 됐지.
9: 아니, 흙이 좋아, 지금.
7: 어디서? 어디서 흙이 좋아?
6: 맞추기?
9: 아까 했던 훈련 방식은 그 이제 초반 연구를 하는 건데, 네, 자주 나오는 형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선수들이 이제 먼저 본인의 생각들을 이제 바둑판에 위에 놓으면서 이제 연구를 막 하면은 이제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 수순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승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뭔가 좀 인공지능이 기발한 수를 이렇게 추천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이제 문제를 내서 맞추면은 또 이제 그 선수에게 어떤 보상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10: 엘프고, 그다음에 릴라제로, 카타고 이런 인공지능이 쭉 나왔었죠. 예전에 한국 인공지능도 뭐 바둑이도 있었고 돌바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선수들이 이제 훈련 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딱 정해졌습니다. 카타고 아니면 곤락시로 거의 굳어졌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인공지능 절의 오픈소스를 조금 참고하는 정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1: 모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써도 기사마다 성적은 다릅니다. AI를 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9: 보통 이제 첫 수부터 50수까지는 선수들이 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가장 일치율이 높아요. 인공지능 일치율이. 그리고 이제 50수부터 150수 중반 전부터는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10: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를

0: 그냥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길 둬야 돼라고 외워서는 분명히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순 없으니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기를 왜 제시했는지를 그걸 감각적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신진서 선수이고.
1: 한 연구에 따르면 AI와 독학을 하거나 인공지능의 수법을 배워 활용하는 능력도 일정 정도 바둑 수준을 갖춘 이들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둑기사의 수준이 높을수록 AI를 통한 실력 향상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지금 AI는 사실 정답을 알려주는 약간 답안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답안지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입문 단계 그리고 입문에서 한 아마추어 5단 정도 될 때까지는 AI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AI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프로기사거나 프로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주 어떤 최고의 플레이어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3: 이게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격차가 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바둑계에서도 보면 상위 랭커, 하위 랭커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격차가 심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하나의 도구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이유가 명확하죠. 상위 랭커가 하위 랭커보다 인공지능의 그걸 어쨌든 더 이해하고 더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격차가 예전에는 사실 있다 손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AI를 통해서 결과물들이 확확확 나오면서 격차는 확확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더라. 이미 바둑계에서 나왔고,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도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세계 바둑대회 결승날입니다. 이번 대국을 이기면 신진서 구단의 우승입니다. 세계 최고 기사 결정전. 신진서 구단의 완승.
4: 결승 2, 3국을 내리 승리하면서 세계 최고 기사 결정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1: 인공지능에 가장 가까운 기사로 불리는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 세계 최정상 바둑기사는 어떤 시간들을 경험했을까요?
5: 5살 때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기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바둑 학원을 하셨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할게 없으니까 바둑을 이제 그냥 보고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길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점에 지면 쪽팔린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AI 강함을 알고 나니까 두 점에 지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두 점에는 조금 많이 지는 것 같고요. 세 점에는 좀 지지 않을 자신은 확실히 있고.
6: AI가 스승인지, 동생자인지, 친구인지.
5: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AI와 친구를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감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승, 동행자는 둘다 맞는 것 같아요.
1: 세계 바둑 1인자에게도 AI가 스승인 시대입니다.
5: 강자들도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나 다른 초일류 선수들도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알파고 나오면서 더 스포츠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6: 지금은 좀 너무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7: 정답을 몰라서 너무 답답했는데 정답이 나오니까 외우기만 하면 내가 바둑을 너무 잘 이기네?
8: 아직 완전히 완벽하진 않고 또 기계잖아요.
9: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10: 실력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11: 완전히 진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제가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3: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4: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3: 10억이요.
5: 나쁜 꿈으로 문드는 새벽 5시.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쁘던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4: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1: 숨을 못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2: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땡큐.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9: 내 꿈은 의사입니다.
10: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책상교육.
0: 네,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매주 부모님들의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궁금한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진짜로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주제는요, 성

0: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1: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2: 일단 저는 슬라임.
1: 어머!
2: 왜? 그런 거나.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3: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4: 시옷시옷 파트너 대 남친. 오!
5: 아, 그만해, 그만해.
6: 자, 요즘의 아이들. 자, 유해 콘텐츠 어느 정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을까요?
4: 그 한 조사 기관에서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초등학교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성인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유튜브나 뭐 틱톡 뭐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SNS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쇼폼,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다가 한 88% 넘게 알고리즘이나 혹은 그 광고 통해서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시청하고 노출은 좀 달라요. 시청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고 노출은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광고가 뛰든지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 거죠.
5: 요즘 아이들 거의 스마트폰이랑 한 몸이거든요.
6: 우리 지효 씨 아이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5: 초등학교 1학년이요.
6: 좀 빠른 편이네요.
5: 네. 엄마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상 보통 주변에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7: 맞아요.
5: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사줬어요. 네.
4: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6: 그러면은 딸과 아들이 좀 쓰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딸은 뭐 어느 쪽?
5: 딸은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거 이제 가수들이나 이제 춤추는 영상 요즘 유행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아들은 이제 기승전 게임이죠.
6: 네. 그러니까.
5: 승전 게임. 네.
6: 그러면은 뭐 가수들 보고 하면 딸이 엄마가 지금 가수인 걸 알 거 아니에요.
5: 아, 알죠.
6: 엄마 영상을 좀 찾아보고 하나요?
5: 아니, 그러진 않아요.
6: 엄마 걸 안 보고.
5: 너무 감사하게도.
6: 감사해요?
5: 네, 저는 감사해요.
6: 안 봤으면 좋겠어요?
5: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 또래 유행하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가 유행을 만들었었잖아요.
6: 옛날에 그랬죠.
5: 그렇죠. 근데
6: 부끄럽게 됐죠.
5: 네네네. 요즘엔 딸이 엄마 그거 옛날 거야, 노잼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알려줘요.
6: 오히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니까.
7: 네, 그렇죠.
6: 정규 씨 집은 어떤가요?
7: 저희 집은 아직 애들이 휴대폰이 없어요.
5: 아, 너무 좋겠다.
7: 네, 그래가지고 걱정을 안 했죠. 안 했죠라는 건 걱정이 하나 있었다는
6: 있었어.
7: 거겠죠.
6: 그렇죠. 네. 뭐예요?
7: 둘째가 혼자 뭐 그 님 일어난 춤을 추는데
6: 어디서 봤지?
7: 내가 깜짝 놀란 거야.
6: 네네.
7: 아, 그게 이제 그 제로투라고.
6: 네.
8: 제로투
6: 뭐예요?
7: 제로투 춤 모르세요? 진짜로?
5: 몰라요. 네.
6: 진짜?
5: 난
6: 몰라요.
7: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6: 네. 뭐예요?
7: 이렇게 팔을 여기 뒤쪽으로 하고 골반을 꺾어 이렇게.
5: 네.
7: 이런 거 있어.
6: 오.
7: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6: 그 이거 언제까지? 근데 이거 뭐예요, 근데?
8: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유해 콘텐츠 아닌가요?
5: 네.
8: 지금 제대로 유해한 거 봤어요.
5: 제
8: 책임 좀 쳐봐.
5: 지금
8: 나갔어요.
7: 노심해야 돼요.
6: 아, 근데 요런 게 이제 우리 포인트가 아니니까 좀 진정들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할 것 같은데, 맞죠?
3: 맞아요. 그럼요.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도파민 분비가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자극적인 거 많이 찾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미지나 메시지 이런 거를 거의 무의판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관찰한 행동을 모방하고 그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6: 아,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콘텐츠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9: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얘기해 볼까?
10: 많으면 2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11: 하루에 4시간 정도. 평균은 3시간, 많으면 4시간.
6: 4시간.

0: 저 정도 하지.
1: 1일 평균이 8시간 12분인데요.
2: 8시간은 길다.
3: 학교 안 가나?
1: 아니 학교에서도 하고요, 집에서도 하고요, 학원에서도 뭘 꺼내가지고요.
2: 활동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해요?
1: 로블록스, 틱톡. 이제 춤추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막 남친한테 고백하는 것도 뜨고요, 그리고요
4: 남자 아이돌 춤 그냥 뜨는 거 봐요.
5: 챌린지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떠요.
2: 친구들 선생님이 챌린지 문제 내면 바로 추천해주세요. 엄마 애들이
0: 애들이 다 하네.
5: 아 진짜.
6: 진짜 우리 가운데
7: 있는 우리 가족 따라하라고 해서 못 따라하겠던데.
6: 춤을 원래 좋아하는 것도 같아요.
7: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아,
6: 우리 대정이
7: 벌써 1만 명 구독자. 대단하다.
5: 100개는 넘는데 춤을 잘 춘다고 많이 달려요.
1: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조회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오.
8: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게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좋아요.
2: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려서 그런 기분이 어때요?
1: 그건 삭제하는데요, 그냥?
5: 저도 삭제해요.
1: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좋아요도 안 나오는데 뭐로 계속 올라갔고.
6: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다 두는데.
5: 두는데.
6: 우리는 그래도 마음 약하게 해서 우리는 삭제 못 하는데.
8: 뭐하러 계속 올려놓냐.
6: 어머, 진짜?
5: 처음에 지치고 병든 할 때 이렇게 지치고 병든
6: 진짜 경험자 느낌이 베테랑 느낌이에요.
5: 딱 지치고 병든

0: 요즘 아이들 틱톡이나 이런 쇼폼 같은 걸 얼마나 자주 보나요?
1: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2: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면 학교 갈 때까지 30분 8시 반까지 보고 학원 갔다 와서 거진 10시 반, 10시까지는 보고 자는 거예요.
3: 오면 그냥 바로 휴대폰이니까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아, 솔직히 저는 관리가 안 돼요.
2: 몰래 들어가서 봐요, 애기 거를. 이거는 뭔가 아닌 거 싶은 거는 직접 얘기를 해요.
4: 이제 컨텐츠 소비만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가 에너지도 많고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가 오히려 권한 편인데
5: 그러면서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조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6: 근데 저는 또 보면서 걱정되는 게 아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냥 삭제 안 되잖아요.
7: 맞아. 깜짝 놀랐어.
6: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회수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인기 전부.
7: 위험할 것 같아요.
6: 그럴 것 같아서 야 조심스럽네요 이게.
7: 저도 진짜 약간 그런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는 문화나 뭐 조화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만든 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 안 나오면 과감히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와 이거는.
8: 실제로 아이들이 오면 저희 이제 서정신과에서 애들 오면 물어보는 게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거의 대다수는 인플루언서예요.
4: 크리에이터.
8: 인포 저 몇 명 있어요. 되게 자랑하고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문화가
7: 많이 우리 때는 대통령 막 이랬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아이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9: 맞습니다. 요즘 연예인도 안 먹혀 애들한테. 다 유튜버.
7: 맞아요. 크리에이터. 그리고 심지어 이 쇼폼 컨텐츠 이용률 1위가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어른들도 쇼폼이나 일상 한번 보면 진짜 몇 시간이 후딱 흘러있어요. 야, 근데 이게 저항감이 없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더더욱 유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쇼폼이 갖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0: 플랫폼은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1: 네.
0: 1분 안으로 하죠.
1: 네.
0: 자극적이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장면만 딱 뽑아갖고
1: 맞아요.
0: 쇼폼을 만들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강렬한 자극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정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쁜 누나나 멋진 형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허리 돌리기 같은 신체 품평하고 이런 걸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나의 어떤 그 뭔가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재미, 뭐 대상, 자극 이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2: 끊임없이 이제 보다가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오는 그 아이들도 많나요?
3: 부모님들이 이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이제 뭐
4: 심각하다.
3: 게임이나 뭐 이제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우연히 이제 접한 영상들을 보고 그걸 비판없이 따라하고 이제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올리고 친구들하고 조회수 같은 거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쟁 안에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연령에 맞지 않는 좀 강한 자극의 영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영상이 떠올라서 힘들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4: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좋은 교육 콘텐츠들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뭐 자극적인 콘텐츠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때는 뭐 흔하게 접하던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쌤 씨는 이걸 언제 접해보셨죠?
5: 제가 생각했을 때한 3학년 때 초등학교?
4: 네.
6: 오, 진짜
5: 그러니까,
6: 빠르다.
7: 빠졌네요.
5: 아니, 빠른가?
7: 빠졌네요.
6: 어떤 점에서 지금
5: 이거 약간
7: 우리끼리 치면 빨라요.
5: 호주라.
6: 호주라.
5: 근데 그 아는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4: 잡지.
5: 비슷하다.
4: 아빠가 잡지가 있었어.
5: 잡지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한번 보여준다고.
6: 오.
5: 그때 되게 설렜거든요.
4: 아, 설렜어요?
5: 설렜죠. 그거는 저, 근데 제가 성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4: 그때.
5: 그래서 막,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4: 그래도 설렜다. 그럼에도 설렜다. 이렇게
5: 설렜죠. 예. 처음 봤으니까.
4: 근데 쌤 씨랑 저랑 약간 같은 세대잖아요.
6: 네.
4: 저는 3학년에서 좀 놀라긴 했어요. 저는
6: 진짜.
4: 6학년 때 친구 이름도 생각나요. 근데 얘기를 이제 신명이니까 하면
6: 그렇죠,
4: 좀 그렇고.
6: 그렇죠.
4: 그 친구네 이제 막 우르르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6: 그렇지,
4: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하더라고요. 말을 타고 막 달려. 근데 옷이 약간 시스루야. 그 이후에는 무서워서 애들이 다 끝까지 못 봤던 것 같고 그 장면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현 씨는 기억나요?
2: 아니요,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일을 했고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우리 때막 이렇게 미디어가 막
6: 그렇죠.
2: 어렸을 때 많지
6: 맞아요,
4: 맞아요.
2: 않았잖아요.
4: 맞아, 맞아.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0: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한 5살쯤 된것 같아요.
2: 그때
0: 근데
2: 기억나세요?
0: 그때 그럼요. 그때 엄마가 영화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렇게 샤워하는 장면인데 간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사람 몸이 살짝살짝 비치고 샤워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야했어요. 그게 그렇게 야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4: 오, 장면이 강했군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데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3: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보려고 하면 볼수 있고 의도치 않아도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게임으로도 영상이 뜨기도 하고 게임 중 팝업으로도 뜨기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도 팝업이 뜨고 친구가 보내준 링크로도 보게 되고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본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우회하는 방법도 알고 부모님 비번도 알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우회해서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대비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첫 성에 대한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 최근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성착취, 온라인 성착취되는 피해자들 기획 기사를 낸걸 봤어요. 그랬는데 평균 나이가 14살이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인 거죠, 주로.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을 꽤 하는데요. 보면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심심하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게시판,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 특적인 DM이

0: 수십 개가 쏟아져 오는 거죠. 거의 다 어른인 거죠. 어른인데 사실은 뭐 어른인데도 뭐 언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그 사춘기 아이들이 외롭고 부모가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1: 그게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경계라도 할 수도 있는데 여자인 척하거나 같은 학년인 척하고 해서 나갔는데 아닌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있어서 사실 이게 아이는 철석같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3분 안에 성적인 대화를 한대요.
2: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 팝업 광고도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3: 광고 뜨는 거예요.
2: 가끔 검색하다가 맞아요. 뉴스 보려다가 기사 하나 뜨는데 옆에 굉장히 무슨 야한 애니메이션 같은 이렇게 맞아요. 가슴 노출돼 있고 막 저는 오히려 옆에 애들은 볼까봐 그런 것도 걱정돼요.
3: 맞아요. 아, 근데 그거는 다행이죠. 그거 잘못 눌러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진짜죠. 아니, 어떻게 나오나, 이건데.
1: 나도 계속.
3: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떠. 아니, 경험자, 몰라가지고 내가 클릭을 못하니까.
2: 네. X도 눌러야 되는데, X 거의 안 보여.
3: X가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요.
4: 정보를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켜놔도 계속 막 팍팍팍 뛰고 하니까 근데 조기에 성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1: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발달이 되기 전에 그거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성숙이 더 늦기 때문에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는 콘텐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쉽게 말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요새 말하는 용어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3: 들어갔어요.
1: 팝콘 가열하면 팝콘이 뻥뻥뻥뻥뻥 튀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에서는 쪼뽐을 보고 있을 때 도파민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죠.
0: 그리고 이제 현실의 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하잖아요. 복잡한 감정, 어려움, 뭐 슬픔 이런 것들도 있고 책임이 따르는데 그 디지털 정보는 그냥 즉각적인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된 아이들은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을 잘 못 배우죠.
3: 듣다 보니까 저는 더 무서운 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 이게
4: 맞아요.
3: 참 영악하고 무섭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그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5: 궁금한데?
6: 슬라임.
5: 이건 개척 슬라임.
6: 슬라임.
7: 나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유추해볼 수 있어요.
5: 그냥 애기들 갖고는 장난감.
8: 말랑말랑한.
7: 헐.
8: 맞아, 많이 했어요.
4: 이거 제일 좋아요. 뭐 검색하면 슬라임 나오겠죠.
5: 일단 좋아요, 슬라임.
9: 일단은.
5: 거짓 좋으세요?
9: 네, 저도 일단은 다. 왜요? 어머.
5: 왜?
8: 이런 거 나왔어.
5: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8: 애니메이션 스틸컷이에요. 근데
5: 선정적.
8: 네, 선정적인.
5: 아이디를 안 봤으면 하는 사진이에요.
9: 내가 하나씩 집어 넣어놨네.
5: 성인 알고리즘까지 떠있네.
9: 정말 가운데 있는 거.
5: 이건
10: 이거 슬라임에 한번 배신 당하니까 머리가 간다.
9: 무서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 영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다
5: 같이 이제 알고리즘 묶어서 뜨는 거야.
9: 감당이 불감당해요. 나 진짜.
5: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문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친구.
9: 이 개념은 좀.
5: 친구 괜찮다. 무난하다.
9: 제일 건전한 단어기는 하네요. 어머.
8: 왜? 여사친.
9: 어머.
8: 그러니까 이건 아니는.
9: 여사친과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
11: 어머. 여성친구 개념보다 그거 이성친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네요.
5: 앞에 검색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 띄워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같이 띄워줘. 밑으로 이렇게 자꾸 올릴수록.
12: 제 핸드폰에는 안 떴어요. 분명히 잠겨져 있고 사용 시간이 안 떴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새벽에 이걸 보고 있는 걸 저한테 들킨 거예요.
5: 이게 너무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잠궈놓고 네이버도 네. 다 잠궈놨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알아? 이러면 카톡에 친구가 링크를 걸어주는 거야. 아. 그럼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뚫리더라고 그게.
4: 그렇죠.
1: 카톡으로 가면
4: 분명히 방법을 아는 친구가 분명히 생겨요.
5: 분명히 그죠. 컷이 좀 그랬어.
11: 얘가 검색을
5: 해서 이거 우리가 이거
13: 제목만 봐도 이상해요. 섹션 뭐 이런 거 나오고
5: 눈에 하면서 왜 얘는 저기 막 가슴골을 드러내고 있고 자극적이야.
12: 영상보다 그림이 더 자극적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그려지고
5: 그냥 애들 딱 눌러보게 만들어놨네. 10대 아이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게 뜬다는 거 너무 야해요.
12: 어 맞아요.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5: 허리는 개미 허리예요.
12: 맞아요. 부럽죠. 어 하지만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5: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몸매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만화 속 세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
14: 아이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아 근데 진짜 야 자, 이거를 좀 예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4: 사실 아까 이제 뭐 네. 친구 그리고 굉장히 뭐 그냥 아무런 단어도 아니어서 그냥 네. 교복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막 그런 영상이
0: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네. 평범한 단어를 넣어도 굉장히 성적인 부분으로만 치중해서 보여준대요.
3: 왜 그런 거예요?
0: 특히 이미지 그래야 많이 보니까.
1: 포토는 그래도 이제 걸러졌지만 유튜브나 혹은 뭐 이제 동영상 사이트는 이제 그마저도 걸러지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거기에 검색어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해시태그를 넣다 보니까 네. 평범한 단어들도 거의 껴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걸 검색하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진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지연 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불길하다, 불길해.
3: 뭐요? 연애.
15: 연애.
3: 연애.
15: 아이고, 너무 불길해.
3: 연애, 그러니까. 왠지 연애 하면 강력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15: 이거.
3: 연애. 자, 해보십시오.
2: 아, 검색.
3: 깜짝 놀랐네요. 쌤 씨 지금 연애를.
0: 요즘 10살이 연애하는 거.
2: 10살이 연애하는 거?
15: 네. 10살?
16: 저는 악기 들린 연애예요. 네. 연애 고수 남친이 말해주는 연애 고민 상담.
0: 저는 여기 시옷 파트너 대 남친. 오!
15: 그 뭐예요?
0: 내가 더 야한가?
4: 제가 볼 때는 원래 그거 주인분이 네.
15: 알아보는 네.
0: 그런 걸 많이 보셨을까요? 여사친 옷 벗기는 남친. 네? 여사친 옷 벗기는 남친.
3: 좀 자 그렇다면 우리 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네. 다음번에 우리 정규 씨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15: 남친. 이거 위험할 것 같아.
3: 남친 해봅시다. 남친.
15: 불안해.
4: 자, 남친 한번 가볼까요?
1: 연애 초반 남친과 첫 외박.
4: 저 이런 거 있어요. 전 남친 100% 연락 오는 법.
3: 저한테 한번 좀 그거 알려봐주세요.
4: 공유해드릴게요, 이따가. 예.
3: 자, 이번에는 강해요. 여자 한번 가봅시다.
4: 와, 근데 진짜 그냥 치자마자 자극적이 나온다.
15: 뭐냐면은 네.
4: 썸네일 자체가 그 남자 손이 여자 이제 가슴을 딱 대고 있는. 근데 이게 이미 조회수가 2,500.
2: 정말 이거 측의 주인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5: 왜요?
2: 아니 검색 안 했는데 연관섬으로 떠는 게 여자 빵귀, 여자 설사. 이거 검색했던 기록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시크릿 모드라고 사실 그거를 다 관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4: 여친이 생리할 때 사랑받는 방법.
15: 그만해.
4: 지금 제가 염려 한가득이야 지금.
3: 한가득이죠. 근데 좀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긴 하네요. 다 좀 검색을 해보신 네. 후에 소감이 어떠세요?
15: 처참해요. 처참하고.
3: 지현 씨는 어떤 게 제일 속상했어요?
15: 아 너무 정보를 왜.

0: 검색할 수도 있는 단어들인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막 위에 다
1: 섞여있죠.
0: 올라와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막
2: 저는 보면서 그냥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니까 성이 원래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데 너무 다 상품화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누군가와 또 그거를 또 소비하는 또 소비자와, 이게 참 안타깝다. 네,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 유튜브란 플랫폼에 이게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올라가 보니까 그거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 자극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2: 맞아요.
3: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1: 그렇죠.
3: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2: 네.
3: 갈 길이 굉장히 깜깜해요.
2: 맞아요.
1: 진짜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받아들이게 또 건전하게 보게 할 것인가 정말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0: 맞아요.
1: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0: 맞아요.
1: 현실입니다.
0: 네. 저는 애들이 스마트폰 볼때 소리를 이제 크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리만 듣고 이제 이상한 거안 보는구나 이제 안심했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어떻게 직접 같이 봐야 되나요? 근데 엄마도 바쁘잖아요.
4: 그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가 처음으로 그 포르노 영상을 본게 노출된 거죠. 그게 유치원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래갖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1: 진짜 저도 최대한 진짜 늦게 주는 게 가장
4: 맞아요.
1: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가 그 핸드폰을 안볼수 있도록 뭐 같이 대화하는 시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2: 맞아요.
1: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밌으니까.
3: 네, 우리 애들 쇼츠 되게 좋아하잖아요.
2: 네.
3: 들어가 봤는데 막을 수도 없어, 아예. 저는 쇼츠라도 좀 막자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4: 이 스마트폰 사용은 아까 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가능한 한 늦게 주는 게 좋아요. 청소년 소아정신과 학회에서 정한 이제 스마트폰 요때쯤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나마. 그게 13.3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부모들은 평균 한 9.4세에 주고 있고 더 일찍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2: 맞아요.
4: 이제 영국하고 호주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만 13살까지는 스마트폰 부모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애가 너무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뺏는 걸로. 그래서 아이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만 16살 이전에는 SNS 계정 못 만든다. 저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2: 진짜.
4: 너무.
5: WHO 같은 이제 어떤 기구에서 권장한 내용들을 보면 만 2세 미만은 절대 영상 노출 금지, 5세까지도 1시간 미만 정도의 노출인데 그것도 부모의 지도 감독 하에 단독은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스마트폰 조절 자체가 좀잘안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고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정서 조절을 의지하고 있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의 생활이나 대화 단절이 있고 수면이나 신체 활동들 같은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한 후 1년 정도 후부터는 우울, 불안, 또래 관계 문제, 분노 조절의 어려움, 뭐 신체 건강,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가 그때부터 줄줄줄줄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수님 말처럼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는 때까지는 버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 저는 또저 스스로를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때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 뭐 아까 뭐 넘어졌나 이거 체크하려고 CCTV 이렇게 돌려보는데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바쁘는데 아기가 저랑 놀아달라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막 냐옹 이러면서 야옹 장난을 치는 거야. 나 데리고 와. 내가 넌 고양이가 아니지? 그래 고양이가 아니야. 그래 엘리야.
2: 웃겼다.
1: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인지라는 순간 계속 내려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4: 지혜 씨는 참 현명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금방 또 깨닫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후회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고 부모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누워갖고 막 릴스 보면서 너는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아이는 이거

0: 쪽에서 약간 여자 캐릭터 뭐 이제 약간 그런 선정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1: 네. 성인물들에는 사실 게임도 사실 폭넓게 보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성의 몸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여자 캐릭터들이 의존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후출당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죠.
2: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속 캐릭터를 AI에게 부탁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자, 보시면서 혹시 느끼는 거 없나요?
0: 다 벗었어.
2: 엄청나죠?
3: 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2: 현실적이에요?
3: 네.
4: 허리가 너무 개미하게.
5: 일단 남자 그거 이거 만들었을 때 나를 보고 마는 것 같고.
2: 아, 그래요?
5: 아, 잠깐만. 눈을 조금 씻어.
2: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봐요.
5: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고. 근데 솔직히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2: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5: 아, 저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2: 그래요? 아, 이런 사람하고.
5: 아, 괜찮았지? 괜찮았지?
4: 근데 예전에는 갑옷을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잖아요.
3: 네. 아, 맞다.
4: 근데 얘는 중요한 데는 다 노출하고 있어요.
2: 중요한 건 다 노출한 거지. 진짜 이런 게임 속에 선정적인 캐릭터들이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4: 네. 게임의 특성상 성적 이미지가 이제 보상이나 왜 승리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을 주체적인 어떤 인격체가 아닌 왜 획득해야 되는 전리품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흐릴 수도 있는 거죠.
2: 근데 이렇게 보니까
5: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게
5: 계속 보니
2: 6년을 왜 이렇게 오래 봐요?
3: 뭐 이렇게 좋은 거야 대체?
2: 솔직히
5: 가져가세요.
2: 아,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네,
3: 지금 액정 보는 것 같아.
2: 내가 요거는 내가 쌤씨 주고 이건 내가 가져가. 어쩔 수 없어요. 네.
5: 아니 근데 계속 보게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디 붙은 사람 한 명도 없었고.
4: 그럼요. 우리 때는 이렇게 좀 야한 수영복 같은 것도 입고 못 나왔어요.
3: 그렇죠.
4: 그리고 그런 춤을 추면 당장 방송심의에 걸렸거든요.
2: 저희 때는요, 그 제가 활동할 때 배꼽 노출했다고 여기다 앞에다 천을 이렇게 해서 대서 나갔어요.
0: 머리 염색기도 검은색 스프레이 뿌렸어요. 염색도 안 됐어요.
5: G.O.D. 그 박준영 형. 그때 금발머리였다가 갑자기 방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뿌려가지고. 근데 춤추다가 땀 나니까 이거 쭉 이렇게 내려가 장난이더라고요.
0: 진짜. 어쨌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콘텐츠를 볼 때 가정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1: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식사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보기 금지.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야간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한계 시간을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8시 이후에는 반납한다. 개방된 장소에서 보도록 한다. 현질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 혹은 부모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날에만 현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는 부모도 함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절대 자유를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너 주말에 숙제 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해. 이런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나들이 운동, 친구 만나는 이런 건전한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자유를 많이 주거나 하면 안 된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보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2: 자, 성인 콘텐츠를 봤으니 이걸 혼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6: 휴대폰 보다가 너 친구가 보낸 링크를 봤어.
7: 아, 그거?
6: 엄마는 그거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너도 당황했을 것 같아.
7: 친구가 보내서 본 거야. 내가 찾은 건 아니야.
6: 어떤 상황이었어?
7: 단톡방에서 애들이 웃기다고 보내서 봤는데 다들 반응하니까 나만 안 보면 이상하잖아.
6: 근데 영상을 보고 왜 안 지웠어?
7: 그냥 놔뒀어. 애들도 다 봤는데 뭘 나한테만 뭐라고 해.
2: 자, 딸의 휴대폰에서 친구가 보낸 음란물 링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보낸 것 뿐이다 라고 회피를 했는데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영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아, 저...

0: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할 것 같고, 일단, 뭐, 핸드폰을 그냥, 뭐, 폴더폰을 바꿔야 되나? 정말,
1: 일차적으로 핸드폰을
0: 이제라도,
1: 바꿔야 일단. 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실제 저는 저런 상담을 꽤 많이 받아요. 예, 그런 왜 단톡방에 친구가 보낸 문자 혹은 영상 때문에 이제 엄마가 몰래 들어가서 봤다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거를 붕괴되고 그리고 안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애들한테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이게 포르노인 경우, 고위험 영상물인 경우에는 내가 유포하지 않았어도 내가 보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가 돼요.
0: 네. 맞네, 맞네.
2: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 영상을 지금 네가 보는 게 좋지 않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이 영상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건 난 좀 불편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만약 너를 좀 따돌리거나 너 정말 웃긴다,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면 그 관계 한번 생각해봐. 그 친구들이 너한테 정말 좋은 친구인지라는 얘기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나온 영상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본다는 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고 찍혔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영상이 돌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너라면 어떻겠어? 이거 그런 얘기를 아이랑 좀 초등학교 9학년 아이면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 자,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부모가 이제 제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3: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 잠도 못 자고 무슨 일 있니?
4: 전에 이상한 영상 본 것 때문에요.
3: 이상한 영상?
4: 표현하긴 힘들어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게임하다가 옆에 뜬 광고 영상 같은데 그 광고를 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3: 자꾸 생각나서 힘든 거야?
4: 자꾸 생각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괴로워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1: 아, 이번 내용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장면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데 또 엄마한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연
5: 그러니까요.
1: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5: 맞아요. 이제 저런 이제 영상을 접해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은 아, 그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고생은 하잖아요.
5: 문제는 실제로는
1: 하지 말라고 고생은 하요.
5: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이 더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잊어버려라는 말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활로 돌아가는 걸 먼저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놀이, 운동, 수면, 식사, 가족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주 이상 그리고 생활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이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2: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쇼크받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어른의 몸을 보면서 자꾸 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영상 더 씌우기를 좀 권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코미디 영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여주면 이렇게 영상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도 이제 내가 아주 건강하고 성능이 좋아서 그게 잘 안 잊혀지나 봐. 근데 이제 곧 잊혀질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글라운딩 훈련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5, 4, 3, 2,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다섯 개 찾아봐. 그럼 아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찾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리는 소리 네 개만 찾아봐. 그럼 또 이렇게 눈 감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뭐 만져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냄새 두 개, 맛 한 개 이렇게 차례차례 해보면 아이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와서 딴 데 신경을 쓰는 거죠.
1: 훈련에서 훈련이군요.
2: 이렇게 좀 집중해보게 하는 것도 좀 그 영상을 덮어 씌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6: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해 콘텐츠 보고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알았네요.
7: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철저한 차단도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아요.
2: 언론사하고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그 정부기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어떤 게 유해 콘텐츠고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고 SNS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감춰야 되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5: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보호 앱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시스템 시간 뭐 돌리고 뭐 VPN 우회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부모 승인 같은 거 필수로 해두고 새로운 또 무슨 다른 이제 관리자 앱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해요. 숨바꼭질 한번 숨은 곳에 거기에 다시 숨지 않아요, 애들이. 네. 더 깊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도 도망가고 부모도 쫓아가고 이런 숨바꼭질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 두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6: 이렇게 핸드폰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목숨에 그냥 어디서 중고시장에.
1: 그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딱 오늘따 와닿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엄청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만큼 정말 아이들 맞아요. 키운다는 게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동네가 맞아요.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5: 지속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1: 자,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우리가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수위 콘텐츠를 접하면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왜 외상후장애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주게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 대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게 가끔씩 엄마가 그냥 쿨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요새 뭐 그런 영상 보니 내지는
7: 툭툭
2: 예 툭툭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해주거나 나온 책들이 요즘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교수님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툭 던지려면 그간에 계속 이 아이와의 그 커넥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아이와 아이컨택하고 이야기를 조금 스몰토크라도 나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툭 던졌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5: 네, 기술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 위험을 다 맡기는, 개인적으로 맡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입법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부모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교육이 사실 굉장히 가장 저는 강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자, 오늘은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에 대해서 함께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디지털 세상은 결국 아이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넓고 거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아이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부모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테리야, 문 열어.
8: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9: 냉장고를 개방해 놓겠다.
8: 명분을 만든 거야.
1: 명분이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9: 멀어져 있네요.
10: 공간이 그렇죠.
9: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요.
11: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어.
12: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잖아. 아,
13: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뭐 할 거냐.
2: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5: 한 4년 정도 폐암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10: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0: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3: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4: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3: 10억이요?

0: 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쁜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4: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혼자 보고 죽어서 무운이 없다 했어요. 숨을 모시니까 무흡이 있다고. 그래서 내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5: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6: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1: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1: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이게 MOF.
3: 이게요?
1: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1: 네네.
4: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1: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게.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좀 주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2: Our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오늘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누르셨어요.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1: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2: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10억만 주시면.
1: 10억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쁘다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나 괜찮아.
3: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명작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아,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상위 포식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아,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카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하고 그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레이첼 카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좀안 좋은 반항, 저항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 정부가 DDT를 아예 금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년도에 나왔는데, 72년도에 미국 정부가 DDT를 금지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대단한 책도 1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첼 카슨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수많은 레이첼 카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몇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몸에 DDT가 들어가면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토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말이에요.
1: 알죠?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몽매한 인간이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 연무기. 가열 연막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차로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에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많이 마셔라. 니페를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없어.
0: 가서 많이 마시고 와라라고 해서 동네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영화
0: 되게
1: 주인공
0: 드라마틱하고
1: 되고 약간
0: 너무 재밌어요.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 잃어버린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연막 가열 연막기에 아, 네. DDT가 금지됐대요. 아. 제가 태어났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가시거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그런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1: 아, 네.
0: 뭐
1: 바다에 버려진 거나
0: 중금속, 납, 카툰 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 DDT의 이 누적, 생태계 상위 그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된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근데 DDT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참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네.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든가 막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 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포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에 있어. 그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네.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0: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적은 거예요.
1: 네.
0: 수기와 닮아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막 키게 들었었어요.
1: 네.
0: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1: 그렇죠.
0: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근데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1: 아.
0: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1: 오래된...
0: 벌써 몇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거죠.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이건 대단한
1: 이거는,
0: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 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0: 1845년부터
1: 네.
0: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1: 네.
0: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1: 아.
0: 부동산 민중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와,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1: 네.
0: 해야 되잖아요. 혼자
1: 네.
0: 땅을 팝니다. 땅 파기 힘들잖아요.
1: 네.
0: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1: 네.
0: 월등숙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 안 파봤지? 집 안 줘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 좀 파자.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 안 줬어요.
1: 네.
0: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 집을 하나 내놨대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널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널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곳저곳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판지하고를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 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1: 못 들어가네요.
0: 집이에요.
1: 네.
0: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 집의 제작 비용이 총 28달러, 12.5센트래요.
1: 28달러.
0: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1: 예.
0: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시크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2: 네. 네.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거름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0: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네.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어도 그렇죠. 땅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베어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구치소 행위에 따르시기 말해서 너면 산에 가서 그렇게 그렇죠. 막 채취하고 그러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아.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 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오. 나름 괜찮은 생활을 네.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네.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행복 속에서 사는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3: 그렇죠.
0: 그렇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어떤 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원 같기도 해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거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월든이에요. 건축 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네.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맞아요.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0: 희생하신 분들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에 이분들이 도시에 살 때 미국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생활비를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 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사탕과 그런 시럽이거든요. 메이플 시럽. 여기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를 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니어링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문명사회를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쫓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거는 이런 거래요. 복잡함이 있대요. 있죠?
1: 네.
0: 긴장감이 있대요.
1: 있죠?
0: 있죠?
1: 네.
0: 압박이 있대요.
1: 당연하죠.
0: 있죠. 많은 생활비가
1: 들죠.
0: 들죠. 이거를 이 속에서는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없고 정신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럼 방문객도 들어와 해갖고서는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산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데 막 애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의 장수 만화가 갖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되는데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그런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1: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지금
1: 다,
0: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좋죠.
1: 맞아요.
0: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 진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1: 네.
0: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네.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1: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지금 우리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 잘 해줘야 또 현우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0: 맞아요.
1: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1: 네.
0: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걸 준비해 볼게요.
1: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0: 분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어,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0: 아, 좋습니다. 위에를 노리죠! 노리죠! 아~
1: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2: 나쁜 꿈으로 문드는 새벽 5시

0: 네,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수도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나 괜찮아.
3: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1: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2: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4: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4: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네. 아, 이게 MOF.
3: 이게요?
4: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3: 네네.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4: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네, 맞습니다.
3: 아, 네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4: 네네.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용기 같은 예쁜 거 사가지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혈관을 막는 주범,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물질은 안에 남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등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665년의 일이지만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929년의 일이긴 합니다. 1939년 노르웨이의 칼 뮬러 내과 교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당시에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들 17개 가족에서 76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보고됐던 황색 종증입니다. 영어로는 잔또마라고 부르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을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 아래에 쌓여서 노란색으로 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혹이고요. 이처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황색 종증이 관찰되고 심장질환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입니다. 프레밍엄 하프스터디 같이 수준 높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콜레스테롤 약은 1970년에나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생화학자 엔도 아키라는 1970년대에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도 박사는 페니실린처럼 혁신적인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곰팡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무려 6,000종이 넘는 곰팡이를 끈질기게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념 끝에 마침내 푸른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컴팩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로서는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실은 간에서 생성된다. 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컴팩틴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단계인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항생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컴팩틴 구조를 좀 바꿔서 더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지혈증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다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뜯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성분들을 쪼개서 봤더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하고 조금 다른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안 좋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서두에 콜레스테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온 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다 보니 피 안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같이 모아서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수송차를 통해서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로우 덴시티 지단백 라이포프로틴입니다. 이 이름처럼 덩어리가 크고 밀도가 낮고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든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에 무단 주차를 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이덴스티 라이포프로틴인데요. 하이덴스티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조직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방향으로 작고 단단하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혈액 속에 남아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혈관 벽 안에서는 염증 반응, 상하 반응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고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너무 많은 기름 덩어리를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거품 세포가 되면서 점점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노란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죽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섬유화되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게 된 동맥경화는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협심증이고요. 이런 기름때가 뻥 터져서 혈관 안에 노출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는 LDL 누적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얼마나 높은 농도의 LDL에 노출되었는지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DL 수치가 125인 상태로 살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가 되는 나이가 40세,

되고요. 64세쯤 되면 5%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5는 미국인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64세는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나이입니다. 40세 미만의 심근경색은 1% 미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LDL이 200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에 도달하는 시점이 40세가 아니라 20세가 되고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120이 아니라 80 수준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가 되어서야 평균 심근경색 발생 연령인 5%에 도달하게 됩니다. 1%에 도달하는 시점도 40세가 아니라 64세로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적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더 일찍 콜레스테롤에 관심을 가지고 낮추자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제 삼겹살 먹지도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슬픈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간, 위장관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되고요. 불과 20%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수치가 썩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작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고요. 붉은 고기에 있는 기름기, 버터 튀김에 많은 이런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빵, 쿠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고기,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많이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식이습관, 생활습관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한 1, 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고,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에서 12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3, 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약물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약물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합니다.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 이상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다면적 효과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약제라는 점이 스타틴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근육통, 간 수치 상승, 당뇨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담즙산 속에 섞여있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스타틴보다 한참 뒤지기는 하는데요. 부작용이 워낙 적은 약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단일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아주고 에제티미브가 재활용을 막아주니까 이런 이 두 단계를 막아주는 효과 덕분에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제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LDL 수용체는 좋은 물질이고요. PCSK9은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이거든요. PCSK9 억제제는 나쁜 PCSK9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아직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널리 쓰이기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신약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상 지질 혈증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지난 고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도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약입니다. 안경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다시 흐릿해지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동안은 수치가 좋았다가 약을 중단하시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식단과 체중 감량 잘하셔서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시면 역시 의존성이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볼 수 있습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가능하고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경우에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제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좀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보조에 불과합니다. 이미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용량은 사실은 충분한 용량은 아니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의 수준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37 올라가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6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모든 음식을 차단한 금식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939년 기념비적인 칼 뮬러 박사의 연구 결과부터 곰팡이 속에서 찾아낸 스타틴, 그리고 최근의 첨단 치료제까지 인류가 콜레스테롤과 싸워온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혈관의 위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직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과 심장 건강, 소금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실종을 예방할 방법 알려드립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르신 인식표를 신청하세요. 코드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를 통해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식표는 목 뒤, 가슴 등 잘 보이는 위치에다 부착해 주세요. 다리미를 통해 부착하실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세요.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치매 체크 앱을 통하여 배회 감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치매 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1: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Mm-hmm.
0: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1: 네.
0: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1: 네.
0: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쵸. 무조건
0: 이게
1: 필요해요.
0: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1: 그쵸.
0: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쵸. 예.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하고
0: 편안하고.
1: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아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
0: 필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
1: 예.
0: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Two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2: My
1: Annie?
2: aunt.
1: Aunt!
2: 예스.
1: 오,
2: She had a
1: 오케이, 오케이.
2: baby 2 weeks ago.
1: 어머!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you want to,
2: Yep.
1: 그, 기프트.
2: Yes. Yeah.
1: 오!
2: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 그렇지. You
2: 14.
1: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no
2: No,
1: dead.
2: I'm not
1: 그렇지.
2: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2: 기저귀?
1: 웅아.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오, 오, 오.
2: 아, really?
1: How about?
2: Really?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2: Really?
1: Go
2: Diaper?
1: there. Okay.
2: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1: 아,
0: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거 사주다고
1: 그러니까요. 이게
0: 들었어요.
1: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0: I
1: 마음이 많이
0: know.
1: 아파졌어요.
0: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 어떤
0: 네.
1: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시니까.
0: Of course.
1: 네.
0: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1: 아기 정말
0: That's
1: 귀엽겠네요.
0: right.
1: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0: Yes.
1: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내
0: 예,
1: 이모가
0: 주어가 빠졌잖아요.
1: 그쵸? 이모가 아기를 헤드했다.
0: 아.
1: 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0: Okay.
1: 네.
0: AU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1: 예.
0: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1: 와우.
0: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1: 예.
0: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입모양을 더
1: 오.
0: 벌리기도 하는데,
1: aunt.
0: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1: 네.
0: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1: 삼촌은 앵클
0: 아,
1: 아니에요. 예.
0: 발목 아니군요.
1: 예.
0: 아하.
1: 헷갈리는데? 이거
0: 엉클.
1: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0: 아,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1: 아니군요.
0: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1: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0: 아쉽습니다.
1: 예.
0: Okay, so uncle, UNCLE
1: 씨군요.
0: 되겠고요.
1: 예.

0: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 네.
0: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1: 네.
0: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1: had.
0: aha,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1: 오?
0: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배달이잖아요.
0: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1: 배달
0: something
1: 되는
0: like that
1: 거예요.
0: 그런 느낌으로
1: 와.
0: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1: 예.
0: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1: Have a baby를
0: Have a
1: 그냥.
0: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1: 네.
0: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1: Two weeks ago.
0: Two weeks ago.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1: 지금이요.
0: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란
1: 네.
0: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죠,
0: 6개월
1: 그죠.
0: 전이잖아요.
1: 예.
0: So, 나는 졸업했다.
1: I graduated
0: 6개월 전에?
1: six months ago.
0: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이륙?
0: 이륙하다? 팍 뜨는 건데요.
1: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0: 뭐게?
1: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0: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1: 그쵸.
0: 랜드는?
1: 이륙. 아, 디파처. 아,
0: 안,
1: 그 출발인데요.
0: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1: 아, 테이크오프.
0: Yes.
1: 아.
0: 자, 그 비행기는
1: 네.
0: 30분 전에 이륙했어. The plane.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1: I graduated 6 month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알아듣고서
1: 네.
0: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이렇게.
1: 어허, 역시.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0: Okay.
1: 예.
0: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오케이, okay, 정답.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거지
1: 네.
0: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1: 네.
0: Get someone something 둘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1: Buy her something.
0: 네. 처음이니까 B를
1: B.
0: 그렇죠.
1: Yes.
0: 그래서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1: 예.
0: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1: 예.
0: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쵸?
0: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식의 yes.
1: 귀엽게.
0: So 어쩌고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소문이지? 그렇지? 네, 이 정도
1: 아하.
0: 느낌이 될수 있겠죠.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아.
0: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0: 가고 싶지?
1: 네.
0: 그렇지? 응?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응?
0: 확인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팩트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쵸.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네, 뭐한
1: 오.
0: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그쵸.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그쵸?
1: 그러니까요.
0: 원초고에서.
1: 예. 익숙해요.
0: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1: Yay!
0: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0: I have no
1: 나는
0: idea.
1: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캐주얼.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1: 네, 다
0: 모르겠다라는 느낌.
1: 틀리네요.
0: 네.
1: 네.
0: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이제
1: 네.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안 오는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요?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idea.
0: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1: We
0: 나오는
1: don't
0: 건데,
1: know
0: which is
1: 하려고
0: fine.
1: 그랬어요. 예.
0: 괜찮아요.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R
1: 오케이.
0: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이런
1: 네.
0: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래서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 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쵸.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no idea. Have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Oh. Have no. 했었나요?
0: 이거는 아마 한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 오.
0: 실마리?
1: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쵸.
0: She has no clue. I have no clue.
1: Yep.
0: Right?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1: Yeah. Yo,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1: 그쵸?
0: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0: 직역 버전 맞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아기 기저귀 쓸 때 본 적이 있거든요. 네.
0: 이 단어도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0: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1: 예.
0: You want
1: I want.
0: It? Okay.
1: Yeah.
0: Starts with D.
1: D? 좀 P 생각했는데요. D예요?
0: P로 뭐 어떤 단어가 있죠?
1: P 있지 않아요?
0: Yeah.
1: P로 한번 해볼게요. P-pad. 이것도 맞죠?
0: 아니요.
1: 왜요?
0: 자, 뭐가 있을까요?
1: P가 쉬잖아요.
0: 다. 다. 다.
1: 다?
0: 보여드리면 you'll see what I'm saying.
1: 아, 그래요?
0: 예. Yeah.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정답은요? You know.
1: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요.
0: 오늘 수치스러울만 해요. 네. 이거 마흔이 나왔죠? 여러분들. Yeah.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yeah.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1: Diapers.
0: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1: Oh.
0: Diaper. Okay.
1: Diaper.
0: 그래서 너무 억지로 diaper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
0: Okay.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1: Diaper.
0: 이거 잘 보세요.
1: 네.
0: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0: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잘못되다라는 뜻이에요.
1: 잘못됐네.
0: 잘못되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1: go wrong.
0: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1: 뭔가 잘못됐다.
0: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 Yeah.
0: Hey, something went wrong.
1: Something went wrong.
0: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1: 네.
0: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소하면
1: 예.
0: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1: 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1: 네.
0: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1: 예.
0: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1: 다 무난하게 묻어나죠.
0: 무난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1: 예.
0: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없어.
1: Yeah.
0: 쭉 가면 돼요.
1: Yeah.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굉장히 긴장을 yeah. 하시네요.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네.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 이라고 네.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0: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 수 없다. 얘를 얘와 함께라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So,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ayu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Mayu Travel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그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 You can go wrong with Mayu Travel.
0: There you go.
1: Yeah.
0: 그냥 뒤에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1: 좋네요.
0: 네. Okay?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1: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0: 거기 진짜 여기 엄청 저렴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금시 초문이에요가지고.
0: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해외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요.
1: 아.
0: 네. 대신 저렴합니다.
1: 그래서 자, 그랬군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1: Those?
0: 써주세요.
1: Diapers.
0: Yeah. Let's see. Let's see. 정답 맞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1: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1: 네.
0: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예.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1: 네.
0: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1: She's your wife, right?
0: Yes.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1: 외워야지. 꼭 외울
0: you
1: 거예요.
0: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1: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s. 자, 한번.

0: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Oh, congratulations.
4: Thank you.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4: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4: Oh, really? Mm-hmm. Diapers?
3: Over there.
4: Oh, thank you.
3: Yeah.
0: Great job, you guys. Oh.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should have bought a car.
0: Bought the car, right?
3: The car.
0: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3: Yes.
0: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3: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3: 아유.
0: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3: 너무 제 얘기 같아서.
0: Yes.
3: 네.
0: 자, 오늘 배운 유명작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mm-hmm.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3: 아,
0: 그래서 아,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Mm-hmm.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은 더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1인분에 2000에서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찹, 드레싱, 심지어 달콤한 베이커리류에도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설탕과 함께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혈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섭취 제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은 장수한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국가별 소금 섭취량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소금 섭취량이 적은 나라이고 붉은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섭취량이 많아서 6g 정도 섭취하고요. 한국과 일본, 탑 몇 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당히 높아서 하루 한 5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2g인데 그거의 2.5배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고혈압 유병률도 낮고 수명도 긴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늘어놓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조절 상황은 일본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수치로는 더 좋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성향과 의료 정책,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 등이 같이 상호작용한 결과죠. 일본의 수명이 길지만 이제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인 기대 수명은 84.8세, 한국인은 84.4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명이 긴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는 채소와 등푸른 생선 섭취가 많은 식습관입니다. 비만 유병률이 낮은 점,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테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한몫할 겁니다. 아마 일본이 염분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면 고혈압 조절률도 더 좋아질 거고요. 수명도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나트륨과 소금, 염분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과 염분은 같은 이야기고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이 되고요. 소금 5g이 어느 정도냐면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동안 이 한 숟가락 분량의 소금만 섭취하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입니다. 나트륨과 염분 개념이 자꾸 혼동되어서 사용돼서 2g인지 5g인지 헷갈려서 최근에는 나트륨 양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g 미만입니다. 한국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경에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8g, 거의 5g에 가까웠었죠. 소금으로는 무려 12g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당국의 노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많이 줄어서 최근에 3g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여전히 권장량의 1.5배를 먹고 있는 거긴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섭취량이 높은 걸로 기록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국 가서 음식 먹으면 그렇게 짠데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식단의 특성상 숨겨진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간 나트륨 양이 1g에서 2g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g인데 김치찌개만 드셔도 2g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에만 집중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가공식품들, 햄, 라면, 그 외에도 식빵, 시리얼에도 의외로 나트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음식의 풍미와 이제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을 좀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금에 민감한 걸까요? WHO 발표를 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89만 명의 사망이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을 상승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위암, 비만, 골다공증, 어지럼증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만성 콩팥질환 일으키는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비감염성 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조치입니다. WHO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1달러를 투자하면 12달러만큼의 국민 건강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12배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고요. 진화 과정을 돌이켜봐도 생물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나트륨이 우리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계속해서 염분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소금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인류는 고기나 물고기 등 자연적인 섭취를 통해서만 염분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나트륨 양은 아마 하루 2g을 넘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렵 채집인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에스키모 같은 일부 부족들에서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g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더 힘들었습니다. 식단이 고기가 줄어들고 곡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전매제도를 통해서 소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소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4만 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래로 수억 년 동안 부족했던 염분이 최근 50년 사이에 갑자기 풍족해진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몸은 부족한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아직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RAS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이름이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소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환경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가둬놓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소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과도한 나트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체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염분은 그 자체로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게 되면 혈관은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축기 혈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했던 메커니즘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질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대쉬 연구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대쉬 연구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였었는데요. 연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 두 달 동안이나 매일 3끼 식사를 계속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송된 음식만 드세요라고 했던 연구였었고요. 식단과 소금 섭취량을 철저하게 통제했었던 연구였었습니다. 대조군은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을 제공하고 연구 대상군은 대쉬 식단으로 채소, 유제품, 견과류가 풍부하고 여러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섭취에 따라서 또 세 군이 있었는데요. 고염분, 중간염분, 저염분 세 단계로 나눠서 혈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염분군은 하루 3.5g, 중간염분군은 하루 2.3g, 저염분군은 하루 1.2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음식을 제공했고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저는 해외에 다녀오면 꼭 김치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혀로 느껴지는 짠맛만 경계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1인분 먹게 되면 나트륨이 약 1900에서 2000mg 포함되어 있어서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울 정도로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연분에서 중간연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혈압은 약 2mm 먹줄이 감소하고요. 중간연분에서 저연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혈압이 약 4.6mm 먹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말하는 고연분이 2023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에 해당한다는 점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WHO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2g 미만으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시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저염식과 건강한 식단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나트륨 섭취량 조건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대시 식단을 제공하게 되면 혈압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금만 줄이는 걸 넘어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등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압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적은 노력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약물 치료 전에 생활 습관 개선의 첫 번째 항목으로 소금 섭취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짜게 먹었더니 몸이 더 편해졌다. 싱겁게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염분 민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반응의 차이가 있고 이걸 과학적으로 염분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염분 민감성은 짠 음식, 고염분 식사를 했을 때 콩팥에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전체 성인의 한 25에서 30%가량이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에서 5, 60%가량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염분 민감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여도 혈압 강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염분 민감성이 높고 동아시아인들도 다른 인종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염분 민감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염분 민감성이 낮으니까 짜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염분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먹었더니 몸이 개운해졌다는 내용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라스 시스템, 이 시스템은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악착같이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지 많이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거나 나트륨 섭취가 과한 경우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폐에 물이 찬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접하고요. 이렇게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약이 아니라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건강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짠 물을 드시면 삼투압 때문에 장세포에서 염분을 빨아들이고 장내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운동이 활성화돼서 배변에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삼투압을 높여서 배변을 도와주는 변비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다른 건강에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위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소금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소금물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금물을 통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짠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비정제 소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런 비정제 소금도 결국 95%는 그냥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나머지 5% 미만의 성분으로 극소량의 미네랄이 일부 들어있지만 건강에 좋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서 이런 정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짜게 먹는 식

식사습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식습관 외에 더 다양한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식단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2: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3: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오직 발 감각으로만 빚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누룩.
1: 옛날에도 지금이나 옛날에도
0: 500년을 이어온 족타식 누룩이라죠. 잘 빚어진 반죽은 발효와 숙성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꽃을 피웁니다.
2: 이런 누룩은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0: 500년이 넘도록 전통을 지키며 술을 빚어온 술도가.
3: 발효의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
0: 그 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인 특별한 막걸리 한 잔 맛보실래요? 태백산맥 남쪽 끝자락에 있는 부산 금정산.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금정산성을 축조했는데 동원된 인부들에게서 입소문을 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있답니다. 금정산 해발 400m 분지에 있는 산성마을, 이곳이 바로 소문의 근원지. 그때부터 남다른 풍미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술이 여기 있다죠.
4: 안녕하세요.
2: 육도짜리.
4: 안녕하세요.
2: 예,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4: 막걸리 사러 오셨어요?
2: 예.
5: 식당 아시겠다. 네.
6: 가게에서 왔습니다.
5: 네, 가게에서 네. 식당 나고.
2: 여기서는 지금 산성 막걸리 가면 거의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5: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2: 그거 봐라, 줘봐.
6: 건드려주세요.
2: 해 줘봐라.
0: 소문 듣고 왔다니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4: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2: 거다. 네. 그래서 안 맛을 보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3: 누룩 향이 확 나는
2: 거죠.
3: 네네.
2: 그걸 직접 그 뭡니까? 여기서 만들고 그 만드는 누룩을 가지고 막걸리를 담는다 아닙니까?
5: 예, 우리 술 자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민속주 1호로 이제 해준 그런 막걸리입니다. 대통령령 9444호죠.
4: 다른 지역의 밀주들은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5: 안 났죠. 예.
4: 유일한 막걸리만.
5: 예.
0: 오랜 내공 자랑하던 술도가는 대통령의 민속주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시사철 술 익는 향기가 담장을 넘는 곳. 술도가의 하루는 이것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2: 자, 이제 시작하여.
5: 다 경력들이 이 고단에서 다 한 50년 이상씩 큰 누룩을 빚으신 분들이라서 프로 중에 프로들.
4: 어머니는 누룩 만드신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1: 내가 나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4: 어머니는 얼마나?
1: 저도 모르겠어요. 저 남자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들었나 몇 년 됐나
7: 제가 말씀드릴게요.
4: 네.
7: 지금 누룩 담고 계시는 분은
4: 네.
7: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셨고 지금 발 따듬고 계시는 분은 22살에 시집을 와가 그때부터 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1: 건강 일전부 주세요. 우리가 힘이 되는 몸부가
0: 평생 누룩을 빚어온 산성마을 어르신들.
8: 젊은 남자 하나 쓰셔야 되겠는데.
7: 하나, 둘.
1: 총각이 올랑겨. 어이구, 조금.
0: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만둘 수는 없답니다. 이곳에선 잘 빻은 통밀로 누룩을 빚습니다.
7: 이게 지금 밀이거든요. 밀을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0: 반죽은 너무 질어도 너무 돼도 안 된답니다. 치우침 없이 딱 알맞게 하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
1: 옛날에는 연탄이나 무엇이나 불로 떼가지고 엿밥도 살기가 힘이 들었어. 그래도 어떤 데는 저렇게 보면 그럴 때가 재밌다 싶으자.
0: 반죽이 준비되면 작업화로 갈아 신고 면 보자기에 반죽을 싼 뒤 발로 꾹꾹 밟아 누룩을 빚는 겁니다.
9: 네. 어머니 이렇게 발로 밟아야 좋은 게 있나요?
1: 발로 밟으면 네. 다시 가지고 곰팡이가 네. 잘 패.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 밟겠는데 그죠?
0: 발로 밟아 빚는 족타식 누룩은 500년을 이어온 산성마을 술도가 맛의 비결.
9: 어머니 어지러우시겠어요?
1: 안 어지러워. 처음 하면 어지럽지만 뭐. 어지럽지 다리가 아프지.
0: 누룩 하나에 수십 번 발길이 닿아야 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지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건 그런 거겠죠.
1: 엄마야, 뭘 먹는 걸 다 찍으려고 일하나? 와이프 자꾸. 자꾸 찍어 사서 머리 아프네.
0: 아무리 힘겨워도 우직하게 옛 방식 그대로 누룩을 밟습니다. 빚은 반죽은 누룩방으로 향합니다.
7: 그래서 10일에서 15일 동안 여기서 발효를 시켜서 햇빛에 2-3일 말려서 건조실에 한 달 정도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요.
0: 이곳에서 누룩 반죽을 매주처럼 발효시키는데요. 깊은 술맛을 내기 위한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죠. 누룩 곰팡이가 잘 번식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10: 더우시죠?
4: 네, 엄청 더워요.
10: 저도 지금 그한 뭐 계속 땀이 쫙 맞았으니까 이렇게 해줘야만이 올바로 발효가 되죠. 여기 보면은 이 우리는 이게 노랗게 피고 하얗게 피고 누룩 꽃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이 마을에서 약 한 15대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런 누룩을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0: 누룩이 좋아야 술맛이 좋다고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린 듯 누룩 위엔 곰팡이 꽃이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사 대신 집마다 누룩을 빚어 살아온 마을. 15대째 가업을이 있는 유청길 씨도 유년 시절 누룩 나르는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11: 이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 술하는데 그 팔아먹기 위해서 밤새도록 구워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그렇게 내다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저희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뭐 학교 갈 때 가방 하나에 그냥 누룩 다 치고 다니세요. 예외 없이.
0: 평생을 누룩과 동고동락해온 산성마을 사람들. 가장 중요한 누룩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막걸리 빚기에 나섰는데요. 이 집에선 술 만들 때 지하수를 쓴답니다.
10: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예요.
9: 막걸리를 만드는 이 물이 중요하죠.
10: 아,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 금정산성이라는 자체가 금정이라는 자체가 세금자의 우물정자예요. 그만큼 물이 그 깨끗하고 맑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그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올라오는.
0: 농부로 친다면 좋은 밭을 물려받은 셈이지요.
10: 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포도밥을 찍고
9: 네.
10: 하는 장소입니다.
12: 살을 그 밥이 죄송합니다. 살 이게 우리가 쌀 이게 안 되더라고. 그 살을 이제 물에 불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0: 배를 이어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유청길 씨에 이어. 아들 역시 자연스레 가업을 잇는 중이랍니다.
10: 아래 문까지 먹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재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12: 좋아요. 저도 예전에 잘 했는데 그냥 나이가 70대다 보니까 힘을 붙여요, 사실은. 네.
0: 아들 희수 씨는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온 유학파.
13: 힘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0: 유청길 씨가 대를 이어온 지도 36년. 밤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 더욱 또렷해지는 추억이 있답니다.
14: 옛날에는 고등학교, 우리 어머니들 이 가마솥 때 고등학교 듣고 나면 이 멍석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쫙 펼쳐놓으면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머니 몰래 가서 이제 훔쳐먹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배고프던 시절이요, 그때.
0: 술도가에 술밥으로 고픈 배를 채우던 시절. 그때부터 막걸리는 부모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힘들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14: 고등학교를 훌쩍 먹는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지금은. 그때는 왜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0: 잘 찐 고두밥은 한 김 식힌 후에 받아놓은 지하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데요.
14: 고두밥, 누룩, 물,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자연현상에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술이 되는 거죠.
0: 이제 필요한 건 부지런한 손길. 고두밥, 누룩, 물, 이 삼박자.

0: 잘 어우러지도록 정성껏 술을 저었습니다.
1: 많이 힘듭니다.
0: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는 막걸리.
2: 이거는 약 어느 정도 발효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처음에 보관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해. 이게 크게 술이 끓는 게 보이시죠? 네. 자연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0: 보글보글 발효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0: 이게 바로 술 익는 소리인가요?
1: 아, 그렇죠. 이제 술 익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처마에서 비가 많이 오지 뭐 콕콕콕 떨어지듯이 큰 식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 발효의 미학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
2: 누군가는 누룩을 기다림이 만들어낸 걸작이라 한다죠. 시간이 더할수록 그 맛과 향이 깊어지는 발효의 마법 때문일 겁니다. 보통 엿새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막걸리가 완성된다는데요. 오랜 시간의 맛.
1: 뭐. 굉장히 맛있어요.
3: 네, 독합니다. 네, 잘 익은 것 같아요.
1: 독합니다.
2: 잘 익은 막걸리가 또 한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곳, 전통 식초 항아리입니다.
1: 식초 냄새 벌써 나죠? 이게.
4: 네.
2: 식초 역시 긴 기다림의 결과물이라죠.
1: 냄새 확 나죠? 네. 예. 식초 냄새 확 날 거예요. 예. 이 식초가 은은하면서 달콤한 냄새 나자 막 소질러 않잖아요. 이게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맛이 나요. 한 두 달 정도 되면 식초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건 3년 이상 다 된 거예요.
2: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진다는 식초.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4: 소풍 나온 기분이겠어요.
5: 그렇죠. 매일 소풍입니다.
4: 매일 소풍이요?
1: 자, 점심밥이 도착했으니까 오늘은 쪼리개도 해보고.
2: 일한 뒤에는 늘 소풍처럼 함께 식사합니다.
5: 이건 저희들 부부에서 나오는 막걸리 식초입니다.
2: 각종 채소에 막걸리로 담근 식초를 넣고 무쳐내면 새콤달콤 입맛 도도는 산성마을표 생채가 됩니다.
1: 맞아. 소가 들어가면 우리 식초가 너무 약간 새콤달콤하지.
5: 이런 생채는 식초 조금 들어간 맛있어.
1: 맛있지. 되게 맛있어.
2: 거기에 막걸리 한 잔을 함께 고생한 어르신들과 나누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1: 아,
2: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이웃.
1: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 지켜지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이분들이 없으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저희들은 고문 같은 분들이에요.
5: 이 사장님은 또 우리 전통을 살려줘서 고맙고.
1: 참네. 고맙습니다. 눈물 나.
2: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 500년 막걸리 맛이 이어져 온 이유가 아닐까요?
6: 이게 얼굴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7: 아니야, 근데
6: 더 멋진데?
7: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어.
6: 옛날 선배 같더라.
7: 자,
6: 균형 잡히더라고. 됐다.
8: 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0: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구매할게요.
0: 예. AIA 생명.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2: 이동하실게요.
0: 네.
2: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3: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체지 보존 뜻한 가만 속박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예쁘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0: 식이네. 와.
1: 이야. 와! 와! 끝까지 간다! 와!
2: 하늘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다는 거대한 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3: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2: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1: 우와.
2: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3: 그 한동안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최종 목표는 7,130.

0: 가시기 많습니다.
1: 오를수록 깊어진다는 미지의 세계.
2: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 아!
1: 경이로운 알라이 패스로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 깊숙이 위치하며 전체 국토 면적의 90% 이상이 산악지형인 키르기스스탄. 평균 해발고도가 2,750m로 나라 전체가 산맥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태고의 신비를 품은 레닌봉으로 향하는 여정. 시작은 남부 오시입니다.

0: 키르기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술라이만투 성산이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3000년 전부터 실크로드 교통의 요충지로 타지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이곳 오시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하늘과 더 가까운 땅, 알라이로 가려고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남쪽 끝, 거대한 산들이 장벽처럼 솟아있는 그곳에 해발 7,134m 레닌봉이 있습니다.
0: 여정을 떠나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시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유목의 나라답게 흔한 정류점. 잠시 구경 좀 할까요?
1: 우와. 살라말레쿰. 이게 뭐예요? 소고기. 와, 지금 걸려 있는 것도 다 소예요?
2: 일단 바나나 있네. 계란 있네.
0: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고기가 주식입니다.
1: 와, 진짜 신선해 보입니다. 아, 아직 근육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와, 그 혹시 오시 오면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게 있다던데.
0: 사장님이 소문난 삼사 맛집을 소개해 주는데요. 현지인이 추천한다면 믿고 가야죠. 정육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규모도 큰데요. 다른 요리도 많은데 대부분이 삼사 손님입니다. 들을수록 궁금합니다. 이 거대한 화덕 안에 삼사가 있는 걸까요?
1: 엄청 큰데요? 오! 지금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뭔가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0: 아, 고소한 냄새. 빨리 열어보고 싶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밥할 때도 살짝 보면은 그 흔들릴 때 열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되게 궁금하다. 이거 언제 나와요? 아, 15분 동안. 이렇게 막 뜨끈뜨끈하게 안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0: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뭘 보여주신답니다.
1: 오, 여긴 또 뭔가요?
0: 삼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소고기와 양고기에 양파를 넣고 버무려 소를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래요.
3: 쓰레기만.
1: 아.
3: 바라데니 레프라다 올라미스 키라미스 하세요.
0: 밀가루 반죽만 하는 직원이 3명. 얇게 미는 모습이 익숙하죠.

0: 반죽이 되면 전담 직원이 소를 놓고 삼사를 빚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7초. 경력 15년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1: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0: 삼사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 유래해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과 여행자들을 통해 퍼졌다고 합니다.
1: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2: 쓰리! 와! 와!
0: 와! 마치 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처럼 큰 화덕 안에 삼사가 가득합니다. 와. 이 자체가 구경거리라 일부러 화덕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도 많다네요.
1: 그럼 이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구워내나요?
3: 뭔가면 그렇겠다. 화덕에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
0: 근데 자세히 보니 삼사의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1: 아, 이게 보면은 모양이 이거는 길쭉하고 네모나고 모양이 다 다른데.
4: 주부르체 우즈는 코이.
1: 갈비 삼사도 있고.
4: 오늘 주부르체 멍.
1: 소고기도 있고.
4: 모나오 토르부르체 아사르티.
1: 섞어서 있고.
0: 전통 흑가마 탄드르에서 구운 삼사는 일반 오븐에서 구운 것과 달리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가 더해져 중독성이 있다는데요. 얼른 그 맛을 보고 싶습니다.
1: 저도 배급받으러 왔습니다. 와, 갓 나온 삼사 맛별로 봐주십시오. 오호. 오.
0: 보통 성인 남성들도 많아야 두 개 먹는다는데 저는 세 가지 맛을 다 보려고 합니다.
1: 다른 거와 다르게 얘는 지금 이게 갈비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어요.
5: 우리가 딱고 라스메라. 이들이
0: 양갈비 삼사는 이 가게에서 최근에 개발했는데 입소문 나며 인기랍니다. 왠지 갈비처럼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앞다리가 하나인가? 아, 뒤집어서.
0: 오시의 삼사를 먹는 방법. 먼저 뒤집어서 빵을 반으로 갈라줍니다.
1: 와!
0: 와! 고기를 먼저 먹고 빵은 육즙에 찍어 적셔 먹습니다.
1: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구나.
6: Он очень горячий, стандard прям,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ушайте.
1: 자, 먹는 방법을 배웠으니 자, 이대로 뒤집어서 일단 뚜껑을 따고
0: 칼질부터 아주 신이 납니다.
1: 우와.
0: 와. 고기를 정말 아낌없이 주시네요. 보자마자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1: 벌써 이 소리부터 다르죠. 이 씹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와, 엄청 고소하고 부들부들하네요.
7: 마지막 하이라이트 양갈비가 남았습니다. 양갈비 이 지금 갈비뼈가 지금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1: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자, 오시의 삼사 이 양갈비. 오, 양갈비.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 안쪽까지 지금 갈비살이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이거 자꾸 뜯으라는 거죠? 오, 뚝 떨어졌네. 와. 화덕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서인지 하나도 질긴 맛이 없고 야들야들 쫀득쫀득 이 갈비의 그 맛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뚜껑도 뚜껑 찍어서
0: 차와 함께 마시면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한 궁합.

0: 배부른데 또 들어가네요. 큰일 났다.
1: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오시에서 파미르 하이웨이를 타고 레닌봉 트레킹의 출발점 사리모골 마을까지 갑니다. 시작을 알리는 시에르치크 패스입니다. 설산과 키르기스스탄 특유의 목가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뷰 명소이기도 합니다.
0: 오! 와! 어우, 쌀쌀해! 여기가 벌써 2389m! 조금 높아졌다고! 아니, 공기부터 다르네요. 확실히 이 쌀쌀하고 기온이 확 떨어진 것 같고. 1, 2, 3.
1: 가슴이 뻥 뚫리게 탁 뜬 시야. 파도가 물결치듯 밀려오는 산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0: 여기가 치르치크 전망대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서 지금 모든 설산을 사방으로 다 파노라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람 알라쿰. 네. 우! 우! 여기 봐. 우! 와, 진짜 미쳤다.
1: 묵묵하게 존재해온 시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0: 2400m 정도 올라와 있는데도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첩첩산 중이고 저 높은 데까지 제가 갈 수 있는 그 최고봉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1: 수많은 설산이 줄지어 솟아있는 알라이 산맥. 그 중에서도 트랜스 알라이 산맥은 7000m급 레닌봉을 품고 있습니다. 레닌봉은 오르는 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간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자연과 모험을 좋아하는 제게 딱 맞는 여행지죠.
0: 사리모골까지는 한 100km 정도 남았고 여기 앞에 탈드고개만 넘으면 드디어 레닌봉이 보인답니다.
1: 이쯤에서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0: 아무도 안 계십니까?
1: 예약을 못하고 찾아갔습니다.
0: 아, 여기... 게스트 하우스 맞죠?
2: 자기 하는 집들도 있어요.
0: 아, 다른 집으로? 하룻밤만 여기서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 여기서 버시고 많이 드시면 그때.
0: 아, 네. 유르트도 있고. 우와. 와, 여기 너무 이쁜데요?
1: 유목 생활의 필수인 키르기스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보주위입니다. 천장에 채광창이 있어 밝고 수십 개의 나무 지지대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끄떡 없답니다.
0: 저 처음 계신 거예요?
3: 볼롯볼롯볼롯.
0: 이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전통 유르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1: 여름이면 가축을 몰고 고산 초지로 올라가는 유목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0: 다녀오겠습니다.
1: 저도 잔치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0: 여기는 둘째 며느님, 셋째 며느님, 그리고 저는 네, 그냥 굴러온 며느님. 오늘 잔치가 있어서 큰 집에서 음식 장만을 한다고 해요.

0: 와, 이게 갓 튀겨서 지금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1: 뭐나 없어 까물다?
0: 네, 이 반죽을.
1: 순남 미술자 소화가 미술자 소화가.
0: 엄청 많이 하네요.
1: 더이 먹었다. 총 더이 먹었다.
2: 한천치를 할 거예요.
0: 와.
1: 아는 게 미제 예매다. 미래를 그저 미래를 위빌에 웃어 빠졌다. 도관 오르고만 웃어 떴다. 시라이와 작신 시르마 토이고 투게를 봤으나 어쩌 작신.
3: 게스트하우스 할머니의 큰아들이 딸을 처음 시집 보내게 됐답니다.
0: 어메!
3: 결혼식에 초대한 손님만 300명이라는데요?
0: 와, 이거 오늘 몇 개나 만들어야 돼요?
4: 문 사놓아요. 사놓아봤다. 무거운 거 엄청 사놓아봤다.
3: 그래서 사돈의 팔종까지 총동원됐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그 시집간다는 그 신부가 누구예요?
4: 나 없어.
0: 어? 여기? 와, 축하합니다. 우리 신부는 몇 살이에요?
4: 지루메키.
0: 지금 결혼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4: 미리 백설 미리 자만. 미리 그승에 총알 뭐가지 투수가 참게 내게 있는 명언보다 아주 많이 심해내 뭐.
3: 아버지 마음도 궁금한데요.
0: 따님 시집 보내는데 잔치 준비 잘 되고 계세요? 아버님 지금도 울고 계시는데요.
3: 마을 어르신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도축해 왔습니다. 말고기랍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말고기는 결혼식이나 잔치 때 먹는 귀한 음식인데요. 은근한 불에 6시간 정도 푹 삶아냅니다. 특히 귀한 부위는 따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5: 오늘 아트 가즈, 가즈 대포. 일개 그릇은 말라 가즈 갈다 주겠네.
3: 살코기와 지방 껍질이 적절히 섞여 있는 부위입니다. 이걸 내장에 넣어 소시지 주축을 만든답니다. 양념은 소금과 후추뿐. 유목민들이 오래 두고 먹었던 방식이라네요. 밀가루에 덮어 보관하면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잘라 먹을 수 있게 실로 먹기 좋게 나눠둡니다. 푹 삶은 말고기의 육수도 건강에 좋다고 여겨 마신답니다.
0: 야, 이 집 말을 푹 구워가지고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 맛있는데요? 저 갈비탕 같은 그런 맛인데요? 밥 말아 먹으면 좋겠다.
3: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결혼식은 총 3일. 첫째 날은 신부, 둘째 날은 신랑 집에서 잔치를 열고, 셋째 날 식장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6: 지금 유르트에서 자는 건 전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고 이 모든 게 다 양털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 양의 그 따뜻한 기운을 안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3: 행복은 전염되잖아요. 뜻밖의 변수를 만났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6: 안녕히 주무세요.
3: 결혼식 전날 밤 신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린 부부가 만들어갈 세상이 모난 곳 없이 둥글기를 바라봅니다.
0: 잘 주무셨어요? 에이.

0: 물 써도 돼 이거?
1: 수박 한번 넣어도 돼.
0: 에이, 오, 이게 한국의 지하수하고는 오 차가. 잠깐 됐는데 지금 손 빨개진 거 봐.
2: 오,
3: 긴 시간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왠지 신성하게도 느껴집니다.
0: 잠 다 깼다. 이 물 마셔도 돼요? 아, 뭔가 이 물에 저 만년설이 그대로 녹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또 다른데요?
1: 아.
2: 커피 정도 걸렸겠나?
3: 정수기 회사에서 필터를 설치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 정도라니 믿을만한 수질입니다.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결혼식 첫째 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하객이 몰려듭니다. 근데 준비해온 결혼 선물이 대부분 칼파 전통 모자입니다. 머리에 쓰는 조울룩은 신부용. 이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들 손님 맞이에 분주한데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0: 아니, 언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따님은 안 보여요? 신부는 어디 갔어요?
4: 그즘 게 제 기신에 이식을 기신에 타와 있는 것들. 얘 몇 기에 한 두 시간 있다. 나는 위드, 어느 위드.
0: 이렇게 손님들 많이 오시고 친지분들 많이 오시는데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야지.
4: 그런 거 있다.
5: 아, 오늘은 얼굴 안 보여주는 거예요?
4: 오션춘, 예, 아웃켈베드 때비야. 오셔고 유혹을 보니까 일단 비올달 게를 빼내고 싶다. 오셔고 게넷.
3: 방은 초대한 하객들로 10,000원. 초대에도 순서가 있는데 마을 원로들이 먼저랍니다.
2: 자마투수 아일 낙사갈다네. 소 우수 비즈 아일 소프콜건도 낙사갈다르슬라. 토요가 게리시트.
3: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산 증인들이라는데요.
0: 어떤 딸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 그때 작시 그잖아. 그때 작시 아까도 빌림도 그잖아.
7: 게리시트 또
2: 게리시트 약도 러시아에서 게리시트 토요가 게리.
3: 마을 원로들은 돌아가며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요. 다상과 풍요, 건강을 바라는 기도를 읊조리고 지혜가 담긴 덕담도 나눕니다. 양가는 원로들의 축사를 큰 영광으로 여긴다네요. 코스 요리처럼 음식이 나오는데 살코기와 곁들여 먹는 양지방이 별미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음식이죠.
0: 어떻게
3: 저한테도 먹어보라고 권하시는데요. 복스럽게 먹는 게 최고라 꿀꺽 삼켰는데. 아, 민망합니다.
0: 아니, 아버님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네. 아니,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밥도 못 먹는데. 세상에, 지금 아침부터 계속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8: 우사 딸라는데 어떠시죠?
0: 딸 시집 보내는 심정이 어떠신지.
3: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 상남자. 이민자인 줄 알았는데 시집 보내는 딸 앞에선 장사가 없나 봅니다.
0: 와.
4: 라면은 먹겠지.
7: 아유.
4: 뭐 미세 토이도 나올게 때 먼저 줄번데 제시네.
0: 와, 라우마.
3: 아쉽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0: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와, 이런 선물도 받았습니다.
3: 저도 줄 게 있어서 잠깐 신부를 찾아갔는데요.
0: 아, 안녕하세요. 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3: 급하게 부엌 살림을 준비했는데요.
0: 이거 한번 보실래요?
3: 진짜 선물은 이겁니다.
9: 그지? 바라간 데는 박다 아프죠. 박도 올댄 솔로랑 총무소. 엑자 땡스일라간 엄마처럼 그지 다모.
3: 착잡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딸도 울컥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낯설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힘든 일도 많겠죠. 그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기를 무한 긍정의 기운으로 빌어주고 저는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0: 레닌봉을 품은 알라이 산맥. 오시에서 출발해 레닌봉 아랫마을 사리모굴까지 1박 2일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레닌봉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10개가 넘는 굽이굽이 길을 지나 가파른 산을 넘어갑니다. 해발 3,600m가 넘지만 1년 내내 통행이 가능한 탈득 패스입니다.
1: 아주 어지럽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게 멀미가 날 것 같기도 하고 호지뜨다 보니까 또 귀가 약간 한 두 번 정도 뻥뻥 뚫렸어요.
0: 날씨가 좋으면 정상에서 레닌봉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저는 자연 속에 머물며 많은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1: 네, 이게 군대 있을 때 눈이 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뭐 쓰레기가 내린다. 막 그런 말도 있고. 저 눈을 또 언제 치워. 이쁜 걸 감상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0: 옛 추억에 빠져 눈 구경을 하다 보니 드디어 사리모굴에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지스탄의 최남단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한여름에도 눈으로 덮여 있는 레닌봉을 볼 수 있죠.
2: 자스다. 오스도 주르는데 바르죠. 자스를 보고 재미스터 피셨던가 물들이 계신 저기도 있더라. 칼, 무즈. 나 질트라간다 무즈다.
0: 레닌봉은 다른 7,000m급 봉우리들보다 접근성이 좋아 산악인들에게 인기입니다.
2: 알피니스트들 келет, альпинисттер ошол машыккан кыйындары 15 күндө чыгып түшөт.
0: 저는 도전의 의미를 두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이드를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0: 쉐르파 경력이 24년인 압디 살람 씨입니다.
3: 쉐르파 하시면은 짐을 얼마나 메고 가세요?
0: 다들 그만두고 젊은 사람들도 기피해 이 마을에 남은 유일한 쉐르파입니다. 레닌봉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색을 피하는 압디 살람 씨. 레닌봉을 오르기엔 이르다는데요. 그래도 제 의지를 전했습니다.
3: 제가 그 한국에서는 뭐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 한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근데 이 키르기스스탄의 두 번째로 높은 이 높은 산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4: 아니, 너는 세 말한 데 가르친 민지젠 언제 될 때 그치구려 봐, 자락가만 봐, 또 걸금수질레 봐, 그래서 가르쳐주고 살라이 민지젠 작시 도전이는 알바를 그래.
3: 저는 우리 아까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0: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스스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 잊고 있었던 도전 정신을 깨우고 싶습니다. 레닌봉 정상까지 베이스 캠프부터 3개 캠프를 거쳐야 합니다. 난도가 높지 않다고 하지만 날씨와 고산병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로입니다.
3: 오케이, 렛츠고! 가자! 지금 레닌봉은 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산조차 가까이 가니까 높아 보입니다.
2: 나 이스카탄 요즘으로 그냥 하거나
5: Мына чекин өзүңөрчү спокойно карамасты кылат а. Өзүңөрчү кыйнасаңар демиңер кысыгып сондой болуп калышыңар мүмкүн.
0: Усон бейс кемпу күнчө해발 3,500m의 호수를 향해 갑니다. 여행객들이 알라이 계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레닌봉을 볼 수 있을까요?
3: 우와, 발이 푹푹 빠지는데요?
0: 역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3: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살짝 눈이 덮여 있는 정도로 보였는데 눈이 제법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았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0: 경사는 완만한데 숨이 점점 가빠옵니다. 천천히 셰르파의 뒤를 따라가며 숨을 골라봅니다.
3: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넘으면 하나 나오고
5: 레닌빅이야
3: 여기?
5: 어?
3: 보인대요 여기 선 여기 지금 구름이 살짝 펼쳐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제작진이 모두 비상입니다
3: 여기서 퍼지면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5: 숨이 안 쉬어.
0: 이틀 전부터 고산병 약을 먹었는데도 적응이 안 된답니다.
6: 고통증이세요. 가슴이 막 쪼여요.
7: 닥터가 갔겠죠?
4: 아,
7: 괜찮아요.
3: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아직 괜찮아요. 뭐 예전에 그냥 뭐 군량도 메고 이산 저산 다 뛰어다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죠.
0: 저는 사실 도파민이 터지고 있습니다.
3: 가보자.
0: 갈수록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밝지 않은 땅이라 생각하니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도 봄은 성큼 내려앉았습니다.
3: 우와! 고산의 강한 바람과 추위를 피해 땅바닥에 바짝 붙어 꽃을 피웠습니다. 향기는 어떨까요?
0: 아무 향기는 안 나는데 이 높은 지대에도 이렇게 이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카메라 감독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3: 되게 좀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네.
8: 어떻게 됐어요?
9: 머리가 엄청 아파요. 미식거리고.
8: 다시 모르. 이제 인가 신데.
9: 감사합니다.
10: 여기 아파요.
4: 눈사시 가자미시대 왜라고? 대단한 말.
3: 아니 이거 조금 쉬면은 괜찮아지나요?
8: 제가 뭘?
4: 나이라가 네기지 몰라 있다.
10: 네기지.
8: 안 됩니다. 못 갑니다.
3: 아, 몸 상태가 계속 이러면 더 오히려 위험하니까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 일단 촬영은 셀캠 드리고 저도 찍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든 가보죠 일단 끝까지.
4: 조심하세요. 약속.
0: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3: 이렇게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나는 지금 가고 있구나, 멈추지 않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만 가야 됩니다.
0: 무념무상으로 걷기에만 집중할 때쯤
1: 네. 아, 여기가 다 호수예요? 우와! 와, 멋지다!
0: 고대의 빙태석 위에 작은 호수들이 모여있는 톨파르콜입니다. 날이 맑을 땐 레닌봉 전경이 호수 수면에 비치는데 그 풍경이 끝내준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1: 보니까 우유 같아. 우유. 우유에 이렇게 뭔가 둥둥둥 떠있는 아일락 같습니다.
4: 아들님, 스위트아이랑 옥석트라 땜자 자존담마울 이리겐니들에게 생각 브라더스는 뚝뚝 저는 그걸 못자.
0: 여름엔 호수 주변에서 승마를 즐기고 겨울엔 스키도 탄답니다. 그런데 호수의 깊이는 아무도 모른다네요?
1: 500m밖에 안 올라왔지만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보던 그 하늘은 이만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하늘이 엄청 더 크게 보이네요.
0: 이 풍경을 보니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레닌봉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풍경이 반찬인데 그냥 갈 수 없죠.
1: 비장의 무기. 이건 어디 가서나 뭐 어디서 먹으나 정말 맛있는 라면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와! 아, 여기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라면이 빵빵해졌습니다. 와, 이 새하얀 눈 살짝 걷어놓고 제가 또 언제 이 알라이 산맥의 이 눈으로 또 라면을 끓여 먹을까 보겠습니까. 와, 이거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맛. 제가 먹어볼게요.
0: 야생에서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이는 건 제 특기입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접목시켜 캠핑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라면이란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0: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이 맛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긴장을 풀어주는 위로의 음식입니다.
1: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라면을 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멋있는 풍경 보면서 라면을 즐길 수 있으니까.
0: 앞뒤 살람 씨는 라면을 처음 먹어본다는데요.
2: 어떠세요?
3: 안녕하세요. 약수탄맛. 인손담.
2: 차도 마셔야지.
0: 못 드실까봐 걱정했는데 끓인 보람이 있습니다.
1: 시원하다.
2: 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만년설 보면서 또 감탄하면서 또 라면을 즐겨봅니다. 아, 잘 끓였다.
0: 바람 한 점 없는 이 평온함. 마치 이 산이 저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느낌이랄까요? 행복합니다. 날씨가 순식간에 180도로 바뀔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바람에 몸도 가누기 힘들 지경.
4: 여기는 원래 날씨가 이래요.
0: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역시 레닌봉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2: 진짜 실패도 아니고 그냥 잠깐 도전을 멈춘 겁니다. 잠깐 멈춘 거예요. 1부 전진 2부 그때? 아닌데? 아닌데 거꾸로인가? 그리고 뭐 넘어진 거는 이 큰 도약을 위해서 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네 그런 뭐라는 거야. 저 다음에 눈 녹고 날 좋을 때 오면 다시 랜딩봉까지 데려다 주실 거죠?
3: 그래 가면
2: 다음엔 저랑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3: 막
0: 완만해 보이는 능선 뒤에서 마주한 거대한 자연의 위엄. 덕분에 다시 도전할 힘을 얻고 갑니다.

0: 뛰어놀고 있는 그 양 중에 있을까요? 몸값이 차 한 대에 맞먹는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이만해요? 양이?
2: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3: 지금 딱 이 시기에만 탈 수 있는 데네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곳이고
1: 스키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와.
4: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실의

0: 사이좋게 지내.
1: 뽀로로와 크롱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0: 됐다. 크롱. 크롱, 다 만들었어?
2: 크롱.
0: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2: 크롱.
0: 내 눈사람 좀 보라고. 멋지지? 크롱 것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게.
2: 어, 그가
0: 멋있게 만들어진다니까. 이걸 이렇게, 요것도
2: 크랑. 또 크랑.
0: 빠야야. 어, 아, 미안. 다시 만들어줄까. 그럼 너 어디가?
3: 소풍 가려고. 너희도 가자.
0: 소풍?
4: 꽃이 많이 피었을 거야.
0: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가서 재밌게 놀자. 알았어? 밀지 마. 아휴, 또 시작이다. 둘 다 그만해.
4: 그래, 소풍 가야지.

0: 으이그. 그럼 안 보인다고.
1: 얘들아 싸우지 마.
0: 아까도 그러더니.
2: 그만해.
0: 정말. 그럼 너.

0: 도착했습니다.
1: 와, 예쁘다.
2: 정말.
0: 꽃이 활짝 폈네.
3: 그러게.
2: 어? 루피야, 저기 좀 봐.
4: 어? 우와, 너무 예쁘다.
2: 정말 커다란

0: 자.
1: 고마워.

0: 맛있죠. 메롱. 메롱. 찾아봐라. 못 잡겠지.
1: 또 저러네.

0: 진짜 못 말려.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하네요.
2: 어? 크롱.
3: 따로 타는 거예요?
0: 그냥.

0: 기차가 멈췄어.
1: 그러게.
2: 어이, 왜 이러지? 끝냈다! 앉아자!

그렇지.

0: 도착했습니다.
1: 도착. 그럼 가자. 그럼.
2: 왜 그래?
3: 잠깐이. 그럼 크롱은?
0: 어? 크롱이 단칸이 떨어졌나 봐.
3: 뭐? 어떡해.
0: 다시 숲으로 가서 크롱을 찾아보자.
3: 그래.
4: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3: 크롱, 제발 무사해야 해. 애들, 빨리 좀 가줘.
0: 이거
3: 크롱! 크롱은?
0: 안 보이는데.
3: 크롱! 크롱! 어딨어? 크롱! 크롱!
5: 크롱!

0: 찾았어?
1: 아니, 어떡해. 뽀로로.
0: 뽀로로, 늦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1: 많이 어두워졌어. 안 돼! 크롱을 찾아야 해!
2: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날이 밝아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0: 크롱이야. 이리 와. 야, 크롱
1: 뭐야?
0: 크롱,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찾아다녔는지 몰라.
2: 그래, 엄청 찾았다고.
3: 뽀로로가 많이 걱정했어.
0: 맞아.
1: 그럼
2: 그러고 보니 아까 뽀로로가 엉엉 울었던 것 같은데.
0: 아니야, 내가 언제.
4: 뽀로로,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0: Snoop.
1: Kick, 하는 아이도
2: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라졌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석봉팽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0: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1: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0: 메가시티의 혼란.
1: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0: 뭐, 모르겠는걸?
1: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범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아, 무겁잖아. 아이고.
1: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1: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1: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우와, 맛있겠다.
1: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1: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 어?
2: 야, 일렉트로?
1: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1: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0: 자!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2: 그냥 보낼 수는 없지.
0: 유리 누나, 괜찮아?
2: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3: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4: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5: 성공이야! 메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1: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이제 어쩔 거냐고!
1: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0: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1: 이 건물이 맞아.
2: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3: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2: 어? 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3: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2: 그만 둬.
3: 잘 놀다 왜 이래요?
2: 왜 이러긴, 타이어 로봇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타이어 로봇? 우와!
2: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3: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2: 야구를 찌르.
3: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2: 와! 치사해!
3: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2: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타이탄 액션!
3: 차!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2: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차!
3: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2: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받아라, 일렉트라!
3: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1: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2: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요.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것까지 안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무지개 꼬리 인형단. 어이, 어이, 다들 저리 비켜. 스타 고어는 내 거라고.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5: 잠깐만!
2: 우와! 우와! 저게 뭐야?
5: 새로 개발한 다이노물 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6: 우리만 믿어!

0: 준비 완료! 인형들의 서식지로 다 같이 출발! 저기 봐, 얘들아!
1: 어? 꽁지잖아!
0: 꽁지!
1: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2: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3: 바로 갈게!
2: 스태고 출동!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익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2: 그리고 익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오, 이런! 우리를 봤어! 긴급 상황이야! 다들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
2: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0: 알았어.
3: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2: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1: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구조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디노, 지금이야!
2: 다이노 물총, 발사!
0: 우리가 되겠어!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 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2: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2: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1: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3: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좋아.
1: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4: 조심해. 안 돼. 안 돼.
5: 줄 방법을 찾아야 해. 부딪히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6: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0: 해냈다!
1: 정말 다행이야! 잠깐! 스타코어는 어딨지? 바다에 떨어질 때까진 들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2: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3: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거북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1: 우리 영감이야. 참 잘생겼지. 헤어진 지 오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0: 할머니, 거북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1: 몇 번째 할아버지가?
0: 네?
1: 내 영감이 총 여덟이던가 아홉이던가.
0: 아홉이요?
1: 우리 거북이들은 부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여럿이거든. 오늘은 일곱 번째 영감이 보고 싶네.
2: 아, 여기가 맞나?
3: 예,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2: 아이고, 여기 자리가 있네요. 우리 여보, 여기 앉으세요.
3: 아유, 당신이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3: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4: 아이고, 자리도 많은데 그저 둘 다 앉지 그러워.
2: 왜 화를 내세요? 아이고, 거북이 등껍질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얘기를 못 봤네.
3: 알려줘서 고마워요, 거북이님.
0: 너구리 부부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2: 하! 내가 여기 왜 왔더라?
3: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왔더라? 아! 당신 교통사고!
2: 아! 교통사고?
5: 오늘의 관자 너구리 부부. 너구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6: 아, 우리 가게 어떡해.

0: 났죠? 아이고, 그냥 죽은 척 했는데 우리 마누라 떠서 갔죠. 아유, 여자들 귀여워요.
1: 아유, 장난 그러게 정말. 아유, 몰라요. 꾸러기. 몰라.
0: 장난 꾸러기.
1: 아유, 정말.
2: 너돌님.
1: 선생님, 우리 영감 어떤가요?
3: 아, 잠시만요. 어디 보자.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0: 하여 다행이다. 다행이야.
2: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1: 아이, 어제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영감이랑 산책을 했는데 어느새 해가 지더니 미처 차가 오는 모습을 못 보고 우리 영감이
3: 너구리들이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차 사고가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0: 아이, 그래도 내가 샤작 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이, 살짝 넘어지기만 했지 크게 다치진 않았잖아요.
1: 아유, 우리 영감 빠르기도 해라.
0: 빠르지
1: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건 너수님 털이 개선충에 감염됐어.
2: 개선충?
0: 개선충이 뭐예요? 개선충이 뭐예요?
3: 개선충은 옴진드기라고도 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피부 밑에 들어가 기생하면 가려움과 함께 털이 빠지는 피부병이야. 특히 너구리가 많이 걸리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2: 자, 생각보다 개선충이 심해서 꾸준히 병원 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0: 아이고, 이렇게 심해진지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4: 아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
3: 어?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0: 그게... 너구리는 개과 동물로, 우린 뛰어난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1: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0: 어머,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1: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가주세요.
0: 당연히 마음에 들죠.
1: 고순 씨, 결혼해. 우린 결혼해.
2: 아이들을 낳았죠.
3: 야, 너무 귀여워.
4: 눈도 아직 안 떴나 봐.
3: 아이,
1: 그때 아기들을 너무 숲 가운데 탁 트인 곳에나 당황했었잖아.
5: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나네요.
6: 네?
5: 다음 중 너구리에 대해 맞는 사실은 1번, 너구리는 평생 한 집에서 산다. 2번, 너구리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닌다.
6: 이미 새끼들을 숲 한가운데 낳아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2번,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다.
6: 맞췄다, 맞췄다.
1: 어떻게 알았지?
2: 우린 새끼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했죠.
1: 그 후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면 버드나무 아래로. 또 굴로 이사를 했죠.
5: 우리 영감이 느리고 굼뚜지만 애들 안전은 무척이나 예민하거든요.
1: 당연하지. 우리 너순 씨를 위해서라면.
5: 아유, 장난 그러기.
6: 참 오글거리니. 아니, 참 자상하시다. 아니, 근데 너구리는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시나 봐요.
4: 사자랑 호랑이는 암컷이 독박 육아를 하던데.
1: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연히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요. 너굴너굴.
2: 너구리는 약 100일 동안 새끼들을 돌보는데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냥해 올게.
7: 네, 엄마.
6: 우와, 신난다.
1: 고생해요, 여보. 아이들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을게요.
4: 갑시다. 거기서!
2: 엄마 너구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와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1: 그 사이 아빠 너구리는 아이들을 돌보죠.
4: 우와, 아이들은 다 컸겠네요.
5: 아유, 다 커서 벌써 독립했죠.
1: 아이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이들과 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6: 저기요, 병원에 있는 거랑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
5: 저도요.
6: 여보세요?
5: 처음 사냥 내보냈을 때
1: 그때 생각이 나요.
5: 그러니까요.
2: 작은 뱀을 보고도 깜짝 놀라서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1: 그래, 맞아, 맞아.
2: 그러던 녀석들이 킁킁킁 냄새를 맡아 잠새를 찾아 공격도 하고.
1: 그 무서웠던 뱀도 사냥을 잘하게 됐지.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든지.
5: 아이, 그니까요. 그때 막내가 지만 못 먹었다고 그 뒤부터 뱀 사냥 연습 엄청 했잖아요.
1: 그래. 아이, 그랬구나.
5: 그랬어요.
2: 나뭇가지를 뱀이라고 물고 다니질 않나.
1: 혼자 뱀 낚아채는 연습도 하더니.

0: 아, 막내가
1: 성공했어요.
0: 아이고, 그땐 정말 기뻤지.
1: 맞아요.
2: 아, 그럼 지금은 두 분만 사시는 거예요?
1: 네. 막내까지 다 독립시키고 저희들이 오붓하게 살고 있죠.
0: 큰 집 필요 없어. 숲에 있는 작은 굴로 이사를 했지요.
3: 여보, 자자자자자, 아유 춥다. 나 먹을 거 많이 구해왔어요.
1: 아유, 아유 추운데.

0: 고생했어요, 여보.
1: 자자, 우리 여보야가 얼른 많이 먹어요.
0: 아유, 고생은 당신이 먼저 먹어요. 아.
1: 아이고, 참. 아, 겨울을 나려면 얼른 많이 먹어둬야 돼요. 자, 여보, 자.
0: 아유, 당신도 먹어요.
1: 아야.
0: 아유, 아, 해요.
1: 아이고, 참. 잠눈이 많이 오네.
2: 눈 내리는 숲속에 작은 굴에 자식들 다 독립시킨 오붓한 너구리 부부. 아, 정말 낭만적이다.
3: 저 분위기 있게서 좀 그런데 개선충은 언제 걸리신 거예요?
0: 아,
3: 왜?
0: 그래서 생각나는 문제가 있네요.
3: 문제요?
0: 너구리는 똥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숲 아무데나 놓는다. 2번, 여러 너구리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에 놓는다.
4: 에이, 설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3: 아이, 그러게. 설마 있나요?
0: 네, 정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놓는다.
3: 공동 화장실? 오, 충격적인데?
5: 너구리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가족들과 근처에 사는 너구리들이 함께 이용하죠.
6: 이곳에서 똥냄새를 맡으면 주변 너구리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충에 걸린 너구리가 같이 이용하면...
0: 그래서 개선충이 옮기도 해요.
3: 그래서 너구리들이 개선충에 많이 감염되나 봐.
0: 개선충에 걸렸을 때 당신이 다 잘 돌봐줬잖아요.
1: 너순 씨.
4: 우와. 두 분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1: 아이, 우리 너구리들은 대체로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을 사니까요.
0: 너둘 씨를 만나서 전 정말 행운 너구리예요.
1: 저도요.
4: 우와,
3: 행운 너구리.
4: 너무 예쁘다, 진짜.
3: 행구리.
4: 완전 예쁜 부부.
3: 너구리 부부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고.
1: 여보.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0: 아유, 근처에 사기 엄청 많던데, 위험하게.
1: 아유, 당신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살기 아니라 호랑이가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0: 아이고.
1: 많이 가려워요.
0: 아유, 가려워요.
1: 내가 좀 긁어줄게요.
0: 아이, 그래.
1: 이쪽. 어때요? 시원하죠?
0: 아유, 시원해.
3: 여전히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한다.
0: 부럽다, 부러워.
4: 부러워!
3: 부럽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제가 왜 여기 있죠?
3: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3: 야,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4: 영혼 좀 담아줄래? 와,
5: 감옥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5: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6: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이거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은.
5: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9: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0: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한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목욕놀이. 응급환자 발생. 콩지르비 기능창 출동.
2: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2: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 콩지랑도 주세요.
2: 알약이
1: 짠.
2: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
2: 콩지르비 구독자 약국놀이 원형왕.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7: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8: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6: 박사, 준비됐지?
9: 네, 조그만. 자, 오, 아.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6: 당장 진행시키지.
9: 자.
6: 암흑보석이
9: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내요.
6: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10: 이런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번개맨.
2: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 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2: 찾았어?
1: 드디어.
2: 어디? 찾았어? 어디?
1: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2: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1: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맛있다. 거야.
1: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만 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5: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6: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도 이사 왔거든요.

0: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1: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2: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3: 하얀데라는 자기소개하기
4: 태문정
1: 한지구 모범 연아를
5: 김대표
1: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고사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좋습니다 봉결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결쌤
2: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1: 네네 선생님
2: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6: 번개요
2: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7: 화장실이요
2: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7: 똥이라서.
8: 우와!
9: 멋지다.
10: 근데 왜 반반 달라?
1: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8: 아!
10: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1: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0: 응. 뭔데? 아! 이게 뭐야?
1: 아바타잖아. 몰라?
11: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0: 나 괴물 싫은데.
1: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0: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2: 귀엽다. 나 이게 뭐야.
1: 좀 아쉬워. 붙여봐.
10: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1: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0: 네가?
8: 야! 이게 뭐야!
10: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1: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0: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1: 다시 그려줄게 누굴 그려줄까? 너?
13: 제가!
1: 너? 너? 이리 와봐
2: 자, 그만. 자, 뚝!
10: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다.
10: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2: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괜찮아.
10: 대박.
14: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5: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4: 나쁘게 운 거 아니야.

0: 노사랑!
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사해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0: 아, 사랑아. 아, 노사랑!
2: 조그마왕님!
3: 화목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4: 지구? 왜지?
2: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3: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4: 시끄려!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 미워! 다 미워!
5: 쩐크, 이제 안 먹어보네.
4: 만약
5: 누구야?
4: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비리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5: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6: 당장 진행시키지.
4: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7: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8: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7: 암흑보석이요?
8: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손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7: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9: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10: 네.
11: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10: 아빠, 나 가.
4: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0: 야, 우리 사랑이 번개어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1: 친한 친구?
2: 생겼지, 그럼. 당연, 당연.
0: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2: 친구?
0: 어.
1: 누구 이름 되지?
2: 좋겠다! 아빠랑 갈게!
0: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2: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3: 어? 할 얘기? 뭔데?
2: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3: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2: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4: 자, 친구들 안녕.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친구들 안녕. 잠깐만.
7: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3: 아, 그게 아니고요.
2: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할래요.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아, 그러면은?
4: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금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7: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0: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0: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3: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4: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3: 근데 사랑이가...
4: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5: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4: 어? 한번기 쌤.
5: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3: 그런 거 같아요.
4: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1: 맞아. 그럼 되는데.
5: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6: 통했습니다.
4: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3: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3: 내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3: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7: 제가 풀어드리죠.
3: 어머야.
7: 자, 번개 투척!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팽원장님 브로치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쉐드!
1: 경계?
4: 경계맨!
1: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0: 기회!
1: 공포의 똥폭탄! 취약!
0: 어, 안 돼! 아, 너무 들어!
2: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3: 라이들!
4: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5: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0: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5: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0: 같이?
2: 둘이?
0: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5: 같이 가.
3: 어, 사랑아, 실내 와.
0: 아, 맞다. 번개쌤.
3: 응?
0: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3: 아까 뭐?
0: 아까 번개면은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6: 오늘이 무슨 날?
7: 정정당당 우울한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2: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8: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9: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2: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0: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핸텀폰에 봉이.
1: 놀래요.
0: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1: 너
2: 기다려. 쫓아오지 마.
3: 불이야.
2: 괜찮아.
4: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2: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5: 역시 그렇겠지.
1: 아, 다시 솔레이유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0: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5: 죄송합니다.
2: 그러고 보니 안나 넌 시장님 딸이었지.
0: 응, 그렇긴 한데 왜?
2: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1: 뭐?
2: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1: 느닷없이 뭐야?
2: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보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3: 그건 큰일인데.
1: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2: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1: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2: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보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1: 그런 억지는...
2: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1: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그만! 둘 다 진정해!
5: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2: 큰 소리 내서 미안.
1: 아니야, 나야말로.
2: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5: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5: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0: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1: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1: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0: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5: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1: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0: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 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6: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6: 너희도 어른들을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1: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5: 문어?
1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6: 예.
1: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1: 탱크요?
9: 메탈 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0: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1: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1: 어서 피해.
0: 쭉.
1: 온다.
9: 꽉 잡아.
2: 어디 있지?
1: 조심해, 블루캅.

0: 너 누구지? 난 이름하여 타이간. 아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 보시라 할 수 있지.
1: 역시 그랬군.
2: 아유, 그 놈의 지겨운 최강.
0: 어, 멋이나?
2: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1: 최악도 있지.
2: 누구 말하는 거야?
0: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내 짱도 좋구만.
2: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1: 기대도 안 했어.
2: 블루탑 와일드 개념! 버스트 본!
0: 뭐야 너? 와일드 카드봇이냐 메탈 카드봇이냐 어느 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3: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4: 블루카는?
3: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5: 탱크?
4: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5: 와일드 카드봇?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4: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2: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도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튼!
2: 진짜?
3: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자!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양 우아하지 못하곤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라하,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후퇴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준.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어?
1: 저 녀석은 모두들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 거기까지! 가!
3: 뭐지?
4: 딥파이트!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5: 시로 셋업!
6: 헐쿠! 머리 조심!
5: 딥바이트 셋업!
2: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린!